learning about today. Like what?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사약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복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그러게, 무슨 치킨이니? 기대된다.
1: 어, 난 여기 찾아볼게.
2: 어? 갔다 오신 놀부? 처음 보는 동안데. 응?
0: 하. 그냥 흥부놀부 얘기겠지? 읽어보자.
1: 그래.
0: 어디 어디?
3: 제비 몰.
2: 옛날에 욕심 많은 형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4: 형님, 올해 흉년이 들어서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졸졸 굶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갚을 테니까 쌀 좀 빌려주세요.
5: 나도 빌려주고 싶은데 그 우리도 쌀이 부족해서 말이야.
4: 예? 아, 여기 쌀 많잖아요.
5: 아, 이거?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떡 만들어 먹을 쌀이고, 아, 그리고 요거는 쌀국수 만들어 먹을 쌀이고, 아, 요거는 쌀과자 만들어 먹을 쌀이지?
4: 아, 형님! 어린 조카들이 쫄쫄 굶는다는데 그냥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5: 맡겨놨어! 맡겨놨냐고? 아주 그냥. 그리고 내가 순순히 빌려주면 내가 놀부겠냐?
4: 아, 제발요. 저희 이러다가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6: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크크크크크크크크.
2: 입에 거미줄을 쳐?
0: 갑자기 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6: 무슨 말이긴? 내가 심어놓은 과경어지.
7: 쳐져라 뿅크크.
5: 아이고 이럴 수가. 네 입에 거미줄이 쳐졌어?
4: 예?
0: 우와, 입에 거미줄 친다는 게 진짜 거미줄을 친다는 말인가 봐.
2: 그런가?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은데.
6: 그 뜻을 못 알아내면 마법이나 풀릴 거다.
2: 거미가 입에도 거미줄을 치나?
0: 아, 글쎄. 아, 거미한테 물어보자. 잠시만. 동기리 동동! 거미야! 안녕! 거미야, 혹시 거미는 입에도 거미줄을 쳐?
8: 뭐? 입에 어떻게 거미줄을 쳐? 우린 주로 아무도 없거나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거미줄을 치지. 그런데 입은 계속 먹어야 하니까 거미줄 칠 틈이 없어. 뭐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입 벌리고 있으면 칠 수 있을지도. 거미 거미 거미 거미.
0: 아무것도 안 먹고?
2: 아, 입에 거미줄을 치다. 입에 거미줄을 칠 정도로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굶었다는 뜻?
0: 아, 그럴듯한데?
4: 아유, 배고파. 아, 형님, 일어나 진짜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2: 쫄쫄 굶게 생겼어요.
5: 아이고, 거미줄이 사라졌구나.
4: 예?
6: 쉽게 뜻을 알아내다니.
5: 아우야 몰라.
6: 하지만 다음 건 너무 어려워서 절대 모를걸.
5: 아니 누가 예의 없이 이런 경적 소리를. 아이고 뭐야.
0: 어,
4: 아, 형님이셨구나.
3: 어? 아니, 흥부? 아니, 아유, 가난하고 착하기만 한 네가 어떻게 이런 고급 차를?
4: 아, 제가 제비 다리를 고쳐준 적이 있는데요. 어, 그 제비가 이듬해 봄에 박씨를 가져온 거예요.
3: 박씨?
2: 흥부는 놀부에게 박씨를 심었더니 금은부와 가득한 박이 열려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4: 어, 어 그럼 저는 애들 데리러 키즈카페 가야 해서 다음에 봬요 형님. 네.
3: 어떻게

0: 배야. 아이고 배야.
1: 아이고 배 아파.
2: 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똥마려 온가?
3: 배탈 난 거 아니야?
2: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흥부가 부자가 됐는데 놀부는 왜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야?
3: 그러게. 우리 그냥 다른 거 읽을까?
2: 그럴까?
1: 그래 그래 그만 읽어.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구만.
4: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2: 이번에도 크크의 방해?
3: 그래서 놀부가 배탈이 났나 봐.
4: 우리 이분을 모시고 가자.
3: 누구?
4: 가면서 알려줄게. 딩기리 딩기리 딩딩딩 동화책 속으로.
0: 아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고 배 아파라.
4: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의원님 의원님.
5: 아유 이런 이런 이런 배가 얼마나 아프시오?
0: 그대가 배가 아픈 건 맞지만 그 누구?
5: 난 조선 최고의 의원 허준이요. 자자자 일단 누우시오.
0: 내가 그렇게 해서 아픈 게 아니라.
4: 누워여서.
0: 그게 아닌데. 이런 일은.
5: 눈은 정상. 머리도 정상. 똥을 많이 참았소?
0: 안 참았어요.
5: 그렇다면 진단 결과 배는? 정상이요.
4: 에? 정상? 근데 왜 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0: 아니, 아유, 내가 그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흥부가 부자가 돼서 심술이 나서.
3: 어? 심술이 나는데 왜 배가 아파요?
0: 어? 그러니까 그 배가 이제 그 배가 아니라.
5: 심술이 나면 신경을 많이 써 배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 그래서 실제로 배가 안 아파도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4: 아하.
0: 맞아. 흥부가 나보다 부자가 돼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파라.
3: 아이고 심술이 난다 심술이 나.
4: 놀부님 진짜로 아픈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0: 다행이 뭐가 다행이야. 아이고 질도나. 아이고 질도나.
6: 흥미진진해지는데.
1: 안 돼. 이러다 나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아우배야 아우배야. 그건 안 되지. 일단
0: 아이고 그 박 참 크다 커. 응? 내가 이 박을 어떻게 얻었냐고. 나도 제비다리 고쳐줬다. 근데 자 그럼 어디 한번 박 한번 잘라볼까나. 설근설근 톱질하세. 설근설근 톱질하세. 설근설근 톱질하세. 설근. 아이고 말이라. 아이고 아유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1: 뭐?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0: 도도도도도도도 똥개비!
1: 원한다면 그렇게.

0: 가슴이! 가슴이!
1: 내가 왜 떨어져 나왔지? 난 놀부님 몸속에 있어야 하는데!
0: 저게 내 간? 아이고, 내 간이 떨어지다니! 내 간이 떨어지다니!
2: 어서 간을 다시 넣어야다. 부스터라 간! 왜 안 들어가지?
3: 간 떨어지다. 그 뜻을 모르면 간은 영영 안 붙을 것이다.
1: 뭐? 아, 난 몰라.
4: 그럼 넌 도깨비가 아니라.
3: 맞아. 내가 도깨비인 줄 알았니?
2: 크크. 이번에도 문제를 낼 건가?
3: 문제를 내면 정답을 아는데 내가 문제를 내겠니?
4: 왜? 문제가 너무 쉽나 봐.
3: 아니거든. 나 문제 엄청 어렵게 내거든.
2: 오, 그래? 그럼 내보시든가.
3: 쨍! 좋다. 간 떨어지다. 이 뜻은 뭘까? 아이고 좋다.
5: 1번 엄청 기쁘고 신나다.
0: 아이고 깜짝이야.
5: 2번 깜짝 놀라다.
0: 깜짝 놀랐어. 아이고 깜짝이야.
2: 뭐지? 아, 놀부님이 알 것 같은가? 놀부님!
0: 네, 가.
4: 어떡하지? 아, 간이 알지 않을까?
1: 제가요?
2: 간님, 언제 놀부님 몸에서 떨어졌나요?
1: 그니까.
0: 슬근슬근
1: 놀부님이 신나게 톱질을 했는데.
2: 그럼 1번 신나고 기쁘다. 아니야.
1: 그런데 각이 갈라지며 도깨비가 나오자
0: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1: 분명 에그머니다. 이렇게 놀란 다음에 해가 나왔어요.
2: 아하, 놀란 다음에.
4: 그렇다면 정답은 2번 깜짝 놀라다.
3: 정답은 2번.
2: 와!
5: 옛날 사람들은 간에서 용감함이 나온다고 생각했지.
0: 아이고 깜짝이야.
5: 간 떨어지다는 순간적으로 용감함이 사라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뜻이지.
0: 아이고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4: 정말 깜짝 놀랐네.
2: 놀부님 정신 차리세요.
0: 내 간이 다시 붙은 거야?
4: 네, 이제 걱정 마세요.
3: 이번에도 동화책 모두께 방해할 수 있었는데 이게 다 간 때문이야.
6: 간 때문이야.

0: 형님, 괜찮으세요?
1: 아이고.
2: 그 후로 흥부와 놀부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1: 통해가지고 아이고 간대문이야.
3: 줄
4: 티다.
3: 난이 잘돼 싶지 라면
4: 아이고.

0: 지금부터. 이러다 다들 유명한 작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아.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1: 배가 아파요.
2: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전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있지?
1: 팔팔의 가족이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이죠. 팔파와 조지는 얼른 마당에 나가서 놀고 싶었어요.
0: 엄마,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아침을 다 먹은 후에 나가서 놀도록 하렴.
3: 조지, 그렇게 급하게 마시면 안 돼.
1: 조지는 주스를 너무 급히 마셔서 딸꾹질을 시작했죠.
0: 이제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조지가 딸꾹질을 멈춘 다음에
0: 이제 조지 딸꾹질 멈췄어요. 조지 멈춘 거 맞지?
2: 그래, 이제 나가서 놀아도 좋아. 조지 잘 데리고 놀렴.
1: 팔파는 조지랑 마당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0: 조지, 내가 공을 던질게. 그럼 네가 잡는 거야. 조지, 딸꾹질 좀 그만해. 조지, 이제 네가 공을 던져. 그럼 내가 잡을게. 조지!
1: 어, 저런. 딸꾹질 때문에 공놀이가 잘 안 되는군요.
0: 조지, 내가 딸꾹질 멈추게 해줄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해. 머리를 문지르면서 배도 같이 문질러. 좋아, 이제 딸꾹질 멈췄지.
1: 조지는 여전히 딸꾹질을 합니다.
0: 조지, 네가 잘 못해서 그래. 딸꾹질을 멈추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먼저 한쪽 발을 들고 세 번 깡충깡충 뛰어. 이제 팔을 위아래로 흔든 다음에 혀를 내밀고 이렇게 해. 이번에는 눈을 감는 거야. 그리고 뱅뱅 돌아 세 바퀴만.
1: 팔파가 말한 대로 했지만 조지는 딸꾹질을 계속했습니다.
0: 또 생각났다. 딸꾹질을 할 땐 깜짝 놀라게 하면 멈추게 된대. 조지, 내가 깜짝 놀라게 해줄게. 하지만 울면 안 돼.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았지? 일부러 널 놀라게 하려는 거다.
2: 페파, 동생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면 안 돼. 조지는 아직 어리잖아.
0: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딸꾹질 멈추게 하려고 그랬어요.
1: 조지가 딸꾹질을 멈췄네요. 팔파 아빠가 주스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2: 조지, 그렇게 빨리 마시면 또 딸꾹질을 하게 돼.
0: 전 다 커서 조지랑 달라요. 주스를 빨리 마셔도 딸꾹질 안 해요.

0: 자전거 경주.
1: 날씨가 좋은 어느 날, 팔팔한 조지는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습니다.
2: 호박이 아주 잘 자랐네요.
1: 팔팔 아빠가 호박을 잘 키웠습니다.
3: 내가 기르면 호박이 잘 자라지. 내가 호박 파이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
0: 조지 힘내! 데니, 수지, 레베카!
1: 강아지 데니, 양 수지, 토끼 레베카도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세발 자전거를 탔고요.
4: 내 동생은 너무 느려.

0: 저기 호박이 있는 데까지 경주하자.
1: 저건 우리 아빠가 아끼는 호박이야. 호박 근처에 가면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해. 호박 깨지면 우리 아빠가 속상해하실 거야.
0: 걱정 마, 페퍼. 경주 시작!
2: 페퍼와 친구들은 자전거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3: 얘들아, 호박 조심해라.
0: 1등이다!
4: 페퍼, 조심해. 아빠 호박이 있어.
1: 아빠, 죄송해요. 조지 좀 봐. 조지가 꼴찌다. 아, 조지는 아직도 아기 자전거를 탄다?
0: 네 자전거도 아기 자전거인데 뭐.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잖아.
1: 난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 타는데. 네. 나도야.
0: 나도. 다시 언덕 위로 올라가자. 페파, 너도 갈 거지?
1: 아니, 난 그냥 여기 남을래.
5: 네, 나중에 만나.
1: 안녕.
2: 페파는 자전거에 있는 보조바퀴를 떼고 싶었죠.
1: 아빠, 자전거에 달린 보조바퀴 떼고 싶어요.
6: 떼어내고도 탈 수 있겠니?
1: 그럼요.
6: 알았다, 페파. 보조바퀴를 떼어주마.
2: 아빠는 페파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떼어냈습니다.
4: 정말 보조바퀴 없이도 탈 수 있겠니, 페파?
1: 네!
4: 두 발은 탄 적이 없잖아.
1: 그래도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5: 뭐가 웃기다고 웃어?
2: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를 타긴 쉽지 않죠.
6: 아빠가 좀 도와줄까?
1: 네, 아빠 도와주세요.
6: 알았다. 자, 앞을 보고 출발!
1: 손 넣으시면 안 돼요.
6: 걱정 마. 꽉 잡고 있으니까.
4: 페파, 아주 아주 잘 타는구나.
1: 손 놓지 마세요.
6: 계속 그렇게 가라.
2: 페파는 보조바퀴 없이 혼자 자전거를 탔습니다.
1: 아빠, 손을 넣으셨잖아요.
6: 한참 동안 너 혼자 자전거 탄 거 아니?
1: 정말요?
4: 그래, 정말 잘 타더구나.
1: 정말요? 나 혼자 자전거 탈 수 있네. 봐요, 저 좀 보세요. 저 혼자 두 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데니, 수지, 레베카, 내 자전거 봐라. 나도 이제 보조바퀴 떼냈어. 너 잘 타지? 와! 우리 아빠 호박까지 경주하자.
3: 조심해! 호박에 부딪히겠다!
1: 내가 1등이다!
2: 팔팔은 앞을 안 보고 달렸어요. 아, 저런. 아빠가 아끼는 호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1: 아빠, 호박을 깨뜨려서 죄송해요.
6: 괜찮다, 페파. 우리 페파가 안 다친 게 제일이지. 자전거를 탈 땐 앞을 잘 보고 타야 해.
1: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할게요.
6: 그래. 어쨌든 호박이 깨졌으니까 이걸로 호박빵을 만들어야겠다.
1: 호박빵 좋아요.
4: 아빠가 기른 호박이 아주 크지. 호박빵을 만들면 모두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야. 야호!

0: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1: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2: 당장 진행시키기.
0: 암흑보석검이

0: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 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 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1: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0: 암흑 보석이요?
1: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순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0: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 보석을 찾겠습니다.
2: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3: 네. 이걸 어디에 달지? 실내화 꾸미기. 아빠, 나 가.
0: 이화, 암흑 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2: 야, 우리 사랑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3: 친한 친구?
4: 생겼지, 그럼. 당연.
2: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4: 친구?
2: 어.
3: 누구 이름 되지?
4: 좋겠다. 아빠랑 갈게.
2: 오, 그래,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4: 하늘아!
5: 사랑아!
4: 안녕!
5: 응?
4: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5: 어? 할 얘기? 뭔데?
4: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5: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4: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6: 자, 친구들 안녕.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6: 아, 친구들 안녕? 잠깐만,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5: 아, 그게 아니고요.
4: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모르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에 먹고 할까?

0: 마뭇보석이다.
1: 잡아.
2: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3: 한 그림 빠밤.
2: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짠짠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4: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3: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5: 선생님, 우리 함께 갈래요. 어?
2: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5: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4: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5: 너 나랑 한 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0: 아시냐고.
1: 아니, 그건 아닌데.
0: 그 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2: 그러면은?
3: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좋은 생각.
4: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0: 그렇지?
4: 지금 늦었지? 아, 좋잖아.
5: 네, 좋아요.
2: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4: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2: 완성됐나요?
5: 네, 선생님!
0: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처,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3: 맞아, 이건 지구예요.
6: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7: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3: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8: 1년에 137일 굶는데
9: 빙하가 녹아서.
8: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2: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10: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3: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7: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3: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7: 근데 사랑이가...
3: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4: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3: 어, 한번개 쌤.
4: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7: 그런 거 같아요.
3: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0: 맞아, 그럼 되는데.
4: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0: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지구인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 누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3: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3: 다 싫다니까요.
1: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1: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1: 가자.
0: 밧줄 빔.
4: 이게 뭐야?
1: 깜짝 놀라, 지구인.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5: 당장 내 놔!
1: 안 돼!
4: 멈춰! 내가 10년 묵힌 지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4: 내 지식!
1: 보석이 아닌 것 같아.
0: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1: 그러면서 꼭꼭 묶어두면 어떡해.
0: 어떡하지.
4: 니들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6: 제가 풀어드리죠.
1: 어머야.
6: 자, 번개 투척.

0: 니들 뭐야? 왜 브로치를 뺏으려 한 거지?
1: 그건 비밀이지. 가더라.
2: 전개 쉐드.
0: 전개 괜찮니? 다친 데가 없어?
3: 네.
0: 다행이다.
3: 더 악당들.
4: 어, 동기맨 뒤에.
2: 공포의 똥폭탄. 쥐앗.
3: 어, 안 돼. 악당들아.
5: 뭐지? 누가 생각한 대로 됐어.
0: 너희들!
6: 어, 도망가자!
3: 어, 저 악당들! 제통이나 맞으라!
6: 이것도 뭐야?
5: 이번에도 생각해도 됐잖아.
7: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8: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3: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8: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3: 같이?
9: 둘이?
3: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8: 같이 가.
0: 어, 사랑아, 실내와.

0: 번개쌤.
1: 응?
0: 아까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1: 아까 뭐?
0: 아까 번개비였는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2: 오늘이 무슨 날?
3: 정정당당 우승하는 날!
0: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4: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0: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을?

0: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된다.
1: 암흑 보석이요? 암흑 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2: 이게 뭐야?
3: 공포의 똥

0: 어묵보석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구나.
1: 보자. 어묵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0: 뭐야? 이게 끝이야? 여봐! 여봐!
2: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1: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보석을 찾아내야겠지.
3: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4: 정정상당 응원하는 날!
3: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5: 그러니까 반칙하면
6: 안 돼요.
5: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6: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7: 보기 좋구나. 우정.
6: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7: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8: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3: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6: 나는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3: 잘 부탁해.
6: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9: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10: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역시 희망이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6: 맨날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7: 운동에 실력도 아닌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6: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이 나 웃긴다!
11: 삼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5: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출발!
1: 여기까지. 잘했어. 출발!
7: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안 돼! 다시!
5: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6: 네!
8: 잘 봐.
5: 자, 출발!
7: 비행기인 줄?
6: 너 손 밟은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5: 자, 지구도 준비됐지?
6: 네! 지구야 힐링!
3: 지구 화이팅!
8: 만나, 지구.
5: 자, 출발!
6: 케미! 밟으면 안 돼! 야, 어떻게 맞지? 내가 이겼다고!
8: 다행이다. 널 안 밟아서.

0: 역시 지구야.
1: 저기요! 이게 사람은 존대요? 아니, 이건 사람은 난데 왜 지구만 칭찬하고 난리야?
2: 아니...

0: 힘내라 힘내라
1: 네.
0: 힘내라 힘내라
1: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2: 좋지만 긍정당당 했으니까
1: 괜찮아 잘했어
0: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3: 이 정도 가지고 몰려
4: 좀 하더라
3: 내가 운동 좀 하지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3: 사랑이 언니가
5: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4: 그럼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6: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7: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3: 뭐 봐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4: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3: 그럼 내가 아무나야?
4: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맛도못 먹게 왜 자꾸
3: 저 기분 나쁘단 겨 못생겨져다
8: 범이 안경이
9: 뭐야? 진짜 이상해졌어.
10: 뭐야? 왜 웃는 거지?
3: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10: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9: 뭐야?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11: 지구야.
3: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김이랑 잔뜩 껴라.
5: 지구, 잠깐만.
3: 아, 김이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5: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3: 헝,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네발스나 묻어라!
5: 어떻게, 뭐지?
12: 으아! 선생님!
1: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가 또.
12: 아쌤, 배 아픈 게 아니고.
1: 아이고, 손에도. 자,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12: 아닌데, 아쌤.
9: 어?
8: 아, 웃겨.
9: 어?
4: 뭐야? 이게 왜 반짝이지?
9: 이상하다.
4: 이상해.
9: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3: 밥 넘어져라! 새똥이나 만들어!
13: 이것도 뭐야?
9: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주운 다음부터야.
4: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어.

0: 있는데?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뭐? 나랑 범이랑?
1: 지민 사랑인가 보면 난리칠 텐데.
0: 선생님,
2: 응.
0: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합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1: 저 진짜 자신 있어요.
0: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2: 자. 범위 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0: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니,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3: 이번에도 부족에게 소원을?
4: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0: 안 돼요.
2: 맞아요.
0: 안 되긴 뭘 한데,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2: 자, 모두 준비? 시작!
0: 야! 어, 살살해!
2: 우와!
4: 오늘 살살해? 괜찮아?
0: 너 지기만 해봐.
3: 안 돼! 범이가 이기게 해줘!

0: 있을까?
1: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세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 보석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4: 찾았지요.
3: 암흑 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5: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0: 그만해.
6: 어떤 그이 뺏으려고 하는 게이 보석이야?

0: 어때?
1: 잡을 수 있는 것은 지금뿐이다!
2: 대원, 괜찮나? 이런...
1: 자! 이제 순순히 그레이트 코인을 내놓아라!
2: 후퇴한다! 정말 큰일 날 뻔했군. 자, 얘들아, 이제 침착하게 대책을 세워보자. 이러니, 너희 미니특공대 대원들이잖아.
3: 미니특공대가 뭔데?
4: 맛있는 거야?
2: 기억도 완전히 아이 상태로 돌아간 것인가? 블랙위치 녀석, 이상한 마법을 쓰다니. 모두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선 마법 지팡이를 파괴해야만 할 거야. 하지만 이 상태로는...
5: 이럴 때가

0: 수잔한테 혼났다고? 안 돼! 얘들아!
1: 형아도 하나 먹어.
0: 어? 나 주는 거야? 그래, 고마워. 너 귀엽다.
2: 형아, 형아, 형아! 나 좀 먹어!
0: 너 어디가?
1: 같이 가!
0: 얘들아, 가지 마! 얘들아, 이제 그만! 걔, 어렸을 때부터 엄청 빨랐군. 야! 맥스! 안 돼! 어서 내려놔!
1: 어? 내려놔?
2: 오빠 잘 나왔다.
0: 루시, 사진 찍을 때가 아니야. 볼트, 이제 멈춰. 맥스, 그거 만지면 안 돼. 아, 세미, 숙박해.
3: 볼트, 뭐해?
2: 형아! 나 좀 봐라.
0: 볼트, 위험해!
2: 형아, 괜찮아?
0: 내가 위험하다고 그랬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대로는 카르노 군단에게 맞설 수가 없는데. 예, 지금 뭐 하는 걸?
2: 많이 아파. 이러면 금방 나을 거야.
1: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2: 미안해, 형아. 아프지 마.
3: 아프지 마.
0: 얘들아, 내가 미안해. 너희는 그냥 순수한 아이들일 뿐인데 내가 너무 심했어. 형아가 이제 화 안 낼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2: 진짜? 맛있는 거?
3: 난 아이스크림.
1: 난 쿠키맛만 더 쿠키.
0: 그래, 그래. 형아가 다 사줄게.
2: 무슨 일이지?
0: 카르노 군단이 나타났군. 자, 여긴 위험하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
3: 형아는? 형아도 같이 가야지.
0: 형은 여기서 저 괴물을 막아야 해. 형아 힘 엄청 세니까 걱정하지 말고

0: 석하!
1: 꼭 와야 해!
0: 블랙윈치!
2: 아직 살았어! 어서 나오라, 티라! 그레이트 코인을 내놔! 이제서야 왔구나. 자, 이제 코인을 내놓으실까?
0: 버림없는 소리!
2: 혼자서 날 상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0: 아직 끝난 게 아니다.
1: 얘들아, 공룡형아 괜찮을까? 모르겠어.
2: 그럼 우리가 도와주자.
3: 그거 좋은 생각이다.
4: 그래, 맞아. 우리가 도와주면 형아랑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어.
5: 그래, 좋아.
4: 가자, 가자.
6: 어서 코인을 내놔.
4: 넘겨. 공룡영아 괴롭히지 마.
7: 이건 또 뭐야?
0: 너희가 왜 여기에?
4: 얘들아, 가자!
5: 가자!
0: 얘들아, 안 돼!
7: 간지러워!
6: 알가다니 별것도 아니군. 동료들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당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어때, 티라?
0: 얘들아,
1: 미안해, 형아. 형을 돕고 싶었는데.
2: 형아도 하나 먹어.
1: 아니, 아빠.
3: 아프지 마.

0: 얘들아!
1: 어? 뭐야?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얘들아!
2: 왜 이래? 어? 이 녀석들이! 레기치!
0: 얘들아, 설명 나중에 할게. 우선 렉스 카이저를 합체, 블랙 위치를 쓰러뜨리자.

0: 어떤 마법을 쓰든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1: 안되네!
2: 이 수많은 꽃다!

0: 키라, 뭐해?
1: 또 수지 사진이나 보고 있겠지 뭐.
2: 얘들아, 사랑한다.
1: 갑자기 왜 저래?
3: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하군.
2: 얘들아, 한 번도 안 와보자. 이리 와. 나 나쁜 사람 아니야?

0: 비싼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어둠 속의 눈동자.
1: 타야와 소방구조대가 도둑을 쫓고 있어요.
0: 타요, 길 바짝 쫓아줘. 나랑 트윗이 양옆을 막을게. 알았어.

0: 박물관 도난 사건의 범인이 드디어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긴급구조대의 패티가 추격 끝에 도둑을 붙잡고 보물을 되찾았습니다.
1: 어딜! 저는 도시의 안전을 해치는 자들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2: 네, 언제나 신분을
3: 잡지. 멋있는 척도 여기까지다.
4: 다니, 다니.
3: 이제 오는 거야?
4: 응. 오늘 힘들었지. 아까 뉴스에서 봤어.
5: 나보다 범인을 잡은 패트가 힘들었지. 난 언제쯤 패트처럼 멋진 구조대원이 될 수 있을까?
6: 얘들아!
7: 여기!
8: 혹시 오늘 택배 온 거 없었어?
5: 뭐 기다리는 거라도 있어?
8: 아, 그게.
5: 어?
8: 어? 왔다! 날 스타로 만들어줄 어? 엄청난 보물이지.
5: 그런데 왜 보물랑 비비 대신 드론이 배달을 하는 거지?
4: 안녕 얘들아.
9: 보무!
5: 안녕. 그 드론들은 뭐야?
4: 요즘 택배가 많아서 드론들이 도와주고 있거든.
5: 그렇구나.
4: 난 배달할 곳이 많아서 이만 가볼게.
5: 안녕. 잘가 보무. 또 만나.
8: 우와, 이거 최고인데? 캄캄한 밤에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야간 촬영 기능! 멀리 있는 것도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한 확대 기능!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는 순간 도착 기능까지!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도 놓치지 않고 카티브에 담을 수 있지!
5: 얼마나 대단한 걸 찍으려고!
8: 예를 들면 구조대의 멋진 모습 같은 거 말이야. 분명 조회수가 폭발할걸.
4: 우리 정말 멋졌어요.
10: 패트는 우리의 영웅이에요.
1: 감사합니다.
11: 수고 많았어, 패트. 그럼 내일 봐.
1: 수고했어. 아무도 없지.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다.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길이 너무 막 빛나고 서두르지 마. 빨간 불엔 멈추고 초록 불엔 출발해요. 이제 자볼까? 이상! 사이렌을 울려!

0: 다음날 파트가 시내를 순찰하고 있어요.
1: 안녕하세요, 패트.
2: 잘 주무셨죠?
1: 너도 어제 봤어?
3: 진짜 웃기더라.
4: 패트, 다들 널 보고 웃는 것 같은데?
3: 그럴 리가 있나?
5: 우와, 어? 패트다! 어?

0: 방귀 끼워주세요.
1: 방귀라고? 무슨 방귀?
0: 천둥처럼 큰 소리가 나는 방귀요.
2: 어제 방귀 끼웠잖아요. 다 봤어요.
3: 아, 우린 마저 순찰을 해야 해서 이만. 저게 다 무슨 소리야?
1: 글쎄. 신호 위반이야. 거기 가는 주황 택시 잠깐만 정지. 신호 위반을 하면 어떡해?
4: 길이 너무 막혀서요.
1: 길이 너무 막힌다고
4: 자 내리지 마.
1: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지. 빨간불엔 멈추고 녹색불엔
5: 출발해요.
1: 오늘따라 다들 왜 이러는 거야?
3: 글쎄.
4: 배트! 선물이에요. 배트가 좋아하는 하트무늬예요. 안데랑 같이 쓰면 잘 어울리겠죠.
3: 배트, 너 하트무늬를 좋아했었어?
1: 이건 나밖에 모르는 건데.
2: 순찰 끝. 이제 좀 쉬자.
0: 무슨 일이지?
2: 얘들아.
0: 얘들아, 다들 뭐 보고 있어?
6: 저거 좀 봐.
7: 안돼요.
2: 저거 배트잖아. 배트의 저런 모습은 처음 봐.
7: 이상, 사이렌을 울려.
2: 로지, 언제 이런 걸 찍었어?
8: 뭐? 저건 내가 찍은 게 아닌데? 어?
2: 하지만 네 카티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잖아.
8: 이상하다. 난 이런 거 찍은 적 없는데.
1: 로기? 네가 내 영상 찍어 올렸지?
8: 제가 찍은 게 아니라니까요.
1: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2: 로기, 어제 최신형 카메라를 새로 샀다면서?
8: 맞아. 캄캄한 곳에서도 멀리서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야. 흔들린 감지 기능도 있어.
2: 구조대를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가 폭발할 거라는 말도 했었고.
0: 맞아.
1: 역시 로기, 이래도 발뺌할 거야?
8: 그건 웃긴 모습이 아니라 멋진 모습을 찍고 싶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전 어젯밤에 계속 차고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9: 로기 말이 맞아. 그건 내가 확인해 줄 수 있어.
8: 들었죠? 제가 아니라고요.
2: 하지만 로기가 가장 의심되는 건 사실이야.
6: 의심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2: 저 영상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딨어?
6: 영상?
2: 아, 그래!
7: 막 긴다고 전부 흐르지 마. 빨간 불엔 멈추고.
2: 타유, 영상을 몇 번이나 보는 거야?
6: 분명히 영상 속에 증거가 있을 거야.
2: 저건
6: 로기는 범인이 아니에요.
2: 하나 누나, 영상을 조금만 뒤로 돌려주세요.
9: 알았어.
2: 잠깐! 바로 이 장면이에요! 범인은 이 화면 안에 있어요!
1: 화면엔 나밖에 없는데 설마 내가 범인이라는 거야?
2: 영상 안에 거울을 보세요!
1: 저게 뭐야?
2: 지금 멈춰요!
1: 저건...
2: 맞아요! 배트를 찍은 범인은 바로 드론이에요!
1: 이럴 수가...
2: 로기가 범인이 아니었다고?
9: 역시 드론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지금 보여줄게.
2: 드론에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는 줄 몰랐어요.
9: 이제 깨끗하게 삭제했으니까 걱정 마.
1: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미안하다, 로기.
2: 나도 미안.
10: 타요, 대체 어떻게 맞춘 거야?
2: 대단해, 타요. 이번에도 맞췄어.
6: 말, 거울에 비친 드론을 발견한 것뿐인데.
1: 타요, 네 덕분에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었어. 고맙다, 타요.
2: 이번에도 난 아무것도 못 맞췄네.
8: 와! 얘들아, 해트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
2: 우와, 카튜브가 온통 배트 이야기뿐이야.
10: 영상을 보고 나서 배트가 오히려 더 좋아졌어.

0: 뭐라고?
1: 다들 페트가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도 좋지만 페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오히려 더 편하고 좋대요.
0: 뭐 내 매력이 다양하긴 하지.
2: 타요, 해킹으로 인한 사건들이 점점 늘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만 해.
3: 네, 저 바이러스는 전에도 봤던 거예요. 저걸 만든 사람을 꼭 찾아야

0: 아슬아슬한 하루.
1: 벌써 아침이야?
2: 자, 날씨 좋다.
1: 닫자.
3: 어? 뭐지?
4: 미아야,
2: 금방 내려갈게. 삐요삐요.
0: 내려온다. 출발할까?
2: 아니.
0: 에?
2: 오늘부터는 혼자 갈게.
4: 혼자 가겠다고? 왜?
2: 왜긴, 동네 같은 반 친구들하고 가는 게.
4: 걔.
2: 아치!
5: 갑자기 왜 이래?
2: 뭐가?
4: 모르나 보네.
2: 봐, 왜 그래? 변신했는데. 아, 재채기 할 때 마법이 약해져서 그랬구나.
4: 뭐라고?
2: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변하면 되지 뭐. 삐요삐요. 됐다. 다녀오겠습니다.
4: 쟤 왜 저러지?
0: 왠지 좀 착해진 것 같은데?
4: 원래 착했어. 네가 좀 못된 거고.
5: 내가 뭘! 그러는 난!
4: 넌 선배라고 안 해?
0: 선배...
6: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아! 그 애를 살펴보는 게 좋겠어. 학교로 가자.
7: 다녀오겠습니다.
8: 그래, 조심하고.
9: 어! 윤호야!
7: 뭐?
9: 안녕하세요.
8: 안녕.
9: 포근이도 안녕.
8: 세나도 잘 다녀오거라.
9: 네. 그런데
7: 어?
9: 아까 저 창 밖으로 뭔가 나가는 것 같던데 그게 뭐야?
7: 뭐가 나가? 모르겠는데.
9: 버그니도 봤는데 맞지?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2: 세나야!
9: 어? 안녕. 안녕.
2: 미아, 너도 이 동네 살았어?
9: 응.
8: 안녕.
9: 안녕하세요.
8: 그런데 너희들 학교 안 가니?
7: 가야죠. 가자.
8: 그만 들어가자.
6: 올 때가 됐는데.
9: 학교 생활하는데 어려운 건 없어?
2: 없어. 그래도 고마워.
6: 저기 있다.
2: 마법의 기운이.
7: 뭐라고?
2: 아니야. 가자.
10: 범수야, 받아! 오! 그쪽으로 날아갔네. 그거 여기로 날려줘!
2: 싫은데?

0: 미아야! 내 말 잘 못 들었나 본데 그거 여기로 좀 날려줘!
1: 날려주지. 삐요삐요.
0: 뭐야?
2: 어? 마법 반응이야. 저쪽이다. 그럼 역시 그 애가.
3: 이번 시간은 미술 시간이죠?
4: 네!
3: 오늘은 가족이나 친구들 모습을 그려보기로 해요. 어디 보자. 어? 윤호야.
5: 네?
3: 친구들에게 네 그림을 소개해 줄래?
5: 네. 네. 이 그림은 우리 집 강아지 포근이입니다. 제 동생 같은 애예요.
3: 잘 그렸어요. 다음은 아, 미아야. 이번엔 네 어? 그림도 소개해 줄래?
1: 네. 이 그림은 제 친구입니다.
3: 친구가 그렇게 생겼어?
1: 아, 그게
0: 별나게 생긴 친구네.
3: 멋진 그림이에요.
0: 친구가 고양인가요? 야옹 야옹.
1: 삐요삐요.
0: 여긴 화장실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빨리 가자.
6: 어? 기아나,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7: 아하, 화장실에요.
3: 그러게, 쉬는 시간에 다녀왔어야지. 자리에 앉아.
7: 네.
1: 시원하겠다.
2: 아까보다 강해졌어. 저기가 틀림없어.

0: 이 그림은 6살인 제 동생입니다.
1: 어? 어? 저거 어? 뭐지?
2: 뭐가?
1: 저기... 어? 없어졌어. 그나저나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그건 뭐야?
3: 아, 숲에서 주웠어.
1: 맞아. 그러고 보니... 그 인형이?
4: 어? 찾았다!
1: 어? 또 마법의 기운이?
5: 리아야! 어? 축구 안 할래?
1: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5: 어, 그럼 할 수 없지. 몸 괜찮아지면 같이 할 거지?
1: 응, 난 가볼게. 안녕.
5: 안녕. 잘 들어가.

0: 물론
1: 그래서 그렇게 됐다니까.
2: 쫓아오고 있어. 삐요삐요.
0: 알아려.
3: 저게 다 무엇이요?
1: 아니 저런 걸 길에 놔두면 어쩐데?
0: 알아려. 놓쳤어.
4: 잘 다녀왔어?
5: 그런데 왜 그러고 있어?
2: 아무것도 아니야. 방에서 좀 쉴게.
4: 그럴래?
6: 왜 저러지?
4: 괜히 걱정되네.
2: 아,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어떡하지?
7: 다녀왔습니다.
8: 그래.
2: 부근아.
9: 윤호 방에서 같이 숙제해도 돼요?
8: 그럼.
7: 들어가자.

0: 빨리 끝내고 게임해야지.
1: 좋아. 방금 뭐였지?
0: 뭐가?
1: 방금 여기 있었는데? 너도 봤지?
0: 뭘?
1: 포근이 너도 지졌잖아. 분명히 봤는데.
2: 새로운 침입자. 난 나가볼게.
0: 잠깐 밖을 좀 살펴보고. 됐다. 괜찮아.
2: 고마워. 포근아, 갈게.
3: 아들, 주말인데 일찍 일어났네?
0: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4: 자, 밥 먹자.
0: 네.
4: 자, 포근이도. 윤호야.
0: 네?
4: 오늘 아빠 엄마는 외출했다가 올 거야.
3: 저녁 전에 돌아올게.
0: 그럼 오늘은 제가 포근이 산책시킬게요.
4: 그래주면 고맙지.
3: 누구 아들이 이렇게 착해?
0: 뭘요. 포근아, 오늘은 나랑 나가자.

0: 여기 인간계 맞냐? 가보자. 냐옹. 아, 신기한 게 많네.
1: 저기,
0: 네?
1: 지금 변장한 거예요?
0: 나?
1: 응.
0: 변장? 그런 거 아닌데.
1: 그럼 마법으로 변신한 건가?
0: 변신은 아니지만 마법은 부릴 수 있지.
1: 정말? 보여줄 수 있어?
0: 좋아, 깜짝 놀라게 해주지. 어? 일일이요. 아자자. 별것도 아닌데 고맙습니다.
1: 또 다른 건 없어?
0: 다 보여줄 수는 없고 하나만 더 보여줄게. 일일이요. 별것도 아닌데 뭐. 저건 뭐.

0: 괜찮아요. 자, 샤샤, 샤, 샤, 샤, 차. 아싸.
1: 위험하니까 빨리 내려와요.
2: 119죠. 금정전 지붕에 이상한 사람이 올라갔어요.
0: 모두 응원해 주시니 가벼운 마법을 보여드리죠. 일일이요.
3: 정말 하늘에 뜬 것 같은데?
0: 이 정도 갖고 놀라고 그러냐? 냥! 마법 기운인데? 어디냐? 저기다! 여긴 인간계인데 쟤네들 뭐냐? 일단 피하자! 밀리리오!
3: 날아갔어!
4: 뒤쫓자!
5: 얼레리오!
4: 꼴레리오! 이 근처야.
5: 찾았다. 얼레리오!
0: 깜짝이야!
5: 너 누구냐? 어떻게 여길 왔지?
0: 그러는 넌 누구냐?
5: 선계에서 파견한 형사, 인간계에서 사고치는 선계인을 잡는 게 일이야.
0: 선계에서 넘어온 걸 알다니 제법인데. 순간 이동을 하다니.
4: 얌전히 돌아가자.
0: 밀리리야. 조심해. 난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5: 이런.
0: 안녕, 밀리리야.
5: 괜찮아?
4: 이런 실수를 하다니.
6: 가자.
4: 조윤호.
7: 뭐?
4: 어디가?
6: 공원 가는데.
4: 공원? 같이 가줄까?
6: 아니, 괜찮아.
4: 그럼 좋아, 같이 가줄게.
6: 어? 안 가도 된다니까.
4: 포근아, 안녕. 아, 이뻐. 가자.

0: 아라리오! 멈춰! 도망가봐야 소용없어.
1: 너 누구야?
0: 난 해치야. 선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야.
1: 그럼 이미 내 정체를 알고... 날 잡기 어려울 텐데.
0: 네가 어디로 도망가도 이 방울이 널 찾아낼 수 있어.
1: 왜 날 따라다니는 거야?
0: 넌 선계로 돌아가야 해.
1: 아니, 난 여기 있을 거야. 삐요삐요. 응? 으악!
0: 사라졌어. 찾아낼 수 있다니까. 아라리오!
2: 공기가 너무 좋아.
3: 맞아.
4: 보구나, 왜 그래?
1: 그쪽에 뭐가 있어?
4: 뭐지?

0: 거기서!
1: 어?
0: 어디로 간 거야? 이런, 아라리오!
1: 저, 누구? 유노, 너도 봤지?
2: 어? 뭐, 뭘? 난 못 봤는데.
1: 어? 포근이, 너 봤지? 여기까지 못 쫓아오겠지.
3: 그럴까? 어딜 가도 찾아낼 수 있다고 했잖아. 넌 날 피할 수 없어.
1: 조용히 있을 테니까 날 못 본 척 해줘.
3: 넌 이미 인간계를 어지럽히고 있어.
1: 데려가고 싶다면 날 이겨야 할 거야.
3: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날 따라와.
1: 둘 다 멈춰.
4: 인간계에서 웬 난리들이야?
0: 너인 누구?
4: 선계 형사. 내 이름은 용아.
1: 난 써니야.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1: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영웅 번개맨.
2: 나는 번개맨 번개 충전.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번개 친구들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번개별 우주탐험대가 오늘은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될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떠나볼까요? 좋아요. 자, 번개별 우주탐험대 출발.

0: 숫자가 사라졌어요.
1: 우와! 짜자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숫자별. 그리고 난 숫자별을 지키는 숫자 요정이야.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우와! 지금

0: 친구들 정말 잘했어. 최고야 최고. 와, 예쁜 숫자들아, 내가 너희들 잘 지켜줄게. 우, 예쁘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왜 이러지? 어, 와!
1: 과연 지킬 수 있을까?
0: 어? 아니, 이 목소리는 가시별 대장? 어?
1: 숫자별의 숫자를 없애서 온 우주를 혼란에 빠뜨리겠다.
0: 근데
1: 가시 에너지!
0: 어? 안 돼! 안 돼! 이러지 마! 아, 안 돼! 내 숫자들을 지켜야 돼! 아, 되겠어! 요정 파워! 숫자들이 뒤죽박죽 엉망이

0: 울고 있어.
1: 뭐?
0: 왜 울고 있니?
1: 그게 난 수차별의 수차 요정인데 40별 대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숫자들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2: 40별 대장이?
0: 대장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1: 정말?
3: 어. 정말이다 멍. 우리가 누구냐면 반장별
4: 우주 함대.
1: 번개별 우주 탐험대? 고마워.
5: 자, 그럼 일단 4부터 붙여볼까? 자,
6: 언니 제대로 됐지?
7: 잘 가자. 그럼 7은 내가 할게. 네. 자,
1: 없어진 숫자가 너무 많아. 없어졌어.
0: 쭉쭉 울지 마. 우리가 찾아줄게.
1: 정말? 응.
0: 자, 어디 보자. 어떤 숫자가 없어졌나? 어, 1, 2, 다음엔 친구들, 무슨 숫자일까요? 어?
5: 3, 다음 4. 어? 4 다음은 뭐지, 친구들?
3: 맞다, 5! 5 다음은 6이 있어야 해.
7: 아, 그렇지. 6 다음엔 7! 7 다음엔? 아, 8! 아, 좋아, 좋아. 그럼 8 다음엔 9! 오, 9는 있네. 아, 다행이다.
0: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숫자는 바로
4: 4, 5, 6, 8!
1: 어떻게 찾을 거야?
7: 오, 글쎄. 아, 생각이 반짝! 보자, 보자. 그렇지. 이 망원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찾을 수 있지. 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5: 뭐가 좀 보여요?
7: 아,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어, 갈매기도 날아다니네.
3: 저기 갈매기 사이에 뭐가 보인다 뭐.
0: 어? 친구들은 뭔지 알겠어요?
7: 와, 찾았다. 사

좋았어.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0: 지금 주석부서 잘 좀 찾아봐 주세요. 자, 어디
1: 눈 크게 뜨고 잘 살펴봐줘.
0: 찾아주세요.
1: 자, 의자 밑이나 좀 잘 찾아봐 주세요.

0: 공짜는 발송 발송 퀴즈. 와우, 친구들, 오늘 우주 탐험대가 찾아간 별은 무슨 별?
1: 맞아, 숫자 별.
0: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숫자 퀴즈를 낼 거예요.
1: 우와.
0: 정답도 숫자로 답해 주세요. 숫자 요정 문제 얍.
1: 얍. 번개맨이 우주 탐험대에게 빵을 하나씩 주려고 빵집에 갔어요. 어? 번개맨은 빵을 모두 몇 개 사야 될까요?
0: 아하, 뭐라고요? 두 개, 세 개, 힌트, 힌트. 우주 탐험대 친구들은 몇 명인지 생각하면 아이씨와 하하. 자, 몇 개라고요?
1: 네 개?
0: 우와, 네 개?
1: 세 개?
0: 네 개? 아, 과연 이게 네 개가 맞을까요? 숫자 여정, 정답 주세요.
1: 정답은? 자, 친구들, 우리 크게 이름을 불러볼까요? 먼저, 루리! 그리고 번개맨, 그리고 뚝다리, 그리고
0: 별별박사.
1: 우와,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모두 네 개. 정답은 네 개예요. 우와, 잘했어요.
0: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음 문제 얍.
1: 다음 문제는 아차가 혼자 먹으려고 사탕 다섯 개를 모았는데 아차차가 몰래 와서 사탕 두 개를 먹어버렸어요.
0: 오.
1: 그럼 사탕은 몇 개 남았을까요?
0: 뭐 한 개, 두 개, 아하, 힌트!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몰래 먹었으니까 나머지 아이씨와 몇 개라고요? 세 개. 과연 정답일까요? 숫자 여정 정답 얍!
1: 정답은 사탕이 다섯 개였다가 두 개를 먹었으니까 하나, 둘, 셋! 세 개! 세 개가 정답이에요!
0: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재밌었던 알쏭 알쏭 퀴즈!

0: 잠깐만. 아차차. 어? 우주 탐험대가 숫자 8만 빼고 다른 숫자들 다 찾았대.
1: 아, 걔들은 뭐 그렇게 빨리 찾는데?
0: 숫자 8은 반드시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빨리 찾아.
1: 어.
0: 자. 여기 넣고. 어디?
1: 팔 어? 없어. 팔. 아! 못 봤어.
0: 이거. 이. 야.
1: 어, 이게 다 달려.
0: 찾았다. 숫자 8.
1: 어? 야, 너도 잘 찾네. 근데 이걸 뭘 어떡하라는 거야?
0: 그건 대장님에게 물어봐야지.
1: 아하. 가시미야 대장님 도와줄게요.

0: 우와.
1: 이게 무게야?
0: 어?
1: 당근인데?
0: 당근인데?
1: 간식인가?
0: 간식? 아니, 잠깐만! 야, 그걸 먹으면 어떡해!
1: 왜?
0: 이걸 먹으라고 주셨겠니?
1: 왜 못 먹게!
0: 이걸 왜 주셨을까?
1: 그럼 뭐 이걸 뭐 어떡하라는 거야?
0: 어?
1: 뭐 저 팔, 그래, 이거. 이거 우리가 찾은 거. 여기다 뭐 붙이라고, 이렇게.
0: 어떻게?
1: 이게 붙여. 이거 막, 팔게 돌. 이거 우리
0: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뭐야?
2: 나는 야 눈사람 괴물 하호!
0: 아 숫자 8에 당근을 붙였더니
1: 눈사람 괴물이 되었어.
0: 오 멋지다. 잠깐만. 아, 그래 그래. 눈사람 괴물 너 뒤돌아서 앉아봐.
2: 이렇게.
0: 좋았어. 자. 이러고 있다가 탐험대가 오면 공격하는 거야. 알았지?
2: 어, 알았다.
0: 너만 믿을게. 우리 가자.
1: 잘해.
0: 신난다.
3: 어, 어딨지? 멈춰.
4: 어딨지?
3: 도대체 숫자 8은 어디 있는 거야?
5: 얘들아, 얘들아. 포기하지 마. 이렇게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잘 살펴보면 발견하게 될 거야.
3: 어? 눈사람이잖아.
6: 어? 아이, 친구들! 우와. 이 날씨에 눈사람이라니 신기하다, 그치?
3: 우와!
6: 어?
7: 너는 누가 만들었니? 아이, 귀여워.
3: 귀엽다.
6: 무슨 눈사람이야?
2: 우주 탐험대 가만 안 둬. 손이 꽁꽁 발이 꽁꽁 눈보라 공격.
0: 얼어버려서 번개맨도 못 불렀네.
1: 어디 한번 얼었나 가서 볼까.
0: 나도
1: 아 저거
0: 진짜 최고야. 잘했어. 잘했어.

0: 우주 탐험대가 얼음이 됐잖아.
1: 잘했다 봉기맨. 저희 두 사람 괴물 봉기맨도 얼려버려.
2: 얼려버려.
3: 손이 꽁꽁 발이 꽁꽁 눈부라 공격.
4: 예 실드. 자.
0: 자. 어림없지.
2: 아 괴물 너 뭐 하는 거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야 빨리 봉기맨 다시 공격해 빨리. 야호.
3: 받아라.
0: 과연 날 잡을 수 있을까?
2: 예!
1: 잡았지롱!
0: 아차차!
3: 받아라 얼음 공격!
0: 안 돼! 안 돼!
2: 잠깐만! 예. 근데 우리도 같이 얻는 거 아니야?
1: 야, 야, 그러니까 우리도 얼어버릴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야.
2: 아니야!
1: 야야! 야.
3: 아이 실수 어쩌지?
2: 봉기맨 아 어떡해 봉기맨 걸어버렸어. 그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응원의 힘이 필요해요. 봉기맨 봉기맨 봉기맨
3: 봉기맨
0: 번개 충전! 좋아! 눈사람 괴물은 사주라! 번개 사주라! 자, 그렇다면 모두를 얼려버린 얼음은 녹아라! 번개 사주라! 아차, 아차차!
2: 얼음!
0: 땡!
1: 도와줘!
2: 눈사람 괴물이 다시 일어났어요!
0: 내 뒤로!
3: 사실 난 괴물이 아니야. 난
2: 잠깐! 잠깐만! 눈사람 괴물을 자세히 보니까
5: 어? 팔처럼 생겼어!
0: 어? 그렇다면 아차 아차차가 숫자 8을 괴물로 만든 거였군. 좋아, 그렇다면 눈사람은 숫자 8로 돌아가라! 번개! 관찰력을 발휘해서 아주 꼼꼼히 살펴준 덕분이야. 우주탐험대 최고!
2: 우리 친구

0: 모두 모두 정말 잘했어.
1: 아, 찾았어요.
2: 이건 관찰력?
0: 그래, 관찰력이란 사물이나 상황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는 힘이란다.
2: 우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주변 상황이나 사물을 꼼꼼하게 살필 줄 아는 관찰력 있는 어린이들이 되기로 해요. 번개맨과 약속!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퍼츠조 함께해요. 자, 모두 씩씩하게 준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3: 9점, 10점, 100점이요.
4: 10점 만점에 10점.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빠, 누나! 엄마, 아빠, 누나! 불 꺼놓고 다들 어딜 간 거야?

0: 누나 뭐해? 어? 설마 나 놀래라고 그러는 거야?
1: 에이, 시시해!
0: 이런 걸로 누가 놀라? 너무 뻔하잖아.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려줄까?

0: 아무도 없네? 센스등이 고장났나?
1: 무서워.

나 17대1로 싸워서 이겼어.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리지 마라. 나와 나오라고. 나와. 무서울 때 공감 첫 번째. 마음대로 켜지는 현관 센서도

깜짝이야. 인형이네. 왜 자꾸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지?

0: 무서울 때 공감 마지막. 자려고 누웠는데 이상한 소리가 날 때. 한숨도 못 잤네.
1: 어때? 무섭지? 누나도 이제 밤에 잠 못 잔다.
2: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아유 바보야,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1: 아니야, 분명히 이상한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2: 겁쟁이 이래요.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1: 그런가? 그렇지. 뭐 있다고 해도 나와보라고 해. 내가 그냥 아주 하면 되니까.
2: 오, 멋진데.
1: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응?
0: 고민 상담 시작해볼까?
2: 어머, 호미야. 뭐가 그렇게 급해? 인사도 안 했잖아.
1: 아, 맞다, 맞다. 어, 안녕. 안녕.
2: 잠깐만. 지금 무슨 소리지?
1: 아, 뭐가 뭐가.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2: 어머. 어머, 호미야. 괜찮아? 너 기침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 아파?
1: 아니, 아니야. 우리 빨리 고민 상담 시작하자.
2: 아, 그럼 고민 상담소 시작.
1: 응? 수업 시간에 방귀를 뀌었어요. 방귀 뀌어도 그 안 들키는 법을 좀 부탁드려요. 알려주세요.
2: 방귀? 그게 뭐야? 그 뿡 소리 나는 그거. 나는 살면서 그 방귀, 뿡귀 그런 거를 한 번도 끼어본 적이 없어서.

0: 잘 모르겠네. 어떡하지?
1: 어? 어, 맞아, 맞아. 어. 야, 나한테 사돈의 팔촌의 고모의 조카가 알려준 방법이 있거든. 어, 그거 알기만 하면 바로 그냥 다 해결돼.
0: 어머, 잘됐다. 그럼 호미, 네가 그 방법을 좀 알려줘.
1: 알겠어. 첫 번째 방법은 재빠르게 어, 재빠르게 남한테 뒤집어 씌우기야. 자, 예시를 보여줄게. 어머, 호빵아. 호빵아, 지금 방귀 낀 거야? 뭐 한 거야? 오, 예. 오,
0: 아니야, 내가 아니라.
1: 오, 매너가 없니? 괜찮아. 어, 사람이 살면서 방귀 좀 낄 수도 있는 거지, 뭐. 어, 모른 척 할게.
0: 아,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알려준 거지? 난 또 방귀 낀 줄 알았네.
1: 어, 정말 당연하지. 내가 방귀를 왜 끼겠어.
0: 무슨 소리야?
1: 쉽지? 응. 어, 다음 방법은 기술이 좀 필요한데 비트박스 연습을 하는 거야.
0: 비트박스?
1: 이게 방귀가 새어나오면 비트박스 연습을 하는 척 하는 건데 박자를 아주 잘 맞춰야 돼.
0: 그렇지.
1: 소리가 꽤나 비슷해서 방귀 낀 소리가 그 나도 이게 웬만하면
0: 와, 우리 호미 봤어, 진전에! 우리 호미 못하는 게 뭐야? 자기들 장난 아니지?
1: 자, 다음은 마지막 방법인데. 자, 속담을 이용하기.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 속담을 이용하는 거야.
0: 어, 잠깐만! 이게 무슨 냄새지?
1: 아, 어머! 누가 지금 거름 뿌리는 거 아니야? 저기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거름을 뿌리면 어떡해요? 냄새 올라오네, 이거. 어우, 냄새. 어, 지금 방송 중인데 이렇게 냄새를 뿌리, 어떡해요?
0: 오메, 진정해.
1: 이렇게. 상대방이 냄새의 근원지를 찾기 전에 성질을 내버리면 방귀는 뒷전이 되지 않겠어.
0: 호미야, 넌 어쩜 방귀 소리도 그렇게 진짜처럼 내니? 와, 나 진짜 냄새도 장난 아니었어. 이거를 어떻게 흉내내지? 난 네가 진짜로 방귀 낀 줄 알았어.
1: 와. 아, 뭘? 아, 우리 사돈의 팔촌의 고모의 조카가 사위가, 아, 조카 사위가 알려준 거야.
0: 조카
1: 왜,
0: 사위?
1: 왜 이렇게 기니 이거? 사돈의 팔촌의 고모의 조카의 사위가 알려준 방법이야. 생전에 뭐 방귀도 한 번도 안 껴본 내가, 아, 뭐 도움이 됐을진 모르겠네.

0: 웬일이니 진짜로.
1: 보니까 어? 아, 세상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니?
0: 맞아.
1: 우리 당당해지자.
0: 좋아. 아니 이렇게 당당하지 말고. 나 오늘 처음 껴봐.
1: 당당해봐.
0: 아니야 괜찮아.

0: 너도 고민이 있다고?
1: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1: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1: 그럼 또 보자.
0: 안녕.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2: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안녕하십니까. 열기도 더해지고 불쾌지수도 높고 끈적끈적한 여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상을 힘들게 만드는 건 바로 모기. 하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모기에 물리지 않은, 여름철 모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만 연구해 오신 달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10년 동안 모기에 물리지 않은 달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혹시 맞으십니까?
1: 응, 맞습니다. 제가 그 모기 피하기 달인입니다.
0: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인데요. 아직도 한 번도 모기에 물리신 적이 없으십니까?
1: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물릴 일 없습니다.
0: 우와, 대단한 자신감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도 그 비법을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1: 물론이죠. 저를 따라해보시죠. 먼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대로 잡아보세요.

0: 선생님 저 죽을 것 같은데요.
1: 무기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하고 찾아옵니다. 성충 암컷 무기의 수명은 약 2, 3개월 정도. 그동안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지 않으면 무기는 우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2: 그 말씀은 죽으면 모기에 안 물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닌가요?
1: 비슷합니다. 다음 방법입니다. 자, 잠시만요. 네. 자, 여기에 누우시지요.
2: 아, 여기에요? 네.

0: 선생님, 이건 무슨 방법인가요?
1: 두 번째 방법, 나를 대신해 모기에게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뷔페를 두고 굳이 이 작은 모기장을 뚫고 들어올 모기는 없죠. 그렇게 하면 모기도 배부르고 나도 꿀잠 자고 일석이무 럭키 모스키토입니다.
0: 그럼 선생님 말씀은 제 피를 내어주고 선생님은 편하게 주무시겠다는 얘기신가요?
1: 이가 빠르시네요. 뭐 하시는 겁니까?
0: 제가 가질 수 없다면 다 부숴버리자는 방법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 위험해서 안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만
2: 제발 알려주세요.
1: 생화학 전쟁을 일으킨다.
0: 생화학 전쟁?

0: 이번에야말로 정말 모기를 피할 방법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이건 뭔가요?
1: 양말 좀 벗어주시겠어요?
0: 양말이요? 알겠습니다.

0: 혹시 방귀 가능하십니까?
1: 예? 가능합니다.
2: 완성됐습니다. 21세기는 화학전이지요.

0: 모기도 기피하는 창을 두른다. 내가 모기 기피제 그 자체가 되는 것인지요?
1: 아, 이건 그냥 화생방인데요, 화생방. 이건 모기 기피제가 아니고 그냥 사람 기피. 어디 가세요? 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또 다른 방법은 없으신가요?
0: 어, 예, 방법이야. 백만숨을 한 가지 정도.
2: 엄마 왔다. 어머, 이게 뭐야? 어? 아, 왜 이렇게 집을 어질러 놨어?
3: 엄마, 오셨어요?
2: 어, 이게 무슨 냄새야? 어, 창문부터 열어야겠다. 창문부터. 창문.

0: 우리를 보고 싶어하는 자기들을 위해 켰어.
1: 안녕. 오늘도 신나게 고민 상담 시작해볼까?
0: 응? 호미가 왜 자꾸 짖냐고? 아, 그게 아니고. 오늘은 아주 귀여운 게스트 진자와 희망이와 함께할 거야.
2: 우와, 희망이 진자와 너무너무 귀엽다.
0: 호미야, 매너 좀 지켜줄래? 우리 친구들과 초면이잖니.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셔.
2: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0: 좋아, 그럼 희망이와 진자가 화내기 전에 시작할게.
3: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0: 오, 그럼 고민 상담소 렛츠 도 잇! 고!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득하죠? 제일 중요한 게 있잖니. 한 생명이랑 가족이 될 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책임감. 우리 자기들이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가지고 고민 상담하는 거겠지?
2: 말해 뭐해. 그럼 우리 자기들 믿고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이 책임감을 우리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하지 않니? 말로만. 그렇다고 그냥 냅다 데려와? 강아지를 입양하면 어떻게 책임질 건지 먼저 보여주는 거잖니.

0: 그럼 먼저 바로 이 강아지 인형으로 주변에 강아지가 있다면 직접 보여주면 되지만 다들 우리 희망이와 진저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쭈꾸 밥 먹자.
1: 아, 맛있다.
0: 맛있어.
1: 아우, delicious.
0: 아, 좋아, 좋아. 우리 쪼꼬, 밥 먹었으니까, 언니랑 산책 가자.
1: 멍멍, let's go.
0: 아, 좋아요.
1: 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 망망망. 아우 내가 산책하는 것 같네. 망망망망망.
0: 좋았어. 어? 우리 쪼꼬. 응가 말했구나.
1: 어? 킁킁킁킁킁. 어? 어디 싸지?
0: 어 우리 쪼꼬.
1: 아우 시원해.
0: 어? 우리 쪼꼬 똥 닦아요.
1: 망망망망.
0: 언니가 치워줄게요.
1: 쾌변했다.
0: 봉지를 뽑아서. 자.
1: 우후미 센스짱.
0: 잘 펴서 깨끗하게 뒤집어서.
1: 자,
0: 아이고 잘했어. 우리 쪼꼬. 자, 이번에 끈 갖고 놀기. 물어. 자. 자, 어. 아우, 주먹질을 못했지. 아이고. 고무줄놀이 주먹질이.
1: 안아주세요.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지.
0: 웬만하면 통할 텐데 무슨 방법이야 호빵아?
1: 바로 청소. 보통 털 때문에 입양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잖니. 뭐 평소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야.
0: 그걸로 될까?
1: 되지. 이게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 청소를 너무 열심히 했네. 아, 책임감도 보여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리라고. 성공률이 2배.
0: 그래도 부모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지. 반려견은 아니지만 몰래 데려와서 키울 수가 있어.
1: 뭐 몰래? 호미야, 그런 방법은 절대 안 돼. 근데 대체 뭘 데려온다는 거야?
0: 사실 여기도 아까부터 있었어. 얘도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잘 안 보이려나? 우리 세바스찬. 이리 와, 소개해 줄게. 얘는 세바스찬인데. 잠깐, 어디 있지?
1: 어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대체 누굴 부르는 거야? 근데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니? 뭐야? 잡았다. 날파리가 날아다녔어.
0: 우리 세바스찬 델리도 빅토리아 루이 1세가 우리 세바스찬 델리리 빅토리아 루이 1세가
1: 이름 되게 길다. 혹시 그 키울 수 있다는 게 그 이 세바스찬이야?
0: 아, 얘 또 어디 갔니? 아.
1: 명복을 빌어주자.
0: 어디 갔어?
1: 잘 가라.
0: 아, 여기 붙어있어.
1: 자기들은 절대 네버 따라하지 마세요. 반려동물은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책임감을 갖고 입양하도록 하세요.
0: 세바스찬 엘리노 빅토리아 루이 1세. 세바스찬 엘리노 빅토리아 루이 1세.
1: 호미야,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
0: 세바스찬 엘리노 빅토리아 루이 1세.
1: 명복을 빌어주자. 너도 고민이 있다구?
0: 어떤 고민? 가족 고민?
1: 친구 고민?
0: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그럼 또 보자.
1: 안녕!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Mr. Red works at an art museum.
1: Really like it.
2: 미술관에서 yeah, 일하게 like 된 미스터 레드와 썬데이. 저런! 모나리자 얼굴에 케첩이? 레드와 썬데이는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3: 저희 전시회 도우미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4: Our pleasure!
3: 혹시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 좋아하십니까?
1: I really like it!
4: Yeah, I like Mona Lisa's eyes, nose and mouth. She's beautiful.
3: 맞습니다. 이 모나리자는 아주 귀한 작품이네.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Yes, sir!
1: 와, it's beautiful. Oh, excuse me, may I help you?
5: 어, 네, 감사합니다.
4: 와, hi. You didn't see that sign, did you? No food here. Can you give me that corn dog?
1: No.
4: Hey, be careful. Give it to me.
1: No!
4: Stop! Stop! Give me the corn dog! Stop! Stop! Stop!

0: Oh my god! Tissues! I need some tissues!
1: Come this way. The Mona Lisa is over here.
2: 예, 제가 이 모나리자 실제로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모나리자가 팩을 하고 있네요.
0: Yeah, she needs some skincare. So, look at the other pictures first.
1: Okay, come this way.
0: 아, I'm sorry, Mona Lisa. But don't worry. I will paint your face again. 아, I need orange. 핑크 and yellow.
1: 아이즈,
0: 어 노즈, 앤 어 마우스.
1: 왓?

0: She's not Mona Lisa.
1: Jesus, her eyes.
2: 예, 예. 전시회는 진행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전시회 오시면은 모나리자 그림을 실제로 보실 수 있기는 한데. 다시 전화 드릴게요.
3: 야!
2: 아이 깜짝이야. 뭐야 이거?
0: 아유. Sir, I'm really sorry. Please, calm down.
1: I'm so sorry too. Red. Run!
2: 안 돼. Red. 거기서 이 녀석들아.

Now, let's sing together! 1, 2, 3, 4!

0: next time.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 Mr. Red.
2: 놀이터에서 놀아요.
3: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2: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3: 멋있겠는데?
2: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3: 거기서!
2: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3: 안 돼, 토끼야!
2: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세상이요, 그들을 응원하지 않았어요. 항상 얘기했죠. 넌 안 된다. 단순한 미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여성이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화가의 삶을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호철입니다. 오늘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살짝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떠오르는지 한번 다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고흐? 피카소? 모네? 마티스? 아마 이 정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들이 아마도 상당수가 남자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수백 년의 미술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는 없었을까? 아니죠.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여러분께 역사가 오랫동안 조용히 덮어왔던 두 명의 아주 놀라운 여성 화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한 명은요, 430년 전 이 바로크 시대를 살았던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 그리고 또 한 명은요, 19세기에 그리고 또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수잔 발라동 이야기예요. 단순한 미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여성이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얘기를 좀 해볼게요. 1593년생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화가였습니다. 오라치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안타깝게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12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요, 이 딸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림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아버지도 놀랬어요. 내 딸의 실력이 너무나 대단했던 걸. 자, 그리고 아버지는요, 딸의 재능을 키워주겠다고 이제 자기 친구 화가였던 타시라는 남성에게 이제 자기 딸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림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원근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당시 화가들이 반드시 익혀야 됐던 핵심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일어나요. 집으로 드나들던 타시가 18살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를요, 성폭행했어요.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제가 단순히 충격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소녀가 선택한 핵심이 있어요. 자, 이듬해 아버지는요, 타시를 법원에 고발합니다. 7개월에 걸친 긴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젠틀레스키는 피해자인데요, 너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너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냐. 법정에서 젠틀레스키는 피해자임에도 손가락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진실을 얘기했어요. 나는 진실을 말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도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걸. 그리고 결국 타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요, 젠틀레스키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자, 그녀의 첫 번째 대표작 한번 만나볼게요. 수산나와 장로들입니다. 이 성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그린 작품이에요. 마치 자신이 겪을 공포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렸죠. 그림 속 등장한 여성 수산나입니다. 바빌론의 유대인 귀족 부인이죠. 그리고 마을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두 명의 장로가요, 오랫동안 수산나를 지켜보다가 수산나가 목욕을 하려고 하는 순간 두 장로가 뛰어들어와서 함께 오늘 밤을 보내자. 너가 거절하면 너를 간통죄로 신고하겠다. 당시의 간통죄는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어요. 근데 힘 있는 재판관 두 명이 직접 봤다고 증언하면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었죠. 딱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남성 화가들도 이 장면을 많이 그렸어요. 다른 남성 화가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수산나를 그냥 아름답고 예쁘게 그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의 수산나 어떠세요?

수치스러워하죠. 자신의 몸을 가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여성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몸을 비틀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싫다.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로의 자세는요, 너무 무겁고 위압적이에요. 여성으로서 처음 그려진 수산나의 진짜 진심이었던 거죠. 17살 소녀가 다른 화가들이 500년 동안 그려왔던 그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대표작 한번 봐볼게요. 사실은 이 작품이 젠틀레스키의 최고의 대표작입니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 여러분, 조금 그림이 끔찍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작품은요, 유디트라는 여성이 자기 민족을 침략한 적의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술에 취하게 만든 뒤에 시녀와 함께 그의 목을 잘라서 민족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주제도요, 다 남성들이 그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디트가 힘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도 남성 화가들이 그린 걸 보면요, 예쁘게, 그냥 우아하게, 그냥 막 몸도 가냘프게 그려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젠틀레스키는 어떻게 그렸나요? 팔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죠. 싸우고 있는 여성, 그죠? 유디트와 시녀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단호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두렵거나 망설이지도 않아요. 한 미술사 학자들은요, 유디트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 밑에 있는 이제 죽어가는 남자는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던 탓이다라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신화 속 이야기이지만 젠틀레스키는 본인의 이야기를 넣어서 그린 거죠. 물론 이게 100% 단정할 순 없지만 이 그림에서 뿜어내는 그 에너지, 젠틀레스키의 분노와 단호함은 느낄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그림도 볼까요? 회화의 알레고리로서의 자화상이에요. 이 그림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45살에 그린 겁니다. 자, 그림 속의 모습을 보세요. 파레트와 붓을 들고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소매도 걷어붙었어요. 머리카락도 약간 흐트러져 있어요. 일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죠. 그런데 이 그림은요, 단순한 자화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회화, 예술의 상징, 예술 그 자체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단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회화, 예술 그 자체다. 이 선언은요, 남성 화가는 절대 할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이라는 그 당시 불리했던 조건을 처음으로 특권으로 만들어서 예술 그 자체가 되어버렸던 순간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젠틀레스키를 왜 기억해야 될까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피렌체 아카데미아 델레 아르티 델 디세뇨라는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입회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남성들이 주류했던 그 전통적인 기관에 여성 화가로서 처음으로 당당하게 그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야. 젠틀레스키는 처음으로요, 그 여성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으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시선의 혁명이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폭력을 당했고요. 법정에서 고문을 당했어요. 당시 모든 제도가 여성이란 이유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붓을 놓지 않았죠. 화가라는 직업 하나로요, 당당하게 자신의 딸도 키웠고, 왕에게 초대도 받았고요. 나중에는 세계가 인정하는 화가가 됐습니다. 그 젠틀레스키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은요, 시간을 약 250년 정도 넘겨볼게요. 1865년에 프랑스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요, 마리 클레망틴 발라동이에요. 나중에 세상에는요, 수잔 발라동으로 이름이 알려질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가난한 세탁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파리 예술가들의 동네, 몽마르트의 골목에서 자랐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여러 직업들을 전전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화가의 꿈은요, 원래부터 화가가 아니었어요. 서커스 고계단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15살 무렵에 고개를 하는 도중에 무대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부상을 당하면서 꿈을 접어야 됐어요. 그 다음엔요, 화가들의 모델이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도 시대에

다 남성들의 위주였던 거야. 나는 되게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화가들이 나를 그리면요. 우리 앞에 봤던 얘기랑 비슷해요. 또 나를 예쁘게만 그리는 거야. 그때부터 여러분 수잔 발라동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를 저렇게 예쁘게만 그릴까? 그 위대한 화가들이. 그러면서 이제 수잔 발라동은요. 모델로 앉아있으면서 뭘 보냐. 화가들의 손과 눈을 관찰합니다. 붓을 어떻게 잡는지, 무엇을 보고 어떻게 그리는지, 물감을 어떻게 섞는지 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파리에서요. 여성이 미술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에꼴 데 보자르라는 위대한 이 파리 국립미술학교에 들어가요.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나 있는 집안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였죠.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규 교육도요. 당시에 돈이 없으면은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특히 여성이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수잔 발라동은 어깨 너머로 배운 거죠. 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그림을 그리던 수잔 발라동은 드디어 첫 번째 자화상을 그립니다. 그녀 나이 28살이었어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눈빛이 선명합니다. 피하지 않고 관람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당시 이 수잔 발라동의 모델명은요, 마리아였습니다. 모델은 뭘까요? 모델.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존재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잔 발라동,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그리겠다.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관람객을 똑바로 보고 있죠. 이건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녀의 말년 작품을 봐볼게요. 57살에 그린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잔 발라동을 얘기할 때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 여성이 침대에 편하게 기대어 누워있죠. 뭐가 다른가요? 이 그림은요, 사실 아주 오래된 전통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어요. 자, 저 자세로 침대에 누워있는 그림들은 보통요, 비너스, 혹은 뭐 이전까지만 해도 마네 올랭피아, 누드로 아름답게 그려진 여성들이었어요. 항상 누드였고 관람자, 남성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잔 발라동의 이 파란방이라는 그림은요, 자세만 가져왔지 모든 걸 바꿔놨어요. 먼저 이 여성은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성을 유혹한 옷도 아닙니다. 줄무늬 파자마, 그죠? 그냥 편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담배를 피우고 있죠. 당시 여성이 담배 피운 건요, 아주 낯설고 이건 금기였어요, 금기. 근데 그걸 깨버렸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발치를 보세요. 옛날에는요, 저기 막 고양이 같은 거 그려놔요. 검은 고양이, 성적인 상징으로. 근데 뭐가 있어요? 책들이 쌓여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난 여성이고 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초반에는 여러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나 여기 있다 선언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그 후로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누구를 보지도 않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나 자신이다. 너희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겠다. 선언이었던 거예요. 자, 수잔 발라동.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에서요, 전시 허가를 받은 최초의 여성 화가예요. 정식 미술 교육을 단 하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정식으로 여성으로서 전시를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당시에 그녀의 삶은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죠. 교육받지 못했죠. 하지만 수잔 발라동은 여러분, 이 포인트가 있어요. 자신의 조건을 비관만 하지 않았어요. 서커스의 고개사를 하려다 실패했죠. 모델도 나중에 못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모델로 앉아있는 동안 눈은 계속 배웠고요. 손은 기억했어요. 화가들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남성들이 절대 그릴 수 없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규칙을 하나하나 깨간 거예요. 자, 그녀가 그린 여성들은요, 꾸미지 않아요. 이상화시키지도 않았어요. 살아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 모습 그 자체였죠. 이것만으로 혁명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모습을 관찰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녀의 그림은 지금도 프랑스 파리 주요 미술관들에 걸려 있어요. 1938년 72살의 수잔 발라동은요, 파리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분. 430년 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리고 160년 전 수잔 발라동. 두 사람 모두 자화상을 그렸죠.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요, 자기 자신을 회화 예술 그 자체로 그렸고요. 수잔 발라동은 자신의 얼굴을 그리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공통점 찾으셨나요? 세상이요, 그들을 응원하지 않았어요. 항상 얘기했죠. 넌안 된다. 여자니까 안 돼. 가난하니까 안 돼. 또 집안에 백도 없지. 안 돼. 하지만 이두 사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붓을 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죠. 자,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을 거고요. 그때 의외로 세상이 냉정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응원보다는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던 간에, 혹은 아직은 그 꿈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스스로를 믿고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때 흔들릴 때마다 이두 화가 이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수잔 발라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두 사람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림으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요, 대부분은 조롱이고 욕이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세요. 그 비웃음을요, 자신들만의 깃발로 바꿔버린 거예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먼저 저희가 이 눈꺼풀이 어떠한 원리로 떠지고 또 감기는지 그걸 이해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은 눈을 뜨는 근육이 있고 또 눈을 감게 하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마를 제가 올리면은 눈이 떠지죠. 이마근이 있고요. 또 그리고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육이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검판이라고 하는 딱딱한 눈꺼풀과 붙어가지고 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면은 우리가 눈을 감는 근육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눈을 꼭 감았을 때 미간에 인상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요 미간에 있는 눈썹 주름근 또한 눈을 감게 하는 데 사용하는 눈 둘레근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눈꺼풀 연축이란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하는데요. 눈꺼풀 연축은 말 그대로 내가 원치 않아도 눈을 감는 근육이 자꾸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하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자꾸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감긴다고 오십니다. 내가 뜨고 싶어도 자꾸 눈이 감기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뜰 수가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운전하다가 자꾸 이렇게 눈이 감기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십니다. 보통은 발병 초기는 40대에서 50대, 중년 이상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보통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밝은 빛을 볼 때, 눈을 장시간 사용할 때도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뇌의 기저귀란 부분에서 이런 눈꺼풀의 움직임을 조절을 하는데요.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꾸 내가 원치 않아도 눈을 감는 근육에 힘이 자꾸 들어가게 되고, 눈이 감기는 경우죠. 사실, 감별을 해야 될 것, 이것과 구분해야 될것 가장 흔한 것이 눈꺼풀 떨림입니다. 눈꺼풀 떨림은 양쪽 눈에 오지는 않고요. 보통은 한쪽 눈에 이제 윗눈꺼풀이나 아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거는 보통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젊은 분들한테 많이 오십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밤새 공부를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 미세하게 눈꺼풀이 떨린다고 오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그네슘을 복용해 볼 수도 있고요. 마그네슘을 먹어도 계속 눈꺼풀이 떨려서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보톡스를 맞아볼 수 있습니다. 보톡스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름 핀다고 생각하시는데 맨 처음에 실제로 보톡스가 발견된 것은 이제 1979년에 안과사에서 발견된 거고요. 안과사가 이 눈꺼풀 연축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것들이 2000년 들어서 피부과에서 주름 피는 데 응용하게 된 것이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 연축 또 눈꺼풀 떨림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톡스로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눈이 떠지지 않을 때에 제가 안검 연축인가요? 아니면 근무력증인가요? 물어보십니다. 근무력증이란 병이 있는데, 근무력증은 우리가 차에 기름이 없는 것처럼 신경이 근육에 휘발유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병이 바로 근무력증입니다. 그러니까 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차가 안 가는 것처럼 근육이 잘안 움직이는 것이죠. 근무력증은 기본적으로 마비에 의해서 눈이 안 떠지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안검 연축은 마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감는 근육에 힘이 너무 강해서 눈이 안 떠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안검 연축은 눈을 감는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눈이 안 떠지기 때문에 이런 미간이나 이런 데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주름이 생기면서 눈이 안 떠지면은 그건 안검 연축이고요. 그리고 근무력증은 눈을 뜨는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눈을 뜨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마 쪽에 주름이 많이 생기면은 그것은 근무력증일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차이. 눈썹에 주름이 많이 있으면은 안검 연축, 이마에 주름이 많이 있으면은 근무력증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 것은 이제 반 얼굴 연축인데요. 반 얼굴 연축은 말 그대로 얼굴의 반쪽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꺼풀 연축과 다른 거는 눈꺼풀 연축은 두 눈이 이렇게 감기는 건데, 반 얼굴 연축은 한쪽 눈꺼풀과 한쪽의 안면이 같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증상이 이렇게, 이렇게 반쪽 증상으로 오십니다.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얼굴 쪽 감는 신경은 7번 뇌신경입니다. 이 7번 뇌신경이 뭔가 눌리는 것이죠. 종양에서 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7번 뇌신경을 주변에 지나는 혈관에서 눌릴 수도 있습니다. 뭔가 7번 뇌신경이 이렇게 눌리는 경우에는 한쪽 얼굴만 압박에 의해서 깜빡깜빡거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반 얼굴 연축은 저희가 뇌 영상 검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해서 혹시라도 이 7번 신경 주변으로 해서 혈관이 눌리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이 7번 신경을 누르는 혹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메이그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 메이그 증후군은 눈꺼풀 연축처럼 양쪽에 오는 것인데 눈꺼풀만 감기는 것이 아니라 요 입까지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오십니다. 눈을 감으면서 동시에 입도 떨립니다. 이렇게 오시죠. 이게 심해지면은 어떤 분들은 이 밑까지 내려와서 목소리까지 떨립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변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사실 삶의 질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목소리가 변했어요. 이것 때문에 어깨도 떨려요. 목 근육 떨려요.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 긴장 이상증의 한 종류라고 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내가 원치 않아도 근육의 긴장이 변해서 떨리고 조절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인은 뇌 기저핵 쪽에 있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의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눈뜨기 행위의 상실증, 말이 좀 어려운데요. 말 그대로 눈을 뜨고 싶은데 그 행위가 잘안 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환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 눈뜨기 행위 상실증 환자분이셨는데요. 50대 남자 환자. 재미난 것은 제가 환자분께 물었습니다. 눈을 뜰수 없으니 불편하시겠네요. 그래서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환자분께서는 저는 눈을 뜰수 없어서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TV는 어떻게 보시나요? 물어보니까 환자분 대답이 고개를 기울이면 눈이 떠집니다. 정면에서는 눈을 뜰 수가 없는데 그래서 눈이 감겨서 자꾸 이마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눈이 잘 떠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 긴장 이상증의 한 종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눈을 뜨려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은 다 풀어줘야 되고 눈을 뜨게 하는 근육만 수축을 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런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눈을 뜨려는 힘과 동시에 눈을 감으려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눈이 안 떠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재밌게도 고개를 기울이거나 아니면은 얼굴을 만지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속임수라 하는데요. 감각 속임수 또한 운동 속임수라 합니다. 뇌에서 착각을 일으켜서 그런 근육의 조화가 다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허밍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측두부를 만지거나 아니면 아까 그분처럼 고개를 기울이면은 눈을 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뜨기 행위 상실증이라고 하시고요. 그분은 그래서 다른 데에서 보톡스도 맞아봤고 여러 약물 치료했지만은 효과가 없어서 저한테 오신 분이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하면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수술을 하셨던 분이시고 경과는 지금 매우 눈을 잘 뜨시고 다시 직장도 가지시고 행복하게 잘 생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톡스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보톡스의 치료인데요. 보톡스를 맞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감는 근육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눈 뜨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보톡스 효과는 영구적으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2, 3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2, 3개월마다 반복적으로 맞는 것이 단점이고요. 눈꺼풀 연축, 그다음에 반얼굴 연축, 그리고 눈뜨기 행위 상실증, 요세 가지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눈꺼풀 연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톡스 주사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해볼 수가 있는데요. 눈을 감는 근육을 수술적으로 다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반얼굴 연축은 그 원인 자체가 7번 신경과 혈관이 눌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서로 떼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관과 신경 사이에 작은 스펀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과 신경이 서로 붙지 않게 해주는 그걸 우리가 미세에 감압수려 하는데 그런 뇌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끝으로 눈뜨기 행위 상실증은 저희가 눈꺼풀에 있는 건판과 또 눈을 들게 하는 이마의 근육을 서로 근막으로 연결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꺼풀 올링근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마를 통해서 눈을 들수 있기 때문에 요두 개를 근막으로 연결해주면은 환자분들께서 이마를 통해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의 기능은 괜찮고 시력이 좋아도 이 눈꺼풀의 기능이 안 좋으면은 기능적으로는 실명이랑 같습니다. 내가 잘볼수 있지만은 눈이 감겨서 못 뜨는 경우에 넘어질 수도 있고 계단을 헛디뎌서 위험할 수도 있는.

0: 있는데요.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치료법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과에 오셔서 저희가 정확한 또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복시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 저희가 우리 소중한 눈잘 관리하셔서 100세 시대 오래오래 눈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자, 3강에서는 척추통증에서 가장 대표적인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을 같은 질환으로 알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허리디스크와 협착증 이 두 가지 질환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차이에 따르는 치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디스크는 허리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질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허리디스크는 사실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디스크의 겉 표면에는 질긴 섬유륜으로 된 섬유질의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은 재질의 수액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가 하는 역할은 척추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면서 완화되는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 충격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퇴행성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디스크가 압박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의 겉표면인 섬유륜이 찢어지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거나 척추 사이에 있어야 할 디스크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면서 신경을 누르게 돼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라는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다리저림, 엉치 통증, 방사통과 같은 허리 통증 외에 다리저림과 발통증 등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운동신경이 마비돼서 보행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척추 협착증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몸에 있는 척추 구조를 한번 짚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는 척추뼈의 앞부분인 추체와 디스크, 뒤쪽에서는 척추뼈의 뒷부분인 추궁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사이의 공간이 척추관입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이 통로가 바로 척추관입니다. 퇴행성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면 후관절이나 황색인대와 같이 척추관을 둘러싸는 부위가 비호화되고 두꺼워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신경이 꽉 눌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게 만약에 척추관이 눌리는 게 아니라 가지 쪽으로 눌리게 되면 추관공 협착증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마디가 굵어지는 현상이 누구나 나타나는데 이 현상이 척추에서 나타나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척추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넓고 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충분하게 되는데 척추관이 많이 좁아져 있게 되면 원래는 동그란 원처럼 보여야 할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세모 모양으로 바뀌면서 신경을 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게 되면 허리디스크와 동일하게 허리 통증, 엉치 통증, 다리 저림을 유발할 수 있으나 심하게 지속적으로 눌리게 되면 운동마비와 보행장애, 이상감각증 등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디스크와 증상은 유사할 수 있어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척추에서 적응을 하거나 통증에 둔감해져서 신경이 눌린다 하더라도 초반에는 심한 통증을 별로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감각이 무뎌지면서 그제서야 내원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신경 증상으로 감각이 둔하거나 껌이 발바닥에 붙은 것과 같은 이상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환자는 통증 자체는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인지가 적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협착증 역시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초기라면 주사치료에도 잘 낫게 되고 보행까지 개선시킬 수가 있지만 신경이 오래되어 이미 신경통이 남아버린 경우와 여러 마디 협착증으로 인해 신경 눌림증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는 보행 장애가 생겨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을 간단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우선 허리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20에서 4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 척추관 협착증은 조금 더 나이가 드신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증상학적으로는 허리디스크는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 또 누워있을 때와 같이 자세를 유지할 때, 또 그리고 거기서 변경을 하려고 할때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움직이지 않으면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착증이 수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디스크가 같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자세 유지하고 변경할 때 통증이 수반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걸을 때는 어떨까요? 신경이 좁아진 협착증은 증상이 악화되는 반면에 디스크는 걷게 되면 증상이 완화되게 되고, 디스크를 유지하고 변경할 때 디스크는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걸을 때도 차이가 좀 있는데, 디스크는 조금 걸으면 통증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협착증은 걸으면 걸을수록 통증이 악화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는 굽힐 때 통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급성 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이 허리를 이렇게 붙잡고 허리에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의자에 앉지 못하고 진료를 보시는 경우들도 간혹 계신데요. 하지만 협착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증가하고 숙이게 되면 또 통증이 감소되기 때문에 진료를 보러 오시면 허리를 굽히고 걸어 들어오시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또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리나 다리 저림과 같은 증상이 주증상이 많은데, 협착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엉덩이,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말초신경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말초신경염과 발증상을 호소하는 협착증 환자는 보행장애와 함께 잘 낫지 않는 경과를 보이고 오래된 협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을 수술을 반드시 꼭 시행을 해야 할까요? 허리디스크는 수술을 해야지만 완치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허리디스크는 수술하면 완치가 아닙니다. 디스크 수술은 섬유륜이라고 하는 디스크를 수액을 싸고 있는 단단하고 질긴 섬유질이 찢어지게 되면서 대부분 이 부위를 통해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신경관이 많이 좁아진 경우라면 주위의 후관절 일부를 절제하여 신경 공간을 뚫어주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척추의 허리 디스크가 수술한 다음에 무리한 운동을 시행해서 허리의 움직임이 많게 되면 이렇게 불안정증이 있는 상태에서 디스크의 재발이 되기 쉽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재활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두 달간의 운동 자제 후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척추의 안정성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수술 전에 신경학적 증상이 심해 신경회복이 더딘 경우라면 걷기 운동을 통해 신경회복을 시행하고 척추의 움직임을 줄이는 재활까지 병행하는 것이 치료에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재발하면 또 수술을 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허리디스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태가 있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완치가 가능한 상태가 있습니다. 급성 추간판 디스크 탈출증은 90%의 환자에서 3개월 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통한 회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수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신경과 관절 통증으로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으신데, 이분들은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만성 통증화 한 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통증 의학적인 관점에서 만성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는 통증 중재적 시술과 적절한 약물 치료를 우선 제공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생활 습관이나 근력, 자세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들이 있어서 증상이 만성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면 또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은 X이고, 다양한 주사와 시술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지만 재발의 위험도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척추는 치아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아도 썩은 치아를 아무리 잘 치워도

해도 양치질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다시 같은 부위에 충치가 나거나 임플란트를 했다 하더라도 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척추도 동일한데요. 우리 척추는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하중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거나 장시간 서 있는 상황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올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척추 주변을 보좌하는 근육이나 인대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동일하게 잘못된 자세를 반복한다면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허리디스크는 치료 후 재활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술을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평소 생활습관이 올바르지 않으면 다시 재발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올바른 재활치료와 뭉치는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강.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 그리고 수술 후 재발이 되었을 때 반드시 수술이 답은 아니라는 점이 인지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4강에서는 어떤 환자분들이 척추 수술 후에 재발이 잦고 또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의 재발이 잦은지에 대해서 케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정희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호주의 시드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양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를 말하고요. 6대주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오세아니아를 말하는데요. 호주는 그 자체가 고립된 섬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오세아니아 대륙입니다. 호주의 면적은 774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한반도의 35배,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70배가 넘습니다. 섬과 대륙의 기준이 되는 덴마크령 그린란드가 216만 제곱킬로미터이니까요. 그린란드보다도 무려 3배가 더 큽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제작된 지도로 보면 그린란드가 훨씬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주가 더 큽니다. 그래서 호주는 형태상으로 보면 섬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작은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시드니는 대륙이면서 국가인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지만 호주의 수도는 아닙니다. 시드니를 호주의 수도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와 멜버른 사이에 위치한 캔버라입니다. 호주의 영어 이름은 오스트레일리아인데요.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호주라는 이름은 오스트레일리아를 가차문자로 읽으면 호사 테라리아주가 되는데요. 앞의 호자와 맨 뒤에 주를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이 작명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시드니를 여행하기 전에 호주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좀 알고 가야 되는데요. 호주에는 기원전부터 원주민인 애버리진이 고유한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애버리진은 4만 년 전부터 호주 대륙에 정착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부족입니다. 그러다가 유럽인들에게 호주 대륙이 발견이 된 것이죠. 호주는 1606년에 네덜란드인에게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건국한 나라라서 영국인들이 최초로 발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유럽에서 맹위를 떨치게 되자 기세에 눌린 유럽의 소국가들이 바다로 새로운 땅을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향신료와 황금을 찾으러 뉴기니 방면으로 탐험을 나섰습니다. 이러다가 지금의 타스마니아 섬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한때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갔던 바로 그 타스마니아 섬입니다. 섬의 이름은 섬을 발견한 사람이 타스만이라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타스마니아로 불리게 된 것이죠.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곳에서 황금과 향신료가 발견되지 않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소홀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영국 정부의 명령을 받은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인데보호라는 배를 타고 1770년 호주 대륙의 남동쪽 해안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호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제임스 쿡은 남동쪽 해안 일대를 뉴 사우스 웨일즈라고 명명하면서 영국의 영토임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지금의 시드니가 있는 곳이죠. 1776년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독립전쟁에서 패배한 영국이 미국 영토를 대신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는데요. 호주가 이미 독립해버린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미국은 독립하면서 미국에 수용되어 있던 죄수를 영국으로 데려가라, 송환하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788년 1월 26일 대총독으로 임명된 이 아더 필립이라는 사람이 700명의 죄수 그리고 200여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시드니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주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은 호주의 건국기념일이고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휴일인데요.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는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건국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침략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점차 호주의 날,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주를 죄수들이 만든 나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788년 700여 명의 죄수가 정착한 이후에 계속해서 죄수들이 유입이 된건 맞습니다. 그런데 1868년에 마지막 죄수들이 오는 것을 끝으로 죄수의 유입은 끝나게 됩니다. 막을 내리게 됩니다. 80년 동안 호주에 유입된 총 죄수의 수는 16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호주에 이민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죄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호주는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호주 전체 인구의 약 14%가 아시아인입니다. 한때 백호주의를 표방했던 호주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간략히 호주의 역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시드니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니는 볼 것으로 넘쳐나는 여행지지만 시간이 없어서 딱한 군데만 볼수 있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추천합니다. 스토리텔링으로 넘쳐나는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랜드마크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있다면 시드니에는 단연코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1950년까지 시드니는 황량한 식민지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오페라 하우스 하나로 도시를 넘어 한 나라의 이미지까지 바꾸어 버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오페라 하우스지만 단순히 오페라를 공연하는 장소가 아닌 문화를 창조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기라성 같은 성당이나 도시가 즐비한데 1973년에 완공된 건축물이 2007년에 이미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덴마크의 건축가 예른 우손의 작품입니다. 1957년 국제 콩쿠르에는 무려 32개국 233개의 작품들이 출품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 경쟁을 뚫고 당당히 당선된 것이 바로 예른 우손입니다. 예른 우손의 나이가 그 당시에 38살이었는데요. 나이로 보면 상당히 신진 건축가였던 것입니다. 1954년 뉴 사우스 웨일스 주정부는 전 세계의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시드니에 복합 문화 공간을 디자인해달라 이런 공모를 했는데요. 당대의 유명한 건축가였던 르 코르비지에, 필립 존슨, 알바 알토 같은 거장들이 이 공모에 출품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예른 우손은 오렌지 껍질을 벗기다가 이 디자인을 고안해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역사를 바꾸는 아이디어가 고작 귤을 까다가 만들어진 것이죠. 참 역사를 바꾸는 것은 순식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심사위원들 중에 예른 우손의 디자인은 실현 불가능하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격 처리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 당일날 교통체증 때문에 늦게 합류한 세계적인 건축가 핀란드의 에로 사리넨이 나머지 심사위원을 강력하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작품을 왜 탈락시키느냐? 그러면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예른 우손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성공과 실패는 당선과 비당선은 종이 한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에로 사리넨은 그 유명한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여곡절 끝에 착공을 했는데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1959년 착공 당시에는 초기 계획상으로는 건축비가 700만 불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4배가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공사 기간도 처음에는 3년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4년이나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건축비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호주 정부에서는 복권까지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그냥 철거하자,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철거하자는 그런 여론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예르노소는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1966년 총괄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계속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비난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원래 우소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계속 비난하고 철거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호주를 떠난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착공 14년 만에 1973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이미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개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연간 3천회 이상의 공연이 이루어지고요. 1년 방문객만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5,200만 명이 공연을 관람했고요. 1억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내부를 보지 않고 그냥 외부만 보고 간 사람까지 따지면 아마 수억 명에 이를 것입니다. 한때는 철거하라는 비난까지 받았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지금은 투자 대비 수익률은 정말 계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대성공을 거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 오페라 하우스 이사회는 1990년 말에 예르누손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냅니다. 우손도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예전엔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2004년 연회장 내부를 우손의 설계로 개조하고 우손룸이라고 명명해 주었습니다. 우손은 2003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의 문화와 먼 미래를 내다본 위대한 걸작이라는 찬사를 보냈고요. 프리츠커상 수상자이며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는 예르누손이 1950년대에 상상할 수 없는 환경과 최고도의 공법을 조화시킨 20세기 최대의 걸작을 탄생시켰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심각한 계획의 오류를 보여주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인류가 지켜야 할 위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시드니 여행을 권합니다. 위대한 건축물을 품은 아름다운 항구가 귤껍질처럼 신선한 아이디어를 우연히 답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 시드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저 남미 대륙으로 내려가서 항상 탱고의 선율이 도시를 감싸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떠나볼까 합니다.

우린 이곳 아프리카에서 스프링봉 무리를 따라잡으려고 노력 중이죠. 이들의 이름은 놀라운 점프력에서 유래된 겁니다. 즐거워 보이네요. 이 동작을 프론팅이라 부르죠. 모두가 뛰고 있군요. 제주를 뽐내기도 하죠. 이런 우아한 점프는 이 동물들의 삶에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 프론팅은 짝을 찾을 때 매우 중요하죠.

0: 스프링복은 기분 좋을 때 점프합니다. 점프로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죠. 크론킹은 새끼들에겐 즐거운 놀이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점프 전문가들의 비밀을 찾으러 떠나봅시다. 사방이 온통 붉게 보이는 이곳은 촬영팀이 도착한 남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입니다. 낮 기온은 섭씨 40도에 이르며 사실상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곳이죠. 가장 강한 식물과 동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땅다람쥐도 그중 하나죠. 약 20cm인 이 동물이 허위를 물리치는 특별한 방법은 꼬리를 들어올려서 자신만의 그늘을 만드는 거죠. 꼬리가 양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기술 덕분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스프링복입니다. 우린 사막 전문가인 안내원과 팀을 이뤘죠.
1: I'm coming from Japan to look at Springbok's Bronking.
2: Springbok Bronking is a beautiful thing to see. It's also very difficult to see. But I'm sure together we can try and find some.
1: Thank you.
2: Let's go.
0: 한 시간을 운전한 후에 푸른 관목과 풀로 둘러싸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강이 지하로 흐르고 있어서 가능한 풍경이죠. 안내원은 스프링복이 이곳에 풀을 먹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안내원이 몇 마리를 본 것 같군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저기 있죠. 그 수도 꽤 많습니다. 스프링복의 키는 130cm 정도죠. 겉보기엔 사슴 같지만 실제로는 황소와 같은 속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밝은색 얼굴에 섬세한 무늬가 있는 사막의 신비한 유목동물이죠. 스프링복은 보통 100마리 정도가 큰 무리를 이룹니다. 무리는 주로 암컷과 새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때론 어린 수컷도 있죠. 두껍고 구부러진 뿔이 있는 게 수컷입니다. 암컷에겐 가늘고 곧은 뿔이 있죠. 어미가 새끼에게 젖을 먹입니다. 석 달 정도 된 새끼죠. 그래서 아직 무척 의존적입니다. 새끼들 또한 이맘때쯤 풀을 먹기 시작하죠. 스프링복은 약 70종의 식물을 먹습니다. 그 사실은 식물이 거의 없는 지역에선 중요하죠. 하지만 이들은 먹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점프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죠. 하루 중 가장 더운 때가 됐고 우린 무리 사이에서 특이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스프링복의 털이 솟기 시작했죠. 이것은 몸속에 갇힌 열을 방출하기 위한 방어 장치입니다. 게다가 흰색은 햇빛을 반사해서 동물들이 너무 더워지는 걸 막아주죠. 사막의 다른 거주자들처럼 스프링복도 이 혹독한 환경에 완벽히 대비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제 프롱킹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딜 보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만든 물웅덩이군요.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죠. 갬스복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주변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후 우리는 천천히 접근한 다음 천천히 물을 마시기 시작하죠. 잠시 후 몇 마리가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하죠. 발굽으로 점프합니다. 마치 스카이콩콩 같죠? 다리 안에 스프링이라도 들어있는 것 같군요. 스프링복이란 이름은 이런 점프 때문에 자연스럽게 붙게 된 거죠. 어린 스프링복은 놀면서 점프를 연습합니다. 자세히 보면 도움닫기도 전혀 없이 뛰어오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착지하자마자 다시 공중에 뜹니다. 어떻게 이들은 다리를 쭉 뻗은 채로 이렇게 높은 점프를 반복할까요? 그 점프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죠. 다리엔 두껍고 튼튼한 힘줄이 있습니다. 착지할 때 이 힘줄은 늘어나게 되죠. 이 힘줄이 원래의 모양을 되찾을 때 강력한 보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스프링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복은 보약할 때 근력에만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고도 점프를 계속 반복할 수 있죠. 이 독특한 점프를 프론팅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스프링복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죠. 프론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기 방어입니다. 사실 이 단순한 점프만으로 적을 막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한번 알아봅시다. 스프링복 무리가 쉬고 있죠.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치타가 이들을 향해 돌진하죠. 스프링복은 이를 알아채고 즉시 달아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요. 하지만 프롱킹은 하지 않는군요. 이들은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달리기만 할 뿐이죠. 이번엔 위험을 잘 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프롱킹을 안 한 걸까요? 프롱킹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달린 이유가 뭘까요? 그건 치타와의 거리 때문이죠. 스프링복이 위험을 알아차렸을 때 치타와의 거리는 100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안심하기엔 너무 가까운 거리죠. 치타의 최대 속도는 시속 120km입니다. 스프링복의 최대 속도는 시속 80km인데 보시다시피 치타는 스프링복 무리와 겨우 몇 걸음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점프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프롱킹이 효과적일 때도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적절한 판단은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죠. 생존을 위해서든 놀이를 위해서든 스프링복은 모든 상황에 점프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늦은 오후 그늘을 즐기고 있는 스프링복 무리를 발견했죠. 이곳은 하루 중 대부분이 덥습니다. 단순히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매우 중요한 일과를 하는 중이죠. 자세히 보면 모두가 뭔가 씹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을 보세요. 뭔가 내려가고 있죠. 이번엔 올라갑니다. 이걸 반추라고 하죠. 이전에 먹었던 풀이 다시 입으로 역류하면 소화를 위해 다시 씹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포식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이루어지죠.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은 스프링복의 고향입니다. 이들은 크론킹이라는 특별한 점프,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죠. 이 독특한 점프가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곳에선 무기에 폭우가 내리는 게 특징이죠. 빗물이 마른 태양으로 스며듭니다. 며칠 사이에 사막은 거대한 화단으로 변했죠. 이것은 우기에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 광경을 즐기는 건 누굴까요? 꽃들은 부드럽고 영양가가 높으니 스프링복이 이 계절의 포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든든하게 배를 채웁니다. 이들은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온종일 먹죠. 이 기간에 우린 무리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새끼가 아무리 부탁해보아도 어미는 젖을 먹이지 않습니다. 어린 새끼가 3개월이 되면 보통 젖을 떼는 시기가 되죠. 어미는 곧 다시 짝짓기 할 준비를 할 겁니다. 저 멀리에 스프링복이 혼자 있죠. 무리 중 몇 마리가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짝짓기를 하려는 수컷들이죠. 각자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한 겁니다. 각 영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 정도죠.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암컷들과 짝짓기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영역을 확보한 수컷들은 그 특별한 순간을 위해 온종일 기다리죠. 수컷 무리도 있습니다. 영역은 지배권을 위한 싸움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죠. 싸움의 무기는 뿔입니다. 여기저기서 싸움이 벌어지죠. 처음엔 가볍게 시작하지만 점차 강도가 높아집니다. 왼쪽에 있는 수컷이 상대의 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스프링복의 약점이죠. 이 뿔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뿔은 안쪽으로 급격히 휘어져 있어서 여기에 목이 끼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이 잡힌 상대는 기동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승자에게는 큰 이점이 되죠. 그래서 수컷들은 목을 노립니다. 이곳에서 둘이 서로 맞물려서 누구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가 뿔을 비틀어서 상대를 바닥으로 쓰러뜨렸죠. 이 싸움은 수컷들 사이의 순위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지만 1등이라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승자는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우두머리 수컷에게 도전해 이겨야 합니다. 싸움이 시작됐죠. 최고가 되기 위해 처음부터 격렬합니다. 우두머리 수컷이 대장다운 힘을 보여주죠. 압도당한 도전자는 황급히 후퇴합니다. 하지만 승자는 패자를 그냥 보내주지 않죠. 뒤쪽을 공격하려 합니다. 뿔로 도전자의 뒷다리 주변을 감는 매우 효과적인 작전을 쓰죠. 우두머리 수컷은 스프링복다운 방식으로 자신의 압도적인 승리를 축하합니다. 크롱킹을 반복하며 무리 전체에 승리를 알리죠. 이것은 미래의 경쟁자들에게 자부심과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 점프는 암컷들이 자신의 영역에 방문하도록 초대하는 역할도 하죠. 이들은 패자들입니다. 몇몇은 심각한 상처를 입기도 했죠. 이들은 결국 표적이 됩니다.

표범이 먹잇감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죠. 수컷들은 아직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5m 앞까지 다가왔지만 스프링곡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죠.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위협은 지나갔죠. 보시다시피 이번 경우에는 프롱킹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표범이 물러납니다. 대담한 대결과 필사적 탈출을 모두 해내야 하는 수컷 스프링복의 삶은 쉽지 않지요. 승리한 우두머리는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역 표시를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죠. 그리고 운 좋게 대규모의 암컷 무리가 도착했습니다. 우두머리 수컷은 흥분을 참지 못하고 높은 점프로 암컷들을 맞이하죠. 수컷들은 특히 이런 순간에 프롱킹을 합니다. 이제 수컷은 뭘 해야 할까요? 수컷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죠.

같군요. 코를 킁킁대는 것, 수컷의 또 다른 구애 방법이죠. 이 수컷의 의도는 확실합니다. 자포자기한 수컷은 추격을 시작하죠. 이런 방식은 좀 거칠거나 투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암컷이 수컷의 영역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할 만합니다. 확실히 끈기는 있어 보이는군요. 암컷이 점프합니다. 전문가들은 스프링복이 프롬킹으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죠. 아마도 지금 이 암컷이 하고 싶은 말은 서두르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란 속에서 우린 무리와 떨어진 곳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죠.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새끼입니다. 가볍게 뛰는군요. 활력이 넘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싶은 거죠. 새끼가 무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 때까지 약 한 달간은 둘이서만 지낼 겁니다. 일단 무리에 들어가면 규칙적으로 프롬킹을 연습하게 되죠. 이렇게 길고 가느다란 다리가 있으니 약간의 운만 따른다면 곧 점프 전문가가 될 겁니다. 스프링복은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에 살죠. 이들의 프롬킹은 위험을 날리거나 즐거움과 열정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혹독한 태양 아래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귀엽대.
1: 까불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다.
2: 대원, 괜찮나? 이런.
1: 자, 이제 순순히 그레이트 코인을 내놓아라.
2: 후퇴한다. 정말 큰일 날 뻔했군. 자, 얘들아, 이제 침착하게 대책을 세워보자. 이러니, 너흰 미니특공대 대원들이잖아.
3: 미니특공대가 뭔데?
4: 맛있는 거야?
2: 기억도 완전히 아이 상태로 돌아간 것인가? 블랙위치 녀석, 이상한 마법을 쓰다니. 모두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선 마법 지팡이를 파괴해야만 할 거야. 하지만 이 상태로는...

0: 거야? 그래, 고마워. 어? 귀엽다.
1: 여보, 여보, 여보! 나 좀 먹어!
0: 너, 어디가?
2: 같이 가!
0: 얘들아, 가지 마! 얘들아, 이제 그만! 걔, 어렸을 때부터 엄청 빨랐군. 야! 맥스! 안 돼! 어서 내려놔!
2: 어? 내려놔?
1: 오빠 잘 나왔다.
0: 루시, 사진 찍을 때가 아니야. 볼트, 이제 멈춰. 맥스, 그거 만지면 안 돼. 야, 샘이 숙박해.
3: 볼트, 뭐해?
1: 형아! 야, 저 뭐야?
0: 볼트, 위험해!
1: 영아, 괜찮아?
0: 내가 위험하다고 그랬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대로는 카르노 군단에게 맞설 수가 없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1: 많이 아파? 이러면 금방 나을 거야.
2: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0: 순수한 아이들 뿐인데 내가 너무 심했어. 형아가 이제 화 안 낼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1: 진짜? 맛있는 거?
2: 난 아이스크림.
3: 난 쿠키 먹고 싶어. 쿠키.
0: 그래 그래 형아가 다 사줄게. 가로노 군단이 나타났군. 자, 여긴 위험하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
2: 형아는? 형아도 같이 가야지.
0: 형은 여기서 저 괴물을 막아야 해. 형아 힘 엄청 세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1: 꼭 와야 해.
0: 레귀치.
4: 아주 싫었어. 어서 나오라 티라. 그레이트 코인을 내놔. 이제서야 왔구나. 자, 이제 코인을 내놓으실까?
0: 어림없는 소리.
4: 혼자서 날 상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0: 아직 끝난 게 아니다.
1: 얘들아, 공룡영화 괜찮을까? 모르겠어.
2: 그럼 우리가 도와주자.
3: 그거 좋은 생각이다.
4: 그래, 맞아. 우리가 도와주면 평화랑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어.
5: 그래, 좋아.
4: 가자, 가자.
6: 자, 어서 코인을 내놔.
4: 공룡영화 괴롭히지 마!
7: 이건 또 뭐야?
0: 너희가 왜 여기에?
4: 얘들아, 가자!
5: 가자!
0: 야, 얘들아, 안 돼!
6: 알가다니 별것도 아니군.
0: 안 돼!
6: 동료들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당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어때, 티라?
0: 얘들아.

0: 형아도 하나 먹어.
1: 아니, 아빠.
0: 아프지 마.

0: 얘들아.
1: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얘들아!
2: 왜 이래? 이 녀석들이! 내기치!
0: 얘들아, 설명 나중에 할게. 우선 렉스 카이저 부채 블랙 위치를 쓰러뜨리자.

0: 적군들이 어떤 마법을 쓰든 무슨 하든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1: 안되나!
2: 이 수많은 꽃가파

0: 키라, 뭐해?
1: 또 수지 사진이나 보고 있겠지 뭐.
2: 얘들아, 사랑한다.
1: 갑자기 왜 저래?
3: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하군.
2: 얘들아, 한 번 더 안아보자. 이리 와. 나 나쁜 사람 아니야?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어둠 속의 눈동자.
1: 타이어와 소방구조대가 도둑을 쫓고 있어요.
0: 타이어, 길을 바짝 쫓아줘. 나랑 트윗이 양옆을 막을게. 알았어. 거기서! 타이어, 지금이야!
2: 박물관 도난 사건의 범인이 드디어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긴급구조대의 패티가 추격 끝에 도둑을 붙잡고 보물을 되찾았습니다.
3: 어딜! 저는 도시의 안전을 해치는 자들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4: 네, 언제나 신분을...
5: 이치! 멋있는 척도 여기까지다.
6: 다니, 다니!
7: 이제 오는 거야?
6: 응. 오늘 힘들었지? 아까 뉴스에서 봤어.
8: 나보다 범인을 잡은 패트가 힘들었지. 난 언제쯤 패트처럼 멋진 구조대원이 될 수 있을까?
9: 얘들아!
10: 여기!
11: 혹시 오늘 택배 온 거 없었어?
8: 뭐 기다리는 거라도 있어?
11: 아, 그게...
8: 어?
9: 왔다! 여기! 여기! 드디어 왔다!
6: 대체 뭔데 그래?
11: 날 스타로 만들어줄 엄청난 보물이지.
8: 그런데 왜 모모랑 비비 대신 드론이 배달을 하는 거지?
6: 안녕 얘들아.
8: 모모!
12: 안녕!
8: 그 드론들은 뭐야?
6: 요즘 택배가 많아서 드론들이 도와주고 있거든.
8: 그렇구나.
6: 난 배달할 곳이 많아서 이만 가볼게.
12: 안녕.
8: 잘 가, 모모. 또 만나.
11: 우와, 이거 최고인데? 캄캄한 밤에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야간 촬영 기능! 멀리 있는 것도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한 확대 기능!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는 순간 도착 기능까지!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도 놓치지 않고 카큐브에 담을 수 있지!
8: 얼마나 대단한 걸 찍으려고!
11: 예를 들면 구조대의 멋진 모습 같은 거 말이야! 분명 조회수가 폭발할걸!
6: 멋졌어요.
13: 패트는 우리의 영웅이에요.
3: 감사합니다.
14: 수고 많았어, 패트. 그럼 내일 봐.
3: 수고했어. 아무도 없지.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다. 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있지. 빨간 차랑 파란 차는 조금만 더 전진, 전진, 아 전진, 기진.

구렛 멈추고 초록 구렛 출발해요. 이제 자볼까? 이상 사이렌을 울려.

0: 버스 타요.
1: 다음 날 파트가 시내를 순찰하고 있어요.
0: 안녕하세요, 배트.
2: 잘 주무셨죠?
0: 너도 어제 봤어?
3: 진짜 웃기더라.
4: 배트, 다들 널 보고 웃는 것 같은데?
3: 그럴 리가 있나?
5: 우와, 배트다! 배트!
0: 방귀 끼워주세요.
3: 방귀라고? 무슨 방귀?
0: 천둥처럼 큰 소리가 나는 방귀요.
6: 어제 방귀 끼웠잖아요. 다 봤어요.
7: 우린 마저 순찰을 해야 해서 이만. 저게 다 무슨 소리야?
3: 글쎄. 어? 신호 위반이야. 여기 가는 주황 택시 잠깐만 정지. 신호 위반을 하면 어떡해?
8: 길이 너무 막혀서요.
3: 길이 너무 막힌다고
8: 잘 내리지 마.
3: 교통규칙을 잘 지켜야지. 빨간불엔 멈추고 녹색불엔
9: 출발해요.
3: 오늘따라 다들 왜 이러는 거야?
7: 글쎄.
8: 배트! 선물이에요. 배트가 좋아하는 하트무늬예요. 안데라 같이 쓰면 잘 어울리겠죠.
7: 배트, 너 하트무늬를 좋아했었어?
3: 이건 나밖에 모르는 건데. 어?
0: 순찰 끝. 이제 좀 쉬자.
6: 어? 어? 어? 무슨 일이지?
0: 얘들아.
6: 얘들아, 다들 뭐 보고 있어?
10: 저거 좀 봐.
0: 저거 배트잖아. 배트의 저런 모습은 처음 봐.
3: 이상, 사이렌을 울려.
0: 로기, 언제 이런 걸 찍었어?
11: 뭐? 저건 내가 찍은 게 아닌데? 어?
0: 하지만 네 카티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잖아.
11: 이상하다. 난 이런 거 찍은 적 없는데.
3: 로기! 에? 네가 내 영상 찍어 올렸지?
11: 제가 찍은 게 아니라니까요.
3: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0: 로기, 어제 최신형 카메라를 새로 샀다면서?
11: 맞아. 캄캄한 곳에서도 멀리서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야. 흔들림 방지 기능도 있어.
0: 구조대를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가 폭발할 거라는 말도 했었고.
6: 맞아.
3: 역시 로기, 이래도 발뺌할 거야?
11: 그건 웃긴 모습이 아니라 멋진 모습을 찍고 싶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전 어젯밤에 계속 차고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12: 로기 말이 맞아. 그건 내가 확인해 줄 수 있어.
11: 들었죠? 제가 아니라고요.
0: 하지만 로기가 가장 의심되는 건 사실이야.
6: 의심보다는 확실한 어? 증거를 찾아야 해.
0: 저 영상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딨어? 어?
6: 영상?
0: 아, 그래!
3: 막힌다고 서두르지 마. 빨간 불엔 멈추고.
0: 타유, 영상을 몇 번이나 보는 거야?
6: 분명히 영상 속에 증거가 있을 거야.
0: 저건!
6: 로기는 범인이 아니에요.
0: 뭐?
6: 하나 누나, 영상을 조금만 뒤로 돌려주세요.
12: 알았어.
6: 잠깐! 바로 이 장면이에요. 범인은 이 화면 안에 있어요.
3: 화면엔 나밖에 없는데 설마 내가 범인이라는 거야?
6: 영상 안에 거울을 보세요.
3: 저게 뭐야?
6: 지금 멈춰요.
3: 저건...
6: 맞아요. 배트를 찍은 범인은 바로 드론이에요.
3: 이럴 수가.
0: 로기가 범인이 아니었다고?
12: 역시 드론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지금 보여줄게.
6: 드론에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는 줄 몰랐어요.
12: 이제 깨끗하게 삭제했으니까 걱정 마.
3: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미안하다, 로기.
0: 나도 미안.
10: 타요, 대체 어떻게 맞춘 거야?
0: 대단해, 타요. 이번에도 맞췄어.
13: 말, 거울에 비친 드론을 발견한 것뿐인데.
3: 타요, 네 덕분에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었어. 고맙다, 타요.
0: 이번에도 난 아무것도 못 맞췄네.
11: 와! 어? 얘들아, 해트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
0: 우와, 핫튜브가 온통 패트 이야기뿐이야.
10: 영상을 보고 나서 패트가 오히려 더 좋아졌대요.
3: 뭐라고?
11: 다들 패트가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도 좋지만 패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오히려 더 편하고 좋대요.
3: 뭐, 내 매력이 다양하긴 하지.
14: 타요, 해킹으로 인한 사건들이 점점 늘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만 해.
0: 네, 저 바이러스는 전에도 봤던 거예요. 저걸 만든 사람을 꼭 찾아야 해요.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타이탄의 주인은 누구?
1: 아, 그 난리만 아니었어도 내가 우승이었는데.
0: 어?
2: 어? 어? 안 돼! 꼬마야, 괜찮아?
3: 네, 괜찮아요.
4: 위험하게 갑자기 뛰어들면 어떡해?
0: 조심하셔야죠. 아저씨도 잘못했잖아요.
4: 뭐야? 요 코딱지 말한 게?
0: 아저씨 코딱지는 이렇게 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차는 멈춰야 한다. 아저씨 뭐 양심이 코딱지만 해서 운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조심해. 네가 생각할 땐 차가 멀리 있어서 뛰어가면 될 것 같아도 실제로는 안 그렇단 말이야. 제일 좋은 건 차가 아예 없거나 멈춰섰을 때 좌우를 잘 살피며 건너는 거야.
3: 고마워요, 형.
0: 봤지? 나 안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파이어로봇 시켜줘.
5: 네가 파이어로봇라는 거야?
0: 어디가? 나도 파이어로봇 시켜줘.
6: 저 얄미운 꼬맹이가 어떻게 한 거지?
0: 그런다고 포기할 줄 알고?
7: 그간 메가시티에 마그마X의 뒤를 이은 새로운 악당이 나타난 것 같다는 제보가 있었어. 그동안은 실체를 찾지 못해 확신할 수 없었는데 드론 대회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야. 이름은 일렉트로. 몸을 투명하게 숨길 수 있고 전기와 전파를 제어하는 장갑을 사용해. 그 외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 어쩌면 마그마X보다 위험할 수도 있어.
8: 마그마X보다요?
7: 그래, 그래서 우린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했지.
9: 에이, 그냥 타이탄이잖아요.
7: 그럼 그냥 타이탄인지 아닌지 한 번씩 타볼까? 준비됐으면 시작해.
6: 알겠어요. 가자, 타이탄!
10: 아이고.
3: 타이탄, 잘 부탁해. 너의 진짜 힘을 보여줘.

0: 파이어로워 비상사태다. 컨테이너 항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 컨테이너를 싣고 있던 크레인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다.

0: 액션! 자! 이카로스 액션! 자!
1: 흩어져서 구조하는 게 좋겠어.
2: 알았어. 그럼 나는 불을 끌게.
3: 좋아. 쓰러진 컨테이너는 나한테 맡겨.
1: 시작하자. 도와주세요.
3: 조금만 참으세요. 됐어요.
1: 감사합니다.
3: 그럼 어디? 이거 다 정리하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1: 여긴 걱정하지 마.
4: 여기에요, 여기. 우리 좀 구해주세요.
1: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어디 쓸만한 게? 저거면 되겠어. 다들 천천히 이 위로 넘어와 엎드리세요.
4: 알겠어요.
1: 아슬아슬했네요.
2: 꺼져라, 꺼져! 지금! 여긴 끝났고, 다음은 저기인가?

0: 슝!
1: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2: 수고들 했어. 너희들 덕분에 크게 다친 사람은 없어서 다행이야.
0: 그렇지만 출동하느라 저만 타이탄 못 탔잖아요. 나 정말 억울해.
3: 아, 정말.
0: 뭐지?
1: 어서 도망쳐! 도와주세요!
3: 마린 팀장님, 허클레스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2: 이안, 타이탄, 타이탄으로 막아!
0: 제가요?
4: 그래,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 이안, 너뿐이니까.
0: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타이탄, 아무도 다치게 할 순 없어. 어서 가서 사람들을 구하자!
1: 자, 이쪽이에요! 이쪽!
0: 타이탄 액션! 이 타이탄 진짜 대단한데? 어때? 타이탄의 진정한 힘이! 내가 바로 타이탄의 주인이다 이거야!

0: 저게 맞아? 뭔가 어설픈데?
1: 그러게, 아무래도 이상해.
2: 아이, 뭐해! 빨리 도와주지 않고! 오늘의 안전교육!
3: 오늘은 횡단보도 안전에 대해 OX 퀴즈로 알아볼까?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땐 차도에 딱 붙어 서 있는다. O, X,
1: X! 차와 부딪히거나 차도로 밀려갈 수 있으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기다려요.
3: 정답이야. 다음 문제.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건너기 시작한다. O, X,
4: X! 초록불로 바뀌더라도 바로 뛰어들어가면 위험해요. 차가 멈추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도록 해요.
3: 정답! 시간이 다 됐네?
2: 어? 아직 전 시작도 못했는데요? 타이탄도 늦게 탔잖아요!
3: 이하는 다음 시간에 기회를 줄게.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안전!

0: 이상한 소년 제이. 박사님도 참, 그냥 내가 타이탄을 타면 되는데. 내가 타이탄의 진정한 힘을 끌어냈잖아. 안 그래 얘들아?
1: 이것도 타이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구나.
2: 그건 아닌 것 같아.
0: 어? 뭐라고? 이 배신자들!
2: 됐고, 빨리 훈련이나 하러 가자.
3: 힘내.
4: 내 편도 좀 들어줘라.
0: 찾았다, 파이어로버.
5: 오늘은 호흡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훈련이다. 모두 준비, 시작!
0: 잠시만요, 대장님! 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6: 너?
5: 아는 내니?
7: 잘은 모르는데 제이라고 파이어로봇 시켜달라며 쫓아다니고 있어요.
0: 환자 발생! 환자 발생! 호흡이 없습니다. 거기 뾰족머리 아저씨, 119 좀 불러주세요. 심폐소생술 실시! 심폐소생술은 스스로 뛰지 못하는 심장을 눌러서 뛰게 하는 것. 호흡과 맥박이 없으면 강한 압박으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실시해야 하죠. 호흡이 돌아왔어요. 안전!
5: 와, 정말 대단한데?
0: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저도 파이어로봇 시켜주세요.
5: 그래도 그건 안 돼.
0: 왜요?
5: 너는 아직 너무 어려. 파이어로봇은 보기보다 위험하거든.
0: 그래, 훈련과 실제 상황은 전혀 달라.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7: 아마 넌 무서워서 오줌 쌀걸?
0: 오줌 안 싸거든. 저도 시켜주세요. 네. 하늘에서 아빠가 지켜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5: 하늘에서 아빠가?
0: 저도 아직 이르다는 건 알지만, 파이어로봇가 되어서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8: 비상 상황이다. 내가 빌딩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빌딩의 중간층과 3층부에 있는 크레인에 고립된 작업자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 아무튼 넌 좀 크고 나서 어? 어디 갔지?
1: 누가 포기할 줄 알고?
2: 자, 빨리 끄자고!
3: 허큘리스 액션! 헛! 차!
4: 하! 피닉스 액션! 차! 이카루스 액션!
3: 난 우선 화재 진압을 도울게.
4: 그럼 내가 중간층으로 간다. 이래서는 안쪽으로 진입할 수 없겠는걸.
3: 이카루스, 그쪽은 어때?
5: 크레인에 있던 인부는 지금 막 구조했어. 그리고 중간층은 무리야. 위에서 봐도 불길이 너무 심해. 인부들의 위치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
3: 그럼 어떡하지?
0: 타이탄으로 길을 터볼게. 그런 뒤에 바로 진입하는 거야.
5: 알겠어요?
4: 일단 앉기는 했는데. 안 돼! 부딪힌다! 뜨거워! 불이 바다잖아!

0: 여기에요, 여기!
1: 찾았어!
2: 괜찮으세요? 이제 걱정 마세요.
3: 믹스 등장! 꽉 잡으세요.
4: 역시 파이어 로보야. 좋았어. 어서 서둘러.
3: 조심하세요.
5: 오, 재밌겠군요.
6: 그렇게는 안 되죠! 내 쇼에 끼어든 벌이에요!
3: 일렉트로 저 녀석!
7: 건설 차량과의 힘의 차이가 너무 커. 좀 더 신중히 움직이자.
0: 역시 타이탄밖에 없겠군. 이안, 타이탄에 탑승해라!
3: 알겠어요! 어? 문이 안 열려요!
7: 뭐? 아, 그럴 리가... 어? 어? 아, 제이? 네가 왜 거기 있니?
8: 무서워요. 저 좀 내보내주세요.
0: 그래서였구나. 제이라고 했나?
8: 네? 네.
0: 아무래도 타이탄이 널 주인으로 인정한 것 같구나. 그러니 지금은 네가 일렉트로를 막아야 한다.
8: 제가요?

0: 제게?
1: 아직 즐길 게 남아있어. 다행이군요.
2: 그럼
0: 갑니다!
3: 타이탄, 나와 함께 메가시티를 지키는 거야! 가자!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 파이어로봇은 응급처치 훈련을 했지?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알아볼까?
0: 제이가 불 무서워하더라고요. 불이나 뜨거운 물에 데였을 때는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하죠?
1: 그럴 때는 뜨거운 열이 피부를 파괴하지 않도록 바로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서 데인 곳을 식혀야 해.
2: 잠깐만요. 상처 부위를 식힐 때는 얼음이나 얼음팩을 사용하면 안 돼요.
3: 맞아. 그리고 나서 붕대로 감고 병원에 가야 해요.
1: 그리고 데인 상처에 옷이 붙어 있다면 억지로 떼지 말고 가위를 사용해 주변 옷을 잘라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1: 괜찮아?
4: 응, 괜찮아.
5: 내가 다닌 중학교는
6: 군남중학교.
5: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6: 강숙현 과학선생님.
5: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6: 음악 70점.
5: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6: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악기를 배워라.
7: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5: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7: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가장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

0: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을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에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벌써 저쪽에서는 뛰어넘기 준비를 하고 있네요. 10이 되었네요. 10이 장대 역할을 하네요. 멋집니다. 다음은 구랑 4차례인데요. 길쭉길쭉하고 멋지게 변신했네요. 그와 사가 만나 19, 3이 되었네요.
1: 날 좀 봐.
0: 합치면
2: 오, 부르지 마세요.
0: 13입니다.
2: 여러분, 무한 반복입니다.
0: 굉장해요. 지금까지 너무 빨랐나요? 걱정 마세요. 이번 선수는 천천히 보여줄 테니까요. 박수 주세요. 파이입니다.
3: 10 뛰어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10이 되는 짝찾기예요.
0: 지금 말한 짝이란 본인과 합쳐서 10이 되는 숫자, 맞죠?
3: 맞습니다. 꼬마 친구, 어서 나와봐.
4: 안녕.
0: 팔에게 10이 되는 짝은 이네요. 이쯤에서 오늘 아침 선수들의 훈련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 리듬에 맞춰 10이 되는 짝을 찾아봐. 고고고. 그렇지. 앞에서 10이 되는 짝을 찾아.
5: 9와 1.
3: 8과 2.
6: 7과 3.
7: 6과 4.
8: 5와 5.
9: 10이 되는 짝.
10: 10이 되는 짝.
0: 그럼 10이 되는 짝만 알면 10 뛰어넘기를 할 수 있나요?
3: 그럼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경기 중에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자, 유.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자고. 8.
1: 더하기 6은?
3: 우히!
4: 바로 14! 익스트림!
0: 슬로모션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 헐!
11: 더하기 6은? 멋진 모습?
0: 짝인 이가 등장하면서 10이 되었네요.
11: 안녕 친구들.
0: 6에서 2가 나오면서 4가 남았네요.
2: 변신 정사가
0: 10 더하기 4는
2: 바로 14. 익스트림.
0: 다시 보니 알겠네요. 이번 라운드는 지정된 숫자를 만드는 건데요. 오차 없이 만들어야 하는 숫자는 바로 17입니다. 아주 큰 숫자가 나왔네요.
3: 오차 없이 만들기 위해선 짝을 아주 잘 골라야 해요. 훈련을 하고 오길 잘했네요.
1: 그래, 팔, 그거야. 두 개 더 올리면 10이 돼. 계속하라고.
3: 더하기 3은?
1: 바로 11.
3: 더하기 4는?
1: 바로 12.
3: 더하기 5는?
1: 바로 13. 이제 불 태워보자.
3: 더하기 9는 바로 17.
0: 그러니까 17을 만들려면 짝으로 9가 필요하겠네요.
3: 맞아요. 나의 10이 되는 짝인 2를 9에서 빼면 7이 남게 되니까요. 우리 선수들처럼 이렇게 하면 쉽답니다. 10을 만들고
12: 나머지를 확인해서 쭉 내려가면 완성입니다. 완전 예술이군.
0: 10 뛰어넘기 대회 우승자는 팔입니다. 트로피 전달은 10이 하는 게 좋겠죠? 10은 어디 있나요? 팔은 어디죠?
12: 여기 있어요. 당신이 이쪽으로 뛰어들어오면 나타날 거예요.
3: 고마워요. 근데 이 트로피는 제가 받을 게 아니라 모든 10 뛰어넘기 선수들과 받겠습니다.
13: 블루
14: 옐로우
13: 블루 쿨

you're not. I'll make the band fabulous.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캐치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시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어서 들어와. 오늘은 여행 온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아니, 아니야. 또 아니고 이거야. 손님 전화를 받아야 해.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무얼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짐을 들어줘야지. 이쪽입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방 열쇠를 줄 거야. 자,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호텔 매니저가 되려고. 따르릉. 여보세요? 룸서비스입니다. 네, 갖다 드릴게요.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나랑 같이 호텔 매니저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그럼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0: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쓰면 돼.
1: 여보세요?
0: 전화가 잘 되는지 한번 볼까? 내가 걸어볼게. 삐삐삐삐 따르릉. 여보세요? 내 말 들리니? 들린다고? 우와, 잘 된다! 그럼 밖에 나가서 해볼까? 호텔 매니저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호텔 매니저 친구들, 손님이 멋진 휴가를 보내도록 도와주자!

0: 비씨 안녕. 호텔 놀이 같이 할래?
1: 비비?
0: 아, 호텔은 우리가 여행을 떠났을 때 잘 수 있는 곳이야. 폭신폭신 큰 침대도 있고 반짝이는 버튼이 가득한 아주 멋진 엘리베이터도 있어. 짐 있으면 좀 들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타세요. 비씨 꽉 잡아. 자, 호텔로 출발!

0: B씨, 호텔 데이지에 다 왔어요. 매니저로서 편안하게 쉬시길 바랄게요. 데이지, 오지, 우리랑 같이 호텔 놀이 할래?
1: 난 엘리베이터. 띵, 올라갑니다.
0: 좋았어, 데이지. 오지, 너도 호텔 놀이 할래?
2: 좋아. 난 방을 청소할게.
0: 그래? 베개를 폭신하게 만들고
2: 또 이불도 예쁘게 정리할래.
0: 좋아. 그럼 우리 손님을 맞이하자.
3: 띵. 3층입니다. 2층입니다.
0: 전 딜런, 호텔 매니저예요.
3: 1층입니다.
0: 뭘 도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삑, 굽, 밥. 따르릉, 따르릉. 오지, 전화 좀 받아봐.
2: 무슨 전화? 나 전화기 없는데.
0: 괜찮아, 아무거나 쓰면 돼. 따르릉,
2: 전화기, 전화기, 전화기. 찾았다.
3: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우와, 잘 돼.
0: 방은 준비됐나요?
2: 그럼요, 물론이죠. 엄마야, 아니, 시간이 더 필요해. 그늘께 안녕. 뚝.
0: 저 그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준비됩니다. 열쇠는 여기 있어요. 잠깐만, 아직 방 준비가 안 됐다니까. 어떻게 천천히 가게 하지? 아, 그렇지. 이씨, 내가 그 버튼 대신 눌러줄게. 어이런, 버튼을 전부 다 눌러버렸네. 이제 네 방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텐데 어떡하지?
3: 올라갑니다. 띵, 2층입니다. 띵, 3층입니다. 띵, 2층입니다. 띵, 3층입니다.
0: 오지, 방은 준비됐어?
2: 띵, 거의 다.
0: 오셨군요. 이 방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2: 폭신폭신 예쁘게. 폭신폭신 예쁘게.
4: B씨, 어서 와요. 이건 아주 폭신한 침대랍니다.
0: 우와, 좋아요. 전 호텔 매니저니까 손님이 최고로 편안한 하루를 보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걸 써봐. 잘 돼. 그럼 이만 푹 쉬세요.

0: 여보세요?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신가요?
1: 삐삐.
0: 삐삐삐삐삐. 우산을 달라고요? 오, 짐 안에 있군요. 바로 갖다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비씨 짐 찾는 것 좀 도와줄래? 손 쌍안경을 써보자. 저기 있어. 오지, 비씨 짐 좀 갖다 줄래?
2: 어? 무슨 짐?
0: 거기 있잖아. 아니, 그 아래.
2: 아, 이거?
1: 엄마야, 짐 가방! 거기서! 너 거기 서지 못해! 야, 이리 돌아와!
0: 간다고요? 벌써 가면 어떡해요?
1: 내가 거의다 잡았어!
0: 저, 그게요, 지금 바로 짐 갖다 드릴게요.
3: 올라갑니다.
0: 데이지 엘리베이터! 비씨가 가버리면 안 돼! 조금만 늦춰줄 수 있어?
3: 걱정 마! 띵! 2층입니다. 띵! 3층입니다. 띵! 4층입니다. 띵! 맨 위층입니다. 그럼 올라갑니다. 띵! 옆으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다시요. 띵. 내려갑니다.
0: 오지, 너 괜찮아?
2: 응, 괜찮아.
3: 띵. 1층입니다.
0: 짐 여기 있습니다.
3: 띵, 띵, 띵, 띵, 띵. 다시 올라갑니다.
0: 예! 여보세요? 그냥 여기 있겠다고요? 우와, 잘됐다! 더 폭신한 베개요?
1: 네, 물론이죠.
2: 그건 나한테 맡겨. 자, 이걸 여기다 놓으면 짠! 이제 됐죠?
1: 삐삐!
2: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여보세요? 네, 외롭다고요?
2: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자모 파티를 할 수 있거든요. 룸 서비스가 왔습니다.
1: 여기 당근입니다.
2: 이건 공짜예요.
0: 비씨가 최고로 행복한 날이래. 우리가 해냈어!
1: 아, 야! 야!

오늘은 정말 길었어.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 폭신하고 커다란 침대에서.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떠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0: 상상도 못했죠. 골다공증이라는 게 남자들은 골다공증이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1: 증상은 못 느꼈어요. 건강검진 안 받았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2: 소리 없이 찾아와 삶을 무너뜨리는 골다공증.
3: 어르신들 연세병인 병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라는 게 좀.
1: 39에서 40에서 골다공증이 더 심해질 거라고 하시니까.
2: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게 된 골다공증. 증상이 없다고 방치했다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골절을 겪게 된다.
4: 뼈가 계속 작년에 뭐 네다섯 번 부러지니까 그렇게 골다공증이 심한지 몰랐는데.
2: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특히 고관절이 골절되면 사망률은 암보다도 높다.
5: 골다공증에 의해서 골절이 발생되면 사망률을 높일 뿐만 아니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달려붙어야 됩니다. 뼈가 무너지면 행복이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골다공증을 치료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김범준 교수. 골다공증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그의 진료실에선 뼈 건강을 되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6: 1년 주사 맞으니까 1년 뒤에 골밀도가 한 7% 정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5: 지난번에 골밀도 한 결과도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21% 좋아졌어요, 골밀도가.
2: 최신 치료제의 등장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무너진 뼈를 살리고 골절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된 것.

0: 골다공증 치료제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많은 무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골절 예방 효과는 거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죽을 때까지 내 두 다리로 걸을 것인가? 골절로 누군가의 간병을 받을 것인가? 그 갈림길은 지금 당신의 뼈 건강에 달려있다. 평소 골다공증 걱정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다는 영란 씨.
2: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그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뭐 넘어지거나 이러면 또 안 된다 하니까 골절 그런 게 되면은 골다공증. 뭐가 조금 이상하면 이것도 골다공증 때문에 이러나 막 이런 걱정도 생기고.
1: 과연 영란 씨의 뼈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0: 작년에 골 밀도 건강검진하면서 아시게 되셨는데 골 밀도 수치 기억나세요?
2: 기억
0: 안 나죠? 네. T점수라고 해서 이제 뼈 나이라 그러는 게 원래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인데 네. 작년에 마이너스 3.4였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보다 낮으면 골절 위험이 되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 놀랍게도 영란 씨는 골다공증 중에서도 골절 위험이 아주 높은 중증 골다공증으로 진단됐다.
0: 골 밀도를 찍을 때 요추 1번에서 4번을 촬영을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 1번에서 4번 평균이 T점수가 지금 마이너스 3.4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것은 물론 마이너스 3.0보다 낮기 때문에 초고 위험군이라고 보고.
1: 뼈는 일생 동안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오래되고 손상된 뼈는 하골세포가 녹여 흡수하는 반면 조골세포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두 세포가 원활하게 활동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뼈가 유지된다. 하지만 여러 원인으로 이 균형이 깨지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엉성해져서 골절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이다.
0: 골다공증은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질환을 골다공증이라 그러는데요. 좀 의학적으로 좀 말하자면 뼈의 양과 뼈의 질이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뼈의 강도가 줄어들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구멍이 숭숭 뚫린 골다공증 뼈는 마치 이제 부실 공사로 지어진 건물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골다공증은 흔히 백사라고 불리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주로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뼈와 허벅지뼈의 골밀도를 측정한다. 이때 중요한 지표가 T점수다. T점수는 젊고 건강한 성인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해 내 뼈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감소증으로 진단한다.
0: 골다공증의 진단에 대해서는 아마 T점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T점수는 자기 뼈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T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서 이제 골절이 동반되었다. 그러면은 흔히들 심한 골다공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T점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골밀도가 낮고 골절 위험도 높아진다. 골다공증의 기준이 마이너스 2.5 이하라는 걸 기억해두자. 골절까지 있다면 심한 골다공증에 해당한다. 문제는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3, 4명이 골다공증일 만큼 흔한 질환이라는 사실이다. 50세 이상 남성도 안심하긴 이르다. 골감소증까지 더하면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평생 칼라 만드는 일을 해온 박경산 씨. 주말도 없이 공장을 지키며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아온 가장이다. 그런 그는 무려 4번의 골절을 겪었다. 이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운 충격이었다.
3: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거짓말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골다공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부러졌다고 해서 골다공증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막상 골다공증을 제가 진단받고 나니까 심각성을 좀 알게 된 거죠.
1: T점수가

0: 마이너스 3.1인 그는 온몸에 골절이 반복돼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1: 허리는 말 그대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어디 뭐 기절할 정도로 아프니까 그다음에 또다시 골반이 부러졌을 때는 여기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부러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러졌는데 여기서 119가 올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0: 비닐을 밟고 넘어진 게 화근.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 끝에 결국 인공 고관절 수술까지 받았다. 그의 뼈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걸까? 사무실에서 경산 씨가 무언가를 찾는다. 바로 스테로이드제다.
2: 코에 염증이 생겼는데 시기를 약간 늦춰져가지고 마비가 왔어요. 이 약은 스테로이드고 계속 복용을 하다 보니까 뼈가 나빠진 줄은 몰랐어요. 뭐 이 약으로 인해서 생명은 살렸고 또 나쁜 점은 부작용이 어떤 거죠.
0: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스테로이드제 장기 복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과연 스테로이드는 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염증과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는 고용량으로 사용하거나 장기간 복용할 경우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 뼈를 새로 만드는 힘이 떨어지면서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 다양한 질환에 쓰이는데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3: 보통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골 밀도와 골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사용 후 3에서 6개월 이내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반드시 골밀도 측정하시고 뼈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0: 골절이 생긴 이후에야 골다공증을 알게 됐던 경산 씨. 진료를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4: 척추 골절됐다는
0: 김 교수에게 1년 넘게 진료받고 있는 그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3: 스테로이드가 뼈에 좋은 약은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썼지만 근데 스테로이드를 쓰고 골절도 있고 하니까 초고 위험군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를 그때 1년 맞았었죠. 빨리 뼈를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뭐 고생하셔가지고 1년 맞으셨었고 지난번에 골밀도 한 결과도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T점수가 마이너스 2.1입니다.
0: 결과는 놀라웠다. T점수가 마이너스 3.1에서 마이너스 2.1로 크게 개선된 것이다. 골다공증 최신 치료제의 등장으로 치료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약들이 있을까?
3: 뼈는 죽은 조직이 아니고 그냥 딱딱하게 고정된 조직이 아니고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일생을 걸쳐서 골 재형성, 뼈는 골의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골다공증은 뼈가 부서지는 속도가 올라가거나 뼈를 만드는 속도가 감소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가된 골 흡수를 억제를 하는 골 흡수 억제제와 감소된 골형성을 촉진을 하는 골형성 촉진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0: 최근 고위험군 환자에게 널리 쓰이기 시작한 골형성 촉진제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시대를 열었다.
3: 골형성 촉진제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골 흡수 억제제는 뼈가 부서지는 것을 그냥 막는 약간 수동적인 치료였다 그러면 새로운 골형성 촉진제는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좀 능동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함으로써 골 밀도를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게 하나가 있고 우리가 목표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치료제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골형성 촉진제를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 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골밀도를 올릴 수도 있고 빠르게 골절 위험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0: 골형성 촉진제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것을 촉진하는데 대표적으로 테리파라타이드와 로모소주마비 있다. 먼저 페리파라타이드는 쉬고 있던 골 표면 세포의 활성을 촉진하고 조골 세포로 분화를 유도해 새로운 뼈를 만드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로모소주마블은 골형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차단해 골형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골 흡수도 억제하는 특징이 있다. 골형성 촉진제는 특히 골절 위험이 매우 높거나 이미 척추나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매일 직접 주사하는 등 약자마다 투여 방법과 주기가 다르다. 골다공증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연 골형성 촉진제의 효과는 뛰어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있어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3: 골형성 촉진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골 흡수 억제제를 먼저 사용하고 추가적인 골절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차적으로 좀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형성 촉진제를 모든 환자에게 급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골절이나 다발성 골절, 너무 골밀도가 낮은 이러한 초고위험군에서는 빠르게 골밀도를 올리고 빠르게 골절 위험을 낮추는 것이 결국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보건정책 제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초고위험군에서는 골형성 촉진제가 1차적으로 급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0: 골형성 촉진제의 건강보험은 골 흡수 억제제를 먼저 사용 후 효과가 없을 때만 적용되고 65세 이상 골절 초고위험군에게만 적용된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국내 골다공증 환자 수가 1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환자는 이경숙 씨와 같은 60대 여성이다.
5: 건강검진에서 이제 골다공증이 마이너스 3점 몇까지 나왔었어요. 애도 셋을 낳고 처음에는 진짜 관리를 잘 못했죠. 애들 키우기 바빠가지고 제 몸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어요. 솔직히.
0: 2010년대 이후 일반화된 골 흡수 억제제로 치료받고 있는 경숙 씨.
5: 약으로 이제 처방해 주시는 약으로 먹다가 이제 그 너무 먹는 것도 번거롭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좀 텀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죠. 6개월에 한 번 정도.
0: 골 흡수 억제제도 약자마다 투여 방법과 시기가 다른데 경숙 씨는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 과연 치료 효과는 어떨까?
4: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맞아가지고 1년 뒤에 골밀도가 한 7% 정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 앞으로도 골밀도가 계속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아니 처음에는 치료를 받아도 계속 그 좋아질 수 없고 그냥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너무
4: 다행이죠.
5: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4: 지금은 좋은 치료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골밀도가 대부분 개선되는 걸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는 그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계속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0: 기존 치료제인 골 흡수 억제제로도 T점수가 골 감수증 수준으로 개선됐다. 골 흡수 억제제는 골밀도가 증가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효과적인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다. 현재 골다공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제는 골 흡수 억제제다. 뼈를 흡수하는 세포인 타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수를 줄여 뼈가 소실되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먼저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먹는 약과 주사제가 있다. 경구약은 매일 또는 주 1회 또는 월 1회 복용하는 제형이 있다. 주사로 맞을 경우 3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맥주사를 투여한다. 알약은 반드시 공복에 복용해야 약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식도염과 같은 부작용을 막으려면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 눕지 말아야 한다.

0: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뼈의 주성분인 무기질 표면에 결합한다. 이후 뼈를 흡수하는 파골세포 안으로 들어가 골 흡수 기능을 억제하고 파골세포의 상혈을 유도한다. 결국 뼈의 과도한 흡수를 막아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원리다. 데노스맙은 6개월에 한 번 피하주사로 맞는데 파골세포 생존에 필수적인 랑클이라는 물질을 표적으로 한다. 랑클의 작용이 차단되면 파골세포의 분화와 활성이 억제되는 원리다. 과연 나에게 맞는 치료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1: 사실 약마다 작용 기간이 좀 다르고 약재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꼭 어느 약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기저질환이라든지 또 부작용 같은 것을 함께 고려해서 어떤 제형을 쓸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골 흡수 억제제 중 데노스맙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1: 데노스맙은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로 굉장히 효과적인 약제입니다. 하지만 6개월에 한 번 맞는 날짜를 잘 지키지 않거나 또는 임의로 중단할 경우에는 골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오히려 골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0: 투여 간격과 시기를 잘 지킬 경우 골 흡수 억제제는 1년에 3에서 7% 정도 골 밀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치료제다. 그런데 골다공증 치료제를 쓰면 턱뼈가 괴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1: 우선 일반적인 신경치료나 뭐 떼우거나 잇몸치료, 스케일링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항암제라든지 스테로이드 같이 뼈에 안 좋은 약제를 쓰고 있거나 당뇨병처럼 고위험군 환자분께서 골 흡수 억제제를 수년간 장기간 사용한 이후에 발치나 임플란트처럼 뼈가 노출될 수 있는 침습적 치료를 하였을 경우에 만 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골절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골절이 생길 확률은 그 위험보다 10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약제를 중단하지 마시고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여서 투약 일정을 조절하시든지 약제 변경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평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40kg대 몸무게를 유지해온 은영 씨. 하지만 뼈 건강엔 어떨까?
1: T점수가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이라 그러는데 김은영님은 이번에 마이너스 3.1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낮은 거죠. 폐경은 언제 되셨어요?
2: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우리나라 평균 여자분들 폐경 나이가 만 50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폐경 이행기에 다다르고 평균적으로 폐경 이행기에 1년에 뼈가 한 2, 3% 정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는 뼈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부서지는 게 빠르기 때문에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 치고도 좀 많이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체중이 원래 이렇게 조금 좀 덜 나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요새 좀 빠지신 거예요?
2: 날씬 말 저체중
1: 체중이 너무 날씬한 거 자체도 뼈에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뼈는 이렇게 뼈가 자극이 되면은 뼈에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체중이 이제 덜 나가게 되면은 그 자극하는 정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체질적으로 좀
0: 저체중은 사실 골다공증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다.
1: 엄마 골다공증 있어요, 혹시?
2: 검사를 안 하고 허리가 많이 90도로 굽으셨거든요.
1: 할머니 어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어요. 네. 아마 그거는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골절로 아마 좀 고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말씀 드리는 거는 골다공증이 유전력이 한 50에서 80%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골다공증이 있으면 본인도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0: 은영 씨는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를 4개나 갖고 있었다.
1: 골다공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 나이 자체가 제일 큰 위험인자이긴 합니다. 20, 30대에 최고의 골 밀도로 이루게 돼 있고 이후에는 뼈가 부서지는 골 솔실과 뼈가 만들어지는 골형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잘 유지가 되다가 여성의 경우에는 만 50세경에 폐경이 되게 되면 골밀도가 뚝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남자는 폐경과 같은 그런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는 없지만 노화가 되면서 서서히 또 골밀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0: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나이다. 나이 들수록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뼈가 부서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

0: 이 뼈세포가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뼈에 좋은 물질을 많이 만들고 뼈에 나쁜 물질을 억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적체중이 있으면 하중이 적으니까 뼈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겠죠. 그럼 뼈는 아, 자극이 적으니까 내가 뼈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겠구나. 아, 이만하면 됐지 생각을 하고 골형성이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최근 비만 주사 치료제로 단기간에 10에서 20kg씩 체중을 감량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뼈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0: 그 주사제 치료 자체가, 그 성분 자체가 뼈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사에 의존해서 단기간에 너무 많은 체중을 빼게 되면은 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뼈와 근육의 양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사를 이용한 치료를 하실 때는 반드시 칼슘과 비타민도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하고 그 재료들이 뼈와 근육으로 갈수 있도록 체중과 운동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골다공증이 무서운 건 뼈가 약해지는데 그치지 않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걷고 움직이는 일상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안에 5명 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쁜 업무 때문에 체중이 빠지면서 골다공증이 심해졌던 영란 씨. 골형성 촉진제를 1년 동안 맞았다. 과연 골밀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0: 작년과 비교해가지고 21% 좋아졌어요, 골밀도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엄청 좋아져서 작년에는 골다공증이었는데 이제 한 번에 벗어나려는 단계까지 왔죠. 그래서 이 주사를 맞으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13% 정도 좋아진다 그러는데 21%면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많이 좋아지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2: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0: 잘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요만큼 좋아지는데 식사도 잘하고 단백질 잘 섭취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은 뭐 하셨어요, 그동안에?
2: 거의 헬스만,
0: 헬스장.
2: 헬스.
0: 트레드밀도 하시고, 뭐, 근력 운동도 하시고.
2: 웨이트 하고.
0: 그렇죠. 근육 옆에 뼈가 있으니까 근력이 늘어나면 뼈도 같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난 것이 아무래도 본인의 노력도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1: 골형성 촉진제에 더해 운동을 병행한 영란 씨. 1년 만에 골다공증에서 벗어났다.
0: 제가 이렇게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수많은 연구에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이제 약물 치료만 한 분보다 약물 치료에 운동을 하신 분이 당연히 골밀도 개선 효과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뼈는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좋은 이제 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우리가 먹는 약도 뼈로 더잘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골밀도 상승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겠고 또 운동을 하면은 낙상의 위험을 20%에서 거의 50%까지 낮출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골다공증 치료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다면 뼈의 자극을 줄이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효과적일까?
0: 걷기라든지 뭐 계단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자극에 의해서 뼈에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무중력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에 대한 자극이 없고 그러면 거의 한달 내에 골밀도가 10에서 20%처럼 뼈와 근육이 모두 급격하게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단적인 얘기지만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중 부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김 교수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과 가벼운 아령을 드는 근력 운동이다.
0: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와 근육은 이웃사촌이죠. 근육이 늘어나고 근육을 수축하게 되면 물리적인 자극이 뼈에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뼈도 튼튼하다는 것이고요. 낙상 예방의 측면에서는 넘어졌을 때, 뭐 엉덩이 옆에 근육이 좀 많다 그러면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1: 뼈는 우리 몸의 근육량과 비례하는데,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뼈를 튼튼하게 유지한다. 운동을 통해 근육이 뼈에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을 감지한 뼈세포가 활성화되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이 촉진돼 새로운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준다.

0: 근력 운동으로 근육의 힘이 커지면 몸의 균형과 움직임도 좋아져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단, 이미 골절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 등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을 피해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을 함께 배워보자.
1: 힙힌지 동작입니다. 먼저 엉덩이 아래에 베개를 두고 무릎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선 자세에서 허리와 복부에 손을 지탱하고 척추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쪽으로 밀어 내려갔다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힘으로 천천히 다시 올라옵니다.
0: 힙힌지 운동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운동으로 하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이다.
1: 다음은 버드독 동작입니다. 먼저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양팔은 어깨관절 아래, 양쪽 무릎은 고관절 아래 위치시키고 등을 천장 방향으로 가볍게 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와 반대쪽 팔을 바닥으로부터 천천히 들어 올려 5초 정도 유지한 후 다시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0: 네 발로 엎드린 개의 자세와 새가 날아가는 모습에서 유래한 버드독은 코어 강화와 척추 안정화에 효과적이다. 이번엔 의자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을 배워보자.
1: 고정된 의자를 잡고 서신 상태에서 천천히 한쪽 다리를 옆쪽으로 벌려 들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지지한 다리의 골반이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몸통과 골반을 일직선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고관절 벌리기는 엉덩이 옆쪽에 중둔근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상체가 반대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양쪽 모두 시행한다.
1: 서서 동작을 시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 위에 고무밴드를 묶고 다리를 천천히 옆으로 벌려서 유지했다가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0: 간단해 보이지만 중둔근뿐 아니라 고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다.
1: 다음은 앉았다 일어서기 스쿼트 동작입니다.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린 채로 서시고 의자를 잡고 서신 상태에서 허리는 일자로 유지한 상태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밀어 앉았다가 의자가 엉덩이에 닿으면 일어섭니다.
0: 의자 두 개를 이용한 스쿼트는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자세를 익히기 쉽다. 익숙해지면 의자에 지지하는 걸 줄여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다.
1: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팔을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쪽, 옆쪽, 뒤쪽으로 움직였다가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0: 이때 팔을 과하게 회전하기보다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 한 동작당 8에서 12회 반복을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낙상 위험도 낮춰보도록 하자. 젊은 나이라고 골다공증을 안심해도 될까? 최근 50대 미만에서도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2: 증상 같은 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검사 받아봤더니 이제 골밀도 수치가 낮게 나오니까.
3: 골다공증이 젊은 사람들한테 걸린다기보단 좀 이제 어르신들, 연세분들 드는 병인 줄 알았는데.
0: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39살 성태 씨. 그에겐 무슨 사연이 있을까?
4: 장은 어때요, 요새?
3: 요새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4: 많이 좋아졌어요? 체중도 좀 올라왔어요?
3: 네, 지금
4: 옛날보다는. 이제 크론병 때문에 소화기내과 다니고 그때는 체중도 많이 낮았었죠.
3: 네, 40몇 킬로.
4: 40몇 킬로였죠.
0: 염증성 장질환으로 극심한 저체중 상태에서 뼈 건강까지 악화됐던 성태 씨.
4: 요즘에는 남자들도 골다공증이 되게 많아요.
3: 네.
4: 많은데 나이가 젊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보다

0: 보다는 뼈를 약하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 보니까 그때 아무래도 장도 안 좋고 하니까 비타민 D가 흡수가 잘안 돼서 그런지 비타민 D 수치가 낮았었었고 뼈를 괴롭히는 호르몬이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때 줬던 비타민 D도 잘 먹고 있고
1: 네, 그것도 잘 먹고 있고요.
0: 비타민 D가 아무리 그 몸에 들어가더라도 뼈가 자극이 돼야지 뼈로 잘 흡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걷는 거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근육 운동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니까.
1: 네, 그래서 충실하고 있어요.
0: 오케이. 골 밀도가 처음에 비해서는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2: 네.
0: 부족한 거
2: 치료제를
0: 채워주고
2: 쓰지 않고 골
0: 대신
2: 밀도가
0: 그걸 열심히
2: 개선됐는데
0: 하니까는 계속
2: 어떻게 된
0: 올라가고 있는
2: 일일까?
0: 거니까. 특별한 치료를 한건 아니고 이제 장도 좀 좋아지시면서 체중도 많이 늘어나셨던 것 같고 비타민 D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채워주면서 이제 지금 33세에 오셨으니까 거의 5, 6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거의 한 10%, 15% 이상 골밀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 골다공증 치료에서 50대 미만 남성과 폐경 전 여성은 치료 전략 자체가 다르다. 진단도 T점수가 아닌 G점수를 기준으로 골밀도를 평가한다.
0: T점수는 20대 때 제일 좋은 골밀도의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는 게 T점수고, G점수는 자기 나이, 자기 성별의 똑같은 나이와 비교해서 그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보는 점수라는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32세다. 그러면 똑같은 32세의 골밀도의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 점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폐경 전 여성이나 50세 미만 남성은 뼈가 약해질 이유가 잘 없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이의 평균보다 많이 낮다는 것은 뼈가 약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마이너스 2.0보다 낮으면 2차성 원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검사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 T점수는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골다공증으로 진단하지만 G점수는 마이너스 2.0 이하면 같은 연령대에 비해 골밀도가 낮다고 판단한다.
0: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골 밀도가 낮더라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골절 위험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무기라고 그러죠. 1차적으로 약제를 빨리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발성 골절이 생긴다든지 뼈가 너무 취약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우리가 약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젊은 환자들은 성태 씨와 같이 염증성 장질환이나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 등 2차성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고 운동과 식단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뼈 건강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무기질로 우리 몸속 칼슘의 약 99%가 뼈와 치아에 저장돼 있다.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고 이로 인해 골밀도가 약화될 수 있어 적절한 칼슘 섭취가 필수적이다.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왜 중요할까?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돕고 뼈의 정상적인 무기질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들은 혈중 비타민 D 수치에 따라 비타민 D를 먹는 약이나 주사로 보충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인데, 먼저 칼슘이 많은 음식을 살펴보자. 우유 한 컵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칼슘이 들어있다. 우유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치즈로 대체할 수 있다. 작은 요거트도 간식으로 챙겨 먹으면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된다. 잔멸치에도 칼슘이 들어있는데 다양한 식품을 통해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D가 많은 대표적인 식품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고등어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40%가 포함되어 있다. 연어도 비타민 D가 풍부한

0: 생선으로 꾸준히 챙겨 먹으면 비타민 D 보충에 도움이 된다. 또 버섯과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 식단을 구성할 때 함께 챙겨 먹으면 좋다. 골다공증 환자들이 식사만으로 충분한 섭취가 어려운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 보충제 섭취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사를 통해 뼈에 좋은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나는 과연 뼈를 채우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못 먹어서 칼슘 섭취가 안 돼서 부족하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어저께 식사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2: 아침에 어제는 바나나
1: 드셨어요?
2: 네, 바나나 하나랑 네. 커피
1: 한 잔. 라떼인가요?
2: 아니, 아메리카노였어. 네. 그리고 점심에는 냉면.
1: 네.
2: 네. 냉면인데 코다리 냉면. 저녁에는 제육쌈밥.
1: 제육. 어떤 변화를 좀 해볼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네. 바나나를 먹으면서 네. 그 고칼슘 두유 하나 이 정도 하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네. 늘 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커피 두 잔 드실 때 라떼가 한 잔으로 되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
0: 사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식단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1: 세끼 식사를 골고루 한식으로 다 하고 반찬을 한 두세 가지 갖춰서 드셨을 때 뼈 건강에도 도움되는 영양소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여자분들은 반공기나 3분의 2 공기 정도를 하면서 내가 먹는 이 밥량에 얼추 근접한 양의 단백질량 계란을 하든 콩을 하든 두부를 하든 하시면서 풍부한 채소를 곁들여 드시면 균형 있는 식사가 되고 우유 제품으로 한두 개 칼슘이 조금 더 강화된 음식들을 추가하시는 정도로 노력해보시면 다른 건강과 뼈 건강을 다 같이 관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세끼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먹고 거기에 우유나 두유 같은 간식을 곁들이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음식도 있을까? 사골국은 체내 칼슘 배출을 유도하는 인이함이 돼 있어 과잉 섭취는 피해야 한다. 또 술은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로 꼽힐 만큼 뼈 건강에 독이 되는 식품이다.
3: 음주 같은 경우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조골세포인데 조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에서의 칼슘의 흡수도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소변으로 칼슘을 많이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술을 많이 드시면 낙상의 위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고요.
0: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도 골밀도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이다.
3: 카페인은 장에서의 칼슘 섭취를 저하시키고 소변으로 칼슘을 많이 내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커피 이외에도 홍차나 에너지 음료처럼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음료를 다 포함해서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젊은 분들한테 더 좋지 않은 것은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면 칼슘의 대사를 저하시켜서 그러니까 뼈를 생성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도 꼭 피해야 될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우리가 홍영순 씨를 만난 건 아파트 계단에서다. 땀바지용 수건을 야무지게 두르고 계단 오르기 운동에 열심이다. 뒷자리는 요양보호사 문자 씨는 벌써 지쳐 있다.
4: 매일 밥 먹듯이.
5: 하시는데 1층부터 15층까지.
4: 10번.
6: 그러면 층수로 따지면 150층.
5: 네.
6: 150층 맨날.
4: 150층을 한 번 오르라는 거예요. 운동해야 되는데 평균은 이 파킨슨이 잘 못 걷는데 여기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자꾸 걸으면서 예, 운동을 제가 안 와도 매일 하셔요. 저만 저랑 하고.
0: 놀랍게도 영순 씨는 중증 파킨슨병과 중증 골다공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다. 한때 유명한 산후관리사였던 그에게 파킨슨병이 찾아온 건 12년 전이었다. 당시 영순 씨의 나이는 40대 후반이었다.
5: 하늘 내려앉는 거죠. 하늘 내려앉는 거죠. 애들도 오고 난리죠.
0: 그러다 골다공증을 알게 된 건 작년이었다.
5: 회사 건강검진 하는데 그때 돈을 검사를 부르더라고요. 너무 심하다고 말해서 2.5가 밑으로 봐야 골다공증인데 그날 4.3이 많이 나왔어요.

0: 부산에 나온 거예요.
1: 하도 많이 부러져서 보험회사에서 사기로 한다 해가지고 집에까지 찾아왔어.
2: 파킨슨병 때문에 집안에서만 넘어져도 골절이 생길 만큼 상태는 심각했다. 골절만은 막기 위해 바닥엔 이중 매트를 깔고 온 지방이 낙상 방지 장치로 도배돼 있다시피 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는 영순 씨.
0: 지금은 이제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손으로 쓰지도 못해요. 손가락 한 개 가지고.
2: 이미 여러 권의 책을 낸 영순 씨는 또 한 권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0: 제가 어릴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거든요. 파킨슨 병이라고. 따라서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충격을 받아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사람들한테 꿈도 희망도 주려고.
2: 주로 쓰는 글은 시와 에세이로 영순 씨 특유의 유머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금처럼 중증 골다공증에 파킨슨병이 심해지기 전에는 다양한 강연을 통해 희망을 전했다. 투병 후 웃음치료사로 봉사를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살기도 했던 그. 이젠 몸이 굳어 종일 집에서만 지내지만 영순 씨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쉬지 않고 운동을 한다.
0: 마라톤.
1: 마라톤 한번 가재요.
0: 5,000m라고. 5,000m에서 제일 작은 거 있잖아요. 아빠부터 제일 작은 거, 그걸 하면 모양이 끌고, 또 도와주면 보여 끌고, 혼자서 하면 되니까 할수 있어요.
2: 골다공증 치료와 운동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영순 씨의 결과는 어떨까?
3: 작년에 이제 골 밀도 검사했는데 그때 골 밀도 수치 생각나세요?
0: 마이너스 4.3.
3: 마이너스 4.3이죠. 얼마부터가 골다공증이죠?
0: 2.5.
3: 2.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인데 마이너스 4.3이면은 되게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파킨슨 같은 병이 잘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조심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던 것
1: 네.
3: 같아요.
1: 올해는 부러지지는 않아. 작년에 한네번 부러졌나.
3: 그래서 오늘 골밀도 검사 제가 봤거든요.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까 마이너스 4.3이라 그랬는데 올해 마이너스 3.5더라고요. 한15% 좋아졌어요.
2: 긍정의 힘이 통한 걸까? 초고 위험군인 영순 씨는 골밀도가 15%나 개선되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4: 그 처음 다니기 그렇게 감사하죠. 얼마나 좋아요.
2: 노후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을 것인가? 살아있는 한내두 다리로 걸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당신이 뼈 건강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골다공증 치료율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골다공증을 인지하고 있는 환자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타깝게도 골다공증 치료 시기를 놓쳐 한번 골절을 겪게 되면 재골절될 위험은 크게 높아진다. 결국 거동이 어려워져 삶의 질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3: 뼈가 무너지면 행복이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골 밀도 검사를 해서 본인의 뼈 나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도 여성의 경우에 만 54세여 만 60세, 만 66세에서는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그 상태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2: 골다공증은 백사라고 불리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의 뼈 나이, T점수를 확인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3: 골다공증 치료제의 골절 예방 효과는 거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약제도 그 만성 질환의 결과물을 70%까지 낮추는 약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최근에 나온 약제를 통해서 더 빠르게 골절의 위험을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쇼크대 쫙 와버렸죠. 여기 막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 대기요.
6: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0: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1: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위로 솔린다 그래요?
2: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0: 떨림에 의한 불안감 또는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3: 8.9점.
1: 9.9점.
3: 10점. 100점이요.
4: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5: 8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6: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빼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언제나 우리 가족의 집밥을 책임지는 최고의 요리비결. 이건 가지가 다 했다. 집에서 만드는 예쁘고 맛있는 동그랑땡. 통통한 가지 안에 고기소를 가득 채워 고소하게 지져낸 가지 동그랑땡부터 평범한 무가 아닌 총각무로 담가 아삭한 식감이 최고인 입맛 충전 장아찌.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맞는 곁들이 총각무 장아찌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오비의 담자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재료를 보니까 통통하고 예쁜 가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름부터 군침 당기는 가지 동그랑땡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그래서 가지 이제 구입하시는데 약간 좀 통통하면 더 좋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지하고 함께 이제 속에 들어갈 돼지고기 이제 네.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돼지고기 양념에는 이제 간장, 그리고 참기름, 다진 마늘, 이제 다진 파. 네. 예, 그리고 뭐 후추 깨, 그 정도 이제 준비를 해 주시고 네. 달걀하고 부침가루만 있으면 가지 네. 동그랑땡 만드실 수 있어요.
1: 가지에 고기 완자가 쏙쏙 들어가면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는데요.

0: 새롭게 변신한 가지의 맛이 기대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가지 동그랑땡 네. 만들어 볼 텐데요. 신선한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1: 가지 보시고 이제 약간 이렇게 광택이 반짝반짝 나면서 네. 매끄러운 거 이제 준비를 하셔서 이제 세척을 하신 다음에 1cm 두께로 이제 썰어 주시는 거예요.
0: 1cm 두께로. 예, 그래서 진짜로 네. 저희 집도 얼마 전에 이제 주변에서 이제 가지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 네. 저희 근데 선물로 가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가지를 엄마가 요리를 해주셨는데 늘 이제 하던 것만 하니까 좀 지겨웠나 봐요. 네. 그래서 가지가 몇 개 남았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진짜.
1: 그러니까 요즘 또 가지 또 많이들 이제 드실 때라 이렇게 네.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꼭지 부분 네. 이제 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속을 이제 파 주시는데 이거 칼로 이렇게 팔려고 하시면 조금 힘드세요. 그래서 저는 예, 이렇게 이제 속 팔 수 있는 집에 아마 요런 틀 같은 거 있으시면 요거 쓰시면 되고 네. 파낸 속은 버리시는 게 아니고 다져서 속으로 다시 넣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자 요거를 이제 찍어 주시는 거예요.
0: 속은 여기는 어때요? 네.
1: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면은 네. 좀 가지가 끝으로 가면 좀 날씬해지는 거는 이런 작은 걸로
0: 예,
1: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강인 씨가 좀 작은 거 하시고 저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속을 예.
0: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네. 동그랑땡이 딱 틀이 있고
1: 네. 이렇게 하시고 예. 이제 해주시면 요 속 나온 거는 제가 이제 한번 썰어볼게요. 네.
0: 선생님 가지의 수분이 굉장히 또 많다고 네. 하잖아요. 좋은 성분들도 많이
1: 들어. 그리고 이제 꼭지 부분도 예. 이제 버리지 마시고 다 이제 모아서 쫑쫑쫑쫑. 예.
0: 쫑쫑쫑쫑. 예.
1: 가지가 워낙 부드럽죠. 그래서
0: 예. 이거 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뭐 된장찌개나 이런 데 넣으셔도 되는데 예. 오늘은 이제 이거 다 넣을 거예요.
0: 가지 속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네. 가지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는 알고는 네. 있는데 어떻게 해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네. 어린 친구들이 가지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1: 그렇죠. 물컹물컹한 식감 네.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네. 이렇게 동그랑땡 하시면 가운데 이제 고기가 들어가니까 단백질은 익으면 식감이 좀 단단해지죠. 네. 그래서 가지하고 어우러지는 질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네. 이제 고기 양념 한번 해볼까요?
0: 볼까요?
1: 양념 재료는 네. 이제 간은 기본으로 약간의 이제 소금 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금 하시는데 이때 이제 여기에다 저 뭐 같이 넣냐면 간장. 간장이 좀 들어가면 감칠맛도 올려주고
0: 맞아요.
1: 돼지고기에서의 부족한 색감도 좀 살려주죠.
0: 그래서 간도 내주고.
1: 예, 소금, 간장, 그리고 이제 다진 마늘. 네. 마늘하고 돼지고기 궁합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늘도 해주시고 그리고 파.
0: 네.
1: 이것도 이제 다졌어요.
0: 지금 들어가는 재료들은 우리가 다 동그랑땡 만들 때 들어가는
1: 예,
0: 재료들이죠?
1: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랑땡 반죽하듯이 그리고 후추도 이제 해주시고.
0: 근데요,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가지는 지금 꽤 양이 네, 되는 네. 것 같은데 속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1: 네,
0: 것 같아요.
1: 네. 근데 거의 해보시면 예. 이제 분량 거의 딱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깨소금.
0: 네.
1: 그리고 참기름까지.
0: 참기름까지.
1: 그래서 우리 일반 동그랑땡 반죽 네. 하듯이.
0: 요럴 때 이때 저도 이제 고소하게 참기름 네. 좋아하니까 많이 넣었다가 네. 뭉쳐지지가 않아가지고.
1: 맞아요. 그래서 양념하실 때 항상 참기름 제일 마지막에
0: 예.
1: 예, 여기에다가 이제 네. 제가 오늘 쉽게 하려고 이제 달걀을 예. 예,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제 깨서.
0: 예. 제가 방금 들었던 생각은 네. 아주 잠깐 달걀물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이렇게 잘 풀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들었는데 뭉쳐지지 않고
1: 달걀이 들어가면서 이게 제가 하나씩 손으로 모양을 빚어갖고 가지 안에 채우면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0: 오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1: 예, 얘를 좀 약간 일부러 촉촉하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주시고
0: 그다음에
1: 우리 이제 가지 예. 이게 수분이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지까지 이렇게 넣어서
0: 아까 다져놓은
1: 예, 섞어주시는 거예요.
0: 아, 이 가지가 있었네.
1: 네.
0: 그럼 양이 딱 맞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가지 속에 채워서
0: 네.
1: 이제 지지시면 되는데 가지에다 이제 옷을 입혀야 되겠죠.
0: 가지 옷 문제.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 썰어놓은 거에 좀 쉽게 하는 방법. 네. 가루 날리지 않게 쉽게 하려고 저 비닐봉지 하나 주시겠어요?
0: 네. 여기서 또 나오는 네. 비결이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비닐봉지 하셔도 되고 밀폐 용기에 넣고 흔드셔도 되세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침가루나 밀가루.
0: 기침가루 밀가루.
1: 네. 그리고 이제 구멍 내신 가지를 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0: 오, 제가 생각하기엔 이 가지에 이 속을 채워서 네. 묻힐 줄 알았는데 지금 네. 색다른 방법으로.
1: 네. 이거를 이제 가루를 묻히지 않고 그냥 속을 채우잖아요. 네. 그럼 수분이 나와서 속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다 빠져 나와요. 이게 이제 비법이에요. 가루를 묻혀서 속을 넣으시는 거.
0: 왜냐면 빠져 나오더라고요. 미끄러지듯이.
1: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달걀물 예. 이렇게 이제 달걀 하나 풀었고요. 예. 그럼 이제 예. 가볍게 우와. 이제 꺼내 주시면 돼요.
0: 진짜 이 요리 과정이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네. 선생님. 효율적으로. 네. 이거 손이 필요하신가요, 장갑이?
1: 네. 아니요, 이렇게 해서 괜찮으세요? 그냥 네, 수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0: 손에 묻힐 필요도 없이.
1: 네. 이렇게 해서
0: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1: 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옷을 이렇게 그냥 구멍 뚫리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이거 자체가 그냥 이제 가지 전이 되는 거잖아요.
0: 아, 그러게요.
1: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에서 고기를 채우시면 옮기실 때 힘드시니까
0: 네, 맞아요.
1: 달걀물을 네, 이렇게 묻히신 상태에서 팬에 놓으면서 고기를 같이 집어 넣을 거예요.
0: 아, 이 가지를 따로 놓고 그 네네, 위에다가.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을 약간 질감 있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제 불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0: 이야, 이런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선생님.
1: 네, 그래서 이제 불을 네. 켜주시고, 이렇게 이제 부침이나 지짐하실 때 특징. 처음에는 네. 프라이팬을 좀 강하게.
0: 처음에는?
1: 네, 좀 강하게 하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이제 둘러주시고, 예. 가지부터 넣고, 가운데 구멍 안에 이제 이 고기 소를 채울 거예요.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가지 동그라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이제 기름을 조금 이제 넉넉하게. 가지의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서 네. 이렇게 기름에 지지거나 구워드시는 조리법 좋거든요.
0: 맞아요. 열을 가하면.
1: 네, 그래서 여름 내 이제 가지 무침들은 많이 드셨을 거니까
0: 네.
1: 이렇게 이제 한번 전 동그랑땡. 그다음에 이제 불을 이제 중불로 이제 줄이시고.
0: 네, 열이 올랐으면. 네,
1: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꺼내서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소리가 약간 지글지글지글.
0: 중간에 이 고기 완자가 네. 들어가지 않은 가지를 네. 올려볼게요. 근데 이제 껍질까지 이렇게 동그랗게
1: 그쵸.
0: 있으니까 더 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그래서 아마 이렇게는 안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0: 네. 저는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1: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먹거든요. 구워서도 먹고
0: 네.
1: 이렇게서 먹으면 또 한 끼 반찬 또 근사하게 또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다가
0: 예.
1: 이제 양념 해놓으신 이제 고기를 이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채우지 마시고
0: 네 저도 같이 네, 해봐도 같이, 돼요.
1: 네, 같이 올리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지시고 남은 거는 그냥 한 수저씩
0: 따로 동그랗게
1: 네, 그냥 동그랗게 예.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 나는 속 채워놓기가 좀 너무 어렵고 힘들다.
0: 네.
1: 그리고 이제 가지, 오늘 사실 이제 가지 소를 안 넣고 하셔도 되거든요. 가지 속부분 파낸 거.
0: 네네.
1: 그러시면 양이 딱 많고, 저는 이제 다 넣고, 남는 거는 몇 개 그냥 동그랑땡처럼, 그냥도 부치니까.
0: 아, 선생님, 이렇게 먹게 되면 있잖아요.
1: 네.
0: 아이들이 먹고 나서, 엄마, 이게 뭐야?
1: 네.
0: 얘기했을 때, 이거 가지 하면은, 네. 가지에 대한 기억이.
1: 맞아요.
0: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매번 가지 찾을 것 같고.
1: 그래서 물컹한 식감 때문에 싫어하니까 이렇게 단단한 단백질 식품들 같이 이제 해보시고.
0: 네.
1: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을이니까 새우도 괜찮아요.
0: 아, 들어가는 재료가. 네. 새우도 괜찮고, 사실 오징어도 괜찮죠?
1: 네, 오징어도 괜찮고. 근데 오징어는 이제 좀 단단하니까.
0: 예,
1: 좀 잘게.
0: 잘게.
1: 예, 썰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채워주세요.
0: 이야. 이렇게 빗지 않아도 네. 너무 편하네요.
1: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넣은 것부터 이제 뒤집어 주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눌러서.
0: 아, 한번 뒤집고 나서는?
1: 네, 가볍게 이제 속이 잘 밀착되도록.
0: 눌러주는데.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주시고.
0: 근데 이때 불세기는 변화 없는
1: 네,
0: 거죠?
1: 네, 불세기 중불에서 약불 사이 계속 유지해주시고.
0: 네.
1: 너무 세면은 이제 가지의 수분이 채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또 이제 탈 수도 있고 또 너무 약하면 가지의 수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0: 예.
1: 식감이 좀 떨어지니까 중불에서 약불 사이. 그리고 이제 이것도 너무 여러 번 뒤집지는 않으시는 거.
0: 그냥 또. 많이 뒤집지 않고 네. 한 번에 뒤집고.
1: 네, 그리고 이제 하시다 또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익으면 떨어지니까
0: 네.
1: 막 서로 붙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0: 진짜 말씀하신 네. 대로 안에 있는 그 완자가 네. 빠지지 않네요.
1: 네,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뒤집어서 네. 이렇게 눌러 보면.

0: 이게 단단해지면서 가지가 익었으니까 또 말캉한 식감까지 같이 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집으셔서.
1: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눌러 보시면은 네. 이렇게 단단해졌어요. 다 익은 거예요.
1: 그러게요. 네,
0: 꺼내.

0: 정말 간식으로도 좋고 네. 야식으로도 좋고
1: 야식으로도
0: 네. 술안주도 좋을 것 같아요.
1: 어, 그렇죠. 저희. 그래서 그냥 뭐 밥으로 드시면 이제 밥 반찬 되는 거고요. 뭐 네. 간식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0: 정말 먹음직스럽게 네. 그냥 그래서. 이름 그대로 동그랑땡.
1: 네, 가지 동그랑땡. 네.
0: 이것도 있잖아요. 요즘 도시락 싸서 네.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1: 어, 맞아요.
0: 그래서 이거 가지 동그랑땡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갖고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로 동그랑땡 만들어 먹을 생각을 네, 어떻게 하나 싶어요.
1: 보시고 그냥 있는 재료들 어렵지 않게 네. 아마 냉장고 열어보시면 가지 그리고 가지 살 때 저희가 가지를 한 개씩 사지 않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 사서 맨날 아우 이걸로 또 뭘 남은 걸로 또 뭘 해 먹지?
0: 처치 곤란이라고
1: 했네요. 그래서 처치 곤란이시니까 야. 이렇게
0: 이렇게 하면은 보시고. 또 먹고 싶어서 곤란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렇죠. 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1: 이렇게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0: 야. 자 이렇게 온 가족 누구나 좋아할 가지 동그랑땡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가지 동그랑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지는 1cm 두께로 썬 뒤 속을 파내고 다져주세요. 다진 돼지고기에 소금, 진간장, 다진 마늘, 다진 대파,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섞다가 달걀과 다진 가지도 넣어 섞어줍니다. 비닐봉지에 부침가루와 속 파낸 가지를 넣어 골고루 묻혀주세요. 이렇게 가지에 부침가루를 묻혀야 고기소가 잘 달라붙어요. 부침가루를 묻힌 가지에 달걀물을 묻혀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가지를 올려 부치다가 고기소도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묻혀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가지 동그랑땡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총각물을 깔끔하게 즐기는 비법, 새콤, 달콤, 입맛 돋우는 총각물 장아찌 재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1: 네, 이제 가을이 오니까 네. 이제 김장 재료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도 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총각물들 많이 드시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제철 재료들 갖고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각물 이제 준비를 했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다가 청양고추 좀 넣으면 네. 이제 칼칼한 맛 살릴 수 있고요. 이제 절인 물은 이제 식초 네. 그리고 설탕, 간장 그리고 이제 천일염 좀 넣으시면 네. 이제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이제 장아찌를 만들 수 있습니다.
0: 네.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은 메뉴인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네. 총각무가 있는데.
1: 네. 이제 총각무 혹시 이제 계절에 따라 총각무가 좀 구하기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네. 때는 초록무라고, 예, 좀 아까 매운맛은 있긴 한데.
0: 네.
1: 그래서 오늘 이제 무 이렇게 보시면은 좀 구입하실 때 좀 매끄럽고.
0: 네.
1: 예, 그리고 이제 잔뿌리 많지 않은 거, 그런 거 구입을 하시고요. 깨끗하게 이제 세척을 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청을 너무 두껍게 긴 거 이제 안 남겼죠. 그래서 반을 이렇게 이제 가르시는 거예요.
0: 반을 가르고.
1: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청 길이가 너무 길다. 그럼 네. 먹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 손가락 비율이 만약에 한 5, 6cm 정도 이렇게 자르시고 1분을 이렇게 남기시면 드시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께를 한 0.3에서 한 0.5 정도 네. 자 이렇게 0.3 그리고 0.5 미만.
0: 오늘은 이렇게 약간 얇고 네. 길쭉하게 써시는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이렇게 하면은 좀 숙성이 빨리 돼요.
0: 아.
1: 그래서 3일 만에 예.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간도 잘 배이고 그냥 드실 때 일부러 더 자를 필요 없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썰은 게 네. 저쪽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0: 네,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1: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네, 썰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작물 이제
0: 네.
1: 그래서 이제 재료 굉장히 간단하죠.
0: 예.
1: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3컵, 1kg 기준 하시면
0: 네.
1: 물을 이제 3컵 준비.

0: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설탕 예, 물량의 절반 예, 한 컵 반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간을 천일염으로 이렇게 소금간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간장 같이 들어가면 장아찌가 간장이 들어가야 깊은 맛도 있고 훨씬 더 이제 맛있으니까 이제 간장까지 같이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팔팔팔 끓이시는 거예요.
1: 선생님. 근데 이거는 왜 같이 안 넣으시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제 식초는 처음에 같이 넣게 되면은 좀 신맛이 좀 많이 날아가요. 아. 그리고 이제 장아찌 국물 만드신 거를 오늘 팔팔 끓으면 한김 식혀서 부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끓고 나서 소금과 설탕에 다 녹은 다음에 식초를 넣고 불 끄시고 식히시면 좀 빨리 식기도 하고 신맛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1: 그게 또 비결이네요.
0: 네, 네.
1: 자, 지금 이제 설탕이랑 네, 간장 네. 가라앉아 있는데 선생님, 이거 완벽하게 네. 처음부터 다 녹여야 되는 거예요?
0: 끓으면서 이제 녹기 시작을 하니까 네. 이렇게 처음에 올리시고 온도가 올라오면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저어서 네. 중불 정도에서 이제 은근하게 끓어서 설탕 소금이 다 녹았다, 팔팔팔 끓었다, 그럼 불 끄시면 되고요. 네. 요거 이제 끓어야 되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통에다가 물을 한번 담아볼까요? 장아찌 같은 거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이제 드시는데 너무 맨손으로 막 많이 만지시면 네. 또 이제 저장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주시는 거예요.
1: 이런 거 담아줄 때 네. 뭔가 저축하는 느낌이 든다고.
0: 그렇죠. 이거 하면 뿌듯해요. 네. 네. 그래서 아 내가 또 요긴하게 밑반찬 하나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 드시니까.
1: 근데 저희가 크기도 네. 거의 한 입 크기로 네. 썰었기 때문에 따로 자를 필요 없이
0: 그렇죠. 이거를 통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리 빨리 숙성을 해도 한 2주, 3주 이상 네. 그 정도 있어야 이제 드실 수 있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해서 드시면은 3일 차부터는 이제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장아찌 특징이 좀 발효와 숙성이 되면서 좀 더 깊은 맛이 나긴 오, 하니까 예, 예. 예, 좀 더 돋다 드시면 좋긴 하죠. 그래서 네. 자, 이렇게 해서
1: 이 정도 한번 넣어보고요. 네.
0: 그래서 이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이게.
1: 어차피 내려가죠.
0: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작물 1kg랑 해서 이제 분량을 맞췄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양고추. 이제 위에다 그 고추가 약간 살균 효과, 항균 효과도 있어서 네. 위에다 얹어주셔도 되고, 맛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네. 아니면 중간중간 한켜 이렇게 섞어주셔도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고추를 위에다 이렇게 덮거든요. 예. 사이사이 이제 넣어주셔도 이제 됩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그 사이 작물 끓었으니까 네. 우리 한번 식초 넣어볼게요.
1: 넣어볼까요? 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0: 네. 예, 네, 이렇게 이제 팔팔팔 끓었어요. 네. 그럼 이제 불을 끄시면서.
1: 끄고.
0: 예, 네, 식초를 이렇게 넣어서 네. 이제 한 김 식히는 거죠. 미지근해질 정도까지는. 네. 손가락을 담갔을 때 뜨겁지 않은 정도. 그래서 제가 미리 네. 식혀놓은 게 있어요.
1: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미리 식초를 넣고 네. 식혀놓은 네. 이 장아찌 국물이 있습니다. 네네. 요거를 이제 넣으면 네네. 거죠?
0: 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부어볼게요.
1: 아삭한 네. 식감을, 네. 오독거리는 식감을 그렇죠. 느끼려면.
0: 네.
1: 딱 맞는 양 같은데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거 다 안 차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뚜껑을 덮으실 때 이제 무거운 뭐 그릇이나 장아찌 돌 같은 거 있으시면은 네. 그걸 덮고 이렇게 돼서 이제 하룻밤이 지나면 요게 이제 쭉 작물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네. 높이까지 이게 물이 이제 닿으면서 네. 색깔이 좀 약간 흐려져요.
1: 아, 왜냐면 수분 나오겠죠?
0: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이제 보시면은
1: 자, 하룻밤 네. 된 게 있는데요.
0: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1: 이제 해볼까요?
0: 네, 무에서 수분이 좀 빠져 나오고 이렇게 이제 색깔도 이렇게 이제
1: 방금 만든 거랑 너무 달라요.
0: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이 조금 색깔도 흐려지고 간도 네. 이제 싱거워졌거든요. 그래서
1: 그리고 뭔가 그 칼칼한
0: 네, 고추 이제 향도 올라오죠. 네. 그럼 요거를 따라서 그 다음 날 네. 하루 이틀 지나면 국물을 따라서 끓여서 식혀서 다시 부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3일 차부터 드시면 돼요.
1: 근데 한 번 더 끓이는 이유는 뭐예요?
0: 한 번 더 끓이면 무에서 수분이 빠져나서 작물이 좀 싱거워졌어요.
1: 아.
0: 예, 그래서 요거 한 번 끓여서 식혀서 이제 부어주시면은 네? 저장 효과도 훨씬 더 좋고요. 간도 훨씬 더 맛있습니다.
1: 이왕에 또 맛있게 네네. 드실 거면 그렇죠. 한 번 더 끓여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신 게?
0: 네.
1: 여기.
0: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번 더 끓인 게 수분이 좀 더 줄었죠.
1: 근데
0: 네.
1: 확실히 또 진해졌어요.
0: 네, 색깔이 좀 더 진해졌죠. 네. 이게 이제 수분이 빠져서 이 색깔. 그리고 요거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1: 맛이 싹

0: 됐는데요.
1: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담아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무 청도 이제 그대로 예. 익어서
0: 아, 너무 좋네요. 네. 아니 무 청도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무도 이렇게 먹으면 네. 그 맛도 너무 짜지도 않고
1: 네.
0: 아주 새콤달콤한
1: 예, 새콤달콤하죠. 네. 그리고 그 예전에는 장아찌를 이제 오래 저장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간이 좀 셌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은 간은 줄이고 신맛 단맛으로 간을 얼마든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서
0: 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고
1: 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담아볼게요.
0: 국물까지 네. 정말 이거 만들어두면 든든하겠어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또 이제 김치 대용으로도 드실 수 있고
0: 예?
1: 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0: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1: 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청강무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2: 총각무 장아찌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총각무를 반 가른 뒤 줄기 부분은 손가락 길이로 썰고 몸통 부분은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냄비에 물, 설탕, 천일염, 진간장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밀폐용기에 총각무와 줄기를 담고 어슷선 청양고추를 올려주세요. 끓고 있는 절임 국물에 식초를 넣은 뒤 식혀줍니다. 식초는 불을 끄고 넣어야 신맛이 유지돼요. 밀폐용기에 식은 절임 국물을 담고 뚜껑 덮어 3일 정도 냉장 숙성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총각무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친숙한 재료들로 만들어 매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콩나물 두부 된장국부터 버섯과 콩나물만 있으면 오케이! 버섯 콩나물 무침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얘들아, 나 좀 봐줄래?
1: 베리잖아. 왜? 오늘도 이쁜 나 좀 봐줄래? 그러려고?

0: 너희들 뭐해? 마법 파면 하라고! 얘들아! 거울에서 이상한 영상이 나오잖아! 준이! 정신 좀 차려!
1: 조건! 너무너무 재밌다고!
2: 이 거울은 대체 뭔가요? 왜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이런 나쁜 영상이...
1: 저도 몰라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계속 말했더니 아까 같은 영상이 계속 나오지 뭐예요? 오늘 아침까지 계속 봤어요.
2: 이런 나쁜 영상을 보느라 밤을 샜다고요?
1: 응.
2: 이 거울엔 당분간 사용 금지.
1: 네?
2: 더 이상 이런 영상을 보게 할 수는 없어요.
1: 내 거잖아요! 돌려줘! 제발요. 거울이 없는 하루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2: 안 됩니다.
1: 제 보물들이에요. 이거랑 바꿔요. 네? 네?
2: 베리, 거울이 이상해졌다면 제가 살펴봐야 해요.
3: 거울에 나오는 영상 왜 보면 안 돼요?
2: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까요? 첨보는 맛있게 생긴 과자가 있어요.
3: 먹을래요?
2: 그런데 과자가 몸에 너무나 나빠요.
3: 먹을래요?
2: 먹을 땐 맛있지만 몸이 이상해져 버릴 텐데.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런 이상한 과자를 알았다면 그래도 먹을 건가요?
3: 안 먹어요.
2: 이 영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3: 조금만 보면 괜찮을 거예요.
2: 군타! 안 돼요. 조금만 봐도 빠져버릴 수 있다고요.
3: 나는 괜찮을 거예. 나도 볼 거야.
1: 아, 내 손거울이야. 내가 먼저라고.

0: 내가 먼저 봤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1: 내 손거울이라고.
2: 나이.
1: 힌핀이 붙잡고 들어진 탓이야.
3: 놓친 건 슈리 너잖아. 슈리 더 핀.
4: 됐고 어서 거울이나 고쳐내.
5: 눈 가리고 술래잡기. 그래 그게 요즘 대유행이래.
4: 거울
5: 거울은 로블리가 뚝딱 고쳐주겠지. 그렇죠.
0: 제가요? 그럼요. 물론 제가 고칠 수 있지요.
5: 술래가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숨어있는 친구를 찾는 게임인데 이걸로 순서를 정하는 거야. 누가 먼저 거울을 볼지.
4: 술래야 친구.
5: 군탕아 먼저 술래. 눈을 가리는 동안 모두 숨어있어.
4: 됐다.
5: 모두 불만 없게 내가 심판을 볼게. 지금부터 숨는 거다. 자, 이제 군타 출발!
0: 거기군!
5: 몽이 잡혔다. 어? 이렇게 재밌는 걸 안 남길 수 없지.
0: 영상이 나오는 손거울 마법템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손거울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멜리나님이 계셨더라면. 멜리나님. 멜리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 언제까지 멜리나님만 찾을 수는 없다고. 지금은 내가 해결해야 해. 전부 살펴봤지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의심되는 모든 걸 새로 바꿔봤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는 건 단순하게 망가진 건 아니란 얘기. 그럼 필요한 건 바로 마법. 멜리나님의 마법이 담긴 캐네디움 가루를 뿌리면

0: 방금 그건 분명 어둠의 기운. 설마 요즘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이 전부? 응? 응? 손거울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1: 순서가 다 정해졌잖아. 재밌는 걸 볼 시간이라고.
2: 조금만 더 기다리면.
1: 로블리
0: 잘들 놀고 있었나?
1: 거울이냐?
0: 물론 고쳤지요.

나요. 물론 영수증은 안 나오지만.

0: 뭐야? 저걸 언제 찍었어?
1: 언제 찍었냐, 핑!
2: 아우, 거의 다 잡을 뻔했었네.
1: 준이가 피아노에 부딪혔어. 엄청 아팠는데 웃음이 나오냐?
0: 에? 슈리는 뭐 춤추고 있는 거야? 우와, 균형 잡는 것 좀 보소.
1: 아니, 목이 저렇게 돼? 한 번 더 하고 싶다.
3: 좋았다!
4: 그럼 이번엔 놀이터로 나가서 신나게 놀아볼까?
3: 좋아!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5: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6: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4: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5: 로봇카 풀리란 꼭꼭 약속!

신난다! 호랑이가 신기한 마술을 보여준다고? 나도 마술할 수 있지롱! 한번 볼래?

돌아와. 자, 친구들이 멋진 마술을 보여준다.

이제부터 진짜!

너 날 줄 모르는 거야? 걱정 마, 내가 알려줄게.

0: 높대. 고마, 거기 있으면 안 되지. 비켜, 비켜줘.
1: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는 게 좋겠는걸?

Ha ha ha!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날아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자꾸 떨어지기만 하면 어떡해. 셋, 둘,

귀염둥이 정신 차려야지. 이제 떨어진 게 없기다. 좋아, 시작!

이상한데?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전해보자. 뭐해 곰마, 돼지가 제일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하늘을 나는 거.

엄마 봐! 이런 방법들을 써보는 건 어떨까?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있지?
1: 팔팔의 가족이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이죠. 팔파와 조지는 얼른 마당에 나가서 놀고 싶었어요.
0: 엄마,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아침을 다 먹은 후에 나가서 놀도록 하렴.
3: 조지, 그렇게 급하게 마시면 안 돼.
1: 조지는 주스를 너무 급히 마셔서 딸꾹질을 시작했죠.
0: 이제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조지가 딸꾹질을 멈춘 다음에
0: 이제 조지 딸꾹질 멈췄어요. 조지 멈춘 거 맞지?
2: 그래, 이제 나가서 놀아도 좋아. 조지 잘 데리고 놀렴.
1: 팔파는 조지랑 마당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0: 조지, 내가 공을 던질게. 그럼 네가 잡는 거야. 조지, 딸꾹질 좀 그만해. 조지, 이제 네가 공을 던져. 그럼 내가 잡을게. 조지!
1: 어, 저런. 딸꾹질 때문에 공놀이가 잘 안 되는군요.
0: 조지, 내가 딸꾹질 멈추게 해줄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해. 머리를 문지르면서 배도 같이 문질러. 좋아, 이제 딸꾹질 멈췄지.
1: 조지는 여전히 딸꾹질을 합니다.
0: 조지, 네가 잘 못해서 그래. 딸꾹질을 멈추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먼저 한쪽 발을 들고 세 번 깡충깡충 뛰어. 이제 팔을 위아래로 흔든 다음에 혀를 내밀고 이렇게 해. 이번에는 눈을 감는 거야. 그리고 뱅뱅 돌아 세 바퀴만.

0: 할파가 말한 대로 했지만 조지는 딸꾹질을 계속했습니다.
1: 또 생각났다! 딸꾹질을 할 땐 깜짝 놀라게 하면 멈추게 된대. 조지, 내가 깜짝 놀라게 해줄게. 하지만 울면 안 돼.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았지? 일부러 널 놀라게 하려는 거다.
2: 페파, 동생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면 안 돼. 조지는 아직 어리잖아.
1: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딸꾹질 멈추게 하려고 그랬어요.
0: 조지가 딸꾹질을 멈췄네요. 페파 아빠가 주스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2: 조지, 그렇게 빨리 마시면 또 딸꾹질을 하게 돼.
1: 전 다 커서 조지랑 달라요. 주스를 빨리 마셔도 딸꾹질 안 해요.

0: 자전거 경주.
1: 날씨가 좋은 어느 날, 팔팔한 조지는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습니다.
2: 호박이 아주 잘 자랐네요.
1: 팔팔 아빠가 호박을 잘 키웠습니다.
3: 내가 기르면 호박이 잘 자라지. 내가 호박 파이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
0: 조지 힘내! 데니, 수지, 레베카!
1: 강아지 데니, 양 수지, 토끼 레베카도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세발 자전거를 탔고요.
0: 내 동생은 너무 느려.
4: 저기 호박 있는 데까지 경주하자.
0: 저건 우리 아빠가 아끼는 호박이야. 호박 근처에 가면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해. 호박 깨지면 우리 아빠가 속상해하실 거야.
4: 걱정 마, 페퍼. 경주 시작!
1: 페퍼와 친구들은 자전거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3: 얘들아, 호박 조심해라.
4: 1등이다!
2: 페퍼, 조심해. 아빠 호박이 있어.
0: 아빠, 죄송해요. 조지 좀 봐. 조지가 꼴찌다. 아, 조진 아직도 아기 자전거를 탄다?
4: 네 자전거도 아기 자전거인데 뭐.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잖아.
0: 난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 타는데. 네. 나도야.
4: 나도. 다시 언덕 위로 올라가자. 페파, 너도 갈 거지?
0: 아니, 난 그냥 여기 남을래. 네, 나중에 만나. 안녕.
1: 팔팔은 자전거에 있는 보조바퀴를 떼고 싶었죠.
0: 아빠, 자전거에 달린 보조바퀴 떼고 싶어요.
3: 떼어내고도 탈 수 있겠니?
0: 그럼요.
3: 알았다, 페파. 보조바퀴를 떼어주마.
1: 아빠는 팔팔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떼어냈습니다.
2: 정말 보조바퀴 없이도 탈 수 있겠니, 페파?
0: 네!
2: 두 발은 탄 적이 없잖아.
0: 그래도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뭐가 웃기다고 웃어?
1: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를 타긴 쉽지 않죠.
3: 아빠가 좀 도와줄까?
0: 네, 아빠 도와주세요.
3: 알았다. 자, 앞을 보고 출발!
0: 손 넣으시면 안 돼요.
3: 걱정 마. 꽉 잡고 있으니까.
2: 페파, 아주아주 잘 타는구나.
0: 손 넣지 마세요.
3: 계속 그렇게 가라.
1: 페파는 보조바퀴 없이 혼자 자전거를 탔습니다.
0: 아빠, 손을 넣으셨잖아요.
3: 한참 동안 너 혼자 자전거 탄 거 아니?

0: 그래, 정말 잘 타더구나.
1: 정말요? 나 혼자 자전거 탈 수 있네. 봐요, 저 좀 보세요. 저 혼자 두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데니, 수지, 레베카, 내 자전거 봐라. 나도 이제 보조바퀴 떼냈어. 너 잘 타지? 와! 우리 아빠 호박까지 경주하자. 야호!
2: 조심해! 호박에 부딪히겠다!
1: 내가 1등이다!
3: 팔팔은 앞을 안 보고 달렸어요. 아, 저런. 아빠가 아끼는 호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4: 아빠, 호박을 깨뜨려서 죄송해요.
5: 괜찮다, 페파. 우리 페파가 안 다친 게 제일이지. 자전거를 탈 땐 앞을 잘 보고 타야 해.
1: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할게요.
5: 그래. 어쨌든 호박이 깨졌으니까 이걸로 호박빵을 만들어야겠다.
1: 호박빵 좋아요.
0: 아빠가 기른 호박이 아주 크지. 호박빵을 만들면 모두 실컷 먹을 수 있을 거야. 야!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그러게 무슨 치킨이니? 기대된다.
1: 난 여기 찾아볼게.
2: 어? 간이 떨어진 놀부? 처음 보는 동화인데. 응?
0: 하. 에이, 그냥 흥부 놀부 얘기겠지? 읽어보자.
1: 그래.
0: 어디 어디?
2: 옛날에 욕심 많은 형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3: 형님, 올해 흉년이 들어서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졸졸 굶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갚을 테니까 쌀 좀 빌려주세요.
4: 나도 빌려주고 싶은데 우리도 쌀이 부족해서 말이야.
3: 예? 아, 여기 쌀 많잖아요.
4: 아, 이거?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떡 만들어 먹을 쌀이고, 아, 그리고 요거는 쌀국수 만들어 먹을 쌀이고, 아, 요거는 쌀과자 만들어 먹을 쌀이지?
3: 아, 형님! 어린 조카들이 쫄쫄 굶는다는데 그냥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4: 맡겨놨어! 맡겨놨냐고? 아주 그냥. 그리고 내가 순순히 빌려주면 내가 놀부겠냐?
3: 제발요. 저희 이러다가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5: 입에 거미줄 치겠어.

0: 케케케.
1: 입에 거미줄을 쳐?
2: 갑자기 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0: 무슨 말이긴 내가 심어놓은 관용어지. 쳐져라 뿅크크. 아이고 이럴 수가. 네 입에 거미줄이 쳐졌어?
3: 예?
2: 우와, 입에 거미줄 친다는 게 진짜 거미줄을 친다는 말인가 봐.
1: 그런가?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은데.
0: 그 뜻을 못 알아내면 마법은 안 풀릴 거다.
1: 거미가 입에도 거미줄을 치나?
2: 글쎄. 아! 거미한테 물어보자. 잠시만. 하! 동기리동동! 거미야! 안녕! 거미야, 혹시 거미는 입에도 거미줄을 쳐?
4: 뭐? 입에 어떻게 거미줄을 쳐? 우린 주로 아무도 없거나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거미줄을 치지. 그런데 입은 계속 먹어야 하니까 거미줄 칠 틈이 없어. 뭐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입 벌리고 있으면 칠 수 있을지도. 거미 거미 거미 거미.
2: 아무것도 안 먹고?
1: 아, 입에 거미줄을 치다. 입에 거미줄을 칠 정도로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굶었다는 뜻?
2: 오! 그럴듯한데?
3: 아유, 배고파. 아, 형님. 일어나, 진짜. 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5: 쫄쫄 굶게 생겼어요.
0: 아이고, 거미줄이 사라졌구나.
3: 예?
2: 휴, 다행이다.
0: 이렇게 쉽게 뜻을 알아내다니. 아우야 골라, 아우야 골라. 하지만 다음 건 너무 어려워서 절대 모를걸. 아니, 누가 예의 없이 이런 경적 소리를? 아이고, 뭐야?
3: 아, 형님이셨구나.
0: 흥부? 아니, 아유, 가난하고 착하기만 한 네가 어떻게 이런 고급 차를?
3: 아, 제가 제비 다리를 고쳐준 적이 있는데요. 그 제비가 이듬해 봄에 박씨를 가져온 거예요.
0: 박씨?
6: 흥부는 놀부에게 박씨를 심었더니 금은보화 가득한 박이 열려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3: 그럼 저는 애들 데리러 키즈카페 가야 해서 다음에 봬요, 형님.
0: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2: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똥마려운가?
1: 배탈 난 거 아니야?
2: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흥부가 부자가 됐는데 놀부는 왜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야?
1: 그러게. 우리 그냥 다른 거 읽을까?
2: 그럴까?
0: 그래, 그만 읽어.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구만.
7: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2: 이번에도 크크의 방해?

0: 그래서 노브가 배탈이 났나 봐.
1: 우리 이분을 모시고 가자.
0: 누구?
1: 가면서 알려줄까? 딩기리 딩기리 딩딩딩 도마책 속으로.
2: 아이고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고 배 아파라.
1: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의원님 의원님.
3: 아유 이런 이런 이런 배가 얼마나 아프시오?
2: 그 내가 배가 아픈 건 맞지만 그 누구?
3: 난 조선 최고의 의원 허준이요. 자자자 일단 누우시오.
2: 내가 그렇게 해서 아픈 게 아니라.
1: 아, 누워여서.
2: 그게 아닌데. 이런 일로.
3: 눈은 정상. 머리도 정상. 똥을 많이 참았소?
2: 안 참았어요.
3: 그렇다면 진단 결과 배는 정상이요.
1: 에? 정상? 근데 왜 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2: 아니, 아유, 내가 그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흥부가 부자가 돼서 심술이 나서.
0: 심술이 나는데 왜 배가 아파요?
2: 어? 그러니까 그 배가 이제 그 배가 아니라.
3: 심술이 나면 신경을 많이 써 배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 그래서 실제로 배가 안 아파도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
2: 맞아. 흥부가 나보다 부자가 돼서 아이고 배 아파라.
0: 아이고 심술이 난다 심술이 나.
1: 놀부님 진짜로 아픈 게 아니라 다행이에요.
2: 다행이게 뭐가 다행이야. 아이고 심통나. 아이고 질투나.
4: 와 뜻을 잘 알아냈어. 흥미진진해지는데.
5: 안돼. 이러다 나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아우배야! 헤이! 그건 안 되지! 이까!
2: 아이고, 그 박 참 크다 커! 응? 내가 이 박을 어떻게 얻었냐고? 나도 제비다리 고쳐줬다. 왜? 어쩔 건데? 자, 그럼 어디 한번 박 한번 잘라볼까나.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 아이고 말이라. 아이고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5: 뭐?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
2: 도도도도도도도 도깨비!
5: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간 떨어져라! 뿅크크!
2: 아이고! 가슴이!
6: 내가 왜 떨어져 나왔지? 난 놀부님 몸속에 있어야 하는데.
2: 저게 내 간? 아이고 내 간이 떨어지다니.
1: 아이 놀부님.
2: 아이고 내 간.
1: 어서 간을 다시 넣어야다. 붙어라. 왜 안 들어가지?
5: 간 떨어지다. 그 뜻을 모르면 간은 영영 안 붙을 것이다.

0: 도깨비가 아니라.
1: 맞아. 내가 도깨비인 줄 알았니?
2: 크크. 이번에도 문제를 낼 건가?
1: 문제를 내면 정답을 아는데 내가 문제를 내겠니?
0: 왜? 문제가 너무 쉽나 봐.
1: 아니거든. 나 문제 엄청 어렵게 내거든.
2: 어, 그래? 그럼 내보시든가.
1: 쨍! 좋다. 간 떨어지다. 이 뜻은 뭘까? 아이고, 좋다.
3: 1번 엄청 기쁘고 신나다.
1: 아이고 깜짝이야.
3: 2번 깜짝 놀라다.
4: 깜짝 놀랐어.
1: 아이고 깜짝이야.
2: 뭐지? 아, 놀부님이 알 것 같은데. 놀부님.
5: 내가
0: 어떡하지? 아, 간이 알지 않을까?
6: 제가요?
2: 간님, 언제 놀부님 몸에서 떨어졌나요?
6: 그니까.
1: 슬근, 슬근,
6: 톱질. 놀부님이 신나게 톱질을 했는데.
1: 톱질.
2: 그럼 1번. 신나고 기쁘다. 아니야.
6: 근데 각이 갈라지며 도깨비가 나오자
1: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6: 분명 에그머니다. 이렇게 놀란 다음에 내가 나왔어요.
2: 아하, 놀란 다음에.
0: 그렇다면 정답은 2번 깜짝 놀라다.
1: 정답은 2번.
2: 와!
3: 옛날 사람들은 간에서 용감함이 나온다고 생각했지.
1: 아이고 깜짝이야.
3: 간 떨어지다는 순간적으로 용감함이 사라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뜻이지.
1: 아이고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0: 정말 깜짝 놀랐네. 오!
2: 놀부님 정신 차리세요.
1: 간 내 간이 다시 붙은 거야?
0: 네, 이제 걱정 마세요.
1: 이번에도 동화책 못 읽게 방해할 수 있었는데 이게 다 간 때문이야.
7: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모두 간 때문이야.
6: 괜찮으세요?
1: 아이고.
0: 그 후로 홍부와 놀부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1: 통해가지고 아이고 간 때문이야.
8: 요! 그 덕분에 알게 된 날 모두 기억해, 기억해.
9: 오래 동안 쫄쫄 굶으면
2: 이에 검줄 치다.
9: 난이 잘돼 싶줄라면

0: 불풍! 안 돼! 이러다 다들 유명한 작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아.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1: 배가 아파요.
2: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0: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1: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2: 당장 진행시키기.
0: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3: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0: 암흑보석이요?
3: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순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0: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4: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2: 네. 이걸 어디에 달지? 실내화 꾸미기. 아빠, 나 가.
0: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4: 야, 우리 사랑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2: 친한 친구?
5: 생겼지, 그럼. 당연.
4: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5: 친구?
4: 어.
2: 누구 이름 되지?
5: 좋겠다. 아빠랑 갈게.
4: 오, 그래,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5: 하늘아!
6: 어, 사랑아!
5: 안녕!
6: 응?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5: 어? 할 얘기?
6: 뭔데?
5: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0: 모르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을 먹고 할까?

0: 암흑보석이다.
1: 잡아.
2: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3: 한 그림.
2: 빠밤.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4: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3: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5: 선생님, 우리 한팀 할래요.
2: 어?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5: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4: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5: 너 나랑 한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4: 아, 싫냐고!
6: 아니, 그건 아닌데.
4: 그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2: 그러면은?
7: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6: 좋은 생각.
3: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2: 그렇지?
3: 지구도 좋지? 아, 좋잖아.
5: 네, 좋아요.
2: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3: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2: 완성됐나요?
8: 네, 선생님!
5: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저,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맞아, 이건 지구예요.
4: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6: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1년에 137일 굶는데 빙하가 녹아서.
5: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2: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6: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5: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6: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근데 사랑이가...
5: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3: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5: 어, 한분기쌤.
3: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6: 그런 거 같아요.
5: 근데 단짝이 딱

0: 필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1: 맞아, 그럼 되는데.
2: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0: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이렇게 강한지 난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노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3: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3: 다 싫다니까요.
1: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1: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1: 같이 가.
0: 밧줄 빔.
4: 이게 뭐야?
1: 깜짝 놀라 지구인.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0: 당장 내 놔!
4: 안 돼! 멈춰! 내가 10년 묵힌 지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1: 내 중심! 보석이 아닌 것 같아.
0: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1: 그러면서 꽁꽁 묶고 들면 어떡해.
0: 어떡하지.
4: 니들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5: 제가 풀어드리죠. 자, 번개

0: 경계맨! 저 사람들이 백원장님 브루트를 뺏으려고 했어요.
1: 니들 누구야? 왜 브루트를 뺏으려 한 거지?
2: 그건 비밀이지. 받아라.
3: 경계 쉔드!
1: 경계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0: 네!
1: 다행이다.
0: 더 악당들!
4: 어? 경계맨! 기회!
3: 공포의 똥폭탄! 취합!
0: 어! 안 돼! 악당들아!
5: 뭐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됐어.
1: 너희들!
6: 도망가자!
0: 저 악당들! 채통이나 받으라!
6: 이것도 뭐야?
5: 이번에도 생각해도 됐잖아.
1: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7: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8: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7: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8: 같이?
2: 둘이?
8: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7: 같이 가.
1: 사랑아, 실내 와.
8: 아, 맞다.
0: 번개쌤.
1: 응?
0: 아까
5: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1: 아까 뭐?
0: 아까 번개맨인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9: 오늘이 무슨 날?
10: 정정당당 응원하는 날!
0: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8: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그 보석 때문이라고?
0: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을?

0: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1: 암흑 보석이요?
2: 암흑 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3: 이게 뭐야?
4: 공포의 똥폭탄.
2: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5: 아, 번개 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6: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7: 빨리 열어봐.
5: 왔어, 왔어.
7: 암흑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8: 암흑 보석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구나.
2: 보자. 암흑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8: 뭐야? 이게 끝이야? 이봐! 이봐!
7: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2: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 보석을 찾아내야겠지.
3: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9: 정정당당 웅장한 날!
3: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10: 그러니까 반칙하면
11: 안 돼요.
10: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11: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12: 보기 좋구나. 우정.
11: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12: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13: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3: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우와!

0: 난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1: 잘 부탁해.
2: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3: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역시 희망이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2: 맨날 금메달,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4: 운동에 실력도 아닌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2: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이 나 웃긴다.
5: 삼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6: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7: 안 돼! 다시! 다시!
6: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2: 네!
0: 잘 봐.
6: 자, 출발!
2: 오! 오! 이야! 오!
4: 비행기인 줄? 너 선 밟은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2: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6: 자, 지구도 준비됐지?
2: 네! 지구야!
4: 지구야! 힐링!
7: 지구 화이팅! 어.
2: 만나, 지구, 지구, 지구.
6: 자, 출발!
2: 어, 개미! 밟으면 안 돼!
0: 다행이다, 널 안 밟아서.
2: 생명은 소중해.
8: 역시 지구야.
2: 저기요, 이긴 사람은 전대요? 아니, 이긴 사람은 난데 왜 지구만 칭찬하고.

0: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1: 졌지만 긍정당당 했으니까.
0: 어, 괜찮아. 잘했어.
2: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3: 이 정도 가지고 몰려.
4: 좀 하더라.
3: 내가 운동 좀 하지.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3: 사랑이 언니가
5: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3: 그럼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6: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7: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3: 뭐봐,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4: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3: 그럼 내가 아무나야?
4: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맛도못먹 때문에 자꾸.
3: 저 기분 나쁘단 겨. 못생겨져다.
8: 범이 안경이.
4: 왜 울어?
9: 뭐야, 진짜 이상해졌어.
4: 뭐야, 왜 울는 거지?
3: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0: 그? 내 연금 맞는데? 이상하다.
1: 뭐야?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2: 지구야.
1: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기니로 잔뜩 껴라.
3: 지구, 잠깐만. 아, 기니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1: 헝,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레라이스나 묻어라!
3: 어떻게, 뭐지?
4: 으아! 그거, 또? 선생님!
5: 어,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 왔다.
4: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5: 아이고, 손에도. 자, 자, 자, 자, 자, 갑시다,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4: 아, 아닌데. 아닌데요, 쌤.
3: 어?
4: 아, 웃겨.
3: 어? 뭐야?
4: 이게 왜 반짝이지?
3: 이상하다. 이상해.
1: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6: 아, 넘어들어! 아, 자, 새똥이나 맞으라!
7: 이것도 뭐야?
1: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주운 다음부터야.
3: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8: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9: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3: 뭐? 나랑 범이랑? 지면 사랑이가 보면 난리 칠 텐데. 선생님,
5: 응.
3: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했던 거 하면 안 돼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5: 어, 자, 자, 자, 범위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3: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4: 우와, 제가 내 짝이라니.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1: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을?
10: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5: 반칙하면?
8: 안 돼요!
5: 맞아요.
8: 안 되긴 뭘 안 돼.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5: 자, 모두 준비? 시작!
8: 오! 오! 야! 어, 살살해! 야!
5: 우와!
10: 오늘 세상에? 어, 괜찮아?
1: 너 지기만 해봐.
6: 어? 안 돼! 범이가 이기게 해줘!

0: 있을까?
1: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세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 보석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4: 찾았지요.
3: 암흑 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5: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0: 그만해.
6: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0: 멋진데? 우리 별이 집 같아.
1: 근데 태풍이는 어디 있지?

0: 어떡하지? 발자국 봐!
1: 괜찮아, 닦으면 되지. 태풍아, 이 수레부터 치워줘.
2: 좋아, 나한테 맡겨.
1: 어떡하지?
2: 괜찮아, 로봇 청소기로 돌리면 되지.
1: 진짜 괜찮은 거지?
2: 그럼 청소기가 청소하는 동안 과자를 먹고 있자.
1: 너는 지금 이 상황에 과자가 먹고 싶어?
2: 이거 정말 맛있는 과자라고.
1: 미안.
2: 괜찮아. 이 정도는 로봇 청소기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1: 진짜?
0: 고장 났나 봐. 어떡하지?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거실을 청소해야 하는데 로봇 청소기가 고장났어.
0: 이야, 완전 모래바지네. 아이, 준비됐지?
1: 응!
0: 로봇 청소기로 변신!

0: 하는 거지?
1: 로봇 청소기는 인공지능이 있어서 벽이나 물건이 어디 있는지 살펴본다고. 그리고 청소할 곳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청소를 해.
2: 이야, 깨끗해졌어.
1: 구석구석 알아서 청소해주니까 편하지? 근데 우준의 집에는 인공지능 물건들이 또 있어.
3: 정말?
1: 한번 찾아봐.
2: 찾았다! 인공지능 스피커!
1: 맞아!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노래도 틀어주는 인공지능이야.
2: 신나는 노래 틀어줘.
4: 우와! 바로 나오네!
5: 문이 열렸어요.
2: 어? 냉장고 문이 열려있었네?
6: 문이 열렸어요. 문을 닫아주세요.
2: 와! 냉장고가 알려주네!
1: 문이 열려있으면 음식이 상할 수 있어서 알려주는 거야!
2: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지? 나도 찾았다! 인공지능 에어컨!
6: 거실이 덥네요. 시원한 바람.
1: 인공지능 에어컨은 더운 걸 체크해서 온도를 맞춰줘.
2: 아, 시원하다. 아하! 별이도 인공지능을 찾았네? 근데 이건 뭐야?
1: 인공지능 자동 급식기!
2: 우와.
1: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밥을 주고 먹은 양도 알려줘. 또 집에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밥을 준다고?
2: 우와, 사료가 자동으로 나오네? 진짜 신기하다. 별이도 인공지능이 신기하겠지? 어떡해, 별이가 사라졌어!
4: 뭐야?
2: 어디 간 거지? 같이 찾아보자. 별아, 별아!
7: 별아. 별아? 별아, 어딨어?
2: 별아, 여기도 없어!
7: 아무데도 없어. 어떡해.
1: 우주야, 우리가 도와줄게. 인공지능으로 찾아보자!
2: 진짜? 찾을 수 있어?
1: 먼저 거실 인공지능 홈캠부터 보자고.
2: 우와, 사료가 자동으로 나오네. 진짜 신기하다. 어? 별이 좀 봐. 현관문 쪽으로 가고 있어. 밖으로 나갔나 봐.
1: 현관문으로 가보자.
2: 어? 현관문이 열려있어.
1: 이번엔 현관문 도어 센서로 별이가 언제 나갔는지 알아보자.
6: 스마트 도어 센서. 30분 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2: 어? 30분 전에 문이 열렸대? 설마...
7: 아, 나다. 아까 술에 안고 들어오느라 문을 제대로 못 닫았어.
8: 멀리 못 갔을 거니까 밖으로 가보자.
7: 별아, 별아.
2: 어? 어? 별이다. 별아. 어? 별아. 별이가 놀랐나 봐. 우리가 가면 더 놀랄 것 같은데?
8: 별이가 우리 쪽으로 오게 할 방법 없을까?
1: 아이, 준비됐지? 그럼! 작전명! 자동 급식기 소리 유인 작전! 우주야, 부탁해.
2: 응!
1: 별아, 맛있는 밥 먹자!
7: 별아, 다행이야. 다음부턴 혼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AI, 고마워. 인공지능이 없었으면 별이를 못 찾았을 거야.
1: 무사히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0: 오늘도 A랑 I랑 문제 해결! A랑

0: 또 왔네. 또 왔어.
1: 뭐가?
0: 나한테 계속 움직이래.
1: 누가? 시계가? 우주가 평소에도 많이 안 움직이긴 하지.
0: 그렇네. 근데 이상하다. 시계가 어떻게 알았지? 혹시 누가 감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1: 왜? 누가? 어디?
2: 무서워!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혹시 이 시계가 우주를 감시했어?
2: 아니야.
3: 그러면 혹시 너희가 감시한 거야?
2: 그것도 아니야.
1: 그럼 우주가 안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아?
2: 정말 궁금해?
4: 응? 궁금해.
3: 확인해보면 알 수 있지.
1: 우와.
2: 놀이터로 가자.
1: 놀이터?
2: 확인하러 가야지.
4: 좋아!
1: 이제 뭐해?
2: 좋아, 직접 확인해보자.
3: 어떻게 하면 돼?
2: 태풍아, 앞으로 열 걸음 걸어봐.
1: 열 걸음? 그거 쉽지? 숫자가 올라갔다.
3: 히히, 그럼 이건 어때?
1: 어? 안 걸었는데 걸음이 올라가. 태풍아, 그건 반칙이지.
2: 스마트워치는 손목이 어떻게 움직는지 기록해. 그 기록을 보고 걸었는지 짐작하는 거야.
1: 아하! 그래서 팔만 흔들어도 숫자가 올라가는구나!
2: 맞아. 여러 가지 움직임을 구분하지만 가끔은 잘못 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엔 제대로 움직여볼까?
3: 태풍아, 뛰어!
1: 오케이, 뛰어볼까!
4: 같이 뛰자!
3: 신나게 뛰고 왔어?
1: 응! 후,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볼까? 우와, 진짜 올라갔어! 근데 이 시계가 어떻게 걸음을 센 거지? 잠깐, 다른 것도 있어! 이건 뭐야?
5: 1분 동안 심장이 몇 번 뛰는지 보여주는 거야.
1: 진짜야, 쿵쿵쿵 빨리 뛰어!
5: 몸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지.
1: 오, 이제 조금 쉬어볼까? 심장박동이 내려가? 걸음도 알고 심장박동도 알고 몸속을 살펴보는 걸까? 몸속을 보는 건 아니고 이 기록들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
2: 거의 다 왔어? 그럼 이제 비밀을 알아볼까?
1: 에이, 아이, 도대체 이 숫자들은 뭐야? 빨리 알려줘! 몸에서 나온 신호가 숫자가 됐어!
5: 그럼 이건 어떨까?
1: 쿨쿨. 자는 동안에도 기록이 남네? 아, 그 기록들을 보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챈 거구나!
2: 바로 그거야!
1: 휴, 그럼 감시한 게 아니었네?
2: 응, 카메라로 몰래 보는 게 아니라 센서가 손목의 움직임과 심장박동 같은 신호를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이 건강 기록은 중요한 개인정보! 아무에게나 보여주면 안 돼!
1: 근데 숫자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5: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있어. 이렇게 하루하루 모아두는 거야. 그리고
1: 다른 숫자를 찾았어!
5: 인공지능은 숫자를 비교해서 평소와 다른 변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1: 그래서 아까 움직이지 않았을 때 시계가 알려준 거구나!
3: 스마트워치가 내 몸의 변화를 알아보는 데 도움을 주는 거네?
2: 그렇지!
5: 이런 건강신호는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우리 같이 가보자!

0: 환자분, 엑스레이 찍을게요.
1: 나 환자야? 아이, 분석해줘.
2: 의료사진 분석을 시작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1: 좋아. 그럼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자. 왜? 무슨 문제가 있어? 위 속에 동그랗고 하얀 게 보이네. 태풍아, 혹시 돌 삼켰니?
3: 그럼 어떡해?
0: 괜찮아, 다 나올 거야.
2: 병원에서는 인공지능이 의료 영상을 살펴보고 확인이 필요한 곳을 표시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검사 결과와 함께 살펴 마지막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지.
3: 아하.
4: 할머니, 혼자 계실 때 도움되도록 여기 센서 달아드릴게요.
5: 이 조그만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2: 오후 1시 청소, 오후 2시 물 마시기, 오후 2시 반 책 보기. 경고! 오랜 시간 신호 없음!
6: 가족 알림.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습니다.
1: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5: 어머, 잠깐 잠이 들었네.
1: 아, 다행이다.
5: 걱정했지? 그래도 낮잠 잘 때마다 달려오면 곤란한데?
1: 그럼 다음부터 낮잠 자기 전에 센서한테 알려주세요.
5: 센서야, 할미 낮잠 좀 잔다.
7: 삐삐.
1: AI, 오늘도 너희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어. 정말 고마워.
3: 도움이 됐다니 기뻐.
2: 우리도 우주랑 배우는 게 제일 재밌어. 별한개 저장 완료!
1: 좋아, 오늘도 별한개 저장 완료했어. A랑 I랑
7: 파이팅!

연이라고 해요. 작은 연이나 어린 연이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오늘 성으로 갈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병자년에서 13해가 지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갓난쟁이어서 잘 모르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와 사람을, 아니 정확히는 여자를 요구했다지 뭐예요.

이런 요구가 처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나라님들이 몰래 따님을 숨기거나 나이를 속여서 혼인을 피했대요. 하지만 불쌍한 우리 공주 아기씨, 꼼짝없이 청으로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공주 아기씨의 뒤를 따르는 시녀 16 중 하나예요. 나라님께서 세문 밖까지 배웅을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람들도 모일 거래요. 그렇담 올 어멈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언감생심이죠. 얼굴을 못 뵌 지 오래되어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불쌍한 우리 어멈, 그냥 살아계시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제 나이 10, 갑자기 청나라로 끌려간다는 소식에 울다 지쳐 몸져 누우셨거든요. 하지만 공노비의 딸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부르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신분인 것을요. 이번에 청으로 갈 시녀들은 각 도의 공노비 가운데서 선발한다. 궁인은 안 된다잖아요. 그래도 연말 순위는 끌려오지 않았대요. 참 다행이죠. 선발된 시녀 16, 그리고 유모, 은녀, 궁녀,

우리는 오늘 이영만리로 떠나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거예요.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 생각해야 해요. 아직 제일이 안정해졌는데 옷을 입고 벗으실 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요. 귀한 분 옷가지가 참 고와서 만지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요. 아, 그런데 만약에요. 청의 도르곤이 공주 아기씨를 보고 흡족해하지 않고 시녀들도 추하다라는 불호령이 떨어진다면 어떡하죠? 공주 아기씨보다 23살이나 많은 도르곤이 죽은 다음 나쁜 세력에 발고라도 당하면요? 공주 아기씨는 물론 저희도 파리 목숨이겠죠? 혹시 공주 아기씨가 재가를 한다면 저희는 세간처럼 같이 끌려갈 거예요. 아니면 만약 정말 만약에 공주 아기씨가 미망인이라 가여운 마음이 든다면 조선으로 귀환을 시킨다 해도 우리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테니까요.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 안 되겠어요. 빨래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빨래는 잘하거든요. 8살 적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한겨울에도 떼꾸정물이 잘 빠지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사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은 거지만요. 우리 어머 옷 한번 빨아주고 왔으면 좋으련만.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떠날 채비를 해야겠어요. 한 달을 걷고 또 걸어야 한다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의 100회에서 120회

3배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경솔하다. 경솔하다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제니?
0: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1: 할머니께서 경솔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3: 경솔하다는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볍다란 뜻이에요. 화난 친구에게 장난을 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에요. 모르는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은 경솔하다, 이렇게 쓸 수 있지요. 진지한 상황에서 혼자 크크크크 마구 웃었다거나 친구가 나에게만 해준 비밀 이야기를 다른 친구에게 말해버렸을 때 내가 경솔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솔하다는 말은 실수를 했을 때 많이 쓰는 말이죠.
1: 이렇게 하지 말걸
3: 했던, 경솔했던 경험들 있나요?
1: 제가 엄마한테 형아랑 같이 게임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을 가졌는데 형아가 자꾸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화나서 화내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면서 형아도 자유 시간에 뺏기고 저도 뺏겼어요.
3: 그랬구나. 맞아. 누구랑 게임했는데 내가 계속 지면 조금 짜증나긴 해요, 그쵸?
0: 저는요,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께서 시험 공부랑 숙제를 하러 집에 가자고 해서 조금만 더 놀다가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했는데 더 너무 오래 놀아갖고 숙제를 못하고 시험을 망쳤어요.
3: 망쳤군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행동하고 싶나요?
1: 형아랑 소리 지르면서 싸우지 말고 계속 노력해서 형아를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요.
3: 그렇군요. 제니!
0: 엄마가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거니까 엄마 말을 항상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와, 제니 훌륭해요. 우리 앞으로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노력해봐요.
2: 네.
3: 그러면 경솔하다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경솔하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신중하다. 신중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0: 뭐 틀릴 것 같으니까 진지하게 따라하거나 보거나 틀리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3: 민준이.
1: 제가 수학 공부를 할 때 틀리지 않게 집중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3: 신중하다는 매우 조심스럽다란 뜻이에요. 경솔하다와 반대되는 뜻을 가진 짝꿍 단어예요. 말을 할 때는 신중하다.

0: 할까요? 지금처럼 하면 되겠네요. 생각하고, 그쵸?
1: 마스킹 테이프라는 예쁜 테이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예쁜 게 많아서 뭘 고를지 몰라가지고 신중하게 골랐어요.
0: 맞아. 그럴 때 신중하게 골라야죠. 신중하게 행동했을 때 스스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1: 신중하게 하니까 더 잘 고른 것 같고 내 마음이 뿌듯해요.
2: 신중하게 하면은 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0: 앞으로도 어떤 말과 행동을 경솔하게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배운 경솔하다, 신중하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3: 꺼내고
0: 펼쳐서
3: 펼쳐서
0: 글짓기를 시작해 볼까요?

0: 경솔하다.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볍다. 신중하다. 매우 조심스럽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제니가 읽어주세요.
3: 내가 친구의 비밀을 말한 경솔한 행동을 했다. 마트에서 음식을 신중하게 골랐다.
1: 오, 우리 제니가 친구의 비밀을 말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3: 네.
1: 그때 어떻게 해결했어요?
3: 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한 다음에 사과도 하고 그 과자 같은 거 줬어요.
1: 오, 우리 제니 문장도 아주 잘 썼고요. 경솔했던 그때 잘 해결도 했네요.
3: 네.
1: 우리 민준이 글을 읽어볼까요?
4: 할머니께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셨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신중하게 생각한다.
1: 우리 신중이라는 단어를 쓴 두 번째 문장에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라고 썼는데요. 자, 수학 문제를 푸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라고 써주면 좋겠어요.
2: 네.
1: 네, 잘했어요. 우리 오늘 경솔하다, 신중하다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잘 알겠지요?
2: 네.
1: 우리 경솔하지 말고 신중한 친구들이 돼요.
2: 네.
1: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2: 안녕.
5: Elevator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5: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6: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7: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친구들 안녕!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우리는
1: 그림남매!
2: 그림남매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알아봐요.
3: 오늘은 어떤 속담을 만나볼까?
1: 라라야 알려줘!
4: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1: 안녕!
4: 오늘의 속담은 바로 라,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2: 뭘까?
3: 날 것 같은데.
2: 뭔데?
3: 열쇠 잃고 외양간 고치다.
2: 열쇠?
3: 왜냐면 외양간은 열쇠를 돌려야지 외양간이 열리잖아.
2: 그렇지, 그렇지.
3: 그러니까 열쇠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외양간을 다시 붙이는 거지.
4: 윤슬아.
3: 응.
4: 윤슬이는 외양간이 뭔지 알고 있어?
3: 외양간? 동물들 안에 가다 놓는 거.
4: 잘 알고 있네. 맞아. 외양간은 농장의 창고나 헛간에서 빈칸에 들어갈 동물을 기르는 장소야.
3: 아, 잠깐만. 한 개잖아, 라잖아.
2: 근데 그러네. 열쇠... 아, 열쇠... 키? 아. 키 잃고?
3: 아니면
2: 아닐 것 같은데.
3: 줄 잃고 외양간 고치다, 줄. 왜냐면 외양간을 고치려면 줄이 필요해. 왜냐면 외양간 안에 동물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외양간을 열면 동물들이 뛰어나가잖아. 그러니까 외양간을 열면 그냥 동물들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줄로 동물들을 묶어놓고 그리고 외양간을 고치면 아무 일이 없겠지?
2: 내 생각에는 돈 잃고 외양간 고치다가 아닐까?
3: 돈?
2: 돈을 한번 잃고 큰 손해를 본 다음에 다시 그제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그런 뜻?
3: 오,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2: 그런데
4: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디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
3: 그래.
2: 난 그래. 일단 돈으로 해봐야지.
3: 나는 돈도 완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
4: 맞아, 맞아.
3: 라라야.
4: 응.
3: 근데 있잖아. 너는 동물 중에서 무슨 동물을 제일 좋아해?
4: 라라는 동물 중에서 토끼가 제일 좋아.
3: 아, 난 강아지가 제일 좋은데.
2: 왜?
3: 난 강아지가 제일 귀엽고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그래서 나는 여기 안에다가 강아지를 그리는 건 어때?
2: 오, 괜찮은 생각이다.
3: 네.
4: 그럼 윤슬아. 줄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무슨 뜻일까?
3: 나는 왠지 아직 잘 생각을 안 해와서 그건 아직 생각이 잘 안 났어.
4: 그렇구나. 알았어. 그럼 우준이는?
2: 외양간을 귀찮아서 대충 안 고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다가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다 도망가 버려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외양간을 고쳐본다는 것 같아.
4: 얼렁뚱땅 일을 처리했다가 손해를 보고 나서야 그것을 똑바로 처리한다. 이런 뜻이구나.
2: 응.
4: 좋아. 윤슬이가 그리는 건 뭐야?
3: 그러게. 나는 지금 줄을 그리고 있어.
2: 줄에다가 동물들을 매달아 놓는 거야?
3: 어.
4: 자, 그럼 그림남매, 오늘의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오늘은 누구부터 할 거야?
2: 너 먼저 할래?
3: 알겠어.
2: 그래, 그래.
3: 나는 짠 이렇게 그렸어.
2: 와,
3: 봐봐. 여기에는 외양간 아니고 순한 강아지들은 노란색이야.
2: 그럼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3: 순하지 않는 동물들. 그런 활발한 동물들.

0: 뭐지? 그 동물들을 아쉬워하는 느낌의 그런 그림?
1: 아, 그럼 외양간에서 기르던 동물이 도망치고 난 다음에 아쉬워한다, 이런 뜻이야?
0: 응.
1: 좋아. 자, 그럼 우리 우준이도 설명해 볼까요?
2: 그래. 자, 나는 이렇게 그렸어. 여기 외양간 울타리에서 동물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이렇게 부수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외양간 여기 주인이 돈도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후회하고 그 뒤늦게서야 외양간을 고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
1: 자, 좋아.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오늘의 속담은 바로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야. 외양간은 소나 말을 키우는 장소지만 오랜 옛날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소를 주로 키웠어. 소는 논과 밭을 갈았고 소의 똥은 농사의 거름으로도 쓰였지. 이렇게 소는 농사를 지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동물이자 큰 재산이었어. 외양간은 비바람이나 눈보라로부터 소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소를 훔쳐가려는 도둑도 막아주는 소의 보금자리이지. 그런데 만약 외양간이 망가졌거나 무너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의 주인이라면 귀중한 소를 지키기 위해 미리미리 외양간을 고쳐놔야 하겠지? 하지만 외양간 고치는 일을 다음으로 미룬다면 어떨까? 그 사이 소가 도망을 가거나 도둑을 맞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 그때는 진즉에 고쳐놓을 걸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지. 이렇게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은 일이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을 가졌어. 만약 망가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큰 상처가 생기고 그제야 자전거를 고치러 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 진작 브레이크를 고쳤어야 했는데 다치고 난 후에야 고치고 있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군 하고 말이야.
0: 오늘의 속담은
3: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2: 일이 잘못된 뒤에는 소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 그럼 친구들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아,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소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소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소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소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8: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9: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8: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나한테 왜 이러세요?
1: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2: 아, 안 돼!
3: 멈춰라! 그 곰의 주인은 바로 아더와 이몽이시다.
4: 이 꽃 이름이 뭐야?
5: 이 꽃의 이름은 존넨시름입니다. 존넨시름의 꽃말은 거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2: 아, 너무 재밌는 거야. 야,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지, 이거?
6: 되게 천재 같아요. 천재인데, 근데 약간의 광기를 곁들인.

0: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아니, 저게 감독이라서 이걸 시켜서 한 거거든요. 근데 타이트하게 찍으니까 뭔가 전위적인 뭔가를 한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네요. 별그레 계단이라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광고 제작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거기서 감독을 하고 있고 대표를 맡고 있는 신우석이라고 합니다.
1: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을 때 처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0: 과연 내가 교육적인 인물인가? 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 그래도 가치를 좀 인정받고 있나? 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0: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신선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뭐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러면 바이럴이 많이 돼서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1: 청와대 쪽에서 콜이 왔어요.

0: APEC에 대한 준비가 되게 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1: 뭐가 중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필이 돼야 되는지는 알것 같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잘하겠습니다.
0: 첫 미팅을 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돌아가는 길에 그 핵심 아이디어가 이제 차에서 떠올랐어요. 비행기의 꼬리가 겹쳐지는 장면으로 한국의 수많은 국가들이 모인다라는 거를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자부심을 느끼게 하면서 전달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비행기를 유도하는 것이 대통령이면 좋겠다.
1: 제가 원하는 게이 영상에서 대통령님이 너무 거룩하게 나온다거나 딱딱하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좀 소박하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액션! 편하게 한번 해보실까요?
2: 섭외하고 그 장소를 잡아서 만나고 장면을 찍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 한달 안에 그걸 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들의 기본기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한번 다시 느꼈죠.
0: 그분들이 되게 흔쾌하게 참여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떠한 프로젝트인 게 중요했던 사람들이지, 출연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 뭐 길게 논의된 적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고, 그 사람들의 선의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아예 제작이 안될 영상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이제 국조하고 얘기를 하다가 언뜻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인간이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AI랑 어쩌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발레라는 아트피스를 통해서 AI의 역할 같은 걸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3: 홀렸죠. 말씀하신 브랜드 입장에서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어서 이거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4: 여기.
5: 브랜드 25.
6: 네.
1: 얼굴이 약간 타이트했다. 이렇게 돌아서 빠졌을 때는 넓어져야 돼.
6: 아니, 그냥 우리가 액팅을 해야 되는데.
0: 대중이 김연아 선수를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 이유는 김연아 선수의 퍼포먼스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10여 년간 못 봤어요.
6: 그렇죠.
0: 김연아 선수가 다시 한번 퍼포먼스를 보이면 이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한 거였어요.

0: 근데 저는 솔직히 김연아 선수가 안할줄 알았거든요. 너무나 완벽하게 커리어를 끝냈는데 다시 새로운 것을 퍼포먼스로 보이고 그걸로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광고 촬영을 하면 보통은 그날 와서 몇 시간 찍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필름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연습도 해주시고 출연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사실은 김연아가 구할이었다 하는 거죠.
1: 시대를 잘 이해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핵심에는 바이럴이라는 게 있었다는 광고가 꼭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미디어일 수 있다는 걸 너무 이해한 거예요.
2: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찾아서 보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공유까지 하죠.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이제 콘텐츠 형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뭐 그런 시도를 지금

0: 신감 넘는 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되게 어릴 때부터 했어요. 책을 좀 좋아했어요. 도서관 가면은 책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일단 까미 제일 좋아했고 그리고 헤르만 헤세 좋아했어요. 근데 그 나이 때 많이 그러잖아요. 그냥 잡히는 대로 읽었어요. 그냥 음모론, 막 그림자 정부, 그리고 막 살인자의 인터뷰, 이제 막 그런 책들, 그냥 흥미가 가는 책들을 엄청나게 찾아서 읽었던 시기가 있고. 저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창작은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어요. 대학을 안 나온다는 게 수많은 리스크가 있고 또 시선도 많이 따갑고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고, 근데 그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납득되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결심을 하면서 이제 이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2: 창작이 남한테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20살 때 어떻게 창작은 누구에게 배우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건지가.
1: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방치되다시피 가혹한 환경에서 자라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인생이 됐든 아니면은 뭐가 됐든 가르침을 받는다? 에 되게 경험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내가 부딪혀서 알아야 되는 거야. 뭐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는 건데 그냥 저한테는 그게 좀 생각할 여지 없이 당연한 거였어요.

0: 신우석 감독과 벌써 25년째 그 친구인 김보통 작가라고 합니다.
1: 이병안준보
2: 기분 잘못했어. 빡세서 똑바로 해서 이깎게 물어.
0: 방에 들어 누워가지고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 꺼놓고 이제 누가 더 가난한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보면 이제 나는 우리 집은 방에서 누워도 코가 시리다 얘기하면 우석이가 너네는 전기는 들어오잖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는 들어오잖아 하면 너네는 컨테이너 살진 않잖아 막 이런 식으로다가 20살 때부터죠. 우석이는 초지일관 그 목표가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감독이 될 거야.

0: 릴레이 후보들도 하나 생각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첫날에 제가 하늘에서 우주인이 내려왔다. 1화가 끝나면 2화에서 우석이가 하지만 우주인이 죽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등장인물을 다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장난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시절 때부터 약간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칙적인 상황이라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졌으면 웃길 일들이라거나 의외의 장면이라거나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했어요.
1: 뭔가 창작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게 소설이 될지 영화가 될지 드라마가 될지 몰랐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게 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끼리 놀 때도 그냥 당연히 그걸 했겠죠. 우리에게는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 였던 거죠. 애초에 우리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완전히 다 아마추어인 사람들이 한 그때 6명이었나? 가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걸로 우리가 작품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 인천에 있는 어떤 옥탑방으로 가게 돼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1년만 진짜 열심히 해보자.

0: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만들고 그걸로 승부를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승부를 못본게 아니라 패배를 한 거죠. 그때는 원치 않게 실패만 했어요.
1: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만든 거를 보고 너희 광고 한번 해볼래? 얘가 시작이었어요. 우리 기름 넣잖아요. 가솔린 뭐 첨가제, 엔진 오일
2: 뭐 그런 거.
1: 뭐 이런 거 무슨 부탄가스도 있었고. 아, 그러니까 진짜 돈도 얼마 안 주고 되게 소소한 약간 이런 거였는데 여행사 상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0: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몰랐고, 어떠한 식으로 이게 이 업계가 구성되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리고 이쪽 업계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인적 네트워크가 진짜로 제로인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우연으로 발견하지 않는 이상 이게 메이드가 될수 없는 상황들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방향으로 가게 된 거고.
1: 근데 그게 광고주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고주는 왜 남들 하는 걸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당시에 그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부딪힘이 많았고 저희가 더 배고플 수밖에 없었고 해서 어려웠죠.
2: 신윤석 감독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표라는 직함을 이제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책임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빚을 져서라도 이거를 좀 해줘야 될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가 싶긴 합니다.
0: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 팀원들의 부모님과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이 팀원들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고 있고, 같이 헤매고 있는 사람이 저라는 게 너무나, 뭐라 그래야 되지? 죄송하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랬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3억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30대 초반, 저는 평생 뭐딴걸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돌고래계단이 주저앉는다면 나는 마이너스 3억 5천을 들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긴 했죠.
3: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아름답다. 가장 좋은 친구.
4: 아이씨. 죽는다고? 진짜로? 광고에서? 그 보면 거기에는 광고에 금기되는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죽음 이런 거안 하거든요. 거기 보면 죽잖아요, 나중에. 근데 전 그게 너무 신선했어요.
5: 이거 누가 했지? 이거 어디서 했지? 관심이 왜안 가겠어요. 근데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광고계 제가 아는 인맥들한테 물어봐도 하나도 라인이 없는 거예요. 돌고래계단? 신우석? 전혀.
4: 아, 곰, 씨. 아이씨. 아, 곰. 진짜 짜증나는데?
0: 이거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대중들을 설득하려면, 기존의 TV 광고 문법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TV 광고 클리셰들을 다 전복시키는 방향으로 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광고에서 못 봤던 방향으로 스토리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작을 하는 게

0: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승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밀어붙였던 거죠.
1: 하지만 나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 1000만 이상으로 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제품도 저희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잘 판매가 됐었어요. 근데 한 1년인가 2년 뒤에 해외 그 차이나라고 중국에서도 그 제품이 이제 잘 판매되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한국에서 무슨 광고가 중국에서도 되게 인기인데 이거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광고가 뭐냐고 오히려 역으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그 원본을 또 다 번역을 해가지고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고하면서 처음 경험했던 일인데 이 스토리가 완성이 되려면 이 4편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3: 영화에서 이러면 다 죽는다는데?
2: 4편은 보니까 이거 거의 전쟁 영화 찍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는 4편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으면 뭐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0: 근데 저 그런 경우 많아요. 이제 안정환 선수를 가지고 후속편을 만드는데 이 죽음에 대한 코드를 다른 문법으로 확장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이 프로젝트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작품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은.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게 잘 돼서 저를 구했죠.

0: 뱀이시여. 아비를 독살한 뱀이 지금 아비의 왕관을 쓰고 있구나.
1: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2: 꿈도 없고 면접도 떨어졌구나. 이럴 때일수록
3: 야, 그거 돌고래 스타일이잖아. 돌고래 스타일 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 요런 이제 단어들이 워딩이 좀 종종 쓰이는 걸 전 들었어요. 예, 우리 업계에서.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됐잖아요. 인감독님 광고는 뭔가 퍼포먼스가 되게 세고 좀 반전이 내용들이 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흔히 배우들이 선뜻 응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2020년도에 브론즈라는 게임 광고, 그 이병헌 씨가 나오시고 김영철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뭐 조우진 씨 그런 캐릭터들 를 섭외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병헌 씨가 광고에서 원하는 컨셉이 아니어서 좀 많이 거절했었는데 뭐 소속사 대표도 만나고 하면서 여러 그게 아마 삼고초려 많이 했던 건 같아요. 결국은 이병헌 씨 본인도 만나서 이병헌 씨를 이제 신감독님이 설득했었죠. 일반적인 광고인 분들하고는 좀 또 다른 레벨이구나. 그 집념? 정말 그 집요함? 그거를 좋은 결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 집념이 진짜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정말.
4: 그 사람의 천재성은 어디 있냐면 저는 고집에 있어요. 고집. 절대 누가 뭐라도 안 굽혀요. 광고주가 아 이거 싫어요 그러면 아 네? 이러고 하는데 절대 안 해.
5: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림은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코멘트를 했을 때 거의 뭐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확실히 거절을 하셔갖고 예, 그런 본인이 굉장히 딱 지키시는 부분이 있고

0: 이제 좀 중립적인 광고에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저런 종교적인 요소는 좀 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 저런 오브제가 있어야 무대가 확실히 산다라고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주셔서 그러면 하시죠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네.
1: 맞아요. 죄송하지만 맞아요.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처음부터 이 전체를 관장하면서 만들고 있는 사람은 저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요소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이제 제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책임도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결과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2: 지금 신우석 감독의 그리고 돌고래 유괴단에 나오는 광고들은 그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우리는 강제로 노출을 시켰지 그거를 소비자가 원해서 찾아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3: 디자인이 돋보인다. 패션 감각이 빛난다.

0: 모두 부자 되세요.
1: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2: 그녀의 취향대로 입어봤습니다. 저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3: 네.
2: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3: 말 안 거는 남자예요.
4: 괜찮아요, 경표 씨. 그래도 새 옷 생각잖아요.
5: 화이팅!

지금은 스킵 버튼이 달려 있잖아요. 그게 모든 걸 바꿨다고 생각해요. 스킵을 누를 수 있게 되면서 광고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광고를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광고를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려면 이 광고의 흡입력 있게 끌어당겨야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찾은 답은 감정적 보상을 돌려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웃음이 됐든 감동이 됐든 그 사람이 이 광고를 선택해서 투여한 시간만큼 투자한 시간만큼 보상을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저는 그건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감정에 도달하게 하려면 스토리는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0: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1: 여기 이전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2: 한 5년? 5년?
1: 네. 대충 뭐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2: 뭐, 일단 장비, 저희 촬영 장비 비품실 있는데 잠겨있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몰라요. 피디들이요. 저는 출입금.
0: 여기는 지하 이제 직원들 쉬거나 뭐 외부 미팅 할 때 그리고 그 S.com 할 때 아마 미술로 인서트가 필요해서 여기다가 세팅을 해서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안 뗐어. 놀랍게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어요. 애들이 게임기 사달라고 해서 게임기를 샀었거든요? 괜히 샀어. 별로 안 쓰는 것 같아. 저 슬러시 기계도 몇 번 반려했거든요? 근데 자꾸 줄기차게 요구해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분명히 이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돌아가고 있다고. 족발을 시키면 주는 쿠폰 같은 거. 10장을 모으면 족발 돈을 못 쓰면 무료 서비스. 놀랍게도. 저희는 식비가 무제한이에요. 카드를 다 줘가지고 식비가 무제한. 돼요.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받았던 상들을 그냥 쌓아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먼지가 이렇다. 이게 유튜브웍스 그랑프리. 우리나라 최초 그랑프리. 아이! 뉴욕 페스티벌 것도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트로피를 신청을 안 했어요.
1: 클리오도
0: 신청을 안 했어. 그거 다 돈 내야 돼.
1: 훈장은요? 뭐나 훈장?
0: 아, 훈장 그 집에 있어요. 아, 가져오라 그랬었나?
1: 아니요.
0: 아, 다행이다. 집에 있어요. 아, 그건 중요하니까. 이건 안. 안녕. 여기는 제작부. 이제 피디들인 거고. 여기는 전략팀. 근데 전략팀은 오늘 팝업 때문에 전체가 다 나간 것 같아요.
1: 원래 유용한 분위기인가요?
0: 얘네요? 아니요? 지금 뭔가. 굉장히 얼어 있는 거. 너네 왜 그러냐? 뭐야?
3: 그게 아니라. 앉아있어.
0: 아, 이게 놀랍게도 PD가 시켰대요. 너네 자리에 앉아있어라. 촬영 때문에.
3: 이걸로.
0: 이거 봐, 이 카톡만 떠 있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그래. 4층. 4층입니다. 야근 시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저의 자리라고 할 수 있죠.
1: 1년에 몇 번 앉으세요?
0: 앉는 거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안 앉아요, 한 번도. 아니, 사실 자리가 필요가 없어요. 막 돌아다녀가지고. 도와주고 있었어? 아, 얘가 짠 걸 듣고 있었어?
4: 소재.
0: 뭔데?
4: 네.
0: 신아, 아, 맞아. 그거 내가 너한테 하라 그랬어.
4: 은행 광고가 나오면 어떠냐.
0: 은행 광고인데 은행 강도가 나온다? 좋은 접근이네.
4: 은행 광고인 척 하고 왔는데 그냥 자산 관리 받으러 온 손님이다. 이렇게 가면 조금 덜 위험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캐릭터가 아예 은행 광고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0: 근데 뭐 광고주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은행 강도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없잖아.
4: 네.
0: 그러니까 뭐 오케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고민하는 최민영 감독. 후배들이 핀치에 몰렸을 때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답이 생각났어도 힌트 정도를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편이고, 여기서 자기가 자기 스타일의 답을 찾게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3: 카페에서 대사를 치고 나서 이제 뒤에 남자 배우가 들어온다. 그러고 6의 화면 넓어지고, 우리가 합성 생각하면 사실 정면이 유리하긴 한데, 시나리오를 영상화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불그레계단에서 기획과 연출을 하고 있는 감독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석 선배를 처음 만난 거는 2016년도에 만났는데, 그때의 우석 선배는 정말 야인 같았거든요. 진짜 뭐 하나 잃어도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표정을 하시고, 야 반갑다 신우석이라고 해 하고 이제 인사를 하셨는데, 처음에 무서웠어요. 우석 선배한테 광

0: 광고를 배울 때 광고, 뭐 광고주는 어떻고 그리고 이 브랜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한 이야기를 만들고 하나의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대중들에게 더 어필이 되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1: 감독이 직접 해야 된다는 그 지론 때문인 거고 그게 퀄리티를 크게 좌우한다고 믿어요.
2: 결국에 저희는 감독의 크리에이티브를 믿고 그걸 밀고 나가게 해서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지로 몰아서 어떻게든 뽑아내게 한다.
1: 이게 저희 방식이에요.

저는 지금 내일 PT인데, PT 자료를 만들기 전에 다시 한번 시나리오 수정을 좀 보고 있어요. 광고의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에 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좀 연결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옆에 일부터 막혀서 슬퍼. 아,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 이 압박감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거 좀될것 같은데? 할때 이제 어떤 약간 그 뇌에서 뭔가 약간 뭐지? 박하사탕 먹은 느낌이 한번 딱 들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는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0: 광고업계도 엄청 그 소위 이제 고된 업종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돌고래가 더 심해요, 사실은. 근데도 여기로 오는 건 힘들어도 내 뭔가 생각하는 걸 더 펼치고 싶고 더 멋진 걸 하고 싶어 라는 친구들이라서 그런 친구들이 오는 것 같아요.
1: 한 시간? 모르겠네요. 잤나?
2: 어제는 갑자기 좀 암담한 상황이었는데 계속 생각하다가 뭐 한 마디가 딱 떨어지면서 아, 좀 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피 1 좀 마무리하고 너다라라락 하고 삐안을 새벽 한 4-5시에 잤어요. 그래가지고
3: 어제 말씀하셨던 네. 박하사탕 먹은 듯한 그 모먼트가 온 거예요?
2: 아 박하사탕, 1 박하사탕 한 번 먹고 그래가지고 아 다행이다 가도 되죠?
4: 저희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감독이 돌고래 계단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조감독을 거쳐서 다 데뷔한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배운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짧게 했어요. 우리끼리 가짜 광고주, 가짜 주제를 만들어서 2시간에 한 번씩 완성된 이야기를 들고 서로 발표를 하고 그걸 시키자.
5: 어느 약간 주택들 모여있는 그런 마을 단지여서 2층짜리 주택 가정집이 있어요. 거기서 강하늘이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을 불러요. 근데 걔가 자기 방에서 뭔가를 꼼지락꼼지락 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지 물어보니까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을 선물주머니, 양말 선물주머니 만들 그거를
4: 네가 여기서 임팩이 있는 부분 가장 핵심, 연출적으로 가장 핵심이 어디라고 생각해?
5: 어쨌든 반전을 줘야 되니까 마지막에 그

0: 강하늘이 안방에 들어와서 딱 꺼냈을 때그 부분 이야기 핵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1: 내가 볼 때는 그 임팩으로 이거를 흥행까지 끌고 갈수 있는 그 포인트라고 짚었다면은 너무 약한 것 같아, 그거는. 재미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그 구간들이 훨씬 더 허들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
2: 너가 이걸 갖다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게 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지 했는데 계속 안 나와, 계속 안 나와.
3: 칭찬받아서 좀 기억에 남았던 기억?
4: PT 데이 때는 칭찬 받은 적은 있나?
5: 있지. 없나? 저 있어요. 넌 이런 걸 들고 오면 안 됐다, 이 자리에.
4: 가볍게 생각해. 이렇게 하지 마. 안 되는데 더 무겁게 들리고.
6: 제가 우석 선배님 앞에서 한번 운 적이 있는데 그냥 크게 한숨을 쉬셨어요. 전 열심히 짜왔는데.
3: PT데이 다시 하라고 하면 다시 원하고 싶으세요?
4: 그거라도 해.
1: 경험하게 하는 거? 결국에는 계속 트라이하고 계속 실패하고 트라이하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7: 안녕하세요.
8: 선배님.
9: 선배님이다.
7: 얼마나 적었냐, 근데?
6: 지금.
8: 안녕하세요.
6: 한참 남긴 했어요. 이 상황이 뭐냐면, 뭐지, 눈보라 맞으면서 엄청 오열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저기요, 괜찮으세요? 하는 그 컷이.
10: 사이즈감이 좀 다르네요.
1: 아니 이제 애들이 예전에 이제 막 데뷔하고 이럴 때는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도 있고 조언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이런데 뭐 지금은 다 알아서 잘 하니까 경험이 쌓여서 예전에 현준이가 자기 색깔을 못 찾아서 몇 년간 되게 헤맨 시기가 있었어요. 좀 가혹하게 일부러 가혹하게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 껍질을 깨게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한 작년 정도부터 자기 색깔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3: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는지가.
1: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내놓은 작품에 대한 댓글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저일 거예요. 제 작품이거나 후배 감독의 작품이거나 떠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병원에서 죽어서 산타가 걷어서 루돌프가 된 스토리거든요. 어린아이 때 죽으면서 헤어진 그 엄마를 자고 있는 엄마를 들여다보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때문에 어떤 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방이 아이 방으로 꾸며져 있고 아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돌프가 죽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동생이 태어난 거죠. 나오고 시간이 어느 만큼 좀 지난 다음에 어쩌다가 그 댓글을 보게 됐는데 이제 실제로 자기 아이를 잃었던 어머니가 그걸 보고 이 댓글을 적은 게 있었어요. 이 필름을 통해서 내 아이도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서 큰 위안을 얻은 것 같다. 라는 댓글을 보는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게 되게 제가 만드는 작품을 만드는 그 작품관 같은 거를 좀 바꿨어요, 살짝. 작품의 역할이 있구나, 감독의 역할이 있구나.

0: 이번에 뭐 하지? 아, 이거를 뭘로 표현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딱 순간적으로 뭐가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면은 그게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조립이 되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있죠.
1: 감독님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지.
0: 이제 저희가 원래 영화를 만들려고 이 회사를, 이 팀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고를 하게 됐고, 지금은 그게 광고가 됐든, 뭐 뮤직비디오가 됐든, 어떠한 형태의 영상이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서도 할수 있게 됐어요. 최근 한 1년 전? 그때부터, 영화로 이걸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영화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생겼고, 그걸 잘 만들어서, 우리가 광고판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또 새로운 영화를 뭔가 보여주고 싶다. 분명히 재밌을 거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더 얘기해. 이것은 저의 신발이에요.
2: 이것은 쓰레기통이라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0: 이것은 복사기라는 것인데, 얘가 미로라고 저희 회사 7년 차.
3: 게으신 점? 아침 일찍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편집을 안 하시지? 밤을 이제 꼴딱 새시는
0: 거예요. 사실상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왜요? 다큐에 안 어울려요?
4: 시끌리고 시끌했죠.
5: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 많아.
4: 음악이 좀 샤프해. 근데 야, 이거 히트하겠다.
6: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7: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8: 헤이헤이를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고.
9: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1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1: 왜 했어요?
12: 고마워서요.
13: 8.9점.
11: 9.9점.
13: 10점, 100점이요.
14: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15: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16: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구마등처럼

펼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밤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는 거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상이요, 그들을 응원하지 않았어. 항상 얘기했죠. 넌 안 된다. 단순한 미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여성이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화가의 설물 한 편의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호철입니다. 오늘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살짝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떠오르든지 한번 다 생각해보세요. 머릿속. 고흐? 피카소? 모네? 마티스? 아마 이 정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들이 아마도 상당수가 남자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수백 년의 미술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는 없었을까? 아니죠.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여러분께 역사가 오랫동안 조용히 덮어왔던 두 명의 아주 놀라운 여성 화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한 명은요, 430년 전 이 바로크 시대를 살았던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 그리고 또 한 명은요, 19세기에 그리고 또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수잔 발라동 이야기예요. 단순한 미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여성이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어떻게 꿈을 이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얘기를 좀 해볼게요. 1593년생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화가였습니다. 오라치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안타깝게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12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요, 이 딸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림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아버지도 놀랬어요. 내 딸의 실력이 너무나 대단했던 걸. 자, 그리고 아버지는요, 딸의 재능을 키워주겠다고 이제 자기 친구 화가였던 타시라는 남성에게 이제 자기 딸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림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원근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당시 화가들이 반드시 익혀야 됐던 핵심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일어나요. 집으로 드나들던 타시가 18살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를요, 성폭행했어요.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제가 단순히 충격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소녀가 선택한 핵심이 있어요. 자, 이듬해 아버지는요, 타시를 법원에 고발합니다. 7개월에 걸친 긴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했습니다. 분명히 젠틀레스키는 피해자인데요, 너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너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냐. 법정에서 젠틀레스키는 피해자임에도 손가락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진실을 얘기했어요. 나는 진실을 말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다.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도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걸. 그리고 결국 타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요, 젠틀레스키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자, 그녀의 첫 번째 대표작 한번 만나볼게요. 수산나와 장로들입니다. 이 성폭행이 일어나기 전에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그린 작품이에요. 마치 자신이 겪을 공포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렸죠. 그림 속 등장한 여성 수산나입니다. 바빌론의 유대인 귀족 부인이죠. 그리고 마을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두 명의 장로가요, 오랫동안 수산나를 지켜보다가 수산나가 목욕을 하려고 하는 순간 두 장로가 뛰어들어와서 함께 오늘 밤을 보내자. 너가 거절하면 너를 간통죄로 신고하겠다. 당시의 간통죄는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어요. 근데 힘 있는 재판관 두 명이 직접 봤다고 증언하면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었죠. 딱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남성 화가들도 이 장면을 많이 그렸어요. 다른 남성 화가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수산나를 그냥 아름답고 예쁘게 그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의 수산나 어떠세요? 수치스러워하죠. 자신의 몸을 가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여성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몸을 비틀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싫다.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로의 자세는요. 너무 무겁고 위압적이에요. 여성으로서 처음 그려진 수산나의 진짜 진심이었던 거죠. 17살 소녀가 다른 화가들이 500년 동안 그려왔던 그 전통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대표작 한번 봐볼게요. 사실은 이 작품이 젠틀레스키의 최고의 대표작입니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 여러분, 조금 그림이 끔찍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작품은요, 유디트라는 여성이 자기 민족을 침략한 적의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술에 취하게 만든 뒤에 시녀와 함께 그의 목을 잘라서 민족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주제도요, 다 남성들이 그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유디트가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도 남성 화가들이 그린 걸 보면요, 예쁘게, 그냥 우아하게, 그냥 막 몸도 가냘프게 그려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젠틀레스키는 어떻게 그렸나요? 팔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죠. 싸우고 있는 여성, 그죠? 유디트와 시녀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단호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죠. 두렵거나 망설이지도 않아요. 한 미술사 학자들은요, 유디트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리고 홀로페르네스, 밑에 있는 이제 죽어가는 남자는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던 탓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신화 속 이야기이지만 젠틀레스키는 본인의 이야기를 넣어서 그린 거죠. 물론 이게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그림에서 뿜어내는 그 에너지, 젠틀레스키의 분노와 단호함은 느낄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그림도 볼까요? 회화의 알레고리로서의 자화상이에요. 이 그림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45살에 그린 겁니다. 자, 그림 속의 모습을 보세요. 팔레트와 붓을 들고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소매도 걷어붙었어요. 머리카락도 약간 흐트러져 있어요. 일하고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죠. 그런데 이 그림은요, 단순한 자화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회화, 예술의 상징, 예술 그 자체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단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회화, 예술 그 자체다. 이 선언은요, 남성 화가는 절대 할

0: 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이라는 그 당시 불리했던 조건을 처음으로 특권으로 만들어서 예술 그 자체가 되어버렸던 순간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젠틀레스키를 왜 기억해야 될까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피렌체 아카데미아 델레 아르티 델 디세뇨라는 역사상 최초의 여성 회원으로 입회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남성들이 주였던 그 전통적인 기관에 여성 화가로서 처음으로 당당하게 그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야. 젠틀레스키는 처음으로요, 그 여성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으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야. 그건 여러분, 시선의 혁명이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폭력을 당했고요, 법정에서 고문을 당했어요. 당시 모든 제도가 여성이란 이유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붓을 놓지 않았죠. 화가라는 직업 하나로요, 당당하게 자신의 딸도 키웠고 왕에게 초대도 받았고요, 나중에는 세계가 인정하는 화가가 됐습니다. 그 젠틀레스키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은요, 시간을 약 250년 정도 넘겨볼게요. 1865년에 프랑스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요, 마리 클레망틴 발라동이에요. 나중에 세상에는요, 수잔 발라동으로 이름이 알려질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가난한 세탁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파리 예술가들의 동네, 몽마르트의 골목에서 자랐어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여러 직업들을 전전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화가의 꿈은요, 원래부터 화가가 아니었어요. 서커스 고계단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15살 무렵에 고개를 하는 도중에 무대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부상을 당하면서 꿈을 접어야 됐어요. 그 다음엔요, 화가들의 모델이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도 시대가 다 남성들의 위주였던 거예요. 나는 되게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화가들이 나를 그리면요, 우리 앞에 봤던 얘기랑 비슷해요. 또 나를 예쁘게만 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수잔 발라동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를 저렇게 예쁘게만 그릴까? 그 위대한 화가들이. 그러면서 이제 수잔 발라동은요, 모델로 앉아있으면서 뭘 보냐? 화가들의 손과 눈을 관찰합니다. 붓을 어떻게 잡는지, 무엇을 보고 어떻게 그리는지, 물감을 어떻게 섞는지 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파리에서요, 여성이 미술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에꼴 데 보자르라는 위대한 이 파리 국립 미술학교에 들어가요.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나 있는 집안 사람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였죠.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규 교육도요, 당시에 돈이 없으면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특히 여성이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수잔 발라동은 어깨 너머로 배운 거죠. 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그림을 그리던 수잔 발라동은 드디어 첫 번째 자화상을 그립니다. 그녀 나이 28살이었어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눈빛이 선명합니다. 피하지 않고 관람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당시 이 수잔 발라동의 모델명은요, 마리아였습니다. 모델은 뭘까요? 모델.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존재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잔 발라동,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그리겠다,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관람객을 똑바로 보고 있죠. 이건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녀의 말년 작품을 봐볼게요. 57살에 그린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잔 발라동을 얘기할 때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 여성이 침대에 편하게 기대어 누워있죠. 뭐가 다른가요? 이 그림은요, 사실 아주 오래된 전통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어요. 자, 저 자세로 침대에 누워있는 그림들은 보통요, 비너스, 혹은 뭐 이전까지만 해도 마네 올랭피아, 누드로 아름답게 그려진 여성들이었어요. 항상 누드였고 관람자, 남성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수잔 발라동의 이 파란 방이라는 그림은요, 자세만 가져왔지 모든 걸 바꿔놨어요. 먼저 이 여성은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성을 유혹한 옷도 아닙니다. 줄무늬 파자마, 그죠? 그냥 편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담배를 피우고 있죠. 당시 여성이 담배 피운 건요, 아주 낯설고 이건 금기였어요, 금기. 근데 그걸 깨버렸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발치를 보세요. 옛날에는요, 저기 막 고양이 같은 거 그려놔요. 검은 고양이, 성적인 상징으로. 근데 뭐가 있어요? 책들이 쌓여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난 여성이고 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초반에는 여러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나 여기 있다 선언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요, 그 후로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누구를 보지도 않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나 자신이다. 너희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겠다. 선언이었던 거예요. 자, 수잔발라동.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에서요. 전시 허가를 받은 최초의 여성 화가요. 정식 미술 교육을 단 하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정식으로 여성으로서 전시를 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당시에 그녀의 삶은요. 아버지 없이 태어났죠. 교육받지 못했죠. 하지만 수잔발라동 여러분, 이 포인트가 있어요. 자신의 조건을 비관만 하지 않았어요. 서커스의 고개사를 하려다 실패했죠. 모델도 나중에 못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모델로 앉아있는 동안 눈은 계속 배웠고요. 손은 기억했어요. 화가들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남성들이 절대 그릴 수 없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규칙을 하나하나 깨간 거예요. 자, 그녀가 그린 여성들은요. 꾸미지 않아요. 이상화시키지도 않았어요. 살아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 모습 그 자체였죠. 이것만으로 혁명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모습을 관찰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녀의 그림은 지금도 프랑스 파리 주요 미술관들에 걸려 있어요. 1938년 72살의 수잔발라동은요. 파리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분. 430년 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그리고 160년 전 수잔발라동. 두 사람 모두 자화상을 그렸죠.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요, 자기 자신을 회화 예술 그 자체로 그렸고요. 수잔발라동은 자신의 얼굴을 그리면서 세상을 당당하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공통점 찾으셨나요? 세상이요, 그들을 응원하지 않았어요. 항상 얘기했죠. 넌 안 된다. 여자니까 안 돼. 가난하니까 안 돼. 또 집안에 백도 없지. 안 돼. 하지만 이 두 사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붓을 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죠. 자,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을 거고요. 그때 의외로 세상이 냉정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응원보다는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꿈을 꾸고 있던 간에, 혹은 아직은 그 꿈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스스로를 믿고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때 흔들릴 때마다 이 두 화가 이름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 수잔발라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림으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술사조는요, 대부분은 조롱이고 욕이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한다. 새로운 걸 만든다. 의외로 사람들이 응원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세요. 그 비웃음을요, 자신들만의 깃발로 바꿔버린 거예요.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국어 교과목을 맡은 국어 선생님, 남인애입니다. 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조금 많아요. 우선 결혼식 날 있었던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결혼식 날 몇 가지 이유로 멘붕이 왔었는데, 우선 속눈썹이 떨어졌어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속눈썹이 이렇게 막 덜렁덜렁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로드를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좀 아실 거예요. 게다가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와 있었어요.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25년 전 그 친구예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왔어요. 자, 세 번째, 여기만으로도 조금 제가 멘탈이 흔들기 시작했는데, 저희 주례사 선생님이 시인이셨거든요. 네, 저희 남편이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친구였고, 저는 시를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례사 선생님이 이제 덕담을 해주시잖아요. 신랑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법학이란 인간의 법 아닌가. 근데 신부 남인의 양은 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시학이라는 것은 하늘의 법이다. 그러니 법학하는 신랑보다 시학을 공부하는 신부가 더 멋진 걸 공부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서 졸지에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이긴 멋진 시학을 공부하는 신부가 돼갖고 저희 시어머니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이 얘기인즉슨,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우리 선생님에서 우리 선생님이 하실 법한 얘기라 생각을 했어요. 저희 선생님 시인이셨거든요. 시를 쓴다고 해서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자부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공부한다는 신부가 대단하다라고 약간 힘을 실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힘을 너무 많이 실으셨어요. 시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저는 가족 중에 시인이 있는데도 시인은 항상 좀 흥미로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시로부터 언제 멀어졌냐면요, 노래하는 시가 읽는 시가 된 다음부터 시하고 좀 멀어졌어요. 태초의 시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그 태초의 노래하는 시가 대중가요 가사에 남아있습니다. 최백호 가수님의 나를 떠나가는 것들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잘 가라 나를 떠나가는 것들, 그것은 젊음, 자유, 사랑 같은 것들. 잘 가라 나를 지켜주던 것들, 그것은 열정, 방황, 순수 같은 것들. 나를 떠나가는 것들, 저는 이 가사가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이 노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를 부른 분은 가수님이시지만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시인이세요.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요, 이렇게 되는 구절인데요. 시를 읽을 때도 좋지만 가수님 목소리를 타고 이렇게 들려오면 태초의 노래는 시였구나, 아 시는 아직도 노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작사가 분들은 시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가 시를 쓰는 걸 저희 엄마가 싫어했던 이유는 딱 둘이네요. 첫 번째, 술을 너무 많이 자신다. 시를 쓰면 시만 쓰지 왜 꼭 술을 먹으면서 시를 얘기를 해야 되냐. 술이 싫으니까 시가 싫다. 또 하나, 시를 쓰면 뭔가 돈이 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안 된다. 반대 주장, 저희 아버지, 시인 나태주는 시라는 걸 어떻게 돈으로 생각하니? 두 분이 맨날 이렇게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싸우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외모는 좀 많이 차이가 나지만 미스터 선샤인에서 저희 아버지 같은 시인을 발견하고 맙니다. 요즘 왜 변시들은 그렇게 잘생긴 분들이 많을까요? 변우석, 또 잘생긴 분이 변요한 씨.

씨인데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변요한 씨가 맡은 역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문필가인데 나는 원체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오. 달, 별, 꽃, 바람, 농담 그런 것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저분은 시인이구나. 대사를 쓰신 분은 시인이 뭔 줄을 아는구나. 달, 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별, 윤동주가 그렇게 사랑했죠. 꽃, 김춘수가 그렇게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바람, 농담. 이렇게 무용한 것들을 사랑한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에요. 이 무용한 것들은 밥이 되어 오지 않지만 왜 좋을까요? 쓸모없는 쓸모. 이 무용한 것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제일 예뻤을 때 제가 예쁜 줄을 몰랐어요. 20살 때 사람들이 너는 참 예쁜 나이구나 라고 해도 예쁜 줄을 몰랐어요. 지금 제가 20살 청년들을 보면 어머 예뻐라 라고 하면 본인들은 자기가 예쁜 줄 잘 모릅니다. 근데 돌이켜 지나가면 청춘이 예뻤던 이유는 그게 순식간이라서 그래요. 순간이라서 그래요. 이 순간을 시로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찰나에 나를 스치고 갔던 어떤 감정이 스냅 사진처럼 단 한 번 찍을 수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오 멋있다 아 그랬구나 이 사진이 너무 좋은 느낌 가져보신 적 있죠? 그런 스냅 사진의 역할을 바로 시가 합니다. 나를 스치고 공중으로 산산이 분해서 사라지는 감정, 순간, 시간, 기억 그거를 잡아서 내 앞에 다시 현현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나 잡는 게 아니거든요. 시인들은 살금살금 가서 휙 낚아채려고 항상 준비를 해요. 저희 아버지는 머리맡에 항상 종이하고 연필을 두고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괴로워하세요. 내가 어젯밤에 어떤 시를 꿈속에서 쓴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19절을 꿈에서 썼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꿈속에 있는 19절을 못 잡더라도 내가 걸어가다가 지나가다가 순간 훅 어떤 거는 잡아서 언어로 포착해서 내가 시로 만들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사는 아주 이상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저런 게 바로 시구나 라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시는 내 마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에요. 내가 훅 포착한 어떤 장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훅 포착한 거예요. 내 마음하고 네 마음하고 일치하는 게 쉽습니까? 이심전심, 네 마음 내 마음 같은 마음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조금 묘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요. 빗방울 떨어지는 게 꼭 하늘이 흘리는 눈물같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슬프면 새가 운다고 하고요. 내가 기쁘면 새가 노래한다라고 얘기해요. 어머 새들마저 나를 축복하나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 시라고 하는 것은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자화하는 거예요. 세계를 나라고 하는 렌즈로 훅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시는 세계의 자아화, 그 결과물이야 라고 말하는 건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학자들과 이론가들이 이미 한 말이에요. 에밀 슈타이거라고 굉장히 유명한 한 분이 시의 기능을 아주 기가 막힌 단어로 표현을 하신 게 있어요. 시 왜 읽어? 시가 뭐가 좋아? 이해도 잘 안 듣고 60편 중에 한 편 정도밖에 마음에 안 드는데 한 편만 나의 마음에 들어도 신받다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회관 때문입니다. 회자가 한자인데요. 돌아올 회자예요. 감은 서정시가 뭐라고 했어요? 감정을 풀린다고 했잖아요. 감정을 풀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감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회감이라는 굉장히 고급진 단어. 이게 바로 시의 기능입니다. 회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영화 건축학개론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수지 씨하고 이재훈 씨하고 두 배우가 각각 20살

할때 청춘 시절에 만났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인데 고백을 못하고 끝난 애잔한 첫사랑이에요. 근데 이 첫사랑이 이제 자랐어요. 사회인이 됐어요. 20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 조금 나이가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운전을 해요.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옆에 첫사랑이 아닌 다른 결혼할 여자가 앉아있습니다. 라디오를 탁 켜죠. 근데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첫사랑 그녀와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 들었던 바로 그 노래거든요. 제가 노래 준비했어요. 노래 주세요.

라디오를 트는 순간 이 노래가 우연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옆에는 결혼할 여자분이 앉아있는 이 남자 주인공은 20살 그때 첫사랑에 빠져있던 과거의 나로 훅 들어갑니다. 훅 들어가요. 저한테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3월달 두 번째 주에 남자친구한테 차였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3월이 되면 바람의 냄새가 바뀌는 거 아십니까? 3월에 바람 냄새가 바뀌었네? 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차였던 3학년 그 봄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옵니다. 연어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나의 감정이 집 나갔던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던 까먹었던 어떤 감정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건축학개론에 있었던 남자 주인공은 노래 하나를 통해서 20살 본인이 잠시 다시 왔다가 간 거예요. 이럴 때는 첫사랑 그분이 생각나겠죠. 회감, 잊었던, 나를 지나갔던 과거의 어떤 감정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시들은 누군가를 잃었을 때, 특히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던가 하는 시인데, 그 시를 읽을 때 나도 그 사람의 부모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내가 약간 빙의되듯이 그 감정이 돌아온다. 읽을 때 다시 돌아온다. 내가 살았었던 그 시절이 다시 한번 나한테 왔다 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젊어지려고 회춘을 하려고 그렇게 본인한테 돈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어떤 백만장자 이야기가 기사에 나온 적도 있었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젊은 시절을 다시 한번 살고 싶어. 그러면은 나한테 그 시절을 회감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시를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그런데 여러분이 까먹고 있었던 어떤 순간을 돌려주는 게 바로 회감이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마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지나간 과거가 내 눈앞에 다시 돌아온다? 아주 순간이지만 저는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어서 아직도 시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편의 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박목월 시인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구에 그들은 떼를 지어 몰려 있었다.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자, 지금 조치원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온양으로 충청도 지역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있는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파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마 고독한 모습. 중요한 건 이 구절이에요.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분은 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한두 그루입니까? 수많은 나무 중에서도 묵직하고 외로워 보이고 침울한 어떤 몇 나무들을 발견했어요. 왜 발견을 했을까? 본인과 아마 닮아 있었을 거예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본인 눈에 이미 그런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밖에서 발견을 한 거죠. 이분은 외로워 봤고 고독해 봤으니까 외롭고 고독한 나무들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시인의 발견이라고 하는데 이 시인은 이걸 발견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내면에 나무를 심었거든요. 저 시를 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띈건 사실 공주라는 단어였어요. 거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근데 저 시를 읽고 나니까 저도 다닐 때 외롭고 묵직하고 좀 쓸쓸해 보이는 나무들이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더 다정하게 보이고, 나 같아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조금 더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가 외롭다는 걸 네가 발견했는데 그게 위로가 돼? 돼요. 왜냐? 외로움의 침울함의 감정의 의미를 내가 잘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본인 스스로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시 구절을 보면서 아! 이거 내 마음과 비슷한데 내 마음 조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시 읽는 것은 나를 두드려서 내 안에 있는 나를 깨워주는 역할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시가 하나 있어요. 한민복 시인이라고 우리 자연을 조금 더 사랑할 순 없을까? 이걸 정말 몸소 실천하시는 어떤 시인이신데 이분의 성선설이라고 하는 시예요. 우리는 성선설, 성악설을 윤리나 도덕 교과서와 연계 지어서 생각하지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줄 몰랐어요. 저는 이것을 시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님 뱃속에서 몇달 은에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제목이 성악설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고마워 한 달, 엄마 고마워 두달 해서 꼭열 달을 헤아리기 위해서 손가락이 10개래요. 그러면 저는 제 손을 볼 때마다 이렇게 세면대에 손 씻고 나서 이렇게 씻을 때마다 어머, 저 시가 생각나요. 나 손가락 10개지? 맞아. 나는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할 정도로 착한 인간이야. 인간은 다 착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합리적이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가 인간은 착하다, 착하게 태어난 존재야, 라는 믿음을 실어주는데 굉장히 큰 지지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두드리면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게 하는 게 바로 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올 여름 휴가를 포기했어요. 우선 바쁘기도 하고, 큰애가 수험생이거든요. 근데 여름 휴가를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남들 다갈때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미련하면서도 현명한 그런 정신승리 같으면서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관련된 시를 읽는 겁니다. 이원아 시인이라고. 그럼 이 제주에서 혼자 사는 이분을 상상하면서 저는 이 시를 읽는 거예요. 왜? 휴가를 못 가니까요. 6월의 제주. 종달리에 핀 수국이 살이 찌면 그리고 밤이 오면 수국 하나를 따서 착즙기에 넣고 즙을 짜서 마실 거예요. 수국의 즙 같은 말투를 가지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수국을 감시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면 제 마음은 살랑살랑 저 시를 따라서 수국의 냄새를 따라서 제주도에 갑니다. 방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렇게라도 갔다 오면 훨씬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고마워, 좋아,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 마음이 좀 지옥이었어. 이런 얘기는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 힘들다는 얘기를 어디서 속 시원히 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학생 중에서는 저한테 와서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엄마한테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걱정하니까.
다 컸는데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밥 먹었니? 밥 안 먹었는데. 어, 먹었어. 잘 지내? 감기 걸려서 약 먹고 있는데. 어, 잘 지내. 괜찮지? 상사한테 깨졌는데. 어, 괜찮아. 전화 끊고 우는 경우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저희 엄마한테도 그러거든요. 왜냐? 엄마한테 얘기를 해봤자 저희 어머니는 너무 연로하셨고 내가 아프다고 해도 걱정만 하실 뿐이지 서울까지 올라오시느라 엄마가 병날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가끔은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런 시를 읽어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강 시인의 괜찮아? 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첫 애를 낳았는데 애가 우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운 바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얘가 밤에 그렇게 웁니다. 초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화가 나다가 지치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속이 상합니다. 그때 발견한 시예요. 한강 시인의 이분은 소설가이기도 해요. 한강 시인의 괜찮아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강 괜찮아. 태어나 두 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불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서른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사실 우는 게 애기 언어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왜 그래? 라고 하지 않고 괜찮아. 아가 괜찮아. 이게 아가한테 하는 소리겠어요? 본인한테 하는 소리예요. 괜찮아. 아가도 위로하고 자기도 위로하듯 괜찮아 라는 말을 계속했더니 기적처럼 아기가 울음을 그치더래요. 저는 이분을 매스컴에서만 보고 소설책에 있는 저자 프로필로만 봤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도 왜 그래? 왜 그래? 울다가 괜찮아, 괜찮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아이를 못 봐서 쩔쩔맸던 저를 좀 용서하게 됐고요. 그때 사실은 내가 조금 힘들어서 상처를 입었었구나. 서른 살의 미네야 넌 그때 애썼구나 라고 저를 좀 다독이게 됐어요. 이렇게 본인하고 비슷한 어떤 아픔을 찾아서 나의 상처하고 이렇게 직면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냥 묻어뒀던 게 아니라 너는 그 당시에 충분히 애썼어. 너도 그 마음이었잖아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 초보 엄마로서 이런 똥멍청이 남이네 이런 생각을 하던 그런 생각을 이 시를 통해서 좀 바꾸게 됐어요. 여러분 읽으신 것들이 일상에 깔려 있는데 일상에 있는 것을 그냥 다 주워서 쓴다고 해서 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시는 제작 기법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시 쓰는 걸 배우는 게 어려운 것도 시가 사실은 어려운데 멋있는 것도 저는 은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너는 볼이 장밋빛 같구나. 볼은요 풀이 아니에요. 식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볼은 장미구나. 너는 장미 같은 볼을 가졌구나. 직유, 은유 이런 기법이 들어가면 내게 여기에 이미지적으로 빨간색 예쁜 장미물이 든다라고 상상이 되거든요. 전혀 관계 없었던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은유라는 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유가 시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맨날 하던 말을 그냥 한 것은
남들 했던 거 재탕 삼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없었던 이미지, 없었던

상상력,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어떤 구절 같은 걸 생성하려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은유가 바로 그런 걸 해줘요. A하고 B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A하고 B하고 은유로 끈을 묶어주는 순간 어떤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고영민 시인의 출산이라고 하는 시가 한편 있어요. 근데 이 시를 보시면 이 내용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화구가 열리고 어머니가 나왔다. 분쇄사에 손을 거친 어머니는 작은 오동나무 함에 담겨 있었다. 함은 뜨거웠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어머니 장례를 치렀어요. 3일장이 끝나고 화장터로 갔나 봅니다. 관이 들어가고 한참 있다가 어머니가 함에 담겨서 다시 어머니의 뼈가루가 함에 담겨서 돌아온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써요. 어머니를 받아 안았다. 갓 태어난 어머니가 목 없이 잔뜩 으깨진 채 내 품 안에서 응애 첫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출산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가슴 아픈 장면이 뭔가 신선하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어머니의 죽음을, 이건 어머니의 또 다른 탄생이야. 그 사람은 내 안에 다시 태어났어. 라는 구절로 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것과 이것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아주 묘한 힘이 되어준다라고 알수 있죠. 그러면 시에 대해서, 그래, 좋은 점다 들었다 이거야.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팁은 없겠니?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 저는요, 플레이리스트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제가 운전할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자아가 조금 쪼그라들 때, 막 위축이 될 때, 막 하현우의 돌덩이 막 이런 걸 들으면서 막, 그래, 넌 할 수 있어! 막 이런 플레이리스트가 있고요. 그런데 음악에만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USB 폴더에 시의 플레이리스트들을 모아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릴 꿀팁이에요. 이유 없이 힘이 빠질 때 남한테 가서 어떤 나 힘든 얘기 하기 싫을 때는 여러분 힘들 때 읽는 시 플레이리스트를 열어보세요. 그 중에서 몇 편이 여러분을 토닥토닥 해줄 거예요. 남들은 괜찮다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다고 하는데 나 혼자 괜히 망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뒤돌아서서 제 USB에 있는 내가 못났을 때 읽는 시, 내 친구들을 열어봅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 읽는 시를 읽습니다. 황인숙 시인의 강이라는 시입니다. 나한테 침도 피도 튀기지 말라. 인생의 어깃장에 대해, 저미는 애간장에 대해, 빠개질 것 같은 머리에 대해, 치사함에 대해, 웃겼고 웃기고 웃길 몰골에 대해, 차라리 강에 가서 말하라. 당신이 직접 강에 가서 말하란 말이다. 강가에선 우리 눈도 마주치지 말자. 제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것 같을 때 저는 이 시를 읽습니다. 누가 막 얘기를 하고 나면 다 듣긴 들었는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떡하지? 다 들었는데 저 사람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갔는데 나는 약간 뭐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럴 때이 시를 읽습니다. 강에 가서는 눈도 마주치지 말자. 이 소리를 아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하고 이 시를 읽으면서 푸는 거예요. 혼밥을 해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지금 이 시를 패스를 할 겁니다. 없으시죠? 저는 사실 혼밥을 좋아해요. 혼자 밥 먹는 게 가끔 편리하기도 한데 가끔 혼자 먹는 게 맛이 없고 입안이 서걱서걱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혼자 먹는 밥 플레이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수건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혼자 먹는 밥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분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되게 자주 놀러 오셔서 술을 아버지랑 같이 드셨었던, 제가 아저씨라고 불렀던 그 시인분이십니다. 근데 아저씨 혼자 먹으시면서 좀 외로우셨구나. 저는 이제 그분의 얼굴도 알고 목소리도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하다.
숟가락 하나, 노젓가락 둘, 그 불빛 속 딸그락거리는 소리. 그릇 씻어 없다 보니 무덤과 밥그릇이 닮아있다. 우리 생에서 몇 번이나 이 빈 그릇을 엎었다 뒤집을 수 있을까? 창문으로 얼비쳐드는 저 금은딸, 방금 깨진 접시 하나. 전 어떤 구절이 좋았냐면 무덤과 밥그릇이 닮아있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아마 연세가 좀 드셔서 내가 노년과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혼밥을 하셨나 보다. 나는 30년 후에 40년 후에 저 마음을 이해하게 될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죠. 이것이 바로 혼밥에 대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혼밥 너무 좋은데, 혼밥이 정말 나는 싫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의 시의 플레이리스트는 내 취향껏 꾸미시는 거예요. 남이 이건 좋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좋다라고 하는 걸 나를 중심으로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시인 중에서 클래식 음악을 이분만큼 즐겨 듣고 잘하시는 분은 없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신 분인데, 시에는, 이분 시에는 그래서 음악 같은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시는 이분이 김종삼 시인이 왜 김종삼 시인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시입니다. 제가 시가 뭐예요? 라고 대중들께서 물어보실 때 시인은 시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씀드리는 시예요. 제목이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부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전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 있음으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시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어. 당신 안에 시인이 있어. 우리가 바로 시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멋진 시인들의 멋진 시를 제가 아주 빙산의 일부만 읊어드린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가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근처에 있어. 시가 어떤 작용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걸 갖다 줘. 시는 열어보면 그 안에 조그만 선물 보따리가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하셨으면 저는 오늘 너무 만족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 전까지 베트남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 많은 분들이 베트남을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나도 베트남에 가서 사업을 해볼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정의하고 있는 베트남이 사실과는 참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통곡의 땅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현지에서 잘 자리 잡고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뵀지만 실패해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단순히 기회의 땅이라는 핑크빛 전망으로 접근했다가는 울며 돌아서기가 십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다른 진짜 베트남의 모습을 살펴보시죠.

최근 베트남에서 대박을 터뜨린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파묘죠. 파묘는 베트남에서 개봉한 지 17일 만에 누적 관객 수 223만 명을 기록하면서 역대 베트남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최고 관객 수를 경신했습니다. 파묘는 말 그대로 묘를 옮기거나 고쳐묻기 위해 다시 파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난 무당과 풍수사, 그리고 장의사가 힘을 합쳐서 한 무덤과 관련된 사건을 파헤치는 내용인데요. 파묘가 베트남에서 유독 인기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는 조상 숭배, 미신 같은 소재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친근했을 뿐 아니라 외세 침략의 역사, 이에 대한 저항, 이런 스토리가 베트남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결국 이를 이겨낸 것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카타르시스를 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야한 장면이나 공무원이나 경찰에 대한 비리 같은 장면이 없어서 베트남 정부의 검열을 피해 스토리가 자연스러웠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베트남은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지만 유교 문화권과 비슷합니다. 특히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서가 한국과 매우 유사합니다. 외세 침략이 잦았던 문화 때문에 서러웠던 식민 지배의 기억도 비슷하죠. 조상들을 모시기 위해 가게나 집집마다 제단이 마련돼 있는 것은 베트남의 특징입니다. 기업들은 공식 경비에 제사비를 포함할 정도예요. 매장을 처음 열었을 때, 차를 처음 샀을 때, 새로 이사를 갔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 가게와 집에 차려진 제단에 매일 아침 이쁘고 좋은 과일이나 맛있는 음식을 올립니다. 성공과 안위를 위해 조상의 묘를 잘 쓰고 이들을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조상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 논이나 주택,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큰 사업가들은 사업 성공을 위해 무당을 써서 구슬하고 풍수를 이용해 좋은 묘자리를 찾고 묘를 옮기기도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겐 파묘 속 다양한 요소들이 낯선 오컬트 요소이기 이전에 익숙한 무다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밖에도 연장자를 대우하고 일상생활에서 터부시하는 갖가지 금기와 미신이 많은 것 역시 우리와 똑 닮았습니다. 우리 시험 전날 미역국 안 먹는 것처럼요. 베트남 사람들은 바나나를 먹지 않습니다. 미끄러지기 때문이죠. 시험 전에 머리를 감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면 기억해둔 내용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해 맞이 대청소 날짜도 잘 따져야 합니다. 새해 전날에 하는 청소는 전년에 일어난 불행을 털어버리는 의미로 생각하지만 새해 첫날에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복도 함께 내다버린다고 믿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새해 맞이 대청소를 하잖아요. 이런 거 모르고 새해 첫날에 청소를 시키면 직원들이 부정 탄다고 거부할 수 있으니 이런 문화적 차이를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트남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에 진심입니다. 호찌민의 1998년 완공된 투앙케이우 플라자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33층 높이의 고층 건물 3개동으로 지어졌는데요. 건물 3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향로에 꽂힌 향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귀신 나오는 건물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후로 20년 넘게 방치가 됐죠. 결국 코로나

기간 호찌민 정부가 비어있던 이 건물을 야전병원으로 쓴다고 발표를 하니까 귀신 나오는 건물에 가지 않으려면 코로나에 걸리면 안 돼! 이러면서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보다 귀신이 무서운 거죠. 요즘엔 베트남 젊은 층 사이에서도 미신은 비과학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찝찝한 마음이 든다는 사람에게는 뭐라 할 수도 없는 일이니 서로 조심하는 게 낫겠습니다. 유교문화에서 비롯된 연장자 문화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한 축에 속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의 관계에 따라 나를 지칭하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한 번에 20대 베트남 친구들이 나이를 물어보길래 나는 나이가 많아 이러면서 할머니를 뜻하는 바라는 호칭을 썼더니 애들이 킥킥대면서 뒤집어지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나이 상관없이 서로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상대에 대한 존칭은 제대로 쓰길 원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라면 지칭어에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이렇게 미신부터 금기까지 유교와 불교 등을 기본으로 한 베트남 문화는 우리와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즈니스를 하러 온 한국인들이 베트남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고 이해할 수 없다면서 손사래를 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들은 베트남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 약속을 잘 어겨. 이런 식으로 말하고는 합니다. 기껏 약속을 다 잡아놨는데 일정이 다 돼서 못갈것 같아. 이러거나 그 조건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베트남 사업 파트너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하대한다,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습니다. 몇년 전에는 베트남에서 일어난 파업 4건 중한 건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였다, 이런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급여에 민감한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설명절인 떼세 지급하는 보너스가 적으면 회사를 그만둬버리기도 합니다. 베트남에 여행을 다녀온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은 처음 만나는 이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하고 호의적이고 정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기간의 식민 지배에서 살아남기 쉬운 방식으로 발전해온 것이 많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베트남 현대사 역시 전쟁의 역사이고 중국, 일본, 프랑스, 미국 등 다양한 열강들이 지배하는 동안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도 더 발달했기 때문이죠. 이런 배경 때문인지 한없이 친절하던 베트남 사람들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서는 칼 같은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마냥 친절한 베트남 친구, 이걸 생각했던 한국인들은 뒤통수를 맞았다. 나를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은 그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본인이 대를 이어서 북한과 한국에서 유학한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인상이 있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칫 무례할까 싶어서 망설이기는 했지만 한국과 베트남 문화를 모두 아는 그분이 답을 알 것만 같았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베트남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데 굉장히 능통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라의 주인도, 점령군의 국적도, 전쟁 상황도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계획된 일정보다 당시 상황에 맞춰 적응해 나가는 게 중요했던 베트남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의미 같았습니다. 베트남식 융통성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그들의 행동 양식의 이유를 추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답변이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인들에게 문화적 차이를 느끼곤 합니다. 장유유서, 상명하복 같은 한국 특유의 문화는 베트남과 한국 사람들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설명하지 않고 명령만 하려 한다.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른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원리 원칙만 따진다는 인상도 있죠.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 사장님한테 어깨동무를 했는데, 어디서 어깨동무를 하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 한국인들을 보면 당황스럽다고 말도 합니다. 베트남의 역사나 정치 구조, 경제적인 숫자를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사람들의 성향이나 의식 구조, 기본적인 민족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상식,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돈 같은 자기 이익이 걸린 사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땐 어떤 식으로 항의하는지 같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사업을 검토하는 사람이라면, 베트남에 대해 좀더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역사 속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문화적 DNA를 이해해야만 진짜 베트남이란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베트남 사업을 하기 전에 베트남 사람부터 파악해야 한다로 하겠습니다.

0: 저희 선생님들을 이렇게 밀어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1: 왜 했어요?
2: 고마워서요.
3: 9점, 100점이요.
4: 10점 만점에 10점도 모자란 것 같아요.
5: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6: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기 EBS에서 다 녹여버리는 게 100배 단 낫다고 봐요. 사랑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아니 뭐라고 소리예요 그게. 아낀다. 아낀다. 아낌을 받는다. 쌀 한 가마니를 입에다 쑤셔놓으면 완전히 극락에 가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답이 없는 거예요. 항공기의 사랑밖에 못해요 우리는. 고통이라는 고라는 글자서부터 쭉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는 우리 테마는 이거예요. 사실 다 이걸 다루어 왔지만 이걸로 뭐 이게 문제죠. 예, 이게 문제니까 삶의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 내가 아낀다라고 내가 좋아한다라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삶이 묘해요. 다 알아. 다 아는데 때가 있어. 그 때를 잘 탈 수 있을까? 삶을 제일 빨리 포착하는 방법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가장 좋아요. 첫 강연 때 고통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살아있으니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시련의 고통도 느끼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출발을 할까? 그때 사랑에 대한 얘기도 언뜻 했잖아요. 고통을 잠시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내 아이가 배고플 때 한 공기 밥이면 족하다. 기억나시죠? 두 공기씩 먹이는 어미의 특징은 뭐예요? 애가 배부른 고통을 못 느낄 때 두 공기씩 세 공기씩 먹인다고. 사랑할 때도 폭력이 생겨요. 지 마음은 사랑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뭐 그 사람이 배부른데 두 공기, 세 공기, 네 공기, 다섯 공기 웃으면서 얘야 엄마는 훌륭한 엄마 아니니? 이러면 거의 미절이지. 그러니까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가. 삶을 깨우치는 방법이 쉬워요. 별거 아니야.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에 딱 서. 여기에 벼랑에. 이해돼요? 이게 생사잖아.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앞으로 한 걸음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여기 딱 올라가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다 보여요. 지금 내가 죽으면, 오늘 저녁에 죽으면 여러분은 어디가 있을 거야? 가장 좋은 곳에 가 있어요. 직장 같은 데 들어갈 거야? 다시 복귀할 거야? 나는 강릉 바닷가로 갈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근데 평상시 살아있을 때 안 가, 거기는 또 바쁘다고.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그 느낌은 삶과 생이 딱 교차되면 이제

힘들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수고스러웠고, 내가 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휠체어를 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왜 아끼는 게 힘이 있냐면, 아끼는 게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발표! 기업체에 강연을 가면은 그거 확인해 보라 그래. 신입사원이 자기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에 화초 키우는 사람들 있어. 왜 화초 키우는 것 같아요? 출근하려고! 물 줘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화초가 시들어가서 죽으면 회사에 적응한 거야. 그 동료 직장 애들 있지? 이제 화초 노릇이 되는 거야. 키우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힘이야. 텃밭도 일구고,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한테 무게감을 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만 사랑하면 그거 몰라. 평상시에는 아유,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스럽게 살아줘야 된다. 뭐 이리 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 내가 아끼는 게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이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아끼는 존재가 있는가.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보면, 진짜로 뛰어내리려고 하면, 여러분 눈에, 여러분이 아껴야 되는 것들이 눈에 밟히면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게 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이 든 할머니들이 뭔가를 가꾸고 돌보고 별거 아니지. 조그만 스카프도 만들고 아이고 예쁘다 그거 모으고 바느질 하는 걸로도 힘이 되는 거야. 그게 지금까지 임제 들었죠? 백장 중국 중에 중국 중 우리나라에 재밌는 게 있다고 제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말이 눈부처예요. 눈부처는 뭐냐면 제가 이분을 봐. 이분을 본다고. 이분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참 이게 힘들어. 그 어쨌든 봐. 보는 거는 이 사람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지 않는 거야. 무시는 이게 무시예요. 이 사람 안 보고. 딴데 보는 게 무시야.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데 무시해. 딴곳 보는 거야. 이렇게 봐. 보면 이 사람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눈부처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조건이 하나 있어. 이 사람도 나를 무시하지 않아야 돼. 옆으로 고개 돌려봐요. 어디 보여? 안 보이지? 다시 봐요. 나를 본다. 그리고 저 눈에 내가 보이는 게 눈부처야. 눈부처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눈부처는 두개 떠올라요. 나도 이 사람을 보고 있고 이 사람도 나를 보니 이 사람은 내 눈에서 자기 부처를 볼 거고 나는 이 사람 눈에서 내 부처를 보잖아. 눈부처는 두 개야. 병원에서 눈 감을 때 여러분 모습을 누구한테 비춰볼 거야? 누구 눈?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 눈을 아꼈던 사람의 눈 있죠. 그 눈에서 여러분을 봐야 된다고, 마지막은. 보는 눈빛은 뭐예요? 존중한다라는 거잖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눈에서 읽는 거예요. 당신 아꼈고 사랑한다라는 거 느낀 거. 그 사람은 눈으로 보내는 거예요. 당신 마지막까지 계속 보여주겠다라는 거야. 마지막 보는 모습은 뭐예요? 그 사람과 나야. 덜 외롭다. 김선호 시인의 시 중에 하나가 그 시가 하나 있어요. 거의 처음 시예요, 이게. 화비, 꽃이 날다. 화비, 나중에 시를 읽다 보면 화비, 화비 이렇게 반복해요. 그 소리가 꽃이 훌훌훌 나르는 느낌이 들었나 봐. 시집에는 그걸로 나와요. 얘가 꽃나무. 이게 남자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굳이 또 무릎에 누워야 돼. 이렇게 누워. 누워서 이렇게 얼굴로 그 남자의 눈을 보는 거지. 이해되죠? 그럼 자기 모습이 김선호 시인이 비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남자도 김선호 시인 눈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그 눈에 자기 모습이 비칠 거 아니야.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 꽃들이 날려. 그러면 이 남자는 김선호 시인의 눈에서 자기 모습과 예쁜 꽃들을 같이 보는 거야. 김선호 시인의 마지막 배려 같아. 나 말고, 나 같이 지금 떨어지는 이 김선우라는 꽃 말고 세상에는 많은 꽃들과 예쁜 꽃들이 있다라는 걸 마지막 가르쳐 주고 싶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김선호 시인이 눈을 감으면 이 남자는 자기 얼굴을 못 봐, 눈부처를. 그런데 말이죠. 정신을 들고 고개를 드니 꽃들이 날려. 예쁘게. 그걸 남겨주고 싶은 것 같아, 마지막에. 화비.

그날이 오면 길끝에 당도한 바람으로 머리채를 묶은 후 당신 무릎에 머리를 대고 처음처럼 눕겠네 꽃의 은하의 무수한 눈부처와 당신 눈동자 속 나의 눈부처를 눈 속에 모두 들여야지 하늘을 보아야지 당신을 보아야지 화, 비, 화, 비 내 눈동자의 마지막 담는 풍경이 흩날리는 꽃 속에 당신이길 원해서 그때쯤이면 당신도 풍경이 되길 원하네 그날이 오면 내게 필요한 건 이름 붙이지 않는 꽃나무 한 그루와 당신뿐 당신뿐 돼지요 어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눈부처 생각 안 해봤죠? 이게 좀 소중한 거다 아끼는 사람 있어야 가능한 거다 여기까지 어떻게 갈 건가가 문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갈까? 여기서 키워드 하나도 알았죠? 눈부처는 두 개가 생긴다 둘이거나 안 생기거나야 한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데 뭔 눈부처가 어떻게 되나 두 사람이 똑같이 서로를 응시해줘야 되고요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눈으로 봐줘야 되는 거야 시청자들은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잠깐 멈추고 옆에 있는 가족의 눈동자를 보세요 볼 수 있으면 대단한 분이야 봤더니 그 아내가 남편이 아이가 눈을 돌릴 수도 있어 반면 여러분도 볼 것 같죠 그 아내와 남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싫을 수도 있어요 왜 하필 이 눈에 내가 보이니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쳐다봐요 10초만 봐봐 최근에 아이 눈에서 여러분 얼굴 본 적 있고 여러분 엄마의 눈에서 아이가 자기 눈부처를 본 적 있나? 없을 거예요 한 적 있어요? 엄마랑 딸이랑 혹은 엄마랑 아들은 서울대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둘이 손잡고 뭐 이상한 관계죠 서로 쳐다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 한 사람이 쳐다보면 뭐해 한 사람이 안 보는데 그래서 이 눈부처라는 건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극적인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잘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아 아껴야지만 가능한 거 야 쳐다보지도 않는데 계속 보고 있었던 어머니는 20년간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우리 딸 잘 지내나 우리 아들 잘 지내나 근데 여러분 안 쳐다봐 안 쳐다본 지 벌써 2, 30년 됐어 나를 계속 본 사람한테는 한 번쯤 자기 모습을 내 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건 좀 해줘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존중해서 쳐다봐주고 그 사람 눈에서 내 눈부처 보고 그 사람도 내 눈에서 자기 눈부처를 보는 거지 눈부처는 두 개 생긴다 이해되시죠? 이게 사실 마지막 목적이에요 아껴야지만 생기는 거 기브앤테이크에서는 절대 생기지 않는 거 이게 아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애지중지잖아 중히 여긴다

이게 제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지중지라는 얘기를 쓰고 자중자애를 같이 쓰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거.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인도불교는 자비 쪽에 좀 세고, 이게 중국 동아시아로 오면은 자유, 주인 이런 게 세다고 그랬잖아.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유와 사랑은 모순된 게 아니에요. 자유와 사랑은 같은 거야.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래서 자비가 나와도 자유인 사람이고, 자유로워야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사랑과 자유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건그 사람이 자유롭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애지중지가 그거 나오잖아.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니까 부리지 않는 거죠. 함부로 부리지 않는 거죠. 물떠와라 그러지 않는 거죠. 그건 이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린다라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이 사람을 바깥에 보내게 하는 거잖아. 사랑한다라는 건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휠체어를 미니까 엄마는 많은 것을 볼수 있는 거야. 그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철학자 중에서 알랭 바디우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둘로 계속 남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래. 알랭 바디유라는 철학자가. 사랑은 둘의 관계다.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애지중지가 뭐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부리는 게 아니니까. 나도 그런 거야.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부리면 그 사람이랑 관계 끝나야 된다고. 나를 애지중지 안 하는 거야. 함부로 부리는 거예요. 사랑과 자유는 같은 거다. 그렇다면 깨달음과 자비는 같은 거다라는 게 나올 거야. 그거는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애지중지하는 거고요. 애지중지해서 함부로 안 부리는 거고요. 노예로 부리지 않는 거고요. 그 사람을 주인으로 자유롭다라고 노라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나를 만났더니 그 사람이 항상 노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더니 노라고 할 수 있어요. 직장에 가도 노라는 거 다 싫어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래. 사랑은요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경험이에요. 동성이든 상관없어요. 인간과 동물이든 상관없어요. 두 사람이 주인공이야. 사랑의 징표는 별거 아니다. 기억해보세요. 5,000명이 있어도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어. 나머지는 다 배경이야. 쫙.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결혼 10년 차 되면 어떤 장소에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나를 식별을 못해. 아무리 이래도. 야, 그거 답 없는 거다. 시댁에 가도 내 아내가 주인공이야. 시댁에 가서 뭘로 만들어? 조연으로 만들지. 아낀다란 말은 뭐라고요? 그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거야. 내가 아끼니까. 아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함부로 부리거나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그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얹어주거나 이런 것들은 아낌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리 합시다.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으면 나의 자유는 증진되고 있을 거야. 내가 조금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딴 거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랑받는 거야. 자유라는 말을 까먹지 마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야. 사랑하면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 알랭 바디유가 비판했던 거 뭐예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야. 거짓말이야. 두 번째 비판한 게 뭐냐면 사랑을 한 사람이 희생해서 한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야. 그것도 아니야.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노부부가 산책을 할 때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남편이 얘기하고 하는 티각티각거리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사랑을 봐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자유를 없애는 것도 아니야. 당연히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야. 이 방송을 들은 모든 커플티 입은 것들은 커플티를 해체를 해야 돼.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뭐 동성애 사랑이든 간에 만들면 여기 커플티 있다. 만들면 다른 옷들을 입어야 된다고.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를 입었더니 다른 옷이 나오는 거지. 나 파란색 이렇게 둘이 나온 거야. 근사하죠? 얼마나 자신이 없었으면 커플티를 입고 다닐까. 우리 건드리지 말아요. 우리 같은 떼거리라고. 뭐 이런 거? 커플티 입지 맙시다. 우리 자유로우니까. 자유라는 말 가만히 기억합시다. 예. 어머니를 자유롭게 해드리고 어머니 무거운 짐 만들게 해드리고 에이지 충지예요. 무거운 거야. 함부로 부리지 않아.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도 나한테 그리해. 상대방이 나한테 나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나를 끌고 가고 내 자유를 부정하면 헤어져야 되죠. 내가 또 상대방한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떠날 가능성이 많아. 애지중지의 가장 큰 가치, 소중하게 여긴다, 아낀다라는 이유는 그를 나의 노예가 아니라 그를 주인으로. 놀랍지 않아요? 하지만 결코 나의 주인된도 버리면 안 돼. 사랑을 위해서. 두 사람이 주인으로 계속 유지돼야 돼. 팽팽하게. 이제 아낌의 가장 첫 번째. 아낌은 자유와 관련된다라는 느낌 있죠. 아낀다라는 걸 내가 그 사람을 아낀다라는 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게 시작. 인문학을 많이 공부하면 마지막 남는 결론은 진리를 누가 발언하느냐라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 입에서 발언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특히 아낌의 관계에서는 이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잖아. 치매는요, 정신을 좀 잃으셨다가 돌아왔다가 잃으셨다가 돌아왔다가 주기가 막 짧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 다 돈 벌러 나가고 무슨 일을 하잖아. 그러면 누구 데려다가 어머니 돌보라고 시키는데 그 사람이 잘 볼 수도 없잖아. 그러면 좋은 시설의 요양병원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 얘기를 가족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게 맞는데 어머니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어머니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건 어머니 입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입에서 나오면 어머니가 그걸 뭘 결정을 해?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돌볼 게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가족들은. 어미가 얘기를 해야 돼. 야, 얘들아 모여봐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굉장히 힘들다. 내 말에 토달지 마! 일주일 뒤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도 말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미를 아낀다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껴요? 어머니를 아끼면 어머니를 부리지 않죠?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어머니를 아꼈냐고.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였잖아요, 다. 김치해달라고 그랬고, 아이 돌보려고 그랬고, 항상 부려왔다고. 어미도 그걸 알고. 근데 진짜 어미를 아끼면 어미를 안 부리고 안 쓰는 거잖아요. 아꼈던 사람은요, 절대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희생했는데, 무거운 걸 들었는데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돼. 그건 어머니한테서 나와야 돼요. 옆 사람한테서 나와야 돼. 나와도 맞아. 이러면 안 돼. 뭔지 알죠? 드디어 알아줬구나. 이러면 안 돼. 아, 그래서 그렇다. 아끼면 침묵밖에 없다. 이해되죠?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남편한테 그러지 마요. 내가 우리 집 돌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 이러지 말자. 아이한테도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알지? 너 시험 볼 때 내가 사찰에 올라가서 나는 삼천일 기도 들어갔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 어쩌라고? 어? 아래 딸이 올려보낸 것도 아니고 지가 올라간 건데. 사랑할 때 절대 하서는 안 되는 얘기. 내가 얼마만큼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얘기하지 않게. 그날 얘기한 날 있죠. 와, 5년, 10년, 20년이 다 뭉개져요. 스스로 그걸 뭉개트리지 맙시다. 상대방이 해야 되는 얘기죠. 어머니가 아들한테는 거야. 야, 넌 아이 새끼야 고생 많이 했다. 그럼 제가 그때 이제 알았어! 이러면 안 돼요. 뭔지 알죠? 아, 무슨 소리 하시냐고. 아낌의 언어는 딱 하나예요. 내가 아꼈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기. 내 입으로.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이한테, 어머니한테, 친구한테. 내가 너 만날 때마다 지금 2년간 커피를 샀다? 라는 얘기하면 그날 관계 끝나. 그나마 그 얘기 안 하면 한두 잔 얻어먹을 수 있는 걸 이제 얻어먹지도 못해. 아낀 거를 스스로 표현하지 맙시다. 아낀 거는 말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행동을 하고서 나는 행복했으니까 충분히.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를 어쨌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낀다라는 건 그 사람을 애지중지하는 거고, 그 사람을 무겁게 쓰는 거니,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다. 아끼는 사람은 절대 아꼈다라는 그 내용과 그 희생을 내 입에서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참고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 툭 던지는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 망했다. 말하고 나서 헉! 스스로 알아. 야, 공중탄 무너진다가 그거다. 나중에 눈 붙여볼 가능성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해줄 때마다 부담으로 느껴. 또 나중에 또 이 얘기 또 꺼낸다. 이거 듣고 또 꺼낸다. 내일도 그런 마지막 디테일한 것들 좀 살펴보고 이게 떠먹여 드릴게요. 그냥 떠 드시면 돼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 예, 그렇게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마지막을 앞두고 제가 딱 얘기했거든요. 바람의 일을 농부가 하지 못해. 왜 오바드를 해? 왜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해? 태풍 하나 불면 그냥 변은 끝나는 거야. 내 탓 아니라니까. 제가 아주 싫어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장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망한 거지 사실은. 그 지금도 할아버지도 먹지도 않아. 항상 부족해야 돼요. 차라리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합시다. 그래야지 내일 다시 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한 학생이 문을 두드리더니 정중하게 큰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데요.
1: 갑자기 이제 전 선생님들을 저기 출력실로 이렇게 밀어 넣더니 절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0: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2: 왜 했어?
3: 고마워서.
0: 큰절로 전해야 할 만큼 이 학생의 고마움은 특별했던 모양인데요. 대체 뭐가 그렇게 고마웠던 걸까요? 그 답을 찾아 아이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계속 이어가는 것도 결국 자신의 몫이 되는 순간 아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0: 공부를 해야 한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집중하는 것부터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까지.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를 두고 하는 고민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1: 집에서 혼자 공부했는데요. 너무 편안하니까 집중력이 자주 흐트러지는 것 같았어요.
2: 혼자 공부할 때는

0: 자꾸 공부하는 걸 미루는 게
1: 시험 기간 때만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도 좀 늦고
0: 수학이랑 과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다른 과목만 하고 있어요.
2: 제가 국어를 진짜 못해가지고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3: 시간 분배를 잘 못해서 과목별로 완벽하게 못한 과목들이 많아서
4: 공부 시간 체크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0: 공부가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스스로 공부한다는 건 대체 어떤 걸까요?
1: 자기주도학습은 스스로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또 노력하면서 그 결과를 자기가 점검하는 적극적인 학습활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 계획을 세우고 직접 해보고 다시 돌아보는 공부. 처음엔 누구나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1: 학생들이 공부를 일단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게 나중에 자기가 대학을 가거나 취업할 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공부를 일단 시작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지 자기 마음속에 공부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2: 아이들이 학습 습관이나 공부를 해야 되는 열정은 있지만 내가 어디 부분이 부족하고
3: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0: 스스로 공부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혼자 다 해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 옆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EBS는 전국에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중 한 곳인 광양센터를 찾아가 봅니다.

0: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총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영호남 1센터장 김광범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받은 선생님들이 코칭을 해주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아, 나는 진짜 공부를 잘 못할 거야. 이런 아이는 없을 겁니다. 잘 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방법을 몰라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치되고 또 결정적인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공부에도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 전국에 있는 어떤 아이들도 그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역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광양 자기주도센터에서 채은이, 재민이 남매를 만났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전남 광양에 살고 있는 채은, 재민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3: 제일 현실 남매에 가까운 싸우기도 제일 많이 싸우고 생기기도 서로 제일 많이 생기는 약간 친구 같은 누나 동생 사이예요.
1: 집에서 센터까지는 차로 30분. 가깝지는 않은 거리인데요. 그래도 남매는 꾸준히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3: 광양은 약간 조용한 시골 도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 열의에 맞춰서 가게 시스템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자기들도 학습센터가 하나 생기면서 복습을 할 기회가 생기고 다시 되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니까 10개 중에 하나, 두 개는 얻어가지고 온다. 오늘도 열심히 파이팅! 잘하고 아들! 핸드폰 달라. 우선은 센터가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출결 상황을 저희한테 카톡으로 다 안내를 해주고 그 출결이 되면서 핸드폰을 완전하게 반납을 하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을 집중해서 하고 올 수 있게 그 조용히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또 친구들이 혹시나 지치거나 이러면 또 간식으로 조금 달래주시기도 하시고 우선은 아이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0: 점검을 좀 해봅시다. 채연이 오늘 역사 인강 듣고 단추 문제가 15개네? 15개 정도 풀려면 채연이 속도로는 얼마 정도 소요됐어요?
1: 한 30분.
0: 30분 정도? 그럼 이건 시간에?
1: 25분.
0: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만 해서 1시간 정도 오늘 하겠네? 플래너는 저희가 아이들이 작성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일주일 단위로 작성하는 주간 플래닝이 있어요. 주간 플래닝은 아이들이 태블릿에서 EBS 접속을 해서 일주일의 목표, 학습 목표를 아이들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으로 작성을 하고 그것을 저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선생님이 확인하고 이 친구가 일주일간 학습할 목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마지막에는 제가 피드백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나 응원 메시지 이런 저기 피드백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노트로 작성하는 플래너가 있는데 이것은 매일매일 학습 계획을 세우는 일일 플래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오늘 할 공부를 직접 정하고 얼마나 걸릴지도 가늠해 봅니다. 막연했던 공부도 하루하루 계획으로 나눠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채은이와 채민이도 그렇게 스스로 세운 계획을 하나씩 지켜가는 중입니다.
3: 자기 의지를 들여서 좀 거리가 멀지만 스스로 약속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내려고 하는, 저희가 추구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굉장히 좀 가까운 그런 우리 친구들이라서 좀 뿌듯합니다.
2: 최근 수도권에는 공부하는 시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이른바 관리형 독서실이 등장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출결과 공부 시간, 학습 계획까지 관리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하지만 모든 아이가 이런 공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4: 너무 깔끔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여유로워요.
5: 여기서는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고

0: 학기 중에도 책을 받고 방학 중에도 세 권씩 받아가지고 책을 살 필요도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1: 부모님께서 경제적 부담이 덜하셔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자, 이렇게 공부할 자리도 있고 필요한 도구까지 갖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죠. 이 시간을 온전히 공부에 쓰는 것. 하지만 집중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한 조사에서도 스마트폰은 가장 큰 공부 방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자, 그럼 휴대전화부터 반납해 볼까요?
3: 처음에는 왜 되나 싶은 감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점점 사실 뭔가 핸드폰이 가장 방해 요인 중에 가장 크다고 느끼거든요. 이렇게 막아주기라도 하니까 공부가 더 잘 될 수 있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 핸드폰도 반납해서 딴짓도 딴 생각도 못하고 주변 친구들이 모두 공부하고 있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2: 그런데 이렇게 방해 요인을 줄이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5: 사실 자기주도학습은 처음부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일어나서 걷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자기주도학습은 사회적인 도움을 통해서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자기주도학습 힘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또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자기주도학습 전략이 될 수 있죠.
2: 세 번째는 계획입니다. 오늘 무엇을 공부할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정해보는 건데요. 이때 코디네이터 선생님은 답을 정해주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6: 제가 수학이 좀 많이 부족한지라 수학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이제 방학 동안 수학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그런 상담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전부 다 계획 없이 그냥 공부를 막 했었는데 이거 눈에 보이면 저거 하고 또 저거 보이면 저거 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부터는 플래너로 작성하니까 딱 그날 할 것들만 모아서 적다 보니 딱 실청률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네,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7: 제가 가장 많이 변화한 게 플래너의 약간 정확성? 약간 세분화된 거, 이렇게 플래너에 대한 세분화된 거를 자꾸 조그맣게 프린트를 해서 붙였는데 그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8: 워낙 알아서 좀 잘하는 아이이기도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했었는데 근데 또 센터 다니고 나서 오히려 이제 스스로 이제 시간 관리하는 것들을 이제 더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오는 믿음감? 그런 게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9: 오늘 3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계획한 대로 잘 계획한 것 같아요?
10: 오늘 다 끝냈긴 했는데 계획을 좀 무리하게 세워가지고 힘들었어요.
9: 선생님 봐도 수학을 7단원, 8단원, 9단원을 3시간 안에 하기는 무리였던 것 같긴 해요. 다음에 어떻게 짜면 좋을까?
10: 다음에는 정해진 양을 좀 여유롭게 조정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단원씩 끝내는
2: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접 해보고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다시 고쳐보는 것. 그 과정도 공부거든요.
5: 학생들이 자기도 학습을 하더라도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그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야지 성적도 오르고 또 습관도 좋은 방향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때 옆에서 도와주는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있다면 자기가 공부하는 방법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 계획대로 되지 않아 막막해질 때도 아이들은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11: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길잡이 정도의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 내가 안 오면 기다려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게 소속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때로는 나를 기다려주

0: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책상 앞에 앉을 힘이 생깁니다. 공부도 그렇게 하고 좋아하는 일도 놓치지 않으면서 아이들은 자기만의 하루를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이제 그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 따라가 볼까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잘하고 싶은 것도 많은 16살. 태희의 하루는 늘 바쁘게 시작됩니다.
1: 안녕하세요. 고창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다니고 있는 김태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육상부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요. 체력을 기르고자 시간 날 때마다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지금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 달리지만 한때 태희에게 달리기는 취미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1: 제가 단거리 선수여가지고 전라북도 대회나 고창군 대회나 계속 나가면서 운이 좋게 금상 아니면 은상을 맨날 탔습니다.
0: 그런데 태희가 좋아하는 건 운동만이 아닙니다. 영어 말하기도, 토론도, 학생회도. 관심이 생기면 일단 도전하고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는 것. 그게 태희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2: 하나하나 모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참 기특하다고 여겼습니다.
3: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되게 막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걸 되게 즐겨하는 것 같아요.
4: 자기 목표가 뚜렷한 나이죠. 자기의 꿈이 명확해서 늘 자신 있는 모습이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0: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질수록 하루는 점점 짧아집니다. 좋아하는 일도 놓치고 싶지 않고 해야 할 공부도 소홀할 수 없거든요.
5: 여기는 제 고창중학교입니다.

0: 교실에서는 여느 중학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면 태희의 발걸음은 바빠집니다. 학교 안에서도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오래 마음을 둔 곳이 있습니다.
1: 저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발표를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즐겨했고 반응을 이끌어내고 저의 생각이나 저를 어필할 수 있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 1학기의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찾아온 서연방송 시간입니다. 기말고사가
3: 방송부 재밌겠는데 하고 신청해보고 학생회 재밌겠는데 하고 신청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저지른 일이 좀 많아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좋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맡은 일을 하고자 노력하는 편이에요.
0: 자신의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태희.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에서 시간을 어떻게 나눴을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일과가 끝나면 다시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 센터로 향합니다.
1: 선생님께서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희망하는 사람을 이제 위에서 안내장 같은 걸 나눠주셨는데 그때 저랑 제 친구가 이거 우리 한번 같이 해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EBS 자기주도학습센터에 들어가게 되어서 지금 8개월째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태희에게는 공부 방법만큼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4: In addition, it is said that she is the last common ancestor between humans and chimpanzees.
5: 태희 학생이 아나운서라는 꿈은 명확하게 갖고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 진로는 어느 과를 전공해야 될지 친구가 궁금해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6: 선생님과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 좀 자세한 얘기를 통해서 국제학과라는 새로운 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0: 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국제학과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꾸준히 찾아보는 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주말 뉴스룸 앵커 김태희입니다. 뉴스룸의 가치 가진 책임의 무게를 기억합니다.
1: 많은 친구들이 내가 공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직업 세계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직업 세계의 다양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목표, 진로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의미 있는, 그리고 도전할 만한 직업하고 관련이 있겠네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자기 생각들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때 보다도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생활을 관리하는 힘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2: 공부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 태희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0: 전에는 플랜도 따로 안 쓰고 그냥 문제집만 푸는 느낌이었는데 플랜도 작성을 하고 EBS 단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2차 점검까지 하니까 제가 어떤 과목을 약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시각적으로나 뭐 실질적인 성과로 보이니까 더 괜히 뿌듯해지고 센터에 더 오고 싶어지고 하는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회나 뭐 역사 그런 과목에 취약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해를 한게 맞는지 더블 체크까지 하고 늘 점검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니까 암기 과목의 점수가 크게 오른 것 같습니다.
2: 하고 싶은 일이 많을수록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도 많아집니다. 공부만 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니까요. 태희는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대신 자기만의 속도로 완주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포천입니다.

0: 제일 먼저 등교해서 교실 불도 켜고 친구들이 하나둘 들어오니 금세 표정이 밝아집니다.
1: 저는 포천유타중학교 다니는 3학년 오다샤라고 합니다. 엄마는 필리핀 분이시고 아빠는 한국 분이셔가지고 저는 엄마의 샤를 따오고 아빠에서 나를 따와가지고 나샤. 오늘 졸업사진을 찍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한 명 말고 엄청 친한 것보다는 둘둘 다 친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장이기도 하고 뭔가 일단 친해야지 한마디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먼저 말을 걸고 저도 은근 노력이 숨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2: 지금 회의가 무슨 회의 하는 거예요?
1: 저희가 1학기까지 자치회의를 지냈었고 부족한 점을 더 2학기 때 개선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개선할 점이 있는지 이렇게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3: 더 열심히 하고 다 같이 열심히 뭔가 마음가짐
4: 나샤가 진짜 착해요. 리더십도 진짜 강하고
5: 좀 소외가 되거나 아니면은 늦게 따라온 학생들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챙기고
6: 이번에 처음 반에 붙어가지고 말을 하게 됐는데 말을 처음 걸어준 것도 나샤였고 나샤는 반 친구들 중에 소외되는 애들이 있으면은 챙겨준 다정함이 좀 좋은 것 같아요.
0: 먼저 말을 걸고 조금 늦게 오는 친구가 있다면 기다려주고 자기가 아는 건 기꺼이 친구들과 나누는 아이 나샤에게는 공부도 혼자만 잘하면 되는 일은 아닌가 봅니다.
7: 이거 아 이거 헷갈 이거 공식 헷갈리는 거. 공식 헷갈리는 거. 이거 예를 들면
8: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나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알려주더라고요.
6: 나샤한테 물어보면은 식도 잘 말해주고 해가지고 이해가 쏙쏙 돼요.
9: 저는 진로가 댄서거든요. 그래서 춤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추다 보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0: 60점대를 가졌거든요. 2학년 1학기까지 그런 점수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센터가 다니고 난 이후였던 9월 이후에 이제 기말고사가 12월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100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었고
1: 양수가 나오지만 음수랑 음수를 곱해도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즉 이거에 뭘 붙일 수 있다? 음수를 붙일 수 있다.
2: 수학은 특히 본인이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수학 실력이 절대 향상될 수 없거든요.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얻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은 자기주도성이 더 중요한 과목인데 1, 2학년에 비해서 학습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확 3학년 돼서 좀 비약적인 성적 상승이 있었던 것 같고요.
3: 늘 다른 친구를 챙기던 나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으니까요.
0: 뭔가 여기 다 열심히 해서 점수가 조금씩 오르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뭔가 실수가 유독 많았던 것 같고, 과학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는 열심히 안 했으니까 뭔가 덜 슬펐는데, 지금은. 열심히 했는데 적게 나오니까 좀 슬펐던 것 같아요.
4: 그러면은 과학 중에서도 내가 특히 어려웠던 부분들, 어려웠던 파트들을 취약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해보고 그 부분들 위주로 복습이랑 예습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수학은 지금 하던 대로 꾸준히 계속해서 예복습을 하면은 방학 기간이 짧긴 하지만 충분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봤을 때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본인의 자신감이 조금 부족했던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보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응원을 좀 많이 해줬어요. 잘 하고 있고 지금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부담 가지지 말라 이런 동요도 좀 해주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감도 찾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볼 만큼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5: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이겨내는 친구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공부하는 목표에 대한 자기 신념을 회복한다. 두 번째는 그 슬럼프를 딛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고요. 부모님도 그렇고요. 옆에서 아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때로는 조금 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3: 나샤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 함께하는 거죠.
0: 저는 다 같이 있을 때 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 다니면서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4: 이거는 나샤 학생이 스승의 날에 저한테 써준 편지인데 선생님 아니었다면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필리핀 가기 전에 고민이 컸는데 엄청 준비해 주신 것이 제일 최고였어요.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더 성장하려고 노력할게요.
3: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나샤는 자신이 배운 것을 이제 다시 친구들과 나눕니다.
5: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같이 모여서 하면 훨씬 더 그 일을 계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하기가 쉬워져요. 다른 친구들하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고 서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죠.
3: 혼자서는 힘든 날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잘 하다가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럴 때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시 책상 앞에 앉게 하는 힘이 됩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꾸준히 이어가는 건 꼭 혼자만의 몫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경북 예천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봤던 친구

0: 바로 이 큰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 저는 예천 중학교 3학년인 김진섭입니다. 부모님이 공부를 막 시키지는 않는데 60점 평균밖에 안 돼가지고 아, 나 이제 가면은 가고 싶은 곳 못 가겠다 싶어서 아, 나도 여기 가면 공부 제대로 할 수 있나 싶어서 왔어요.
2: 사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여서 일단 학습을 해야 되는 방법과 딱히 학습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많이 부족했었는데
1: 공부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촉박하다 싶으면은 다른 걸로 추천해 주시고 시간 많이 남을 때는 어려운 거 더 많이 해보라고 추천하셔요. 매번 요일마다 정한 과목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과학이 40점에서 70점까지 올랐어요.
0: 진섭이에겐 이 30점이 꽤 큰 자신감이 됐습니다.
3: 자기주도 학습을 지속적으로 못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공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성공이라도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4: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1: 9.99요.
4: 이유가 있어요.
1: 0.01점은 여기 오는 게 귀찮아요. 집이랑 20분 거리여가지고.
0: 진섭이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20분. 누군가에게는 공부하고 싶어도 혼자 힘으로 오가기 어려운 거리이기도 합니다.
5: 저희 예천군은 그 도청 신도시와 그리고 농촌 지역이 공존해 있습니다. 근데 면지역은 그 신도시에 비해서 교육 여건이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감천, 영궁, 풍량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학습할 수 있는 학원이나 지역 아동센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 현재 그 학생들이 수업 마치고 난 뒤에는 특별히 갈 곳이 없는데 이 학생들을 다 모아서 코칭도 해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학생들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0: 학교가 끝난 뒤에도 아이들의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안에 새로운 공부 공간이 생긴 거죠.
7: 입장에서는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매년 조금씩 이용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이곳을 꾸준히 찾고 있는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8: 오겠습니다.
9: 그래, 잘 갔다 와.
8: 네.
10: 안녕하세요. 경북 예천의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다니는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공부할 데가 별로 없어서 안 좋았는데 최근에 도서관도 생기고 자기주도학습센터까지 생겨서 제가 공부하기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0: 주영이에게 생긴 것은 단순히 공부할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준비할 세요. 공간이 생긴 셈입니다.
10: 제 꿈은 이제 정치인이거든요. 좀 정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게 제 꿈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안타까운 일들이나 좀 피해가 큰 사건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꿈을 이뤄보려고 좀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1: 자, 김주영 학생 와서 발표하도록 합니다.

0: 회색 인간이 말해주는 우리의 모습. 처음엔 나도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읽다 보니 나도 사실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인간의 이중성을 보고 생각보다 깊은 충격을 받았다.
1: 목표가 뚜렷했던 주영이는 센터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 방법도 찾아가는 중입니다.
2: 수학을 매일매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수학을 매일매일 하기로 했고 영어도 매일매일 공부하는데 지문 위주로 많이 공부했고요. 제가 암기력이 부족한 것도 있어가지고 중요한 문제나 도표나 그래프 같은 거를 좀 많이 보자고 하셔가지고 좀 세심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너가 이번에 시험 준비하면서 사회과학을 좀 중점적으로 했잖아.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실까요?
4: 100점 100점 나왔어요.
3: 100점 100점? 오, 네. 열심히 준비한 건 잘 나왔네. 국어랑 영어가 저번 시험에 조금 나 좀 낮았던 것 같은데.
4: 네.
3: 이번 시험에는 몇 점 맞았어?
4: 저 둘 다 100점 100점.
3: 둘 다 100점 100점?
4: 네. 오,
3: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한 점이 있을까요?
4: 국어를 좀 많이 읽으면서 제 약점이었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아요.
1: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온 공부가 조금씩 결과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 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도록 멘토링도 잘 해주시고 계획도 잘 짜주시고 그래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아이가 고민했는데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정말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1: 누가 대신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가는 것. 어쩌면 주영이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점수보다 이런 힘인지도 모릅니다. 이곳의 특별한 점은 또 있습니다.
6: 집이 센터와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저녁 식사를 또 제공해 주었고 또 방과 후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100원 희망 택시라고 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한 이유는 지역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육에 소외됨이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1: 공부할 곳을 스스로 찾아오고 늦게까지 공부한 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일. 누군가에게는 당연해 보이는 이 하루가 어떤 아이들에게는 혼자 힘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7: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말처럼 혼자 하다 보면은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선생님도 필요하고 부모님도 필요하고 지역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주도적인 이러한 그 학습이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공부는 결국 자신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공부를 시작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환경까지 전부 아이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게 되는 것. 그 힘을 오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이 자신의 노력만큼 곁에 있는 어른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8: 아이들의 공부와 관련해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은 아니죠. 그건 방임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부모님들 또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서로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신뢰 관계 하에서 학생들이 도움을 청할 때 그때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네가 필요하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도움을 요청해 라고 하는 관계를 돈독히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가 힘들더라도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1: 도와준다는 건 아이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고 잘하고 있어 라고 믿어주는 것. 그 믿음 속에서 아이들은 다시 자기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뜻밖이었던 진섭이의 큰절.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9: 제가 제일 만족했던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 학습을 그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습관이 되고 있다는 게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10: 본인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느끼면서 본인이 부족한 것들을 좀 더 채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제 눈에는 많이 좀 변화된 모습인 것 같아요.
1: 조금씩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기 시작한 아이들. 그 과정에서 센터는 아이들에게 여러 의미가 되었는데요.
2: 저에게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봄입니다. 왜냐하면 봄은 추운 겨울을 이제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오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공부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1: 저에게 자기주도 학습센터란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새싹이나 꽃 같은 거는 짧은 시간 내에 이쁘게 피잖아요. 근데 나무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자라는 대신 엄청 크게 자라잖아요. 저 또한 그렇게 되길 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2: 저에게 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도움닫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노력을 해도 성과가 더 좋고 성과가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자기주도학습센터라는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의 학습량을 성과로 바꿔낼 수 있는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1: 표현은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닮아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조금씩 자라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 아직은 서툴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해보고 내일 다시 고쳐보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왔는데 목을 갖다가 먹여준 게 아니고 그 먹을 수 있는 역목덕까지 여러분들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해주고 있지. 잘 알고 닦으면서 진짜 멋진 곡선

0: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진행할 거고, 여러분들 모르게 진행하는 목표는 조금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각 센터에서 활동을 펼치고 현장에서 가장 이름을 널리 알리는 진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화이팅!
2: 화이팅!
3: 화이팅!
4: 화이팅!
5: 화이팅!
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9: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장애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띠용띠용 퍼지캔트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제 건강검진 관련된 주제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검진에서 지난 시간에는 일단 뭐 저기 초음파 찍는 얘기, 내시경, 그죠? 엑스레이 얘기 거기까지 했다면 건강검진 검사를 일단 받죠? 기본적인 검사 쭉다 해가지고 뭐 종이로도 주고 직접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눔으로써 어떤 이상이 있는지도 이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 소견이 있거나 뭔가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밀 검사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이건 팔로우업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CT나 MRI 이런 것.

0: 근데 자, 일단 CT, MRI를 뭐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건강검진 결과를 받는다부터 해볼게요. 자, 모든 게 정상으로 나오면 좋지만 이상소견 같은 게 있으면 나름대로 정밀검사나 추적검사를 하게 된다. 이게 오늘 테마입니다. 들어볼까요? 검사 결과 일단 받아야 되죠? 그죠? 한 2주 안에 나오죠?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이. 자, 그럼 테스트하고 result를 붙여서 test results 하면 될것 같고, 받는 거니까 receive. Receive one's test results. S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검사를 하나 하지 않았죠? 여러 개 했거든요. 여러 개의 검사 결과지를 한꺼번에 받는 거니까 receive one's test results. receive 뒤에 강세 주면서 끌어주고요. one's test results 여기다 힘을 살짝 주세요. 들어볼게요.
1: Receive one's test results. Receive one's test results.
0: 자, 정상으로 다 나오다. 자, 예를 들어 이제 검사 결과들이 정상인 것도 있고 약간 좀 수치 같은 것들이 높거나 이제 우려스러운 수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정상으로 나오다. 우리도 나오다란 말이 있듯이 영어에 come out이라고 그래요. come out normal. 힘을 여다주고 여다줍니다. come out normal. come out normal 하면 무슨 뜻? 정상으로 나오다가 됩니다.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My test results came out normal. 이렇게 해요. came out 과거. came out normal. 자, 일단은 원형으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1: come out normal. come out normal.
0: 자, 그러면 이런 검사를 결과를 근간으로 본인의 어떤 몸의 징후나 증상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어떤 진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iagnosis. 이건 진단이란 뜻입니다. 읽어볼게요. diagnosis. 여기다 힘 주세요. diagnosis. 들어볼게요.
1: diagnosis. diagnosis.
0: 평상시에 몸이 좀 이랬는데 아마 이런 원인이지 않았을까? 그 진단을 할 수 있죠. 검사 결과 같은 걸로. 자, 문장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검사 결과 받았는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왔다. 아주 좋은 시나리오죠? 자, 검사 결과 test result를 receive 했는데 came out normal. 이렇게 붙이면 될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배운 거. 문장 만들어 볼까요? 내가 받았으니까 I received my test results. 됐어 붙이고 and everything 모든 게 came out normal. 간단하죠?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해볼게요. I received my test results and everything came out normal. 어때요? I received my test results and everything came out normal. Came out normal. 강세 주시고 자 들어볼게요.
1: I received my test results and everything came out normal. I received my test results and everything came out normal.
0: 이상소견은 아까 normal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반대말이 있어요. 앞에 희한한 친구가 붙습니다. abnormal. abnormal. 비정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findings는 발견한 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우린 모르잖아요. 일반이니까. 그러니까 전문 의료인이 혹은 의사 선생님이 보고, 아,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좀 위험합니다. 예? 그게 뭐예요? 소견이죠? 그래서 abnormal findings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상소견을 이해하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자, abnormal findings. abnormal findings. 이것도 S를 붙여서 일반화시킵니다. 들어볼게요.
1: abnormal findings. abnormal findings.
0: 자, 이런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이제 검사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해봐야 되죠. 이게 과연 뭔지를. 그렇죠? 자, 첫째, in-depth test. in-depth test. 자, 요거는 in-depth test 해서 약간 TH 발음이 거의 없는 것처럼 발음하셔도 돼요. in-depth test 해가지고 약간 정밀검사. depth가 깊이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검사예요. 그죠? in-depth test. 들어볼게요.
1: in-depth test. in-depth test.
0: 말 그대로 합성을 한 거죠. 정밀 심층 검사.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이 추적 검사를 뭐라고 하냐면요. follow-up test. 이건 되게 쉬워요. 우리가 업무상으로 follow-up 할게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검사를 받고 이상소견 나와서 그 이후에 또 추가 검사하는 거니까 추적 검사 같은 걸 follow-up test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날 나를 따로 잡아서 이제 받아야 되는 검사들이죠. follow-up test. That's an easy word. So, 들어볼게요.
1: follow-up test. follow-up test.
0: 자, 그러면 이상소견이 발견이 되면 정밀검사 같은 걸 받아야 될 수도 있다. 혹은 뭐 추적검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 자, 아까 abnormal findings가 나오면 if there are any abnormal findings, if there are any, 만약에 뭐가 있다면 any abnormal findings, you may have to get in-depth tests. You may have to get 뭐뭐 할 수 있다. You may have to get in-depth tests. 그죠? 뭔가 심층 검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 뭐가 있으면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0: 문장 조금 기네요. 다시 한번. If there are any abnormal findings, you may have to get in-depth tests. 이렇게 들어볼게요.
1: If there are any abnormal findings, you may have to get in-depth tests. If there are any abnormal findings, you may have to get in-depth tests.
0: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마지막 두 단어가 자기공명 영상 CT하고 MRI. 근데 사실 영어에서도 그냥 CT scan, MRI scan이라고 합니다. 단지 뭐의 약자인지만 그냥 보고 우리 넘어갈게요. MRI scan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것 같거든요. Magnetic Resonance Imaging.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시는 읽을 일 없을 단어일 것 같아요. 우리도 자기공명 영상, 막 이미지 이렇게 얘기 안 하듯이 우리도 그냥 MRI라고 하죠. 뭐의 약자인지는 이해가 됐네요. 자, MRI scan이라고 하면 됩니다. MRI scan 이렇게 들어보세요.
1: MRI scan. MRI scan.
0: 참고로만 보시고요. 자,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공명 영상, 이것도 CT예요. CT이게요. CT scan. CT scan. Computer tomography. 저 뭐 강세도 안 치렸어요. 어차피 평생 우리가 막 읽을 단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Computed tomography. Tomography. Tomography. Tomography. 이게 단층 촬영이란 뜻이래요. 그렇죠? 어쨌든 CT 스캔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CT 스캔이라고 할 거니까 일단은 요건 단어를 알아두시고 요 약자다 정도는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들어볼게요.
1: CT scan. CT scan.
0: 자, 문장에 넣어서 그냥 MRI 검사를 받았다, 뭐 CT 검사를 받았다,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et 동사 쓰면 돼요. 이것도 받다의 의미로. 자, 뇌의 MRI 검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뇌는 뭐예요? Brain이죠? Brain. 자, 그것에 대해서 MRI 검사를 받았다. He got an MRI scan of his brain. Okay? 자, 여기도 왜 on이 들어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철자가 M이지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쵸? A로 읽죠? MRI. A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모음 발음이니까 on입니다. 이 축약어 앞에 요거 읽을 때 잘 보세요. 철자가 아니라 발음입니다. He got an MRI scan of his brain. 그래서 읽을 때 모음 A로 읽기 때문에 on입니다. 들어볼게요.
1: He got an MRI scan of his brain. He got an MRI scan of his brain.
0: Very good. 자, 오늘은 이제 CT와 이 MRI 스캔과 같은 심층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었죠. 정상으로 나오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Come out normal. 강세 여기다 주시고 여기다 주시고 Come out normal. 들어볼게요.
1: Come out normal. Come out normal.
0: 오케이. 요거의 반대말이었죠? 이상송현은 abnormal findings. 에서 붙여서 abnormal findings. Abnormal findings. 강세 주시고 이상소견 들어볼게요.
1: Abnormal findings. Abnormal findings.
0: Alright, 마지막으로 정밀검사 in-depth test. In-depth test에서 정밀검사. 자, 들어볼게요.
1: In-depth test. In-depth test.
0: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검사 관련된 얘기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하나가 좀 남았는데요. 치과 검사도 같이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과 검사 관련된 이야기만 다음 시간에 따로 묶어서 정리를 좀 해보고 건강검진 이제 서서히 다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다시 보고 싶거나 아니면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이 예전 방송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시 보기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저희 방송 교환도 일주일 단위로 다 편집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매일 단톡방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저랑 소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날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Cheap versus inexpensive. Cheap versus inexpensiv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cheap 그리고 inexpensive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일단 첫 번째 단어 cheap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발음으로 그냥 cheap 이렇게 좀 짧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영어 모음들은 살짝 길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cheap보다는 cheap, cheap. 오케이, 좋아요. 네, cheap는 부정적 의미의 값이 싼으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금이 싸기도 하지만 뭔가 좀 품질도 안 좋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물론 맥락 따라서 어떻게 말하는지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Okay? So cheap means that the price is very low for something, but usually it's used in a negative w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at's a cheap hotel. I bought used furniture for cheap. Good things don't come cheap. Cheap, 값이 싼. Cheap.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at's a cheap hotel. 자, 이거는 톤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That's a cheap hotel. 진짜 싼 호텔이야. 값이 싼 호텔이야. 근데 That's a cheap hotel. 그러면 뭔가 싸구려 호텔이야. 이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어요. Okay? That's a cheap hotel. That's a cheap hotel.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톤도 잘 들으시면 좋아요. Okay?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at's a cheap hotel. That's a cheap hotel.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bought used furniture for cheap. 난 중고 가구를 싸게 샀어. I bought used furniture for cheap. 네, 여기서는 그렇게 막 부정적인 것보다 그냥 싸게 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싸게 샀다 할 때는 for cheap. 이거는 통째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bought used furniture for cheap. I bought used furniture for cheap. 싸게 샀어. 마지막입니다. Good things don't come cheap. 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좋은 물건들은 싸지 않지. Good things don't come cheap. 네, 좋은 물건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cheap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죠. Okay? Let's say this together. Good things don't come cheap. Good things don't come cheap. 다음은 inexpensive. Inexpensive. 무슨 말일까요? Okay, 일단은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뭐가 비쌀 때는

expensive. 거기다가 in만 붙인 거죠. 그래서 inexpensive. inexpensive.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이에는 에라고 발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에. inexpensive. inexpensive.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빨리 말을 할수 있습니다. 네, inexpensive. 차이점이 뭘까요? 네, inexpensive. 긍정적 의미에 좀 가격이 저렴한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은 이라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면, cheap도 단어가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inexpensive보다 cheap는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고, inexpensive는 단어 자체가 길잖아요.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긴 단어들이 좀더 포멀한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문장들 좀 볼게요. That's an inexpensive hotel. This is a relatively inexpensive wine. I have a simple and inexpensive solution. Inexpensive, 저렴한. inexpensive.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at's an inexpensive hotel. 저건 가성비 좋은 호텔이야. 네, 여기서 cheap 대신 inexpensive를 사용하면 바로 그냥 가성비가 좋은, 값이 싼 이런 느낌이 바로 확실하게 옵니다. cheap 같은 경우는 가격이 쌀 수도 있지만 좀 퀄리티가 쌀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오해 없이 그냥 가성비가 좋아 그럴 때는 inexpensive를 더 추천합니다. That's an inexpensive hotel. That's an inexpensive hotel.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a relatively inexpensive wine. 네, relatively는 비교적입니다. This is a relatively inexpensive wine라고 하면 이건 비교적 저렴한 와인이에요. This is a relatively inexpensive wine. 같이 해볼까요? This is a relatively inexpensive win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 have a simple and inexpensive solution. 저에게 간단하고 저렴한 해결책이 있어요. I have a simple and inexpensive solution.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have a simple and inexpensive solution. I have a simple and inexpensive solution.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cheap는 부정적으로 많이 쓰지만 값이 싼 것을 표현합니다. cheap, okay? 그리고 뭐가 싸다라고 할때 우리나라 말로 싸다, 그리고 저렴하다. 그런 차이랑 똑같아요. inexpensive라고 할 때는 좀더 긍정적으로 저렴하다. 가성비가 좋다. 이럴 때 inexpensive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cheap는 좀더 캐주얼하고 inexpensive는 좀더 포멀한 느낌 있어요. 혼동하지 마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at's a cheap hotel. That's a cheap hotel. That's a cheap hotel. That's a cheap hotel. That's a cheap hotel. That's an inexpensive hotel. That's an inexpensive hotel. That's an inexpensive hotel. That's an inexpensive hotel. That's an inexpensive hotel. Well d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B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popularity.
0: 네. 오늘의 주제도 소개를 할게요.
1: Okay. So we're going to be talking more specifically about this today. Our opinions on popularity can change.
0: 네. 이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내용 중에서 핵심입니다. Our opinions on popularity can change. Mm-hmm. 인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mm-hmm.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Yeah, of course they can change.
1: Of course, especially as we age,
0: 네.
1: you know.
0: 그러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자신의 이제 의견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케일라 씨가 클립을 준비해 주셨어요.
1: 오케이.
0: Okay. 네, 케일라 씨의 요약 문장을 먼저 만나볼까요?
1: Alright, 케일라 씨,
0: 나와주세요.
2: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0: 인기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떻다고 말하고 있는지 문장을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1: So Kayla said,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0: Mm-hmm. 인기라는 게 isn't a bad thing. It's not a bad thing. No. 나쁜 건 아닌데, 있으면 뭐 좋을 수 있는데.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mm-hmm.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는 것이 mm-hmm. is just as cool. 그것도
1: right.
0: 마찬가지로 멋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1: That's right.
0: Just as cool 이렇게 말하면 just as cool as popularity.
1: Yeah. Whatever's popular.
0: 대상 as 이하가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1: Uh-huh.
0: 자, 그러면 이 문장 다시 들어볼까요?
1: Okay,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Popularity isn't a bad thing. But I think having your own style is just as cool.
1: 네. Let's move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popping up. 보통 pop 하면 톡하고 터지는 것이 pop이에요.
1: Popcorn.
0: 네, popcorn. 또 pop 하는 게 popcorn 일단 가장 popcorn. 대표적인 예인데 yeah. pop up 하면 그렇게 톡하고 터지듯이 그런 소리가 날 것처럼 갑자기 움직이면서 mm-hmm. 올라오면 생기다라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Yeah. pop up book 하면 그 책 탁 펼쳐지는 것들.
1: 오케이. Okay.
0: 그다음에 웹사이트 방문했을 때
1: 그 pop-ups.
0: pop-up, pop-up banners 그런 건데요. At every cafe 여기서는 모든 카페에 지금 다 팔기 시작하고 있는 그 인기 있는 음료 저거 뭐지? I've gotta try it. 나도 먹어봐야지라는 것으로 사람 중심에서 유행 중심으로 인기의 대상이 옮겨간다는 transition 여기서도 일종의 transition 볼 수 있네요.
1: True that. Next she says. And it's taking me a while to get to a place.
0: 여기 정말 재밌습니다. Place가 그냥 장소잖아요, 일반적으로.
1: Right.
0: 여기서는 그 장소가 아니에요. It's taken me a while. 저 여기서 it's는 it has.
1: It has.
0: 저에게 있어서 뭐뭐 하는데 시간이 a while 좀 걸렸습니다. Mm-hmm. To get to a place, 어떤 장소까지 가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게 상태라는 뜻으로 쓰여서
1: right.
0: 알 수 있어요.
1: So this is more like a mindset. Like it's taken me a while to get to a place where I've accepted it, but I have.
0: 네.
1: Right? Like a way of thinking about something.
0: 그렇죠. 그래서 right? 장소라는 의미로 안 쓰일 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나 right. 상태 또는 a place in life.
1: Yeah.
0: 삶에 있어서의 어떤 단계,
1: yeah.
0: 위치. 자, 그럼 다음 줄 볼까요?
1: Mm-hmm. So what place? She says. Where just because something is popular, it doesn't mean it works for me. And that's okay.
0: 네. Place인데 그 place 안을 들어가 보면 어떤 상태냐면 mm-hmm. where just because something is popular, mm-hmm. 어떤 것이 인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it doesn't mean it works for me. Mm.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맞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1: Yeah.
0: And that's okay.
1: That's okay.
0: 그리고 그걸 괜찮다는 거. 이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또 생략된 의미는 이걸 깨달은 상태라는 거죠.
1: Mm-hmm.
0: She realized.
1: She realized something.
0: Yeah. Yes.
1: Right.
0: Okay.
1: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2: Thinking like that, I think, is a little bit healthier. And I think it's great to have your own style rather than going with the flow of everyone else.
1: Thinking like that, I think, is a little bit healthier.
0: Thinking like that.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is, I think, 제 생각에 a little bit healthier. Mm-hmm.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1: yeah.
0: 건전한 것 같아요.
1: Mm-hmm. And she summarizes by saying, and I think it's great to have your own style rather than going with the flow of everyone else.
0: I think it's great to have your own style.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Rather than, 뭐뭐보다, 뭐뭐 대신에 going with the flow of everyone else. Mm-hmm. 발음상으로 flow of 이게 약간 floor처럼도 들릴 수 있는데 주의해 주시고 flow of everyone else.
1: flow of.
0: 그러니까 flow는 흐름이잖아요.
1: Yes.
0: 그래서 모두가 그쪽으로 가니까 모든 사람, 뭐 다른 모든 사람의 흐름에 맞춰 가기보다는 내 스타일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다.
1: Basically, don't follow every trend.
0: 네. 일반적으로 go with the flow라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1: Oh, yeah.
0: 좀 그냥 맞춰서.
1: It's positive. 네. It's like, oh yeah, I'll go with the flow. You know,
0: 네.
1: if we need to go here or there
0: 그렇죠.
1: or change the time,
0: 맞아요.
1: I'm flexible.
0: 네, 적응할 수, I'm adaptable,
1: yep.
0: flexible, 적응할 수 있고 좀 융통성이 있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1: no.
0: 쓰였습니다.
1: In this case, it's like following the crowd.
0: Yeah, blind, right. like blindly.
1: Blindly, 네. right. All right, great. Definitely a great clip. Let's review and take a look at it once again.
2: Popularity. I think it's something that we have often had to struggle and wrestle with without really even thinking about it, without even knowing. It's just kind of this subconscious thing we've had in our mind ever since we were kids. For example, back in school, a lot of the times we would think about who's the most popular person in school and what are the most popular outfits and what are the most popular clubs to join. And then when you transition into adulthood, it kind of changes in a little way. Instead of thinking the most popular person in school, we might be thinking about what's the most popular restaurant to go to or oh, what is that popular drink that's popping up at every cafe? I gotta try it. And it's taken me a while to get to a place where just because something is popular doesn't mean it works for me.

0: and that's okay. Thinking like that, I think, is a little bit healthier, and I think it's great to have your own style rather than going with the flow of everyone else.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좀 해볼까요? 먼저 without even 동사 ing 하면은 뭐뭐도 하지 않고 뭐뭐 하지도 않고 그 다음 it takes one a while to 여기서 one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고 그래서 뭐뭐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라는 패턴으로 문장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애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It's popular among kids these days. 이렇게 mm-hmm. 하면 됩니다. 누구 사이에서 인기다. Popular among some people.
1: Yeah, it's popular among kids these days. Mm-hmm. Grea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영어 스토리 타임. I'm Kristen Cho.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we've got a new book. Let's see the cover. Ooh, Classics and the Very Big Rabbit. 아하, 토끼 이야기인데요. 친구들, 여기 우리 토끼도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이 토끼가 그냥 평범한 토끼가 아닙니다. Alright. So, before we begin reading our very fun story,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the first word is to wiggle. To wiggle, wiggle, wiggle. 네, 실룩실룩 움직이는 거예요. Wiggle, wiggle, okay? Or it could be like this. All right, the second word is to disappear. To disappear. 사라지다. It's gone. Oh my goodness. And the third word is to squeak. Squeak. 그러니까 이 쥐가 이런 소리를 내죠. 네, 끽 소리를 내다. 네, 그런 뜻입니다. Al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for today. Let's begin reading our story. Okay, so the story is about a very big rabbit. Okay, what rabbit? 네, 궁금하죠? Let's begin reading. Chapter 1. Rabbits are nice. Class 6 liked their teacher, Miss Bennett. She could do magic like no one else could. She could wiggle her ears and make things disappear. Then she'd ear-wiggle again and make them come back. One day, she did something different. She was reading Class 6 a book about rabbits. Hmm, rabbits are nice, Miss Bennett said. Then she grinned and ear-wiggled. I wish I was a rabbit, she said. 네, 친구들, Miss Bennett라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Miss Bennett가 여기서 책을 읽는데 뭔가 좀 특별한 걸 하네요. Alright, let's take a look. 자, Miss Bennett는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 선생님은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She says, here, it says here, she could wiggle her ears and make things disappear. So here comes our first vocabulary word, to wiggle. To wiggle는 실룩실룩 움직이다. 근데 여기 wiggle her ears, 그러니까 귀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And then make things disappear. And disappear is our second word of the day. 자, disappear는, to disappear는 사라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물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와, 마법사네요. She's a magician. Then she'd ear wiggle again and make them come back. 그래서 이제 사라지고 또 다시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자, she did something different. 뭔가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여기 그림 보면은 우리 선생님이 rabbits 토끼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 자기한테 이제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Rabbits are nice. 그래 토끼 귀엽지 좋지. I wish I was a rabbit. 아 나도 토끼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Let's see what happens. And there was a fizz and a flash and a bang. And Miss Bennett changed into a very big rabbit. Class 6 sat and looked at the very big rabbit. And the very big rabbit sat looking right back at Class 6. Oh my goodness. 자, 우리 선생님 Miss Bennett가 토끼로 변했어요.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아마 she's a magician. She can do magic. 그래서 이렇게 변했는데 와, 엄청 큰 토끼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 보면은 학생들이 그 표정들을 보세요. 다들 이렇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여기 밑에서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어요. So they are looking at each other.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학생을 쳐다보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쳐다보고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Let's continue reading.

0: She was Miss Bennett-sized, and she had glasses like Miss Bennett. She was holding the book Miss Bennett had been reading. So Class 6 knew it had to be her. They just didn't know how she had managed the trick. Everyone cheered the big rabbit. The big rabbit went back to the rabbit book and started reading again. At least she tried to read, but all that came out were squeaks.
1: Oh, rabbits can't read,
0: Ranjit whispered to Rachel. You can't blame her for trying, Rachel whispered back. Okay, 자, 이 토끼가 분명히 선생님인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Alright, so let's see what's happening here. 자, 안경도 똑같고, 네, she was holding the book. 책도, 아까 그 토끼 관한 책을 읽고 있었죠? 그 책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분명히, 아, 이거 Miss Bennett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마법을 했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친구들. 여기서 보면은 she started reading the book again. 자, 책을 다시 읽는데 책을 읽고 싶었는데 but all that came out were squeaks. 자, this is our third word for today. 자, squeak는 끼 소리 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네요. 말을 못해요. 토끼는 토끼지만 뭐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안 나오고 squeak만 나오는 거예요. Okay, so 여기 학생이 남자 학생이 rabbits can't read. 아니 토끼들은 책이 못 읽잖아. 그러면서 이 Rachel 학생이 여자 학생이 you can't blame her for trying. 네. 이런 이 뜻은 뭐냐면은 아 그래도 뭐 노력하니 뭐 우리가 인정해줘야지 네 그런 뜻입니다. So it's like she tried, so good for her. Even if she can't read, at least she tried. That's what this means. Okay, so we are going to stop here, and we will continue the story next time. 자 친구들, there is a special teacher, Miss Bennett가 토끼로 변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그냥 squeak squeak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Oh no!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하죠? Alright, please join me next time as we continue the story about this very big rabbit. Take care everyon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2: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말다툼을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둘을 아는 친구로서 사실은 이런 건 안 좋다고 보거든요. 아이, 그래, 걔 이상한 애야. 옆에서 막 뭘까 거둔다고 할까?
1: 예, 싸움을 부추기죠. 예.
0: 그럴 수가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아 오해가 있지 않을까.
1: 그쵸.
0: 뭐 화해를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 싸움을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0: 네.
1: 오히려 이렇게 싸움을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 붓는 격으로 이렇게 서로 싸울 때 야, 걔 그래 그렇더라 막
0: 그렇죠.
1: 이러면은 조금 더 사이가 서로 안 좋아져요.
0: That's right. 자, 그래서 말다툼 후에 어색해진 두 친구라고 해서요. 그 뭐 제 3자 친구는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오늘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야, 이게 영어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도 배우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요. 네. 지금?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너희 괜찮아? 둘이 어색해 보여.
1: 오,
0: 제3자 친구가 얘기를 한다든가, 그게 우리의
1: 그쵸.
0: 미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가서 걔랑 오해 풀어. 아,
1: 어,
0: 좋은 친구가 돼주는
1: 그래도,
0: 거네요.
1: 좋네요. 아,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어색한 친구 사이가 영어로 더 어색해질지, 아니면 좀 괜찮아질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뭐야, 둘이 괜찮아? 아유, 둘이 어색해 보여.
0: What did you say?
1: 너네 relationship is okay? So, 뭐지? 둘이 어색해. So, 어색하다. 약간, like that. Why?
0: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응?
0: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little
1: Argument.
0: fight.
1: A little fight. 그러지 말고, 가서 걔랑 오해 풀어. 가서, 걔랑 오해 풀어.
0: Break up.
1: No, no, no, no, no. Go and talk. Talk, please understand. 응? Say like that. Yeah.
0: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Make up, 그치?
0: I should make
1: Make up?
0: up with her. Yeah.
1: Make up?
0: No.
1: Make up?
0: Make up the relationship. Make it
1: Relationship?
0: good again.
1: Good, 그치?
0: Me, I
1: Better
0: should.
1: than. Yes. Go, go,
0: What
1: go,
0: should I
1: go.
0: say? Okay.
1: Yeah.
0: 네.
1: 아유.
0: 자,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도 좋은 친구 역할을 또 우리가
1: 네.
0: 해야 되는
1: 그래요,
0: 거고. 자,
1: 그래요.
0: 오늘은 진짜, 새로운 어휘나 표현 반,
1: 응?
0: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거 복습 반. 그래서 약간 매운맛 반, 뭐, 프라이드 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1: 아,
0: 생각하시면 돼요.
1: 반반 무만이 느낌.
0: 그렇죠?
1: 네네.
0: Alrigh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치세요.
0: 주세요.
2: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3: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2: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3: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1: 네.
0: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아무래도 눈치가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저 친구 둘이 요즘에 이상해. 말이 없어요.
1: 오.
0: 그래서 너희 괜찮아? 둘이 이렇게 어색해 보여.
1: 아,
0: 요거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네.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너희 둘다 보여. 어색해 보여. 그럼 어색하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0: 맞아요.
1: 야, 어색하다를 저는 진짜 영어로
0: 한 번도
1: 한
0: 들어본 적이
1: 번도
0: 없네요.
1: 들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으니까 되게
0: 아하,
1: 생소한데요?
0: 그렇죠.
1: 둘이 안 친해 보여. 안 친해 보여로 갈게요, 그러면은.
0: 오케이.
1: 예, unfriendly. 예. Miss Friendly 할래다가 FRIEND, Friendly 까지 할까요? 그냥 예
0: 자,
1: 형용사 느낌으로 예
0: friendly hand. So,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어차피 들렸기 때문에 제가 삐삐
1: 네
0: 처리하겠습니다. 이 단어,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1: 어
0: 보여드릴게요.
1: 왜요?
0: Awkward.
1: 아 이거 우리 예전에 했는데요?
0: Yes. 어색한이라는

0: 형용사가 바로 awkward고요.
1: Awkward.
0: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가끔 가다가 스펠링을 잘못 쓸 때가 있어요.
1: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0: WKW, right? 예. So 이게 어떨 때는 잠깐만 AK를 바로 써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어민들도 그런 스펠링 같은 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스펠링 항상 오타가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맞춰야겠죠. 발음할 때 awkward. K가 약간 된 소리가 나요. 그래서 awkward가 아니라 awkward.
1: Awkward.
0: 이 정도의 느낌, 조금 된 소리. 이거는 일부러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나야 되는 겁니다.
1: 네.
0: Awkward, awkward. 자, 여기 지금 너희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너희, 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1: 너희요? You guys.
0: You guys.
1: Yeah.
0: Right? Okay. 자, you guys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공식 상황에서도 여전히 친근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할 때도 you guys를 쓰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어요.
1: 네.
0: 오케이. 그렇죠. 제가 와가지고 뭐 슬기 씨하고 슬기 씨 친구분들이 있는데 친구분들도 다 여성분이에요. 그랬을 때 에이 you guys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1: 네.
0: 그래서 you guys로 너희 여러분 복수로 얘기를 할 때는 성별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주어 특이하게 썼네요. 그 뒤에 뭐죠?
1: You too.
0: You too. 이해 가능하나요? 가능하나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1: 우와.
0: 그래서 너희 두 명, 너희 둘 얘기할 때 you two.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신혼여행을 어떤 신혼부부가 갔어요.
1: 네.
0: 그랬을 때 뭐 거기에 로컬 분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Oh, are you two? 뭐 이런 식으로.
1: 네.
0: Right? Newlyweds, right? So 두 명을 딱 꼬집어서 얘기할 때 이렇게. 그러면 너희 셋은?
1: You three.
0: You three?
1: Yes. 당연히 U3죠. U2. 아. U2가 너희 둘인데.
0: 오케이. 반전은 없습니다.
1: 아.
0: 네. U2, U3. 근데 이 이상은 보통 부르지는 않죠. 이
1: 연기력이, 넘어가면, 연기력이 네. 너무 조금 부족해요.
0: 아, 잠깐만요.
1: 3?
0: 저 예. 지금 되게 칭찬받을 줄 알고 약간 흥분했었거든요. 네.
1: 아니에요. 저, 죄송해요. 분발 좀 부탁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예. 차갑지만, 냉정하지만 네. 좋은 걸로. So, U3 이거 넘어가면 보통 그냥 You guys 하면
1: you
0: 되겠죠.
1: Guys.
0: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 you girls도 있어요.
1: 아.
0: 근데 you girls는 그렇다고 해서 남녀 섞인 거 아무거나 된다는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you girls, 이렇게 you ladies, 이거는 무조건 여자들만 있을 때.
1: 네.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you two look awkward라고 했습니다. awkward가 아까 품사 뭐라고 했죠?
1: 품사 형용사.
0: 그렇죠.
1: 네.
0: 어색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그 앞에 동사 뭐 있죠?
1: look.
0: look. look 형용사 패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형용사해 보이다. 어떤 특정한 상태로 겉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행복해 보이다는 뭐예요?
1: Look happy.
0: Alright. 그러면 화나 보이다.
1: Look mad.
0: Mad, right?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너희 둘 행복해 보여. 너희 둘 행복해 보여.
1: You too look happy.
0: 와 너무 멋있어요. 제대로 썼어요.
1: Yeah.
0: You two look happy.
1: Mm-hmm.
0: 자, 이번에는 질문형인데 질문형에서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 아까 mad 있었죠?
1: 예. Yeah.
0: 내가 화나 보이니? 나 화나 보여?
1: 아. Do I look mad?
0: 따. 어 눈물.
1: 오.
0: 이제 저번에 그러니까 look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1: 네.
0: 일반 동사죠.
1: Mm-hmm.
0: So am I look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오. 일반 동사니까 질문할 때는.
1: Do.
0: 부동사. So, do I look mad?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형용사, 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am I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슬기 씨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계속 이거 가끔 맞춘 것도 아니에요. 연속으로 틀렸었어요.
1: 그러다가, 그때는 도통 감이 오질 네, 않았어요.
0: 그래도, 그랬다가 최근에 한 번,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최근에 네. 한 번 그걸 맞춰서 제가 막 눈물이 진짜 날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바뀔 수 있을까? 했는데, 오, very nice. 자, 슬기 씨만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헷갈리는 걸 오히려 더 건드려줘야 됩니다.
1: 하하.
0: Okay? Very nice.
1: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0: yes.
1: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한번 울어주세요.
0: 아, 제가 한번 울어요?
1: 예,
0: 아,
1: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0: 아, 그럼 미리 예. 좀 뭔가를 좀 치고 와야 될 것 같았는데 아, 계속 눈물 난다고 했는데
1: 예, 예.
0: 알겠습니다.
1: 말뿐인 게 될 수 있으니까요.
0: 네.
1: 예, 예.
0: 읽어볼게요. You two look happy.
1: You two look happy.
0: Do I look mad?
1: Do I look mad?
0: All right. 자, 읽어볼게요.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1: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0: 자, 이랬을 때 예전에 했었던 거 살짝 복습 들어갈게요.
1: 네.
0: 바로 아, 그냥 약간 말다툼했어. 자, 말다툼, 말싸움이네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fight이 아니라 argument가 나온.

0: 것 같아요.
1: Yes.
0: We just had argument.
1: 네.
0: 그냥 우리 약간이 들어가야 돼요.
1: 약간 작은, 약간.
0: We just had a bit.
1: Okay.
0: A bit argument.
1: Okay.
0: Yeah.
1: All right. 자, a bit argument. 괜찮은데 그걸 이렇게 쓰려면 a bit of.
0: A bit of.
1: A lot of. 이것처럼 of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e just had
0: a little
1: argument. 아. A little 같은 경우에는 명사 앞에 바로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little 하면 약간의 실제로 작은이 될 수도 있고요. 말다툼하다. 지금 argument란 명사가 나왔죠?
0: 네.
1: 동사 뭐 나왔어요?
0: Had.
1: That's it. Had, right? So 현재형으로 돌려서 have an argument라고 얘기를 하면 말다툼하답니다. 이거 argument 여러분들 사전 찾잖아요. 논쟁 또 이렇게 나와요.
0: 아, 그쵸.
1: 그러니까 아, 이거는 뉴스에서나 쓰는 거구나 이럴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 그냥
0: 네?
1: 말다툼, 말싸움입니다. Alright, so have an argument 이라는 거 덩어리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 사실은 argue라는 동사를 써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누나가 둘이 있었나 봐요.
0: 오.
1: 나의 누나들이 말다툼을 했어. 오케이? 우리 누나들 나 말다툼했어.
0: My sisters had an argument.
1: 그렇죠. My sisters had an argument. How about this? 나 말다툼했어. 근데 여기 조금 더 추가해볼게요. 난 말다툼했다. 내 친구와.
0: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s.
1: 아, with가 핵심이었죠.
0: 네.
1: Very nice. So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So 본인이 뭔가 말다툼 누구랑 한 적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with 뒤에 있는 걸로 바꿔서 연습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0: 네.
1: 읽어볼게요. My sisters had an argument.
0: My sisters had an argument.
1: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0: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1: 네. 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have an argument 대신에 have a 뭐라고 해도 의미는 사실 같죠? 간단하게
0: fight.
1: Okay.
0: Yes.
1: Alright.
0: 네.
1: F-I-G-H-T. Okay, spelling 좋아요. So have a fight도 말싸움하는 겁니다.
0: 네.
1: 그런데 fight 여기서 이렇게 fight으로 쓰면 말싸움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뭔가 물리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네, 자 이랬을 때
0: 네.
1: 참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서 걔랑 오해 풀어, 맞아, 걔 이상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0: 네, clear things up with her. 정말 느낌이 오지 않는 처음 보는 것들이
1: 맞아요, 이게 처음 나오는
0: 그쵸? 표현이에요. 왠지 이 clear up이 왠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뭔가 pick up 그런 것처럼.
1: 예, 뭔가 덩어리.
0: Clear up. Pick up, 뭐, clean up, 뭐 이런 느낌.
1: Yeah.
0: 예. 근데 깨끗하게 해, 그것들을.
1: 네.
0: 이게 오해인가 봐요.
1: 오.
0: 그녀랑.
1: 어허.
0: 예. 그러면 가야 돼요.
1: 가야 돼요. 일단 가서 해야죠. 예.
0: 근데 가고 풀어. 그러니까 go and 이렇게 할게요.
1: 와.
0: 와, 이쯤 눈물 보여주셔야 됩니다.
1: 아, 이거 나오질 않네요, 실제로.
0: 예.
1: 자,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정답? 맞습니다.
0: 와우!
1: Okay. Go and do something. Go and do something. 가고이지만 실제로는 가서 뭐 해라.
0: 네.
1: 자연스럽죠? So go and do something. 자, 명령어로 이거는 너무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 가서 뭐 해. 가서 뭐 해. Right? So 예를 들면 가서 손 씻으렴.
0: 네.
1: 아이에게 가서 손 씻으렴. 어떻게 해요?
0: Go and wash your hands.
1: 그렇죠. Go and wash your hands. 그래서 자, 이것도 많이 쓸 수 있죠. 가서 너 숙제 맞춰 끝내.
0: Go and finish your homework.
1: 오, beautiful.
0: 맞아요.
1: Very, very nice.
0: 맨날 쓰는 말이거든요.
1: 네. 이게 항상 go and가 명령어로만 쓰는 건 아니지만
0: 네.
1: 대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Okay, so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Go and wash your hands.
0: Go and wash your hands.
1: Hey, go and finish your homework.
0: go and finish your homework.
1: 확실히 두 번째 많이 해보시긴
0: 상관없어요. 많이 해봤어요. 예.

0: 매끄러웠어요.
1: 그쵸?
0: 네.
1: 딱 박혀 있어요.
0: 네.
1: 예.
0: 자, 다음에 덩어리 표현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이 things를 잠깐 먼저 볼게요.
1: 예.
0: 여기 things는 것들 아니에요? 것들,
1: 겉들이죠,
0: right?
1: 겉들.
0: 지금 몇 개가 있다고 저기 나와 있어요?
1: 여기요? 몇 개네요? 5회. 가서?
0: things 앞에 몇 개라고 나와 있나요?
1: 아니요.
0: 안 나와 있죠?
1: 네.
0: 그냥 things죠?
1: 그쵸?
0: Alright. 이렇게 특정하게 몇 개다라고 쓰지 않고 그냥 things라고 하면 두루두루 두리뭉술하게 쓰는 겁니다. So, things 이것 저것.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할 때 있잖아요. Hey, how's everything? 하는 사람도 있지만,
1: 예.
0: Hey, how are things?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인사를 할 때. 뭐 이것저것 어때 좀.
1: 너 요즘
0: 뭐,
1: 이래저래
0: 뭐
1: 어떠니? 약간
0: 사업이야.
1: 이런 느낌?
0: 그
1: 오,
0: 타이밍이요.
1: 이래저래 뭐잘 되니?
0: 뭐 사업이랑 뭐 이런 거
1: 오, 이런
0: 있잖아. 맞아요.
1: 느낌?
0: 그래서
1: 오.
0: 오해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으니 내가
1: 에.
0: 대략 얘기할게라는 느낌. 그래서 이것저것 좀 풀어. 이게 되는
1: 아.
0: 겁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쓸 때, 영어 책쓸 때도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Right.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았으니
1: 네?
0: 여기서 아, 그러니까 이게 오해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1: 그쵸?
0: clear up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Okay. 자, clear up. clears things up.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들을 푸는 거예요. 오해 같은 것들을.
1: 풀다.
0: 그쵸? 왜냐면 뭔가 맑은 날씨가 아니라 클라우디한 거예요. 막 구름이 껴 있어요.
1: 네.
0: 어둡잖아요. 그럼 뭔가 그 안에 오해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1: 그쵸?
0: 그래서 날씨를 개게 만드는 거예요. 클리어 업 시키는 거. 굉장히 깨끗하게. 그러면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보일 것이고 그걸 해결하는 거고요. 그렇죠? Make
1: 예.
0: sense?
1: 근데 clear가 clean이랑 비슷한가요? 얘가
0: Clean은 닦고 치우는 느낌이고 clear는 뭔가 답답한
1: 명백한
0: 게
1: 이런
0: 막혀
1: 건가?
0: 있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1: 아,
0: 만든다예요.
1: 깨끗한 이런 의미죠?
0: 맞습니다.
1: clear,
0: 뭔가
1: clear.
0: 클리어 시키는 거요?
1: 그 clear이라는 뜻이
0: 아하.
1: clean이랑 제가 헷갈려가지고.
0: 오케이. 클린은 정말 더럽고 깨끗한 그런 느낌인 거고요.
1: 네.
0: 클리어하다는 것은
1: 네.
0: 뭔가가 불분명한 거를 명확하게 만든다라는
1: 명확한이야.
0: 뜻이에요. 오케이.
1: 명확한이구나.
0: 그래서
1: 네.
0: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분명함을 클리어하게 만든다. 투명하게
1: 아하.
0: 만든답니다.
1: 네.
0: 그래서 왜 clear glass라고 하잖아요.
1: 맞아,
0: 그렇죠?
1: 맞아.
0: 투명한 glass죠. 오케이. 자, 그러면 clear things up. 어순 그대로 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우선 오해부터 풀자. 있잖아. 우리 말 그냥 더 이상 하지 말고 오해부터 풀자. 자, 하자가 뭐예요?
1: 하자,
0: Let's, 그 다음에
1: let's clear things up
0: 먼저.
1: first.
0: Let's clear things up first. 이러면은 더 이상 대화 전에 이거부터 하자. Right?
1: 그죠.
0: 자, how about this? Clear 과거로 하면 뭐겠어요, 그냥?
1: cleared.
0: Cleared. Yes. 그러면 나 그와 오해를 풀었어. 걔랑 되게 unclear한 게좀 있었거든. 근데
1: 네.
0: 그거를 좀 clear하게 만들었어.
1: I cleared things up
0: 그와.
1: with him.
0: 그렇게 쓰면 돼요.
1: 네.
0: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1: 으흠.
0: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푸는 거 모르는 분들이 거의 90%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1: 그죠.
0: 표현을 못 들어본 분들 많은데.
1: 그죠. 저도 되게 생소했어요.
0: 그렇죠. 이제는 할
1: 예.
0: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Hey, let's clear things up first.
1: Let's clear things up first.
0: Alright.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1: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0: 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응?
0: 걔랑 화해해야겠어.
1: 어휴.
0: 와, 오늘 진짜 오해 푸는 거,
1: 그쵸?
0: 화해하는 거, 둘다 몰랐다면 한 번에 가는 겁니다.
1: 이런 결심조차 하는 게또
0: Of
1: 대단하고요. 예,
0: course.
1: I make up with her. 그러네요. 화해하는 거, 약간 메이크업 하는 거.
0: 네.
1: 예.
0: 약간 힌트 드리면 조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는,
1: 오.
0: 해야겠어.
1: 아,
0: 해야겠어. 하는 게
1: 해야겠네.
0: 좋겠어.
1: I 우든가 슈든가. I
0: 슈드요.
1: should예요?
0: 네.
1: 예,
0: 아이고, 제가
1: should.
0: 약간 답답하려고 그래가지고.
1: 예, I should make up with her.
0: I should make up with her.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오.
0: should는 그때도 두 번이나 최근에 했어요, 여러분들. have to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느낌.
1: 네.
0: 그래서 해야지. 하는 게 좋겠어. 해야겠어. 그래서, 아휴, 그래. 화해해야겠다. 부드러운 말투로 또 이끌어냈고요.
1: 네.
0: 자, 오늘의 핵심 패턴은 바로 make up with someone입니다. 이게
1: 으흠.
0: 대충 이해는 가나요? 이게 왜 화해하다인지?
1: 메이크업이 사실 우리가 화장하는 건데,
0: 네네.
1: 사실 화장하기 전에 이제 저는, 저의 경우는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니까,

0: 좋아졌어. 근데 메이크업, 여기서 메이크업도 뭔가 더 좋아지는, 메꾸는 느낌?
1: 맞아요. 방금 그 단어예요. 메꾸는 거.
0: 어.
1: 내가 뭔가를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내가 보상을 하고, 이런 느낌,
0: 그러니까요.
1: 채워내는 느낌이에요.
0: 예.
1: So, make up with someone 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뭐 화장을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화해하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0: 네.
1: So, 예를 들면, 나 벌써 John이랑 화해했어. 그럼 난 이미 화해했다, John이랑. 어떡할까요?
0: I already made up with John.
1: 그렇죠. I already made up with John. 자,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뭐 하는 게 어때? 할 때, why로 하는 거뭐 있죠, 우리?
0: Why don't you?
1: Why don't you do something? 이러면 너뭐 하는 게 어때?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너 그녀와 화해하는 거 어때?
0: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1: 그렇죠.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You know,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0: 그쵸.
1: 네. 그래서 make up 이렇게
0: Yes.
1: 쓰면 되겠고요. 사실은 with를 굳이 안 써도 돼요. 만약에 주어에 뭐 you guys 이렇게 복수가 나왔어요.
0: 네.
1: 그러면 hey, did you guys make up?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I already made up with John.
0: I already made up with John.
1: Hey,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0: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1: Alright. 자, 그리고요. 사실 그 이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던 추가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화해 관련돼 있는 건데요.
0: 네.
1: 우리 화해하고 나서 이게 상대방이 쿨해진지 아닌지 애매할 때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아니, 뭔가 이럴 때 우리 뭐 어떻게 좀 이제 괜찮은 거야?
0: 잠깐만.
1: 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0: 그런 얘기 해야죠.
1: 그게 영어로 실제로 Are we good?
0: Are we good?
1: 이거를 꼭 물어봅니다.
0: 우와.
1: 그래서 뭔가 하고 아 내가 저번에 그 오해였고 저거 하면서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했을 때 에이, Are we good? We good? We good?
0: We
1: 이렇게 얘기를
0: good.
1: 해요. We good? We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우리 화해한 거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때 이제 얘기가 풀리게 되는
0: 너무
1: 거죠.
0: 똑같다. 한국이야.
1: 똑같죠?
0: 우리도 그래요. 잠깐, 우리 이제 화해한 거지?
1: 맞아요,
0: 막
1: 맞아요.
0: 이렇게 얘기해, 쭈뼛쭈뼛.
1: 근데 이것도 분위기 잘 봐야 돼요.
0: 아.
1: 상대방은 안 풀렸을 때 내가 We good, right? We good? 이러면
0: 아직 나는 그렇게까지는 좀 힘든데. 이럴 수 있어요.
1: 나 지금 무서웠어요. 조심해서
0: 그렇죠, 그렇죠.
1: 써야겠지만.
0: 상황
1: 네.
0: 봐가면서.
1: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나중에 뭐 알아두시면 영어에서, 이거 들리네? 할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까요?
2: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너희 괜찮아? 둘이 어색해 보여.
0: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1: Right. 두 번째는요. 에이, 가서 걔랑 오해 풀어.
0: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2: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3: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2: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look. 형용사. 이거는 왕초보 영어에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패턴이
0: 맞아요.
1: 아닌가.
0: 익숙합니다.
1: 근데 익숙해서, 아, 나 이제 지겨워, 딴거 할래. 이럴 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인 게
0: 네.
1: 그만큼 잘해졌다는 거거든요.
0: 오우.
1: 자, 가보겠습니다. 너희 둘 행복해 보여.
0: You two look happy.
1: 그렇죠. You two look happy. 너희 둘이 어색해 보여.
0: You two look awkward.
1: You two look awkward. 세 번째. 나 화나 보여?
0: Do I look mad?
1: 그죠? Do I look mad? Right? Do I look hungry? 막 이러면서
0: 네.
1: Okay, 읽어보겠습니다.

0: You too look happy. You too look awkward. Do I look mad? Okay, 다음은요. Clear things up.
1: Yeah.
0: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1: Mm-hmm.
0: 우선 오해를 풀자. 오해부터 풀자.
1: Let's clear things up first.
0: 오, 좋아요. 두 번째. 나 걔랑 그와 네. 오해 풀었어.
1: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0: 그렇죠.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1: 네.
0: 하나 더요. 가서 걔랑 그녀라고 할게요.
1: 네.
0: 가서 그녀랑 오해를 풀어라.
1: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0: All right. 읽어볼게요. Let's clear things up first.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Alright,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3: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2: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3: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4: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Oh,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4: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Okay.
1: Yeah, yeah, go, go, go.
0: Wow, great job, you guys.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재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맨날 그 얘기하잖아. 나 뭐 웃긴 거 봤어. 나 뭔가 웃긴 거 봤어.
0: 나 장난 아니야. 네. 이러면서, 네.
1: 이 문장이었는데요.
0: Uh-huh.
1: 이 문장, 와, 어떻게 표현할까 늘 궁금했는데.
0: Right.
1: I saw something funny.
0: 아, I saw something. 그리고 효용사 뒤에서 이제 꾸며졌네요. Funny.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Clear things up. 이거는 패턴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패턴보다는 표현에 가까운데요.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1: 어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해한다든가 무슨 싸움을 한다든가 말다툼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일상 표현에 가깝죠, 그렇죠?
1: 그렇죠.
0: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끼리 특히나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Alright,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좀 이런 거 있었어요, 슬기 씨는.
1: 뭐요?
0: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나랑 안 놀고 다른 친구랑만 논다든가 좀 섭섭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특히 학창시절에 진짜 심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나랑 늘 점심을 같이 먹던 친구가 네. 어느샌가 다른 애랑 먹기 시작하고 별다른 말도 없이
0: 맞아요.
1: 뭐 그런 경험 있죠.
0: 이게 은근히 또 나만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1: 오, 지금 섭섭한 거예요.
0: 그니까.
1: 네, 갑자기 따로 앉는 거예요.
2: 완전 제가 경험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1: 오.
2: 점심시간에 제가 아닌 다른 친구랑 밥을 먹을 때 그때,
1: 아,
2: 와,
1: 생각이 들죠.
2: 섭섭함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 내가 잘못했나 뭔가를 이런 생각도 들것
2: 그쵸?
1: 같아요.
2: 무슨 일
1: 네.
2: 있나 하면서.
1: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오, 뭔가
2: 그치.
1: 이유가 또 있는 것 같기도. 서로 지금 좀 약간의 말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2: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1: Yes. 다 영어로
2: 예.
1: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과연 어떤 섭섭함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아, 이게 또 우리말로 하면은 또 이게 골이 깊어질 수
1: 아, 그럴 수
2: 있어요.
1: 있거든요.
2: 영어로 살짝 훑어볼게요.
1: Alright.
2: 슬기롭게 도전!
1: 도전!
2: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3: What did you say? I only speak English.
2: Why didn't you sit with me in lunchtime? Yeah.
3: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Hang?
3: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Play.
3: Play with James, spend time with
2: James.
3: James.
2: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3: What are you saying?
2: You study bug.
3: Study bug?
2: You study very hard. 공부벌레. You
3: Oh,
2: know?
3: yeah.
2: So I can't play with you.
3: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2: Really?
3: Yeah, you should study with
2: Study with
3: me.
2: me?
3: Yeah, with me.
2: Okay, let's study.
3: Okay.
2: Yeah.
1: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4: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5: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4: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5: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약간 뭔가 섭섭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2: 그쵸. Why didn't you sit with me? 나랑 앉지 않았어.
1: 어디서 끊어볼 수 있을까요?
2: Why didn't you
1: 왜
2: sit까지?
1: 너는 sit하지 않았니?
2: 네. 나와 함께.
1: 나와 함께.
2: 그쵸.
1: 언제요?
2: 점심시간에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이니까.
1: 이제는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 그래요?
1: 예, 제가 예전에는 왕초보영에서 단어 하나만 비워놨는데,
2: 예.
1: 이제는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2: 아, 그래요? 그럼 런치 띄고 타임 할까요? 예.
1: 오케이.
2: 런치 타임?
1: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n't you sit with me lunch time? Alright. 자, 정답은요? At
2: 아,
1: lunch.
2: 애쉬
1: 그죠?
2: 들어가는구나.
1: 언제 에라는 말이 빠졌죠, 그렇죠?
2: 네.
1: 우리가 어떤 시간을 얘기를 할 때, 때를 얘기를 할때 정확하게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9시에 그러면은 at 9
2: Nine.
1: 이렇게 쓰죠.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런치라고 하는 거는 점심 시간, 점심 식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예 덩어리로 at이랑 같이 가져간다 생각하시고요. 너무나 간단하게 응용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2: 오.
1: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2: 그쵸.
1: 하면 되겠어요?
2: 그러면 at dinner
1: 그렇죠.
2: 이겠네요.
1: 이제는 더 이상 그냥 dinner만 쓰는 일은 없어야겠죠.
2: 예.
1: Right? So, 시간을 쓰듯이 at이 간다. 요거 알아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2: 근데 이게 런치타임에도 점심 시간이잖아요.
1: 맞아요.
2: 그렇게 쓰면 안 돼요?
1: Lunch time도 틀린 건 아닌데,
2: 예.
1: I mean, lunch is easier and shorter.
2: 아,
1: Right?
2: 좀더
1: So, just
2: 짧게?
1: get at lunch,
2: 에,
1: at
2: at lunch.
1: dinner, 이런 식으로. At
2: 더
1: breakfast.
2: 간단하네요.
1: Yeah, of course.
2: 네.
1: 그 원어민들도 긴거 엄청 싫어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줄여서 쓰려고 하고 뭐 약자로 이제 쓰기도 한다든가.
2: 네.
1: 자, 여기 지금 앞에 why가 나왔잖아요.
2: 네.
1: Right? Why don't you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2: Why didn't
1: 자, 그러면 너왜 뭐뭐 안 해가 아니라
2: you?
1: 너
2: 뭐뭐
1: 왜
2: 하지
1: 뭐뭐 하지?
2: 않았어?
1: 그렇죠.
2: 예.
1: 과거에 도대체 그 행동을 당신이 왜안 했는지에
2: 그쵸.
1: 대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Okay, so 여기서는 너왜 과거에
2: 앉지 않았어?
1: 아, 그렇죠. Sit 하지 않았니? With me. So, why didn't you? 동사원형. 해서 왜 과거에 뭐뭐 안 했냐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뭐 문맥에 따라서 진짜 궁금한 게될 수도 있고
2: 그쵸.
1: 따지는 게될 수도 있죠. 원래 친구가 나를 깨워주기로 한 거예요.
2: 오.
1: 근데 안 깨워서 내가 늦은 거예요.
2: 아, 믿고.

0: 잤잖아요.
1: 와이! 그래서
0: 아,
1: 하는 거.
0: 어떡해.
1: 너 왜 나를 안 깨운 거야?
0: 아.
1: 너 왜 나 안 깨웠니?
0: Why didn't you wake me up?
1: 그렇죠. Wake me up.
0: Yes.
1: 이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0: 음?
1: Right? 자, 두 번째입니다.
0: 네.
1: 도서관에 오기로 했는데 친구가 안 나타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너 왜 그 도서관에 안 하니? 도서관이 뭐죠? L로 시작하는 거?
0: Library.
1: Library. The library.
0: 네.
1: Right? 너 그 도서관에 왜 안 왔어?
0: Why didn't you come
1: to the
0: library?
1: 그렇죠.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Right? 기다리고 있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0: 네.
1: So,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약간 뭔가 따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가긴 해요.
0: 맞아요.
1: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응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0: 그렇죠.
1: You 말고 주어 바꿀 수도 있잖아요. So, why didn't she? Why didn't they?
0: 예.
1: 왜 그 사람들이, 뭐 그녀가, 그가 뭘 안 했지?
0: 어허?
1: 이렇게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0: Yes.
1: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음?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Why didn't you wake me up?
1: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0: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1: 자, 이번에는 왜 나랑 안 앉았어? At lunch에 가볼게요.
0: 네.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1: 아, 자, 이랬을 때, 아, 친구도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0: 아, 뭐 이유가 있네요.
1: 네. 내가 아. 제임스랑만 노니까.
0: 아, 질투쟁이.
1: 아, 질투.
0: Because you hang out with James. 너가.
1: Because you, 뭐 이거 빠진 부분이 있다고 치고요.
0: 그쵸. 너가 놀았어, 제임스랑.
1: 그럼 어디서 자를 수 있을까요?
0: 놀았어요.
1: 좋아요.
0: 네. 근데 랑만 놀아야 돼요.
1: 제임스랑 그냥 단순하게 한번 논 게 아니라 나랑은 안 노는 느낌이 좀 들어가잖아요.
0: Always 놀았나 봐요.
1: 어.
0: 그러면은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너는 늘 걔랑만 노니까.
1: Okay.
0: 그쵸? 아, 아 잠시만요. 이거를 소문자로.
1: Okay.
0: 네, always.
1: Alright.
0: Yes.
1: Because you always hang out with James.
0: Mm-hmm.
1: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너 항상 걔랑 놀잖아.
0: 네.
1: 그런데 그 와중에 나랑 놀 수도 있잖아요, 사실.
0: 아,
1: 그렇기
0: 그렇지.
1: 때문에 나 내가 아닌 제임스랑만 논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0: 아,
1: only를 썼습니다.
0: 아, 이것도 생각을 했는데.
1: 네, 근데 아, 이거는 틀렸어요. 영어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0: 예.
1: 왜냐면 뉘앙스 비슷하거든요.
0: 그쵸,
1: 비슷하지만
0: 그쵸.
1: 뭐라 그럴까? 약간의 차이. 약간의 양념 차이입니다. So only는 오직 뭐뭐뭐만 정도가 될 수 있겠죠.
0: Yes.
1: 자, 일단은 이 hangout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hangout의 hang만 잡아볼게요. 얘가 기본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이 hang이라고 하는 거를 과거형, PP형으로 쓰면 뭐 놀았다, 뭐 PP형 때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이게 헝 아닌가요? 헝? 헝, 헝, 헝.
1: 헝, 헝?
0: 예,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얘는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1: 자, 아마 굉장히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0: 예.
1: 정답은 맞습니다. 행, 헝, 헝. 그래서 놀았다라고 할 때는 헝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헝 아웃 이런 식으로.
0: 아,
1: 이게 행드도 있어요.
0: 행드.
1: 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아예 달라집니다.
0: 오.
1: 그거는 뭔가를 매달다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0: 얘는 매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1: 아, 여기에서 말했을 때.
0: 아.
1: 네, 이 의미에서 말했을 때. 네,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0: 그러면 얘가 의미가 두 개예요?
1: 그렇죠. 뭔가 hang out 할 때는 놀다란 느낌으로 hang을 쓰는
0: 네.
1: 거고 지금은 그거의 과거형 PP 형태를 썼습니다.
0: 음흠.
1: 자, 그래서 out이랑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hang out 하는 것 자체가 놀다고요.
0: 놀다.
1: 당연히 누구랑 노는 거는 with someone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0: 그럼 요거랑 뭐 플레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1: 자, 그거를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0: 아, 내가 또 선생님의 마음을 꿰뚫었네. 아.
1: 계속 come on.
0: 조금 참을
1: Ask
0: 걸.
1: Me something. Yes. 자, 그러면 hang out 하는 거 한번 해 볼게요. 놀자. 그들과. 걔네랑 놀자. 그래서 놀자 이런 것도 돼요.
0: 놀자.
1: 하자.
0: Let's hang out.
1: 그들과
0: with them.
1: 그렇죠. Let's hang out with them.
0: Mm-hmm.
1: How about this? Hang out의 과거 무슨 out이라고요?
0: Hung out.
1: Hung out. 나 내 친구들이랑 놀았어. 내 친구들이랑 놀았어.
0: I hung out with my friends.
1: 그죠? I hung out with my friends.
0: Yes.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0: 네.
1: So, out이 붙더라도 여전히 이 친구는 맞춰서 바꿔줘야 돼요.
0: 네.
1: Okay, so, 요 정도? 요 정도. Okay,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s hang out with them.
0: Let's hang out with them.
1: I hung out with my friends.
0: I hung out with my friends.
1: Alright. 자, 그리고 방금 질문을 했는데요. 네. 바로 hang out versus play. 왜냐하면 이거를 준비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네. 거의 다 틀리시거든요. 처음 하실 때.
0: 오.
1: 플레이가 놀다의 제일 기본으로 머리에 인식이 돼버려가지고 플레이 놀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hangou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완전 어린 친구들이 노는 거는 아니에요.
0: 아.
1: 보통 심지어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고학년이나 네. 뭐 중학생 뭐 나이를 딱 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축구도 같이 하고 막 이런 정도의 나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위는 보통 행아웃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플레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뭔가를 가지고 조작하고 논다라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0: 네.
1: 보통 아이들이죠. 완전 아이들.
0: 에이.
1: 그래서 무슨 뭐 어린이집 정도의 나이든 뭐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이든
0: 맞아요.
1: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도 요즘엔 그냥 행아웃을 써버리는데
0: 네.
1: you know, 뭐 예를 들어서 oh, the kids are playing outside
0: 예, 예,
1: 밖에서
0: 예.
1: 놀고 있어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0: 그래서 왜 플레이그라운드도 사실
1: 맞아요.
0: 예.
1: 중고등학생이 보통 거기서 와 막 이렇게 노는 경우가 좀 많지 않죠.
0: 매치가 잘 안 되죠.
1: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인까지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 행아웃이
0: hangout.
1: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섭섭한 느낌.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Alright, 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0: 예. Yeah.
1: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아까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 있죠.
0: 아.
1: 섭섭하면서 다 그거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0: 그러네.
1: 티격태격하는 느낌.
0: 하나 너 하나 있고 나 하나 있지.
1: 그렇죠.
0: 이렇게 해가지고.
1: 나만 그래? 너도 그러잖아.
0: 그렇죠. 에이. Well, you were always busy 공부하느라.
1: 네.
0: 그죠? 글쎄, 너는 항상 바빠.
1: 그거까지는
0: 껄끄러도 되겠죠.
1: 네, 어순이 뭐 복잡하거나
0: 그쵸?
1: 이러지 않아요.
0: 예, 비동사 형용사 이렇게 돼가지고,
1: 네.
0: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1: 뭐가
0: 공부하느라.
1: 남았어요? 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0: 공부하느라.
1: 그럼 어떻게 쓸까요?
0: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 of you study예요. 너무 길죠. 예.
1: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0: 되게 좁네요 여기가
1: 네.
0: 그러면은 왠지 전치사랑 뭔가 스터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약간 마음을 들켜가지고 표정 관리가 안 돼요
1: 예.
0: 그러면은 공부하느라
1: 써보세요? 네.
0: 공부하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스터디거든요
1: 일단은 스터디가 예. 있어야 되긴 하겠죠
0: 일단은
1: 그렇죠?
0: 스터디인데 제가 공부하느라 공부를 하 기 때문에 커즈 아까 그럼 커즈 네 커즈
1: 네.
0: because의 줄임말이에요
1: 어떻게
0: 커즈 study
1: 짧게 줄이면서 넓은 단어에 되겠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 이해합니다 자 앞으로 인생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0: 그래요
1: 때문에. 자 well you're always busy study
0: 아 뭐예요
1: 너무 쉽죠 ing만 넣으면 돼요
0: 왜요
1: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ing 하며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느라라고 의역이 되는 겁니다.
0: 우와.
1: 우리가 보통 솔직히 말해서 I'm busy. Are you busy? 이거는 요즘에 웬만하면 하죠.
0: 예.
1: 근데 내가 뭐 하느라 바쁜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그나마 하는 게 because예요.
0: 예.
1: 때문에라는
0: 그러니까
1: 거?
0: 저도 그래서 because를 계속 넣으려고
1: okay.
0: 머리를 굴렸는데요.
1: You're always busy because you always stud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0: 네.
1: 그런데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간단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0: 와.
1: Alright. 자,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공부하다는 study가 되겠고요.
0: 네.
1: 앞으로 여러분들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So I'm busy라고 쓰던 거를 도대체 뭐 하느라, 뭐 하면서 바쁜 건지를 ing만 넣어서 해결하는 거죠.
0: 이게 언제 생긴 문법이죠?
1: 아 이거요.
0: 예.
1: 지금으로부터 약 저도 뭐할 수는 없지만 아니, 근데 항상 있어 왔습니다.
0: 저 고등학교 때는 이런 거를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1: 그렇죠. 보통은 예. 좀 이해가 실용 영어에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because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because를 아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0: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주셨었겠네요.
1: 틀린 과거에. 건 아니에요. 전혀 네. 틀린 거 아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거죠.
0: Yeah.
1: So, for example.

0: 내가 이럴 수 있어요. 나 바빠. 내 숙제하느라. 자, 그런데 숙제를 하는 거가 뭐라 그래야 돼요?
1: 아,
0: 원래
1: 그거는
0: 동사로?
1: 약간 수거로 가야 돼.
0: 나의
1: Do
0: 숙제를
1: my
0: 하다.
1: homework.
0: Do my homework.
1: Yes.
0: 조금 바꿔주면 될것 같지 않아요? 자,
1: 그러네요.
0: 일단 나 바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I'm busy.
0: I'm busy. 근데 뭐 하느라 바쁜데? 그럼 나 숙제하느라.
1: Doing my homework?
0: Exactly. I'm busy doing my homework.
1: Yes.
0: 우. 자, how about this? 있잖아. 그녀는 항상 바빠. 뭔가 하느라 바빠.
1: 뭔가를 하는구나.
0: 뭔지 I don't know what it is 이러면서 자, 그녀는 항상 바빠 그러면 어때요?
1: She is always busy.
0: She's always busy. 자, 뭔가를 하며 바쁜 거죠.
1: Doing something.
0: 그렇죠.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그러니까
1: 그렇죠.
0: 뭐 연락도 못 하겠고 뭐 말도 못 걸겠어. She'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그런 사람들이
0: 어디
1: 있어요. 예, 그러니까
0: 있어요?
1: 뭐뭘 하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계속 바빠요.
0: 뭐 그래서 뭔가 바빠 보이니까 말 자체를 못 걸어 버리잖아요.
1: 맞아요.
0: 사실은.
1: 그래서 보니까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
0: Oh my.
1: Thank you for you.
0: 꿈에서 깨는 걸로. Right. So, 지금 여기 ing 두
1: 네.
0: 번이나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아, 그러니까 이게
1: 와.
0: 1단계.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업그레이드.
1: 야, 이거는 정말
0: 네.
1: 나못좀 하느라 바빠 요즘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0: I'm
1: 있잖아요.
0: sorry. I'm busy doing something. Okay. So,
1: 와.
0: 이러면 정말 영어 잘하는 거예요.
1: 진짜 이거
0: Very
1: 실용
0: nice.
1: 영어
0: Yes,
1: 완전.
0: yes.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 am busy doing my homework.
1: I'm busy doing my homework.
0: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1: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0: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1: 뭐죠?
0: 여기 지금 ing, 뭐뭐 하느라 바빠 이랬잖아요.
1: 네?
0: 그런데 ing 형태가 아니라 그냥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내 숙제로 바빠.
1: 아.
0: 뭔가로 바빠. 무슨 뭐, you know.
1: So simple.
0: 뭔가, 명사를 그냥 넣을 수도 있습니다.
1: 예.
0: 다만, 명사를 그냥 쓸 때는 with가 같이 가요, 보통. 뭐뭐와 함께
1: 오.
0: 바쁘다라고 해서.
1: 아,
0: 그래서, let me
1: 위드로.
0: just show you. 자.
1: 아,
0: 나뭐
1: 미스.
0: 하느라 바빠 그러면 아까 전에는 I am busy
1: Doing
0: doing
1: something.
0: something이었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의미는 같지만 더 심플하게 그냥
1: 네.
0: something을 넣어도 돼요. 나
1: 아.
0: 뭔가로 바빠. 그럴 때는 대신 뭐가 들어간다?
1: With.
0: with가 들어갑니다. So, 오히려 이거 더 많이 쓰죠. 짧잖아요. So,
1: 그러네요.
0: I'm sorry. I'm busy with something. So, I'll call you back. 무슨
1: 예.
0: 느낌인지 알겠죠? Right?
1: 네.
0: 내가 뭔가를 하느라 바쁜지 말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내가 화장실에 있다든가, or something like
1: 아,
0: that. Right?
1: 그쵸, 그쵸.
0: Hey, man. You know, I'm busy with something. Okay, I'll call you back. 이렇게 쓰기 너무 좋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So,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1: Well, you were always busy studying.
0: Right. 그랬더니, 뭔가 해결책이 바로 나왔습니다.
1: 네.
0: 그래? 그럼 너도 나랑 공부하는 게 좋겠네.
1: 오.
0: 그러면은 뭐 해결되는 거잖아. 같이
1: 네.
0: 공부하면은 뭐다 같이 행아웃하고 뭐
1: 아하.
0: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제 친구가 아니야, 그건 됐어. 그래서 우리 각자 얘기를 가자. 이럴 수도 있죠.
1: Yes.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그쵸. 그럼에 해당되는 게 지금 비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는, 그렇다면 이거잖아요. Then,
0: 오케이.
1: 이걸로 할게요.
0: 이거는 사실 제가 비워놓을 단어가 많이 없었어요.
1: 네.
0: 그래서 약간 보너스 같은 겁니다.
1: Oh.
0: Alright, so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이거는 그렇게 할까? 이런 느낌보다는 뭐 그러던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1: 그렇죠. 약간 뭐, 괜찮아. 라고 화해를 청하는 뭐 그런,
0: 그렇죠. 살짝
1: 예.
0: 자존심 부리면서.
1: 그렇죠.
0: 오케이. Right. Then
1: Yes.
0: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자, maybe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보통
1: 네.
0: 문장 앞에 넣어서 maybe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얘도 확신에 가득 찬 건가요? 아니면 조금
1: 떨어지죠.
0: 미지근한 느낌?
1: 예.
0: Yes. So maybe라고 하는 거는 뭐 어쩌면 혹은 뭐 뭐뭐일 수도 있어, 뭐뭐일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좀 확신에 찬 느낌 확실하게 아니죠, 그죠? 많이
1: 네.
0: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왜 must, may, might 했던 거 기억나시죠?
1: 예.
0: Right. 그런 느낌. 그래서 maybe를 맨 앞에 넣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너를 알 수도 있지. 어쩌면 아는지도 모르지. 일단은
1: maybe
0: 그녀가 너를 안다.
1: you
0: 그녀가
1: she knows you.
0: 그죠? Maybe she knows you. Maybe she
1: 아하.
0: knows you. I don't
1: 그쵸?
0: know. 이러면서
1: 예.
0: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그게 사실일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어.
1: 아, 그게 사실일지도. Maybe
0: It's
1: it's fact.
0: true.
1: It's true.
0: Right. It's true. So maybe it's

0: true. Who know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1: 그 여기에 should가 들어가면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0: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1: 아.
0: Maybe, 왜냐면 얘는 should를 빼면
1: 네.
0: 오히려 좀 이상하잖아요. Maybe 어쩌면 you study with me. 넌 나랑 공부해. 조금
1: 아,
0: 이상하죠.
1: 그러네.
0: 어쩌면 너가 나랑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
1: 그렇게
0: 이런 식으로
1: 되는군요.
0: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의역이 되면서 공부하는 게 좋겠네. 의역이 됐을 뿐입니다.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aybe she knows you.
1: Maybe she knows you.
0: Maybe it's true.
1: Maybe it's true.
0: 네. 자, 그리고 maybe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1: 네. Maybe.
0: 제가 쓰는 게
1: 아,
0: 아니라
1: 숙제예요?
0: 여러분들이
1: 아.
0: 써야 돼요.
1: Okay, I'm busy doing
0: 힌트
1: homework.
0: 드리면 제 생각에는
1: Yes.
0: 한80%막알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럼 익숙한 단어긴
0: Should
1: 하군요.
0: I give you a hint? What do you think?
1: Yes.
0: P로 시작해요.
1: 아,
0: 네,
1: yes.
0: 이거는 뭐 보통 교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1: 이거는 뭐 드라마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
0: Oh, yeah? Okay.
1: 예, 뭐 노래 제목인지.
0: Perhaps.
1: Perhaps.
0: 맞습니다.
1: Yeah.
0: Perhaps, maybe. 그런데 이거는 좀 격식이에요. 그리고
1: 어.
0: 문학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글이라든가 가사나 이럴 때 perhaps 뭔가 살짝 클래스가 있게.
1: 약간 문어체
0: 예, 맞아요.
1: 쪽이군요.
0: 자,
1: 예.
0: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은 있는데요. 뭐 maybe가 됐든 perhaps가 됐든 이거는 어쩌면 뭐뭐일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얘보다 확신이 조금 더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P로 시작하고요. 의미는요.
1: 예.
0: 아마 그럴 걸? 아마 맞을 거야. 아마도. 이거는 확신이 여전히 100%는 아니지만
1: 예.
0: maybe보다 더 있습니다.
1: Perhaps예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똑같은 걸 쓰진
1: 네,
0: 않겠지.
1: 똑같은 걸또 갖고 오셨나 했어요.
0: 자,
1: Maybe보다 세고 P.
0: PR로 시작해요.
1: 와, 아, probably인가요?
0: 발음이 너무
1: 아,
0: 프라바블리 아니에요?
1: probably, probable, probably 이건가? 아우,
0: 만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yeah,
0: 가이스,
1: 스펠이
0: 같이
1: 헷갈리는데요?
0: 알아두세요.
1: 오, 맞네.
0: 맞습니다.
1: 오.
0: Alright. So, something is very probable 하다는
1: probably.
0: 거는 가능성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00%는
1: 네,
0: 아닙니다. 그래서, yeah, you are probably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아마 맞을 거야.
1: 네,
0: 꽤나 그래도 확신이 있는 편이에요.
1: maybe보다는 확실히
0: 네.
1: 네, 좀더 있네요.
0: 그러니까 물론 이두 단어를 제가 딱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암기해가지고 이게 더 가능성 큼. 이렇게 하면 절대 익혀지진 않아요.
1: 네,
0: 문장을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읽어볼게요.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두 번째는요? 뭐,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1: Well,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2: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0: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2: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겠습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why don't you 아닙니다. Why didn't you? 동사
1: Yes.
0: 원형. 너왜 과거에 뭐안 했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너왜나안 깨웠어? 너왜나안 깨운 거야?
1: Why didn't you wake me up?
0: Why didn't you wake me up? 너왜 도서관에 안 왔어? 너왜안 왔어? 그 도서관에?
1: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0: 그렇죠. Come to the library.
1: 네.
0: 세 번째.

0: 왜 점심시간에 나랑 같이 안 앉았어? 넌왜 나랑 앉지 않았니? 점심시간에.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0: At lunch까지.
1: Yes.
0: Alright. 같이 읽어볼게요. Why didn't you wake me up? Why didn't you come to the library?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다음은요. Busy with something 한 겁니다,
1: Yes.
0: 여러분들. 넌 항상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1: You are always busy studying.
0: 그렇죠? 나 숙제하느라 바빠.
1: I'm busy doing my homework.
0: Doing my homework.
1: Yes.
0: 하나 더. 걔는, 그녀는 항상 뭔가를 하느라 바빠.
1: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You're always busy studying. I am busy doing my homework. She is always busy doing something. Alright,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2: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3: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2: Well, you're always busy studying.
3: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Why didn't you sit with me at lunch?
4: Because you only hang out with James.
1: Well, you were always busy studying.
4: Then maybe you should study with me.
1: Okay.
0: Oh, great job, you guys.
1: Yes.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너내 핸드폰 찾고 있니?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looking for your phone?
0: There you go. Look for 쓰는 거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Why didn't you 동사 원형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어?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니? 뭔가
1: 네.
0: 과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Very nice. 한 문장 덜렁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적어도 5개에서 10개 이상 문장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임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So, here is our situation. You're doing something, and 잠깐 뭐 화장실을 가야든지, 아니면 회의를 잠깐 봐야 되는 상황인지, well, whatever it is, you're asking someone to watch something for you. So, let's see how this dialogue unfolds. The first line, can you keep an eye on this while I'm gone? Can you keep an eye on this while I'm gone? 자, 제가 없는 동안 이것을 좀 봐주시겠어요? So, our key phrase for today is to keep an eye on something. Okay? So, keep an eye on something means to look at it, to watch it. 뭔가 봐주는 거예요. 그냥 look라는 거는 그냥 보다 이렇게 그런 말이지만 to keep an eye on it means 뭐 신경을 써서 보는 거예요. Right. To like, you know, 뭐 어디 안 가게 아니면은 애도 이렇게 can you keep an eye on, you know, 뭐 남편에게 can you, 한테 뭐 can you keep an eye on 윤서? 그러면은 좀 잘 봐. 네, 그런 뜻입니다. So to keep an eye on something means to look at something carefully and to watch over it. 자, while I'm gone, 뭐 제가 없는 동안 이거 좀 봐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so there's a machine and it's running, it's printing. 근데 또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동료한테 can you keep an eye on this while I'm gone?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So the other person says, sure, is there anything I should do? 뭐 물론이죠. Sure, is there anything I should do? 자, 제가 해야 할 일이 없나요? Should I do something? 뭔가 해야 되나요? Is there anything I should do? And so the other person says, no, 아니요. 30분 후에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해요. Okay. All right. How do we say, I will return in 30 minutes? I'll be back in 30 minutes. I'll be back in 30 minutes. Okay. So our expression is to be back. 네, 유명한 그 Arnold Schwarzenegger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Terminator 영화를 알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famous한 라인인데 I'll be back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I'll be back means that you will return. 다시 돌아올 거야. 네,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돌아올게 그런 뜻입니다. Alright, I'll be back. Can you keep an eye on this while I'm gone? Sure. Is there anything I should do? No, I'll be back in 30 minutes. Al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Keep an eye on something. Keep an eye on something. Now, it is a little bit long, but it's a very common expression that we use. 자, 뭐뭐를 감시하다, 아니면은 지켜보다, 그런 뜻이죠. 그냥 just look가 아니죠. Keep an eye on, 뭔가 신경 써서 감시를 하고, 특히 애들. Keep an eye on something. Or 뭐 이렇게 어떤 뭐 machine이 뭐 또 중지 이렇게 딱 stop 하지 않기로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To keep an eye on. So, can you keep an eye on my bag? Can you keep an eye on my bag?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내 가방 좀 봐줄래? 너무 흔한 질문이죠. Can you keep an eye on this? 뭐 bag, 뭐 suitcase, 특히 여행 갈 때 그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Okay? Please keep an eye on these boxes. Please keep an eye on these boxes. 이 상자들을 잘 지켜봐 주세요. 왜냐하면은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특히 해외에 여행을 다닐 때는 정말 가방이나 뭐 수제품 같은 거를 절대적으로 그냥 놓으면 안 돼요. They will take it. So someone has to keep an eye on those valuables. Okay? So to keep an eye on means 뭐 감시하다, 지켜보다.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one. Be back. Okay, so be back. 네, 이 표현을 기억하려면요, Arnold Schwarzenegger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ll be back.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표현입니다. So be back는 바로 돌아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return이라고 생각하겠지만.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Welcome to Korea 이런 것들 많이 쓸 때 그 표현을 가지고 다양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는요 Welcome to 장소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표현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걸 바로 Welcome to 장소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어떤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간단하게 그냥 welcome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 패턴 배웠듯이 어떤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welcome to 장소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welcome to 장소로 다양한 표현들을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 집, 그쵸? 바로 Welcome to our house.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Welcome to my house, Welcome to my home 이런 것들 얘기를 해 주시면은 그쵸? 바로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Welcome to our hous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elcome to our house. 한 번만 더. 시작. Welcome to our house.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 이렇게 Welcome to our house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동네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neighborhoo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바로 neighbo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동네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요. Welcome to our neighborhood 라고 얘기를 하고 이 hood를 빼면은 그쵸, 바로 이웃이라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오늘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Welcome to our neighborhood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elcome to our neighborhood. 한 번만 더. 시작. Welcome to our neighborhood 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해요.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우리 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회사? 그쵸? 바로 our company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the company로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Welcome to the compan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연습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elcome to the company. 한 번만 더. 시작. Welcome to the company. Our company 상관없습니다. 혹은 Welcome to our office 라고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셔도 좋아요. 사무실에 왔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office로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그쵸? 여기에다가 학교를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해요. 뭐 our school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여러분이 응용을 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저희 사무실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기 있었네요. 그럼 사무실은 그쵸? 바로 our office 혹은 the office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우리 사무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elcome to the office. 한 번만 더. 시작. Welcome to the office. 라고 얘기를 해서 사무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쵸. Welcome to 장소로 다양한 문장들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elcome to our house. Welcome to our house. Welcome to our neighborhood. Welcome to our neighborhood. Welcome to the company. Welcome to the company. Welcome to the office. Welcome to the office.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문장 배웠습니다. 저희 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Welcome to the company 라고 배웠었죠. 자, 그러면은 친구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나거나 세 번째 만날 때 어우,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여러분이 환영을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Welcome back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Welcome back. 어우,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to 장소를 붙이면은요, 그 장소에 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해요 회사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Welcome back to the company.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elcome back to the company. 한 번만 더. 시작. Welcome back to the company. 라고 해서 회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 혹은 to 장소를 다 빼고 그냥 아우 돌아온 걸 환영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바로 Welcome back. 이렇게 여러분이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우리 회사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해요. 또 똑같은 문장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company.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여러분이 또 보실 거예요. 바로 입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은 여러분 우리 팀에 어떤 곳에 합류를 환영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Welcome to the team 혹은 Welcome to the company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 여러분이 되게 많이 보거든요. 바로 Welcome aboard라고 얘기를 합니다. Aboard라는 거는요. 탑승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Welcome aboard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이 비행기 기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탑승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Welcome aboard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한 배를 탔다라는 표현들 그런 것들 많이 보시죠. We're on the same page 이런 것들 그렇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힌트를 얻으시면 좋아요. 우리 팀에 합류한 거, 우리 배에 합류한 거 혹은 우리 비행기에 합류한 걸 환영해요 라는 의미로요. 이제 앞으로 입사한 것을 혹은 팀에 합류한 거를 환영해요.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라는 거를요. 탑승을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Welcome aboard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elcome aboard. 한 번만 더. 시작. Welcome aboard 라고 얘기를 해서 탑승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지만 입사나 혹은 어떤 팀의 합류를 얘기를 할 때 이 표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었습니다. 일단 welcome to 장소를 통해서 그 장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쵸, welcome back to 장소로 혹은 welcome back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 혹은 어떤 것에 팀에 합류를 하거나 입사를 했을 때 합류를 환영해요, 입사를 환영해요, welcome aboard까지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welcome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Your 10-minute happiness. 자, 여러분의 10분 동안의 행복. 매일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여러분, 다시 도전해보고 또 한번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네, 거기에 부담감만 없으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걸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나올 것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딱 그냥 하루에 10분만 집중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게 10개, 100개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자, 오늘도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Are you ready to hit the road? Then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really give it a try or been waiting for my answer till now? 지금 빨리 답이나 알려줘. 답이나 알려줘. 자, 그가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것을

내게 증명할 거야. 어려운 느낌을 어디서 맨 처음 받으셨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반짝 스타에 현혹되셨나요? 혹은 증명하다 난좀알것 같은데? 근데 어떤 분은 또 증명하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영어 단어로. 그럴 때는 보여줄 거야. 이런 걸 하면 안 될까요?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최대한도로 10분 활용하는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의 핵심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뭇뭇을 증명해 줄 거야, 증명할 거야, 보여줄 거야에 좀더 공식적인 표현이 바로 증명할 거야죠. 쉬운 표현이 보여줄 거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바로 prove란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This will prove. This will prove that. 해서 무엇을 증명할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거는 외워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니까 얘를 외우면 다 외워질 것 같지만, without practicing those sentences. 자, 어떤 예들을 외우지 않으면 this means nothing.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 점에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가장 쉽게 만들어 볼수 있는 것들을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증명할 거야, 뇌에게. 앞에다가는요, 정직하다는 걸, 또 효과가 있다는 걸, 필요하다는 걸, 그가 속임수를 썼다, 속였다는 것을. 그러면, 뭐뭐를 증명할 거야는 앞에 나왔었잖아요. This will prove. 아시겠죠? This will prove. P-R-O-V-E. 그가 정직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He is honest. H-O-N-E-S-T. 그러면 그두 문장을 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will prove that he is honest. 됐죠? 그런데 이게 발음을 This will prove 이렇게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줄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걸 갖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그러면 This will prove that. 그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다. It works. Works가 효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his will이 줄어서 This will. This will. This will. This will. 처음 들려요. This will. 아시겠죠? This will prove that it works. 아시겠죠? 물론 이거를 이렇게 this하고 will이 주는 형태를 선호하지 않는 원어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냥 같이 쓰더라고요. That은 많이 선호하고요. That will 할때 that'll, that'll, that'll. 이거는 발음이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너한테 그게 필요하다니까. This will prove that you need it. This will prove that you need it. 이게 그가 속였다는 걸 증명할 거라니까. This will prove. 빨리 하면 this will prove. This all 참 돼요. This will prove that he cheate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자, 느낌은 누가 속였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지금 싹 바꿔드렸어요. 자, 그러면 직접 도전해보고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Ready? Okay, one more time. 정직하다는 걸 증명할 거야. Your turn! 맞습니다. This will prove that he is honest.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Your turn. 맞습니다. This will prove that it works. 해서 발음은 this will 아니면 this all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할 거야. Your turn. 맞습니다. You need it. 해서 This will prove that you need it. 됐고요. 자, 네 번째는요. 그가 속였다는 걸 증명할 거라니까. 그래서 your turn. 예, he cheated.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this will prove that he cheated. cheated은요. 뒤에 만약에 on the test 이렇게 나오면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on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은요. 그 사람을 두고 바람을 폈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치트 다음에 연결되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또 확장이 될수 있겠죠. 어쨌든 네 가지가 나왔고요. We're gonna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next round, step 2. 이거죠. 그것이 여기에 있으면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줄 거라고. 앞에 거다 나왔죠. This will prove. This will prove. 그렇죠. 뭘요? 대대하라는 사실을. 반짝 스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수가 나왔는데 한 곡만 딱 유행을 타고요. 예, 인기가 있고 나머지 거, 무슨 곡이 있지? 그래서 그걸 one hit wond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he isn't 아니라는 것을 뭐

올려 one hit wonder. 아, one hit wonder. 아시겠죠? 그래서 one hit이니까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한 대를 탁 smash hit라고 하면은 그게 대박난 거거든요. HIT가. 그래서 시장을 휩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a one hit wonder. wonder는 기적이란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거야. This will prove that he isn't a one hit wonder.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너한테 이게 딱 맞게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This will prove that it works. 그렇죠? 근데 너를 위해서죠. 예, it works for you인데, 완벽하게가 영어로 perfectly 아니겠어요? perfectly for you. 이게 문법에 맞는 표현이고요. 이걸 자꾸만 하다 보니까 perfectly, perfectly 힘들어서 구어체에서는 works perfect for you.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근데 정확한 문법은 ly가 있어야 됩니다. 맨 마지막 거는요, 경험이 더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 줄 거라니까. 그래서 it'll prove, this will prove 다 좋고요. That you need more, 뭐가 필요할까요? experience. 해서 뒤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알고 보면 다 쉽죠? 자, 부담되시면 딱 한 문장만 두 번 마무리합니다. Okay, try it again.

Let's try it one more time in this dialogue. 한번 가볼까요? 그가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걸 이게 증명해 줄 거라고 그랬더니 B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 나도 그의 재능을 믿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같고요. 앞에 나왔던 거 한번 다시 도전해 보세요. 그렇죠? 예,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This will prove that he isn't a one-hit wonder. 그래서 wonder는 wonderwoman 할 때 그 wonder, 예, 경이로움, 기적 이런 뜻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동사로는 의아하다 라는 뜻도 있죠. 자, 그랬더니 재능을 믿는다. I believe in his talent too.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재능과 여러분 스스로의, 그렇죠? 예, 바로 갖고 계신, 예, 어떤 모든 장점들을 믿어보세요. Then you will work wonders. 그렇죠? 바로 기적을 행하실 테니까요. 오늘도, 예, 아주 뿌듯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Stay healthy and happy all the time. Thanks a lot. 자, 복습은 여기서 하시고요. See you next time. Bye!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이 평생 한 번은 경험하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굽힐 때 아픈 유형, 굴곡형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젖힐 때 아픈 유형, 신전형입니다. 굴곡형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하게 되면요. 디스크는 앞쪽에서 뒤로 밀려나면서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통증이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전형은요. 우리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특히 오래 서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아프시니 협착증 같은 경우에 어떤 표현을 많이 하시냐면 조금 서서 걸으려고 하면 아프다, 설거지 할 때 너무 아프다 이런 표현 하시거든요. 이처럼 척추 협착증 또는 척추가 앞으로 밀려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 그리고 우리 척추 디스크의 뒤쪽에 관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척추관이 좁아져 있거나 우리 뼈 마디까지 이렇게 지지하는 이 구조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요. 허리를 젖히는 동작이 그 좁아진 공간이나 불안정한 마디를 압박하기 때문에 보통은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 둘은 관리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두 유형 모두의

0: 부담감이 몇 배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세탁물 바구니를 옮기거나 아래에서 물건 위로 올릴 때 허리를 일자로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둥글게 마는 습관이 반복이 되는 것도 디스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은 허리 디스크의 제일 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에 가셔서 소파에 웅크리듯이 이렇게 쭉 미끄러져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소파에 기대서 앉으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자세들이 정말 우리의 허리 디스크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자 반대로 신전형 아까 말씀드린 협착증이나 전방전이증들을 악화시키는 습관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배를 내밀고 허리를 과하게 젖힌 채 그러면 허리 후면부의 그 부담감이 다 실리게 돼요. 그리고 특히 또 하이힐 자주 신는 여성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신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척추에 의해 후방 구조물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상체만 들고 자꾸 스마트폰 보거나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가장 많은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요가를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코브라 자세나 천장에 매달려서 하는 행인 요가 이런 것들 가면 정말 과하게 뒤로 꺾어서 막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전형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 나쁜 운동이 있지만 그게 이제 굴곡이냐 신전에 따라 또 그 진단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시고 통증이 있을 때는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통증을 유발하는 굽히고 젖히는 동작 대신에 호흡으로 허리를 보호하는 복압 훈련뿐만 아니라 허리 대신 엉덩이 관절을 쓰는 법을 배우는 힙힌지 패턴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통증이 나는 범위까지는 절대 가지 마시고 우리 천천히 따라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자, 이번 동작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인데요. 햄스트링이 뻣뻣하게 되면 허리를 자꾸 뒤로 이렇게 당겨서 우리 허리가 계속 일자허리로 변형이 되고 디스크에도 부담이 많이 가서 우리가 햄스트링을 잘 관리해줘야지 허리 통증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햄스트링 스트레칭은요. 우리가 누운 자세에서요. 그다음에 허리 엉덩이를 바닥에 이렇게 무겁게 두세요. 그다음에 다리를 굽혀서 허벅지 뒤에 손에 깍지를 쥐게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동작을 하는 동안 막 이렇게 어깨에 너무 상체에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마시고 내쉬면서 허리를 아래로 이렇게 박으시면 안 돼요. 허리는 이렇게 살짝 뜬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하고 다리를 뻗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기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인 자세를 유지하셔도 돼요. 그래서 마시고 내쉬면서 후 무릎을 쭉 펴주시는 거예요. 이때 무릎이 잘 안 펴지시는 분들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조금 더 힘을 주시면 무릎이 잘 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쭉 후 스트레칭 해주셔서 이 상태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당겨요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조금 줄이고 통증이 없는 그러니까 약간의 당김 있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시면서 점점 이렇게 늘려가시고 정말 잘 펴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끝까지 꺾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번 동작은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인데요. 우리가 좀 구부정한 자세로 항상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도 이렇게 허리 좀 이렇게 구부정하게 잘 펴지지 못한다거나 할 때 이 우리 고관절 앞쪽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근육을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면 통증도 없어지고 자세도 발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한쪽 다리는 굽혀서 땅에 지지를 하시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세를 해주시고 살짝 이 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내려놨을 때보다 한 발 정도 조금 더 앞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쭉 이렇게 앞으로 좀 가주시면 무게중심을 이동을 해서 무릎이 내 골반보다 뒤로 가게 되면 여기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허리 골반을 앞으로 이렇게 만 게 아니라 조금 복부에 힘을 줘서 이렇게 골반을 뒤로 보내주시면 우리 여기 요 팬티 라인이 있는 사타구니에서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느낌이 올 때 호흡을 해주시면서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자골신경통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엉덩이 쪽에서 찌릿찌릿하면서 통증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신경을 눌리는 근육이 바로 이상근입니다. 특히 양반다리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팔자걸음 걸으시는 분들은 이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등을 대고 누워주시고, 무릎은 골반 넓이, 그리고 무릎을 세워주세요. 그 상태에서, 자, 다리 한쪽을 양반다리 하듯이 반대쪽 허벅지 위에 발목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워있는 다리 뒤를 깍지를 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자, 허리를 아래로 이렇게 박으시면 안 되고, 최대한 허리는 복부에 힘을 줘서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우리 깍지 낀 손을 내 가슴 쪽으로 후 하고 당겨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꼬아있는 다리 쪽 엉덩이 뒤가 뻐근해지면서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너무 아프지 않은 구간까지 1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면 마찬가지로 올린 상태에서 자, 이때 몸이 삐뚤어지지 않게 옆으로 휘지 않게 정렬을 잘 하신 상태에서 깍지를 껴주시고 하고 이렇게 당겨보시면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좌우에 비대칭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어느 한쪽이 각도도 잘안 나오고 뻐근한 쪽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조금 더 자주 길게 해주시면 어느 순간 좀 대칭이 맞아지면서 우리 골반이 교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허리를 지켜주는 자연복대 근육들을 호흡으로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장요근을 스트레칭을 해놔서 사실 여기에 힘이 좀 풀려 있어요. 그래서 그 장요근을 강화시키는 동작도 한번 같이 좀 해볼게요. 자, 우리 먼저 누워서 마실 때 가슴 갈비뼈가 쭉 늘어나게 마시고 내쉴 때 배꼽을 등 쪽으로 후 당기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훅 이렇게 힘을 세게 주면요. 최대한 내 똥배가 없어지게 힘을 주시면 이게 최대 수축력이에요. 그거에 반의 반 정도의 힘을 주셔서 전혀 우리가 겉으로 볼때 척추가 이렇게 박히거나 움직이지 않는 정말 25%의 힘으로 우리가 수축을 해야지 코어가 잘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시고 내쉴 때 자, 반의 반의 힘. 배꼽을 살짝 당겨서 내 배가 랩으로 싸는 것처럼 긴장도가 살짝 높여지는 이 정도의 호흡을 유지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호흡과 함께 장요근 쪽에 고관절 굴곡근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90도, 90도로 다리를 들어주실 거예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내 고관절 앞쪽 근육이 늘어났다가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수축했다가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게.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 수축해 주신 상태에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는 그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총 10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요, 고관절 경첩 운동입니다. 경첩 아시죠, 여러분? 우리 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힌지라고도 하는데요. 고관절을 잘 쓰는 게 우리 허리의 요추 전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거든요. 매트 위에서 양발을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양손을 우리 사타구니 있는데 이렇게 대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만 뒤로 이렇게 쭉 보내주시면서 허리는 이렇게 굽혀지지 않게. 쭉 허리를 펴준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45도가 될 때까지 내려가셨다가 이번에 일어날 때는 내 엉덩이가 내 손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일어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뒤로 쭉 빼주시면서 고관절 여기가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여기가 이렇게 제가 종이

이렇게 해놨으면 이게 딱 물리겠죠? 여러분들 집에서 해보셔도 돼요. 동전이나 종이로. 그 상태로 유지를 하셨다가 일어날 때는 내 엉덩이로 내 손은 살짝 얘를 밀어주신다 생각하고 쭉 저항하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 내려가시고 허리 일자 유지하시고.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쭉 바닥을 밟으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그 동작의 테크닉의 기본이 되는 동작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익혀놓으시면 제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부상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동작은 천천히 10번 반복하실게요. 자, 오늘도 잘 따라해 보셨나요? 오늘 배운 두 가지, 우리 자연복대 복압 브레이싱과 그리고 고관절을 굽혀주는 힙핀지 패턴. 자, 이두 가지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하셔도 정말 허리 통증이 상당 부분 예방되면서 좋아집니다. 자, 물건을 들 때, 앉았다 일어날 때꼭 떠올려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손목과 팔꿈치 통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놔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위험지역 포지캔트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